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마음이 현재에 있어야 행복하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마음이 과거에 있으면 후회투성이고 미래에 있으면 불안하기만 하대요. 어제를 생각하면 아, 왜 나는 늦잠을 자서 왜 나는 불면의 밤을 보냈던가 싶고 또 내일을 생각하면 비 온다는데 아, 또 출근할 때 얼마나 귀찮을까. 근데 딱 지금을 보세요. 일주일의 최대 고비 월요일 출근도 해냈죠. 남편과 아이들 다 직장 학교 가서 나 혼자고 그렇게 내 곁에 오늘 아침이 있고 앞으로 멋진 음악이 함께 할 테니까요. 자, 10월 12일 월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

0: 마음이 현재에 있어야 행복하다고 해놓고서 벌써 밤노래냐고. 2444님. 예,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에릭 클랩튼, Wonderful Tonight. 첫 곡이었어요. 제가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미리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해서 남편이 항상 뭐라 그래요. 오늘 아침은 지금 나오는 음악 들으면서 지금을 즐겨볼게요. 저희 집은 좀 반대인데 우리 오프닝 곡으로 사용되는 왈츠라는 노래 가사 보면 아내는, 그러니까 뭐 파트너는 지금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다른 파트너는 미래가 중요하다. 네. 보통 신혼 때 좀 그러지 않나요? 네. 7529님은 출근길에 듣고 있는데요. 지금의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이 너무 와닿아서 문자해요. 저는 지금 출근길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덕분에 다시 한번 새깁니다. 아, 이렇게 오프닝에 집중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께는 마스크팩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사연 소개되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마스크팩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오늘 특별히 3, 4부 아침 초대석에 얼마 전 성시경의 고막 남친에 출연해서 제가 한 15년 전에 함께 작업했던 성시경의 아니면서라는 노래를 무려 최애곡이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멋지게 노래해서 저도 생방은 놓쳤지만 너튜브를 보니까 벌써 150만 뷰 막 이렇게 대단한 가수입니다. 모시기 힘들어서 저희는 좀 여유있게 섭외를 요청했는데 그냥 버선발로 나와주시겠다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박재정씨 발라드의 황태자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박재정씨와 함께 3, 4부 초대석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문자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 또 지금부터 11시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8000번도 오늘 아침 앞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질문 주시면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부는요. IS 동서, 샘표 식품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강원특별자치도청, 한국 MSD 캡박스이브,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아크메르 동탄, 모빌 코리아 윤활유, 오뚜기 카레, 음주휘엔 팀앱 대리, 현대해상 화재보험과 함께할게요.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4: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8: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림킴과 윤상의 듀엣으로 Through the Glow 였습니다. 6493님, 매일 98.5가 BGM인데요. 우연히 아이 학원 데려다

주는 찬 채널이 97.5로 잡혀 있어서 듣게 됐는데 오늘부터 1일인입니다. 97.5가 저희 MBC FM4U면은 대전에 살고 계신 분 같아요. 그 전에는 클래식 채널을 들으셨네요. 보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고요. 네, 아이고 우연히 우연히 97.5. 이게 FM은 사실 지역마다 채널이 다 달라가지고, 하지만 저희 오늘 아침은 전국 방송이니까요. 네, 그리고 미니를 사용하시면 보다 편하게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한국말을 공부할 겸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후지이 이쿠코님께서, 야, 한글로 이렇게 또 문자를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미니가 만들어내는, 네, 라디오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쿠코 씨, 형편될 때 귀 기울여 주시길. 네. 김명희님, 여름 내내 사용했던 선풍기와 서큘레이터를 청소해야 할 시기가 왔어요. 그 청소 안 하고 그냥 덮어 씌우려고 그랬는데 집에 석 대, 가게에 다섯 대가 있는데, 와, 어제 한 대 닦았거든요. 가게에서 사용한 서큘이는 먼지가 어마무시해서 청소하는데 한 시간도 넘게 걸렸어요. 이번 달 내내 주말마다 나눠서 해야겠습니다. 라고. 아, 가게를 운영하시니까. 네, 이거 참 귀찮은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킨케어 세트, 네, 마스크팩 보내드릴 테니까, 네, 파이팅입니다. 이어서 조지와 프라이머리, 그 개봉했나요? 부활남 더 레드라고, 그 구교환 씨가 한번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더 능력자로 계속해서 부활을 하는 그런 영화라고 하는데, 그 OST에서 준비했어요. Again and Again.

최경미님이 신청하신 화사의 Good Goodbye 들었어요. 저는 오늘 아침 친구 삼아 산책 중입니다. 올 추석 때 날이 흐려서 보름달을 못 봤는데 저는 추석이 지났지만 보름달을 볼 수 있어요. 저의 배를 보면 그렇게 둥글 수가 없어요. 뱃살과의 굿 굿바이를 꿈꾸며

신청하셨다고. 파이팅입니다. 네. 야, 그나저나 6501님 초등학생 우리 딸한테 지금 학교 간다고 서프라이즈로 용인 놀이동산 가는 중인데요. 학교 늦었다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 딸에게 상디가 좀 전해주세요. 온유야, 지금 학교 가는 거 아니고 엄마하고 놀이동산 간대. 걱정하지 말고 재밌게 놀다 오렴. 예. 아니 뭐 서프라이즈도 좋지만 애는 걱정하는데 일단 가는 길에 풍경이 달라서 이미 눈치채지 않았을까요? 예. 자, 지금 소개된 두 분께도 마스크팩 세트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신주영님의 신청곡입니다. 올리비아 로드리고 The Cure.

0: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0: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M's 아이들로 북적이던 어린이집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대요. 저출생 영향으로 전국 어린이집이 2013년 약 4만 4천여 곳에서 지난해 2만 6천 곳으로 줄어서 12년 사이 40%가 감소를 했답니다. 뭐 당연히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크게 줄었는데요. 2024년 94만 명이던 원아 수가 지난해에는 88만 8천 명, 1년 사이 5만 명이 감소한 거죠.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 운영도 어려워지고 또 보육교사들의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 자 다시 출생률이 조금씩 오른다는 소식도 있으니까 아이들의 웃음소리 동네 곳곳에서 오래오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아 선수, 뽀로로, BTS, 블랙핑크 등 그동안 특별한 기념 우표가 많았죠. 이번에 페이커 이상혁 선수의 얼굴을 담은 기념 우표가 발행된다고 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14만 장이 발행되는데요. 이 스포츠 선수 중에서는 처음이에요. 우표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대회에서 6번 우승한 이 페이커 선수의 주요 순간들이 담겨져 있답니다. 자, 우표는 가까운 우체국이나 인터넷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뭐 요즘에 편지 쓸 일도 드문데 페이커 선수 덕분에 우표는 물론 편지지까지 동반 판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야, 이게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 문화가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뭐 가끔 뭐 김치가 중국 거다 뭐 이런 소식 때문에 시끌시끌했던 기억은 있는데 정부가 처음으로 중국 내 우리 전통 문화 등록 현황과 실태를 조사를 했더니 아리랑과 판소리는 물론 널뛰기, 그네뛰기까지 중국의 국가급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례가 무려 24건이나 된대요. 왜 이러지? 아무튼 중국은 그래서 전통 문화를 이어갈 사람들도 선정해서 지원받고 있고 그 사람들 지원하고 있대요. 그리고 8월 기준 실제 활동 중인 전승인이 96명으로 파악됐답니다. 야, 이거 눈 뜨고 코 베이는 일 없도록 우리의 소중한 전통 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지키는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드릴게요. 우리의 전통 판소리에는 원래 12마당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은 5마당인데 대표적으로 적벽가, 심청가, 흥보가, 수군가 그리고 바로 이것입니다. 이몽룡과 한 여인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이 판소리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몽룡이 나오면 뭐 바로 나오는 거겠죠? 자, 오늘 힌트송은요. 바로 이 곡이 담긴 드라마 이름을 생각하시면 더 쉽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지입니다. 응급실.

자, 오늘 저칼로리 퀴즈는 춘향가였습니다. 바로 쾌걸 춘향 OST에 삽입돼서 네, 이지의 응급실 큰 사랑을 받았는데 맞아요. 이 바보야. 저는 앞에 갑자기 때때론 자존심 때문에 원, 투 하고 비트가 나와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라이즈의 그 생각이 나서요. 아무튼 자, 오늘 유산균 세트의 주인공은 5690님인데요. 남의 나라 전통 문화를 빼앗으려 하는 게 정말 화가 납니다. 부글부글. 어디다 화를 내야 할지 중국어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는 화보다 그냥 우리가 우리 것을 좀더 널리 홍보를 하는 참 이게 참 왜 그럴까요? 네, 진짜. 자, 영양크림 받으실 분입니다. 제가 국악 선생님이라 매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라고 2370님. 근데 아이들이 춘향가를

오너라 업건 업건 놀자밖에 몰라가지고. 유형아님은 아파트 반상회 하고 있어요. 지금 분영회장님 포함 10명이 같이 듣고 정답 보냅니다. 아, 일찍 하시네요 반상회. 보통 저녁에 하시던데. 그리고 세 분 더 9430, 6110 김혜정님께 영양크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참여해 주셔서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6501님의 딸 온유야, 아저씨가 온유 이름도 불렀는데 아직도 엄마를 아저씨를 못 믿는구나. 지금 놀이동산 가는 거 맞아. 네, 하긴 학교 안 가고 놀이동산 가는 것도 놀라운데 라디오에 지금 자기 이름 얘기 나오는 게 당연히 놀랐겠죠. 당연히 모를 수도 있고. 즐거운 하루 보내고 오시고요. 네, 안전운전 하시고요. 자, 이어서 남미성님의 신청곡으로 퀸의 Love of My Life 준비했어요.

네. 그룹 ES의 보컬 존 앤더슨과 신디사이저의 마술사 반젤리스가 함께 앨범을 꽤 여러 장 발표를 했었죠. 그 중에서 이 노래가 담겨있는 프라이빗 컬렉션에서

0: 콜로네이즈라는 곡 꽤 큰 사랑을 받았었고, 한유수님 얘기처럼 아 얼마 만에 듣는 데브라입니까? 감동의 물결이 출렁인다고. 참 목소리가 저도 좀 유심히 들었는데 더블링을 했다 쳐도 어쩜 이렇게 뭔가 목소리를 뭔가가 이렇게 겹겹이 감싸고 있는 듯한 참 중성적이면서도 예 예스 때와는 또 다른 정서를 보여주는 것 같고 네 2511님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다가 지금 쉬고 있는데 일자리가 줄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예쁜 아가들 많이 태어났으면 좋겠고 가을 하늘이 너무 예쁘네요 라고 사진을 주셨는데 진짜 이건 뭐 일부러 이렇게 그리라 그래도 힘들 만큼 이렇게 구름이 흩뿌려지듯이 이런 구름은 이름을 뭐라고 해야 할까 아무튼 하늘을 너무 예쁘게 담아주셨어요. 오프닝 이야기 아니 아까 저칼로리 시사 때 유아원 40%나 줄었다는 얘기에 또 선생님이 글을 주셨는데요. 빨리 좋은 소식 생기면 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2511님께도 마스크팩 세트 보내드리고요. 매일 출근길에 10분 정도밖에 못 들어서 아쉬웠는데 오늘은 늦잠 자서 지각하는 덕분에 더 오래 듣네요. 간당간당한 게 아니라 아예 늦어서 마음도 편해요. 그럼 이따 박재정 씨 나오는 것까지 들으실 수 있... 아 그러면 심할 썼어야 되나요? 아무튼 마스크팩 9374님께도 보내드릴 테니까 별일 없이 잘 마무리되기를 응원할게요. 광고 듣고 옵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3: 오뚜기!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백년가게 수양농장 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 목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블렌드에서 맹문동 농축액, 다원 누룽지에서 보리 누룽지와 시래기 해장국을 드립니다. 요즘에 음악 축제 정말 많이 열리고 있죠. 내한 콘서트, 또 국내 콘서트도 많고. 5966님이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다녀왔는데 입장할 때 야, 날씨도 좋고 기분 진짜 재진다 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햇볕이 너무 세서 자연 건조 오징어 될 뻔했어요 라고. 이맘때 원래 볕이 뜨거웠나요? 라고. 가을볕이 진짜 더 뜨겁고 잘 타고 그렇죠. 이분께 정말 필요한 마스크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웨덴 출신 싱어송라이터 로바의 니티 그리티 듣고 잠시 후 3부. 오늘 특별 아침 초대석, 네, 발라드의 황태자 박재정 씨와 함께 하도록 할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 오늘 생각난 노래. 이제 노래 하나 들으면 박재정 씨가 아침 초대석에 남아주시잖아요. 보니까 꽤 어릴 때 데뷔를 했어요. 그 슈퍼스타 5탄 때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난 가수가 라틴 발라드를 대표하는 루이스 미겔. 이분도 저보다 두 살 동생이지만 왠지 포스로 하면 많이 형님 같은 그런 중후함의 주인공이자 12살 때 이미 그 라틴 음악계를 평정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노래 중에서 Tres Palabras, 그러니까 세 단어, 세 마디 단어, Three Words라는 이 노래 듣고 초대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카메라 표시 눌러주시면 오늘 재정씨와 함께하는 초대석 직접 저희 스튜디오 안의 모습을 보면서 즐기실 수 있거든요.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루이스 미겔, 드레스 파라블라스. 와, 재정씨가 우리 루이스 미겔의 노래를 평소에 많이 연습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야, 그리고 보면 지금 사실 전역한 지 1년이 채 안 됐잖아요. 근데 군악대에서 트럼펫을 연주했다는데, 특히 또 이 노래 중간에 트럼펫 솔로도 나오고. 아무튼 네, 빨리 오늘 아침 3, 4밤 깨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박재정 씨와 아침 초대석 꾸며드리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강원특별자치도청,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당진시청, 브람스안마의자, 한국콩나물숙주농업인협회, 음주후엔 티맵대리, 주식회사 해리자보에와 함께할게요.
1: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6: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8: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9: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0: 당진 해나루쌀,
9: 겹밥에도
10: 당진 해나루쌀,
9: 국밥에도
10: 당진 해나루쌀.
9: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0: 가을이 깊어지면 그냥 괜히 노래 한 곡에도 마음이 확 움직이죠. 특히 발라드가 이런 계절엔 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아침 초대석, 쓸쓸한 가을의 감성을 따뜻하게 채워줄 목소리 박재정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른 시간 반갑습니다. 재정씨 안녕하세요.
11: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노래하는 박재정입니다. 굿모닝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11: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유, 저야말로 이렇게 이런 시간에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11: 네, 너무 고급스러운데요.
0: 얼마 전에 네. 그 고막 남친 너무 잘 봤어요.
11: 아, 감사합니다. 아유. 워낙에 우리 또 윤상 선배님께서 만드신 곡, 그리고 저 발매하신 곡들 다 좋아했는데, 특히나 이제 만드신 곡 중에 아니면서를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0: 아니, 그 곡이 사실 뭐 성시경 씨의 찐팬 아니면 네. 잘 모르는 곡인데 네. 어떻게 그거를 또 불러주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고 네. 그리고 너무 고마웠어요.
11: 감사합니다. 워낙에 멜로디도 고급스럽지만 이 스트링 라인 자체부터 시작부터 저를 이미 감아버리셔가지고 아. 이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방송에 나가서 안 부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불렀는데 선배님 이제 존함이 나온 겁니다, 방송에.
0: 네네.
11: 그래서 윤상의 곡을 받아라 라는 어떤 미션이 떨어져가지고

0: 오늘 제가 아침에 상암으로 달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또
1: 아니 시경 씨가 사실 별로 이렇게 마음에 없는 소리 못하는 친구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막 방송에서 자기보다 7배는 더 잘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네. 야 대단히 시경 씨도 감동하면서 들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0: 아니면서 기준으로 7배인 것 같습니다.
1: 아, 뭐 어쨌든 예, 예. 저는 특히 뭐 재정 씨도 곡을 쓰지만 네. 저는 이렇게 어쩌면 그냥 그렇게 해서 묻혀서 지나갈 수 있는 노래가 네. 어떤 고마운 후배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불려지게 될 때 네. 작곡가로서 너무 그만큼 반가운 일이 또 없는데
0: 너무 감사합니다.
1: 깜짝 놀랐고요. 네.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초대석에 빨리 나와주셔서 네. 보니까 또 바로 다음 달 초에 네. 큰 또 공연들이 잡혀 있더라고요.
0: 맞습니다. 콘서트.
1: 오늘 그래서 뭐 재정 씨 얘기도 하면서 네. 공연도 좀 얘기도 듣고 네. 그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제 라이브는 준비가 네. 여기 오늘 얘기하는 시간이고 네. 또 재정 씨 팬들 아쉬우시면 카메라를 그 네.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여시면 네. 네, 재정 씨 얼굴 마주하면서 네.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보통 이 시간대는 네. 일어나 있어요?
0: 완전 일어나 있습니다. 저는 아침을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이어서
1: 아 진짜?
0: 예, 그래서 뭐가 됐든 요리나 요리는 잘 못하는데요. 조리는 잘합니다.
1: 조리. 그렇죠. 아니 뭐 조리만 잘해도 충분히 네.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인데 네. 지금 혼자 살고 있어요?
0: 아닙니다. 부모님이랑 지내고 있습니다.
1: 근데 혼자 조리할 일이 있어요?
0: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또 식당을 하시기 때문에
1: 진짜?
0: 재료가 넘쳐납니다.
1: 어떤 네. 종류의 음식을 하세요?
0: 저희 집안이 이제 카톨릭 집안인데요. 사찰 음식점을 합니다. 저희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진짜. 부모님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 뭔가 하시고 싶으신데 이제 일반 음식점을 하면은 사실 술을 팔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몸을 챙기시고 네. 좀 건강 관리 하시는 분들이 자주 오는 가게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마음에 아. 원래 기존에 있던 사찰 음식점을 이제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해서
1: 야,
0: 거의
1: 진짜?
0: 근 10년째 하고 계세요.
1: 오, 오래되셨네요.
0: 네, 양재동, 포이동에서.
1: 그렇구나.
0: 네, 그래서 재료가 많아서 네. 또 집에서 또 가져오시면은 제가 또 이제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1: 그렇구나.
0: 그렇습니다. 네.
1: 야, 이건 또 몰랐던 사실인데 네. 아주 정말 종교의 자유와 정말 야 앞서가십니다. 네. 천주교 집안인데 네. 사찰 음식점을 네. 운영하시고.
0: 네 맞습니다.
1: 자 재정님의 오래된 팬이라고 하신 3728님 네. 오늘 아침에 나오신다니 투샷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복면가왕 양평 두물머리로 만나신 적이 있죠.
0: 네,
1: 라고.
0: 맞습니다.
1: 아 그게 벌써 언제입니까?
0: 예, 네. 좀 됐죠.
1: 네 근데 어쨌든 반갑다고. 네. 그 두물머리 때는 저희가 사실 얘기할 기회도 없고 그 복면가왕 때는 사실 화장실도 나누어서
0: 맞아요.
1: 가게끔
0: 차단돼 있어서
1: 그렇죠. 뭐 복도에도 다 이 복면을 쓰고 네. 있어야 하시고 네. 고생이 많으셨는데 네. 그때 성적이 어땠었죠?
0: 제가 그 복면가왕에서는 항상 3라운드나 이때쯤 다 떨어졌을 거예요. 가왕은 되지 못했었고.
1: 왜 그렇지?
0: 그게 선곡에 대한 이유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날의 컨디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사실 저를 알릴 수 있는 계기면 성적과 상관없이 방송에서 노래하는 건 되게 좋고요. 오히려 이제 윤상 선배님하고 오늘 이후로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게 되게 네. 기분이 더 좋습니다. 사실 제가 미스틱 이제 그 음반사 녹음실에서 한번 처음 이제 가까이 인사를 한번 드렸었고
1: 맞아요, 맞아요.
0: 당시에 김이나 작사가님하고 작업이 있으셔서 굉장히 바빠 보이셨어가지고 뭔가 말을 걸기 좀 어려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해주신 복면가왕에서 이렇게 조금 인사 나눴었고.
1: 왜 제가 아쉽다 그러냐면 네네. 사실 재정 씨가 어마어마한 기록을 갖고 있는 게
0: 아, 네.
1: 그 헤어지자 말해요.
0: 아 맞습니다.
1: 이게 국내 굴지의 그 노래방 기계 회사 있잖아요. 예. 거기에 최고 매출을 찍은 곡
0: 아 맞아요.
1: 예요.
0: 예.
1: 그래서 네. 그 정도 기록의 보유자가 복면가왕에서 가왕을 놓쳤다.
0: 예.
1: 이게 좀 의아했고요.
0: 맞습니다. 복면가왕 이후에 이제 헤어져 마려고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1: 각성을
0: 성장 하셨나? 과정 속에 이제 복면가왕이 있었던 것 같고요.
1: 그렇습니다. 네.
0: 그렇습니다.
1: 뭐 계속 점점 발전하고 있다라는 또 네. 얘기

0: 길 테고.
1: 감사합니다.
0: 1400번님은 11월 콘서트를 못 가서.
1: 아, 바쁘시군요.
0: 한정 아니 티켓이 이미 다 나간 것 같은데.
1: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좀 많습니다.
0: 아 진짜? 네. 아, 다행입니다. 네. 네.
1: 콘서트 많이 와주세요.
0: 며칠이죠?
1: 11월 7일 8일 올림픽홀에서 하게 됐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네. 큰 공연장이라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와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0: 그
1: 있습니다.
0: 그 정도는 저도 했기 때문에.
1: 아 진짜요?
0: 제 인생의 가장 큰 공연장도 네. 바로 올림픽홀이었거든요. 네. 아직 재정이야. 뭐.
1: 아직 공연을 하는 줄 모르시는 것 같아요.
0: 이제 홍보를 좀
1: 열심히 해야 됩니다.
0: 하셔야죠.
1: 네, 그래서 박재정 콘서트 11월 7일 8일 날 하기 때문에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 그래서 한정판 CD를 구입하셨다고 네. 콘서트 뭐 안 바쁘시면 한 정도 자 노래 일단 네. 그 9월 달에 신곡이 발매됐는데
1: 맞습니다.
0: 이 곡 듣고 이야기 좀 할까요?
1: 네. 네.
0: 자 박재정 씨의 신곡 계절의 끝 듣고 얘기 나눌게요.

0: 계절의 끝.
1: 네. 예. 감사합니다.
0: 아, 이 곡도 너무 감미롭고
1: 아,
0: 지금 순항 중에 있다고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0: 아니 3640님이 아주 여러모로 재정 씨를 좋아하는데 네. 아, 축구에 진심이세요?
1: 아, 제가 축구를 많이 좋아하는 걸로 또 유명하십니다. 네.
0: 그렇군요. 아, 몰라서 미안해요.
1: 아니에요. 아니에요.
0: 그래 갖고 한참 재정 씨랑 축구 얘기를 하다가 라디오를 틀었는데 마침 또 재정 씨 새 앨범을 들으면서 출근 중이었대요.
1: 아, 감사합니다.
0: 근데 여기서 나오니까 너무 반갑다고.
1: 아우, 감사합니다. 3640님.
0: 그리고 치과 치료받고 나오느라 틀었더니 아니 안 그래도 재정 씨한테 윤상 씨가 노래 한 곡 써드리라고 문자를 보냈었대요.
1: 최고죠. 아. 네. 이런 문자 많이 보냈어요.
0: 9434. 네, 이거 많이 받았고 그게 웬일인가 했더니 이제 네. 그게 다 고막 남친에서 네.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진짜 너무 고맙죠. 아. 저는 그리고 아무튼 뭐 그때만 해도 시경 씨가 네. 저는 한 7년 유학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고
1: 아, 네.
0: 시경이가 네. 그때가 딱 지금 재정 씨처럼 네.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1: 아,
0: 그래서 둘이 이제 신세 한탄하면서 우리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아. 그래서 뭐 거의 뭐 그냥 한 몇 달을 네. 계속 자주 봤어요.
1: 네, 안 그래도 라디오에서 아니면서 얘기 나누신 그 클립도 어디서 제가
0: 아, 그랬어요?
1: 들었던 것 같아요. 네.
0: 그래서 그 나는 이미 이런 로맨틱한 노래를 쓰기에는 이미 나는 늙었다. 그랬더니 네. 아니다 형 할 수 네. 있다 뭐 그래서 아주 성시경 씨가 열심히 응원을 한 덕분에 아, 겨우 나온
1: 그
0: 노래인데
1: 명곡이.
0: 네. 벌써 그게 15년 전이란 말이죠.
1: 아,
0: 그래서 저도 방송 보면서 네. 하, 박재정 너무 탐나는 악기인데
1: 아,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이 초대석 나온 이유가 아니면서 이제 리메이크 허락 개작 동의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것도 있고요.
0: 아, 그거는 당연히 하셔도 좋고요.
1: 그리고 저는 네. 뉴곡을 또 받고 싶은 게
0: 신곡이 네. 그게 아무튼 보니까 그때 아니면서도 만만치 않은 시간이 네. 요구됐었는데 네. 재정 씨 보니까 또 이제 어디 저 양재동 쪽
1: 맞습니다. 네.
0: 그러면 일단 제 작업실에서 네. 뭐 밥도 먹고
1: 아 너무 좋습니다. 네.
0: 뭐 하면서 예. 그렇게 같이 한번 만들어보죠.
1: 네. 저는 또 두 곡을 받고 싶은 게 추가적으로 네. 네. 저는 이제 발라드도 너무 좋지만 네. 그것도 받고 싶은데 이제 AOR 계열의 그런 음악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선배님한테.
0: 야.
1: 네. 뭐 리듬이 있는.
0: 네네. 네. 그 아무튼 뭐 꼭 언제라고 제가 네. 기약할 수는 없지만 네. 저도 재정 씨 같은 경우는
1: 네네네.
0: 이게 참 애증의 가수예요. 왜냐하면 아, 네. 옛날에는 그렇게들 고음이 네. 높지가 않았거든요.
1: 아, 그렇습니까?
0: 근데 네. 갑자기 박재정 씨 세대로 오면서부터 네. 남자 가수들 키가 이게 작곡가도 어느 정도 자기가 뭐 흥얼거려야 그 음역대가 나오잖아요.
1: 네.
0: 근데 나는 헤어지자 마레오를 이렇게 듣다가 네. 깜짝 놀라 이걸 부른 이거 노래방에서 된다고 이게
1: 예.
0: 그 언제부터 재정 씨는 그렇게 예. 음이

0: 높았어요?
1: 저는 뭐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뭐 학원에서도 연습도 너무 많이 하는 편이고 레슨 많이 받는 편이기도 하고 연습을 좀 많이 했죠. 데뷔하고 나서도 워낙에 진짜?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런 멜로디를 할 수밖에 없었고.
0: 근데 진짜 보통 요즘에 너튜브 보면 고음 뚫어드립니다 뭐 이러는데
1: 요즘 많죠.
0: 그거 믿어도 돼요?
1: 근데 또
0: 재정 씨는 그러면은 연습해서 몇 키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1: 저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해요. 하루하루 다르기도 하고요.
0: 거봐.
1: 그리고 또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저는.
0: 아.
1: 네, 정말 이 병원이 좋다. 이 학원이 좋다. 수소문하는 편이라서 다 다니고 다 경험해보고 하는 편이라서 뭐 얼마 올라갔다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정규 앨범을 준비를 했었는데 너무 이제 재즈적인 터치가 많아서 대중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타이틀곡을 좀 가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곡이고 키를 오히려 올린 거였어요. 데모와 작업했던 것보다 좀 이제 뭐 제가 뭐 분석할 정도의 사람은 아니지만 좀 요즘의 어떤 시장을 봤을 때 올려야겠다 키를.
0: 거의 남자 가수들이 여자 키가 돼 있어. 그 나는 그게 좀 불만이었어요.
1: 불만이죠.
0: 뭐 이러면 노래를 뭐 어떻게 만들어.
1: 근데 이게 저도 사랑받고 싶고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0: 아무튼,
1: 보니까 이게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0: 아무튼 올려도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애써 보이고 그냥 좀 뭔가 측은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걸 너무 멋지게 자신의 걸로 소화를 하셨고.
1: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수업을 계속 지금도 듣고 있어요?
1: 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고요. 이제 안 바쁠 때는 이제 두 번, 이제 세 번 이렇게는 가는 편입니다.
0: 여러분, 박재정 씨 같은 가수도 이렇게 매주 연습을 해야만 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뭐 굳이 노래방에서 헤어지자마자 원키로 도전 안 하셔도.
1: 맞습니다.
0: 네.
1: 저도 다양한 키로 부르고 다닙니다.
0: 아, 그래요? 네,
1: 그렇습니다.
0: 그렇구나.
1: 네.
0: 네. 아, 지금 아니 콘서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 예, 맞습니다.
0: 지금 이 화제곡 아니면서도 콘서트에서 완곡으로 준비하고 있다.
1: 최초로. 왜냐면 아니면서가 지금 이제 너튜브에서 그 조회수도 그렇고 화제가 되고 있어서 기대를 많이 하시고 계세요. 제 음악 제가 냈던 것들뿐만이 아니라 아니면서를 너무 듣고 싶다. 그래서 아니면서를 최초로 그 제 콘서트에서 부르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때 그 고막남친에서 했던 그 피아노 터치와 그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대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0: 그 얘기를 제가 광고 듣고 좀 이어드릴게요. MBC
2: FM for you.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씨월드 고속페리, 코롬방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3: 언제부터 왔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명함이 좋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0: 재정 씨가 방송에서 노래를 하면서 다시 화제가 된 문제의 곡 아니면서 원작자 이제 성시경 씨의
1: 네.
0: 노래 들었고요.
1: 네.
0: 아 목격담들도 많이 왔습니다.
1: 예.
0: 네. 몇달전 와인바에서 재정님하고 사장님이 되게 열심히 얘기 나누시는 걸 봤다고
1: 네.
0: 사인 받고 싶었는데 차마 틈을 못 노리겠다. 말이 상당히 많으시더라.
1: 맞습니다.
0: 7.8번 님.
1: 고민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0: 아, 뭐가 고민이에요?

0: 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 어떤 음악을 또 해야 될지,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물론 다 이게 다제 욕심이지만 더 사랑받고 싶다라는 그 욕심에서 비롯된 거지만 잘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 세가지고
1: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건다 인정받고 이미
0: 네.
1: 넘치고 있지 않은 건가요?
0: 뭔가 더 계속 성장하고 싶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방금 저희 이제 음악 나오고 있을 때 선배님한테 유학은 어땠는지 막 이렇게
1: 아,
0: 여쭤보고
1: 그쵸.
0: 뉴욕에서 어땠셨는지 막 이런 거 여쭤봤는데 뭐 그런 것도 이제 성장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와인바 자주 안 가는데
1: 네.
0: 이제
1: 근데
0: 얘기 나온 것
1: 그게
0: 같습니다.
1: 와인바 사장님하고 미래를 얘기하신 거예요?
0: 친구들이 너무 바빠서 시간이 다들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텐더 분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는 편입니다.
1: 아니, 재정씨 상당히 어리거든요, 지금.
0: 아,
1: 아, 그 원은경님은 5월 달 뉴욕발 비행기에서 뵀다고.
0: 네.
1: 나중에 기사로 보니까 뉴욕에 사는 조카를 만나러 가시는 거였다고
0: 아,
1: 하더라고요.
0: 네.
1: 뉴욕에 인척이 살고 있군요.
0: 예, 한 외가 쪽이 두 패밀리 정도 살고 계신데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너무 재즈 공연장 가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항상 이제 좋아요만 누르고 이렇게 이제 인터넷으로만 봤었는데 가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좀 저명한 오래된 그런 재즈 공연장들을 가고 싶어서 갔던 거였고요. 간 김에 이제 가족분들도 뵙고 했던 건데
1: 어땠어요? 그 가서 그
0: 네.
1: 저명한 그런 공연장 느낌이 어땠던 거예요?
0: 그 앨범으로 들었던 60, 70년대 그 음악을 지금 하고 있진 않더라고요. 지금은 뭔가 좀더더 컨템포러리하고 더 퓨처 음악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다양한 음악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공연장에서. 장소는 그대로인데
1: 그쵸.
0: 음악은 조금 많이 달라졌다.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좀 트리오나 이제 그런 재즈 음악은 이제 그래도 좀 비슷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래도 그런 열정, 가서 직접 또 보고 싶고, 잘하셨어요.
0: 사인 받고 네. 줄 쓰고 했습니다.
1: 또 갑자기,
0: 네.
1: 뉴욕에서 목포로 자리를 옮겨서,
0: 네.
1: 이진희님은 목포에서
0: 네.
1: 재정님 신곡 부르는 걸 봤다고,
0: 네.
1: 계절이 끝도 노래방 1등 가능하다고 봅니다.
0: 감사합니다. 발매 일주일 뒤에 이제 체크하고 했는데 이제 196등으로 진입했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잘될 거라고 봅니다. 네.
1: 아니,
0: 많이
1: 근데
0: 불러주세요.
1: 요즘에 노래가
0: 네.
1: 특히 좀 템포 있는 곡들은
0: 예.
1: 2분 30초 안에 끝나는 곡도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이거는 그게 두 배가 넘더라고요.
0: 맞습니다. 5분 반입니다.
1: 이런 거 기획사에서 별로 안 좋아할 텐데.
0: 네.
1: 재정 씨의 욕심이었나요?
0: 제 욕심도 있고 저 회사 대표님도 내자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좀 너무 이제 성공을 위해서만 생각하는 음악도 많이 했고 이번에는 좀더이 원래 만들었던 이 데모의 이 감성을 그대로 유지해서 그냥 내보자.
1: 네.
0: 네. 그래서 내봤습니다.
1: 방송에서 듣자니
0: 네.
1: 이게 그 복무 중에
0: 예.
1: 말년 휴가?
0: 맞습니다.
1: 그때
0: 예.
1: 갑자기 휴가
0: 간절할 때 냈습니다.
1: 그때 이제 만든 거예요.
0: 네. 이게 사실은 저는 곡을 원래 만드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저는 이제 그냥 보컬리스트였고 되게 좋은 음악을 많이 받으면서 커왔던 뮤지션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이제 인정받고 싶어서 또곡 쓰는 사람이 또 멋있기도 했고 또 30대가 되기 전에 지금 30대 됐지만 자기가 작사 작곡을 해서 앨범을 만드는 뮤지션 너무 부러웠었어요. 그래서 한번 내보게 됐던 거였는데 헤어자 마리오가 잘 되고 나서 기대를 좀 하시는 것 같아서 또 군대도 갔다 왔고 곧 이제 사회로 복귀하는데 한곡좀 멋있게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한번
1: 잘했어요.
0: 만들어 봤습니다.
1: 네. 아니, 그리고 뭐 자기 옷을 자기가 제일 잘 알지. 그죠?
0: 네.
1: 또 그동안 워낙에 뭐 17, 만 17에 이제 슈퍼스타 5탄에 나왔으니까 그 뭐그 정도의 어떤 구력이면
0: 예.
1: 충분히 이제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재단할 수도 있는
0: 근데
1: 때고.
0: 또 윤상이라는 이제 거대 브랜드에 이제 윤상 선배님의 곡을 받는다면 저는 이제 보컬리스트로 또 최고로 임할 자신이 있습니다. 예.
1: 아유.

0: 말만 들어도 아무튼 근데 저는 이제 재정 씨곡 같은 건 혼자는 저도 좀 힘들 것 같은 게 왜냐하면 네. 고음이 예. 좀 끝간데 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 재정 씨 같은 경우도 예. 그래서 후렴 같은 경우는 저번에 그 K-Will 같은 경우도 예. 그랬고 그냥 비웠어요. 제가 아. 진행만 놓고 네. 알아서 좀 불러봐라.
1: 아. 요즘도 그렇게.
0: 네네. 네.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어떤 틀을 만들어 버리면 더 갈 수 있는데 에. 뭔가 내가 그 안에서 그냥 딱 그걸 그냥 걸어 잠그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저보다 훨씬 고음이 잘 되는 가수들은 네. 일부러 후렴이나 이런 데는 좀 비워놓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번에 작업을 하게 된다면
1: 너무 좋죠.
0: 저희 작업실 가끔 와서 예. 뭐 이런저런 네네. 해서 좀 반가운 소식을 또 네. 저의 팬이나 재정 씨 팬한테 네. 들려줄 수 있는 네. 그런 소식을 좀 만들어 보면
1: 너무 좋습니다. 좋을 것 시키도록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상급자의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겠습니다. 네. 아,
0: 전역한 지가 1년인데 자, 그리고 예. 재정 씨 복무 중에 중평에서 봤다는
1: 맞습니다. 제가
0: 끝이
1: 중평에서 없네. 복무했습니다. 네.
0: 군악대 정복을 입은 모습이 너무 잘 어울려요.
1: 아, 예, 피복이라고 하는데요.
0: 아, 피복.
1: 예, 그거를 제가 빨간색 옷을 딱 입고 이야. 양악병으로 이제 사단장님 따라다니면서 딴따란딴따란딴따란 계속 불렀습니다.
0: 양악이 뭔 뜻이죠?
1: 서양악기를 이제 양악인데요. 제가 이제 보직이 양악 연주병이었습니다.
0: 그래서 예. 트럼펫 그냥 도레미파만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예,
1: 맞습니다.
0: 착출돼서 네.
1: 그래서 거기서 군가를 다 마스터했죠. 네.
0: 그랬구나. 그래도 뭐 네. 뜻깊은 시간이었겠어요.
1: 네. 공연 때 가끔 이렇게 미스티라든지 이제 주력이 딸려서 1절만 가능하지만 미스티라든지 약간 넘버곡들을 좀 부를 수 있어요.
0: 아, 그래서 아까 별명 중에 잿베이커가
1: 아,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주력이 딸려서 안 되고 또 다른 이제 악기분들이랑 합주를 안 해봤는데 네. 그래도 이제 피아노와 아주 한 1분 정도 1분 반 정도가
0: 너무 짧다.
1: 너무 짧죠. 네. 가능합니다. 뭐 마이 퍼니 발렌타인이라든지 네, 이 정도 짧게 짧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공연에서도 11월 7일 8일 박재정 콘서트에서도 재즈곡 박재정의 트럼펫 실력 진짜인가 궁금하시면
0: 네, 아니 근데 진짜 내가 이걸 보고 놀란 게 네. 물론 올림픽홀이 넓은 공연장이지만 예. 코러스하고 관악기 연주자의 오케스트라까지 예. 약 30여 명의 연주자가 예. 이러면 이거 매진이 벌써 됐어야 되는데 네. 안 그러면 출혈이 심할 예. 수도 있는데
1: 아직 그 제 공연을 하시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온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1: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 박재정 콘서트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야, 이 정도 인원이면 예. 이게 국내 공연 중에 이렇게 보기 쉽지 않은데 예. 진짜 연습은 잘 되고 있어요?
1: 예, 하고 있고요. 그 제 꿈이에요. 꿈이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네, 정말 인생에서 가장 제대로 네, 멋있게 한번 해보자.
0: 남는 거 없어도 좋다.
1: 예, 그럼요.
0: 다 내가 보여준다. 예,
1: 불사지르겠다라는 네. 마인드로 하고 있습니다.
0: 야, 기대됩니다. 네. 그 오케스트라 연주의 재정 씨의 발라드나 네. 이런 곡들 네.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저희가 이제 재정 씨한테 곡들을 좀 네. 선곡을 부탁했는데 네. 레드벨벳의 서핑 보이는 네. 어떻게 해서 이게 재정 씨랑 좀 관계가 있어요?
1: 전혀 없고요. 네. 차트를 보다가 가깝게 있길래 한번 노래를 원래도 알고 있는데 있었는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0: 아, 이건 신곡이에요, 이게?
1: 네, 우리 레드벨벳 이제 분들이 뭉쳐서 이제 타이틀곡으로 서핑 보이 내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제가 자주 듣던 노래인데 아, 여기서도 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틀으면 좋겠다 해서 신청을 부탁드렸고
0: 네.
1: 전혀 저랑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0: 관계 없고
1: 네, 요즘 차트에 붙어 있길래.
0: 아, 저기 계절의 끝하고
1: 예 맞습니다. 네.
0: 아, 여러분. 네. 자, 그러면 뭐 예. 분위기 전환 경으로 레드벨벳의 서핑보이 우리 재정 씨의 선곡으로 예. 하나 듣고 또 얘기 나눌게요. 예.

0: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1: 얼마 전에 저희가 서글서글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재정 씨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바로 그 단어가 떠오르고
2: 네 감사합니다.
1: 실시간으로 또 7417님이 네.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재정님 노래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데 네. 혹시 노래 부를 때마다 마음이 슬프세요? 아니면 나 지금 일한다? 이런 느낌으로 부르세요라고.
2: 아, 일한다는 느낌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몰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쵸. 그리고 또 꼭 멜로디 말고도 이제 숨소리도 이게 또 다 마이크 타고 들어가잖아요.
1: 그럼요.
2: 그러니까 집중을 또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든 슬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헤어지자마자 작사가 재정 씨
2: 예, 예, 예.
1: 본인 얘기죠.
2: 맞습니다.
1: 그건 뭐 몰입을 안 할 못할 수가 없는
2: 맞습니다.
1: 노래고.
2: 예.
1: 재정님이 예전에 예. 내 노래 음원 차트 1위보다 예. 응원하는 축구팀 우승이 더 좋다고 하신 적이 있는데 예. 지금도 그 소신이 그대로냐고 1204님이 예. 물어봤습니다.
2: 바뀌었습니다. 네, 저는 네, 제 음원이 잘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축구도 사랑하는데요. 네. 네, 음원이 정말
1: 아니 축구를

0: 얼마나 좋아했길래 이런 얘기를 했어요?
1: 아, 제가 이제 2007년부터 유니폼을 네. 좀 많이 사가지고요. 어. 예, 집에 유니폼이 좀 많습니다, 제가.
0: 어. 예. 그럼 그 응원하는 구단
1: 있어요. 이제 수원 그 블루윙스 네. 대기업 S 그 축구팀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0: 그럼 거기 선수별로 다 사는 거예요?
1: 시즌별로 사고 있습니다. 시즌별로. 예. 근데 이제 입진 않아요. 어. 또 깔끔하게 보관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유니폼 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트럼펫 봅니다. 네.
0: 진짜 예. 뭔가 파도 뭔가 예,
1: 뭐가 많습니다.
0: 끝이 좀 안 예. 나오는 분위기인데
1: 정신이 없으실 수 있는데.
0: 네.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아니 냉면을 아... 10만 원어치를 사드셨다.
1: 예.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음악을 하면서 돈을 벌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이제 부유의 끝은 이제 평양냉면집 가서 이제 그냥 다 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유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0: 평양냉면집마다 또 다 시킬 때 만두를 시켜야 네. 되는 집이 있고 불고기를 시켜야 네. 되는 집이 있는데
1: 그걸 다 시키는 겁니다. 그냥 싹 다 전골부터 해서
0: 그거를 그러면 10만 원 택도 없지 네. 더 나오지. 네.
1: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렇게
0: 플렉스를
1: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0: 아 그랬구나. 네.
1: 뭔가 그 약간 전통이 있잖아요. 어. 그런 데서 뭔가 생각 없이 돈 쓸 때 그럴 때가 가장 제 꿈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평냉이 네. 본인의 최애 음식이에요?
1: 여름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한식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네, 이제 평양냉면이 안 그래도 이게 저 옛날 할아버지랑 이제 가족이랑 같이 이제 갔던 기억이 있어요. 냉면집을 옛날에 뭐 장충동부터 해가지고 네. 갔던 기억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0: 원래 평냉 찐 러버들은 한겨울에도 평양냉면 드시는데
1: 네, 저도
0: 그 정도는 아니고
1: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0: 그렇구나. 네. 자, 네. 아무튼 제가 오늘 네. 끝곡으로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곡이 생겼어요. 네. 보니까 재정 씨가 복무 전에 네. 이미 네. 이번에 발표된 EP죠.
1: 네.
0: 여기에 담긴 네. 토미타 랩이 프로듀싱을 한 곡이 있다.
1: 예, 맞습니다.
0: 토미타 랩 그러면은 국내에도 예. 옛날 그 미샤 예. 같은 가수의 프로듀서로 예. 네. 모든 프로듀서들이 동경하는 프로듀서인데 네. 함께 일을 했다고요.
1: 맞습니다.
0: 그 어떤 노래인지 좀 예. 소개해 주세요.
1: 준비라는 노래고요. 준비. 말 그대로 제가 이제 작사만 했고 토미타 랩은 음악을 워낙에 좋아했었고
0: 그렇죠.
1: 제가 뭐 이제 나카시마 미카의 Will Stars라는 곡도 있고 이제 미샤의 Everything, 뭐 키린지 등등 되게 많은 음악을 들었는데 한 분이 하신 거예요.
0: 그쵸.
1: 프로듀싱 그래갖고 와 이거는 해야겠다. 20대 전에 그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지인분 중에 또 아셔가지고 5년 전에 부탁을 드렸는데 네. 이제 이번 앨범에 실리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0: 야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네. 왜냐하면 그분도 거의 뭐 환자에 가까울 만큼 예. 완벽을 추구하시는 분이라
1: 네.
0: 이게 좀 전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박재정과 토미타 랩이 네. 함께한 노래다.
1: 예.
0: 야, 너무 궁금해서 오늘 예. 끝곡으로
1: 감사합니다.
0: 준비했고요. 네. 재정 씨 그러면은 11월 7일?
1: 맞습니다.
0: 7일 8일?
1: 맞습니다. 콘서트입니다.
0: 네. 지금 컨디션 잘 유지하시고요.
1: 네.
0: 정말 좋은 결과 네. 기대하겠고
1: 감사합니다.
0: 그 준비 잘하시고 끝날 네. 때쯤에 또 한번 저희 네. 작업실에서 한번 만나요.
1: 맞습니다. 이제 후배로서 네. 네, 제가 적극적으로 네,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혜자입니다. 연기를 하다가 창조적인 생각이 막히고 더 이상의 발전이 없다고 느낄 때면 이제는 정말 그만해야겠구나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마음 깊은 곳에선 너 그래도 하고 싶잖아 하는 솔직한 울림이 들려와요. 내 마음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한 걸음 다시 내디디세요. 그 한 걸음이 나를 더 먼 곳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숨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MBC 생활정보. 선선한 날씨에 캠핑을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텐트 안에서 수치나 화로, 가스난로 등을 사용하면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화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불을 사용하는 난방기구나 조리도구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화로는 텐트와 충분히 거리를 두고 사용하고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용 가스용기는 열원 가까이에 두지 말고 전기 제품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연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즐거운 캠핑의 시작과 끝은 안전입니다. 불은 밖에서, 환기는 충분히, 불씨는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느덧 10월 12일 월요일. 10월은 계절에도 품격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요란하지 않게 물들고

어제 오늘은 아침 기온이 10월 치고는 좀 높은 편인데 또 내일부터인가 내일 모레부터는 좀 뚝 떨어질 거라고 하죠. 예, 날씨도 인생도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의 연속입니다. 오늘 첫 곡은 로란 키팅의 Life is a Rollercoaster. 예, 인생은 롤러코스터 타는 거다. 맞죠. 예. 롤러코스터를 타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은 지금 현재 자신의 인생에 롤러코스터가 이 상승 무드 상승 중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하강 확 떨어지는 이게 기분도 그렇고 뭐 그 신체적인 어떤 그 체감 그런 것도 그렇고 어느 쪽으로 달리고 계십니까? 상승 계속 올라갑니까? 올라가는 것도 약간 불안할걸요. 왜냐 어차피 잠시 후에 떨어질 걸 생각하면 지금 올라간다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도 앞을 내다볼 수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이 이게 그래프로 그려지는 게 미리 보여지면 곧

0: 재미없잖아요. 아, 앞길을 알 수 없는 롤러코스터. 여러분은 지금 현재 자신의 인생에서 상승 중이신가 하강 중이신가 그게 궁금합니다. 주말 뭐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뭐 다 끝났어요. 일상으로 돌아오는 이 월요일인데 뭐 달력 봤더니 연휴가 이제 없고 12월에도 크리스마스 때 그때 잠깐 연휴 있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기댈 것도 없고 뭐 궁금해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안 그러려니 하고 이제 쓸 거 다 쓰셨잖아요. 그렇죠? 편안하게 연휴 보낼 카드 다 쓰셨다 생각하시고 그냥 일상에서의 그 행복함, 일상에서의 그 바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예, 다니셔야 될 것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인생의 배경음악이 되어드리고픈 이 시간은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함께 도와주시는 기업 오뚜기 카레 왕초보 영어탈출 해커스톡 건강을 향한 지도 강원특별자치도청 현대해상화재보험 노무법인 폐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한국콩나물숙주농업인협회 알레스아우터 아크메르 동탄 음주후엔 티맵 대리에서 함께합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4: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음악에서 향기가 난다. 여기는 음악방송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아프리카. 토토의 아프리카를 미국의 5인조 아카펠라 그룹인 보이스 플레이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재해석한 아프리카를 감상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8180님이에요. 예, 30개월 된 아기 키우고 있는 제 인생의 롤러코스터는 기분은 상승, 체력은 하강이에요. 아, 육아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면서 또 행복해요. 진짜 이분이야말로 매일매일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시겠는데요. 아기가 방긋 웃어주면 그 힘든 것도 다 상쇄돼. 괜찮아. 어, 너무 예뻐. 뭐 그렇지만 어느 날 거울을 들여다본 자신의 모습이, 아, 이렇게 초췌했었나. 나는 하나도 꾸미지를 못하면서 살았네. 아기 덕분에. 뭐 이러면서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지금 제대로 맛보고 계신 8180님이셨고요. 김진용 씨, 제가 탄 롤러코스터는 고점에서 시작했는지 계속 내려가기만 합니다. 혹시 제가 탄 건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이 낙하산 아닌가요? 아, 근데 그 낙하산도 바람 잘 이용하면 다시 올라가요. 그 썸멀이라는 그 공기 중에도 뜨거운 공기는 상승 기류를 타잖아요. 그래서 왜 그 낙하산 쭉 타다 보면은 같이 상승 기류 타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진용 씨. 그렇죠? 금요일에 마라톤 완주하고 상승했다가 토요일엔 대상 포진에 방광염 진단. 아이고, 제 컨디션은 지금 하강 중이에요, 박태주 씨. 그래요. 일상이 롤러코스터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오늘 기분 완전 다운. 아침에 아파트 주차장에 세우던 차에 뭐가 떨어졌는지 암 유리에 금이 갔지 뭐예요. 아, 이거 화주원 씨. 이거 저거 뭐죠? 그 카메라 좀 볼 수 없나? 빨리 가서 이거 수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암 유리가 금이 가고 이러면 아주 위험하잖아요. 일이 커지니까 빨리 가서

정비소에 가셔서 수리하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기분이 상승 모드로 타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여러분의 심리는 지금 현재 어떠시고 체력은 어떠십니까? 상승, 하강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은 그냥 정체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신청곡과 더불어 사연 보내주십시오. 샵 8000번입니다.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요금 추가가 되겠고요. 미니 메시지는 현재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24시간 항상 늘 열려 있습니다. 그냥 로그인만 하면 평생 무료로 함께 저와 소통을 할 수 있는 미니 메시지를 통해서도 들어와 주십시오.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캡틴 앤 테니엘의 노래예요. 이 두 사람은 비치 보이스의 그 공연팀 멤버로 만나서 부부가 됐죠. 키보드 연주자하고 코러스 멤버였었던 두 사람이 동료에서 연인이 되고 그리고 부부가 되고 듀엣을 함께합니다. 참 인연이 참 대단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캡틴 앤 테니엘 Do That To Me One More Time.

김현철의 데뷔 앨범 첫 번째 트랙으로 담겨져 있는 오랜만에, 예, 김현철 작사 작곡 편곡이에요. 그 편곡까지 다 담당을 해 지금 들어도 촌스럽지 않은 아주 세련된 편곡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잘 들으셨습니다. 현디, 김현철 씨를 현디라고 불렀는데 현디가 보고 싶어요. 정우준 씨 외에 많은 분들이 이 음악 듣는 가운데 현디 어떻게 지낼까요? 현디 불러주세요. 뭐 그런 사연들이 꽤 많이 왔네요. 저도 보고 싶어. 김현철 씨. 제 앨범에도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지금도 음악 작업을 계속 하리라 생각하고 궁금합니다. 엄마가 치매 판정을 받으셨어요. 좀 무거운 얘기.

이지만 슬프지 않게 받아들이려고요. 산다는 건 뭐 늘 롤러코스터니까 또 다른 기쁜 일도 생기겠죠? 그래요. 이런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죠? 0318님 댁으로 힘내시라고 소 불고기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엄마랑 예 맛있게 드세요. 패신저의 노래 Let Her Go 예, 이 노래 들으면서 2부를 준비합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웅,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사모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공연할 때 의자에서 앉아서 노래하는 경우가 덜어 있다. 노래만 하는 거면 뭐 크게 상관하지 않겠지만 기타를 연주

하면서 노래할 경우에는 어떤 의자에 앉느냐를 참 신경 쓴다. 팔걸이는 없어야 되겠고 적당한 위치에 발받침대가 있으면 좋고 너무 높지 않게 허리를 살짝 받쳐주는 등받이가 있으면 딱이다. 유명한 연주자들, 특히 피아니스트가 뭐 월드 투어 공연을 할 때 피아노의 모델명을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자까지도 어느 정도의 높이에 어느 정도의 푹신함인지 연주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요청하는 경우가 참 많다. 아이고 유난스럽기는 그냥 아무데나 앉아서 연주만 잘하면 되지 뭐 그렇게 까다롭게 의자까지 따집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자, 잘 생각해보자. 당신의 원하는 의자 조건이 정말 없단 말인가? 그럴 리가 있나? 분명히 우리에겐 의자의 취향이 다 다르다. 운전할 때 보면 편안함을 느끼는 그 미묘한 각도가 사람마다 다르다. 운전석뿐만이 아니라 보조석도 바짝 당겨서 거의 직각으로 앉는 사람도 있고 느슨하게 넓게 앉는 사람도 있고 카페 갔을 때는 그 엉덩이가 푹 들어가는 푹신한 소파를 좋아하는 사람과 그냥 딱딱한 나무 의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상황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내가 좋아하는 의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선택하는 기준은 각자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공통적인 건 다들 편안함을 찾고 있는 거다. 내 마음이 편안한 나만의 의자. 그래, 마침내 내가 꿈꾸는 마음 편한 자리에 가서 앉기 위해 오늘도 모든 가시방석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What do I do with my heart? 이글스의 연주와 노래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제 의자가 제일 높아요. 사무실 의자가 높이 조절이 되는데 저는 높은 게 좋아서 최고치로 높여뒀더니 사무실 직원이 다 내려다보여요. 제일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이시네. 이서은 씨. 그죠? 저는 의자를 제일 밑으로 낮춰놓고, 항상 마이크 앞에 이렇게 앉는데, 가장 낮게, 낮은 자세로, 예, 그렇게 방송을 합니다. 저희 집에는 생각 의자가 있어요.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저희 가서 뭘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하고, 아, 그렇게 시키는데, 첫째는 반성을 아주 잘하는데 둘째는 그 의자에 가서 맨날 잠들어요. 한지성 씨. 아, 생각 의자 가라 그러면 진짜 싫겠다. 그런가 하면 아내가 할 말 있어 여기 좀 앉아봐 하는 그 의자만 아니면 됩니다. 아, 나 그 의자는 누구나 싫지 않아요? 이상호 씨뿐만이 아니라 모든 남자들은 할 말 있어 여기 좀 앉아봐 하는 그 의자. 치우고 싶죠. 저희 집에는 그래서 의자를 많이 이렇게 치우는 편입니다. 식탁에 의자를 제외하고는 의자가 없어요. 앉아봐 할까봐 그냥 난 그냥 누워 있어. 난 누운 채 들으면 안 될까? 막 그러면. 그러면 맨바닥에 앉아봐요. 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공원 벤치에 앉아서 느끼는 가을바람과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 장필순 씨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이지혜 씨가 이런 곡이 R&B인가요? 노래를 듣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글쎄 지금 들으신 이런 곡은 블루스 계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제라드 피셔의 If I Fall 이라는 제목의 노래 목소리가 꽤 진득한데 22살이랍니다. 네. 지난 8월에 발표한 저도 새롭게 알게 된 곡인데 예, 블루스의 어떤 톤이 참 좋네요. If I Fall 내가 만약에 넘어지면 날 좀 일으켜 세워줄래요? 내가 울면 같이 좀 있어줄래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뭐든지 할 건데 내가 넘어지면 의자에 앉혀주실래요? 뭐 이런 얘기 If I Fall 라는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아, 참 좋은 날씨고요. 짤막한 가을 만끽하고 계신가요? 배주원 씨는 어제 가족들이랑 올림픽공원 다녀왔는데 만개한 코스모스가 너무 이뻤어요. 제대로 가을이었습니다. 그 코스모스 주변을 막 이렇게 맴도는 잠자리도 있지 않나요? 걔네들은 옵션으로 다니던데 코스모스 옆에는 항상 잠자리. 그게 제대로 된 가을 풍경 아닐까. 한윤아 씨 산책하다 오늘은 다른 길로 가볼까 했는데 헤매다 보니 보물 같은 곳이 있더라고요. 길을 잃으면 또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지혜를 계절이 안겨주네요 하고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아주 분위기 있는 그런 등산로 비슷한데요. 예, 이게 나무 계단이 쭉 놓여있는 걸로 봐서 아주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또 누군가가 안내를 해줬네요. 한윤아 씨 산책이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참 가슴이 뛰고 평온해지고 뭐 마음이 놓이고 그렇죠?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가 산책하면서 듣기 참 좋은 곡인데 영화 헤어질 결심에 이 영화 나온 지 벌써 4, 5년쯤 됐죠. 그 영화의 OST로 녹음한 거니까 아마 이 70대 남녀 가수 최고령 듀엣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깊이가 있고 더 귀 기울여 듣게 되는 송창식, 정훈희 듀엣곡 안개입니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안전하고 신선한 콩나물. 사단법인 한국콩나물숙주 농업인협회.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엘렌실라에서 프리스티지 골드 화장품 세트,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좋은 풍경은 대체로 천천히 가는 사람한테 보여진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만큼은 우리 인생의 속도를 시속 한 10km쯤은 좀 낮춰서 천천히 가보시면 어떨까. 왜? 이 가을이 그다지 길지 않기 때문이에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가시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이문세였습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3: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잠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받고 하는데 도전해봐야겠어요. 건강하게 도파민 늘리는 법, 새로운 경험, 운동, 단백질 섭취, 칭찬받기, 그리고 음악!

정호의 희망곡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카라의 프리티 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정호의 희망곡 스페셜 DJ를 맡은 카라의 강지영입니다. 와 여러분 제 심장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아까 오프닝 이제 하는데 그 노래에 맞춰서 제 심장이 이렇게 진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장을 딱 만지고 있었는데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그게 뭐 연차가 저도 이제 좀 올해 18년 차지만은 아직도 이런 생방송이나 이런 건 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예, 오늘 하루 이제 한 주 잘 부탁드리고 제가 또 열심히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제가 정호의 희망곡엔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무려 제작진분들이 찾아봤는데 무려 13년 만에 예, 이곳에 제가 왔는데 아, 너무 설레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막 떨리기도 하고 정말 여기는 다 그대로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지금 따스한 우리 정희 가족분들이 환영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잠깐 만나볼게요. 8723님 저도 칭찬해주세요. 지영씨 목소리 들으려고 집에서 도시락 싸와서 사무실에서 지영씨 목소리 듣는 중입니다. 와 무려 도시락까지 싸서 이렇게 나와서 듣고 계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뭐 다음 문자는 아 맞아요. 오늘 그리고 이제 팬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도시락을 또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스페셜 DJ 깡디 오늘도 이렇게 이름표를 달았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잘 먹겠습니다. 그 다음 문자는 3027님 강지영님이요? 그 카라 강지영? 나의 슈퍼스타 그분? 우와, 정이 감사합니다. 맞아요. 카라 강지영 맞습니다. 지금 혹시 보이는 라디오를 켜시면은 저의 모습도 볼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세요. 네, 그리고 다음은 6670님. 스페셜 DJ 첫날 떨리진 않나요? 애칭은 정했어요? 깡디, 영디, 뭐가 좋아요? 지영 언니. 이미 여기 이렇게 정해주셨네요, 이미. DJ 깡디라고, 깡디. 이제 제가 이름이 강지영이다 보니까 깡지라고 많이 저한테 이제 부르는데 좀 이렇게 살짝 혀를 짧게 해서 깡디? 예, 네, 깡디? 아, 아니네. DJ라서 깡디라고 하는 거구나. 강지영 DJ, 강디. 깡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DJ 깡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먼저 오늘의 코너 소개를 해볼 텐데요. 3, 4부, 라이브 온에어스. 3, 4부 라이브 온에어에서는요, 당당하고 유쾌한 힙합 스웩이 넘치는 걸그룹이죠. 영파씨. 영파씨와 함께하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이제 라디오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 가볼까요? 광고 소개 타임. 정의엔 공식 파트너가 있죠? 집순이,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왜 집순이에요?
1: 제가 집 밖을 잘안 나가서 집순이입니다. 집에 콕 박혀 있어요.
0: 일하실 때 빼고는 이제 집순이.
1: 네, 저는 출근도 외출로 칩니다.
0: 그쵸. 어떻게 보면 근데 외출이 맞긴
1: 네.
0: 하죠. 당연히 해야 하는 외출. 아무튼 반갑습니다. 예, 저 어떻게 지금 잘하고 있나요?
1: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최고입니다, 최고.
0: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가볼까요? 음악 주세요. 정우의 희망곡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톡스
1: 도드라만돈
0: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1: 강원특별자치도청
0: 주식회사 워킷
1: 한국도로공사
0: 오뚜기 카레
1: 당진시청
0: 백조싱크
1: 음주 후엔 팀앱대리
0: 생유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8: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7: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8: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7: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8: 제조원
9: 현대 오피스.
10: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1: Walk it, walk it. 안전화.
1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어제까지 짧지만 소중한 연휴였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아쉽게도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당분간 이렇게 쉬는 날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의 사장님들, 대표님들 더 열심히 일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컨디션은 어떠신지, 매출도 좀 잘 나왔는지 안부도 묻고 응원도 해드리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저 강지영과 함께 으쌰으쌰 하고 싶으신 전국의 자영업자 선생님들, 지금 어느 동네에서 무슨 업종, 어떤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지, 또 파이팅이 필요한 이유까지 사연 쭉쭉 보내주세요. 소개만 돼도 텀블러 세트 기본으로 드리고요. 저 강지영과 전화까지 연결됐다. 그럼 건강도 챙겨드립니다. 녹용 홍삼 세트. 참여하실 곳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전국의 자영업자 선생님들의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두 곡 들어볼까요? 우주소녀의 너에게 닿기를, 크래비티의 러브 오어 다이 듣고 올게요.

0: 강지영이 응원합니다. 자영업자 선생님들 으라차차 파워업. 방금 듣고 오신 노래 우주소녀의 너에게 닿기를, 크래비티의 러브 오어 다이였고요. 저와 함께 으쌰으쌰 힘내고 싶으신 전국의 소상공인 선생님들, 사연이 벌써 정말 많이 왔다고 하는데요. 사연만 소개돼도 텀블러 세트, 전화 연결까지 됐다? 그럼 녹용 홍삼 세트까지 다 드립니다. 단 운전 중이신 분들과는 안전 운전을 위해서 전화 통화를 못하니까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2368님, 26살 때부터 뷰티샵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10살, 6살이 되고 제 나이 40이 된 지금 14년 만에 저만의 샵을 차렸습니다. 제 2의 인생을 시작한 저, 지영 씨에게 꼭꼭 축하와 응원 받고 싶어요. 와, 축하드려요. 와. 아이들이 더 컸으니까 이제 또 다 가능한 거잖아요. 26살 때부터 이제 한 일을 계속 하시다가 육아를 하시고 또 그런 건데, 정말 저는 이제 제 친언니도 이제 조카가 8살이 돼가지고 이제 본인의 인생을 좀 다시 살기 시작하는데, 정말 저도 뭔가 제 친언니도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 너무너무 응원드리고, 또 이제 본인의 이름으로 된 샵을 또 이제 여셨다고 하시네요. 너무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4585님, 일산에서 필라테스 스튜디오 운영 중인데요. 여러분, 남성분도 필라테스 운동 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예쁜 운동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남성분들 두려워 말고 오세요. 그리고 강지영님 정말 예뻐요. 감사합니다. 저도 필라테스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정말 남성분들이 이거는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운동이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사연 그대로 남성분들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사연입니다. 4743님, 한복 매장을 운영하는 착실하고 성실한 열혈 일꾼입니다. 올 가을 아름다운 결혼식을 열릴 예정인 예비 신부, 예비 신랑님들의 어머님들을 위해 열심히 바느질 중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꾼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와, 한복 매장을 항상 저는 지나가면서 생각하는 게, 와, 이런 뭔가 우리나라의 전통 그런 의상을 계속 꾸준히 만들고 계신 분들은 어떤 분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결혼식 때 너무너무 중요한 의상이잖아요. 뭐 아닐 때도 입을 수도 있지만 혼주분들이 정말 예쁜 한복을 입으니까 예쁘게 계속 만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된 분들은 제가 텀블러 세트를 드릴 텐데요. 이 중에 제가 한 분을 전화 연결을 해봐야 되는데, 저 깡디의 선택은 사오파로님. 제가 스튜디오 이제 일산에서 왜 필라테스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필라테스를 또 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또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1: 녹음을 통해 이름과 용건을 말씀해 주시면
0: 지금 예. 아, 그걸 넘어갔구나. 언니 계셔가지고 지금 수업 중이신가 보다. 그러면 안 되죠. 예, 지금 아마 손님이 오셔서 전화를 못 받고 넘어갔나 봐요. 제가 근데 또 신기한 게 어디 가게를 가면은 손님들이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잘못하면 또 전화 연결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예, 아까 이제 본인 이름으로 된 그 뷰티샵 운영하시는 분하고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과연 이번엔 연결이 될지. 1368님 전화 걸어볼게요. 통화 연결됐습니다.
2: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정희의 강디입니다.
2: 안녕하세요.
0: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2: 저는 대전에서 이제 저번 12월 4일 날 오픈한 뷰티샵 원장 40세입니다. 네.
0: 대전에서 네. 뷰티샵, 혹시 어떤 뷰티샵인지 제가 여쭤봐도 되나요?
2: 저 지금 속눈썹 연장인데요.
0: 네.
2: 원래 뭐 네일 아트랑 뭐 같이 했었는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0: 네네네.
2: 그렇게 하면서 뭐 네일샵은 이제 접고 속눈썹만 하다가
0: 속눈썹만. 그럼 또 이렇게 눈썹 문신 이런 것도 하고 계신가요?
2: 아니 그거는 제가 좀 무서워서 못합니다.
0: 무서워서 못하시고 네. 속눈썹 연장이나 이제 그 파마 하시는 거를 하고 계시고
2: 네, 네,
0: 저도
2: 네.
0: 한때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 아, 이제 손길이 네. 딱 다른 게 제가 느껴지거든요. 어떠세요? 네. 요즘에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혹시 아이들이 많이 커서 아니면 뭐 이제 14년 만에 그렇게 다시 차리신 계기가 있나요?
2: 아, 네. 제가 이제 집이랑 조금 멀리 있었는데
0: 네.
2: 애들이 좀 크면서 제가 네. 항상 일찍 문을 닫고 가고 했어야 됐거든요.
0: 아, 그러셨구나.
2: 근데 이제 애들이 조금 크니까 집이랑 좀 가깝게 차릴 수 있게 돼서
0: 네.
2: 가까워지면서 이제 개인샵을 차리게 돼서 이제 저만의 공간이 지금 14년 아. 만에
0: 오, 너무 좋으시겠다.
2: 생겼어요.
0: 근데 이제 또 오픈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연휴 때는 어떠셨어요? 또 손님이 또 꽤 있으셨나요?
2: 네, 연휴를 이제 지나고 하게 돼가지고.
0: 아, 그러셨구나.
2: 네, 이제 일부러 추석 연휴가 있어서 곧 지나고 하게 됐는데, 그래서 네. 제가 이제 14년 정도 해서 계속 와주셨던 분이 감사하게도 오, 있어가지고.
0: 그렇게 단골 손님이 계속 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2: 네, 혹시. 오늘 이렇게 했는데도 와주셨어요.
0: 네, 뭐 프랜차이즈 업종이 아니시라면 가게 이름도 혹시 좀 이렇게 어,
2: 네,
0: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2: 조금 특이해서. 괜찮아요. 저 바이수스라고 제가 별명이 수스라고 오래 해왔거든요.
0: 어, 귀엽다. 바이수스.
2: 네,
0: 바이수스. 네. 네. 혹시 우리 가게 자랑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2: 저는 뭐 대전 속눈썹 맛집. 이제
0: 오!
2: 오래 해왔고 수강도 많이 해오고 해서.
0: 오, 제가 지금 사진으로 봤는데
2: 네.
0: 아 사장님 손길이 장난 아니시네.
2: 네,
0: 제가 이거 딱 보면 알거든요.
2: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컬이 하나하나 다 살아있네요. 대전의 바이수스 여러분 바이수스로 가주세요.
2: 네.
0: 아 너무너무 좋다. 아니 지금
2: 네.
0: 뭐
2: 네.
0: 어떠세요? 월요일인데 좀 어떻게 한가하셨나요? 지금 이 시간대는?
2: 아 네 다행히 너무 다행히도 저는 지금 없어서 이렇게 통화가 가능하게 됐어요.
0: 아 그러셨구나. 아니
2: 네,
0: 사장님
2: 계셨으면은
0: 네, 네 그렇죠.
2: 제가 통화가 못 됐을 텐데.
0: 네, 사장님 지금 실시간 질문이 왔어요.
2: 네네.
0: 5527님께서 아 네. 안 그래도 저도 속눈썹 연장해야 하는데 요즘 속눈썹 네. 트렌드가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2: 아 트렌드는 네. 조금 이제 그 아이돌 속눈썹이라고 해서 조금
0: 뭐예요?
2: 마스카라 한 듯한 느낌의 조금 그런 건데 저는 종류가 정말 많아가지고 자연스럽게도 하고 뭐 볼륨 많이도 네. 하고

0: 이렇게 해서 오시면 제가 이렇게 니즈에
1: 오,
0: 맞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1: 그러셨구나. 여러분,
0: 네.
1: 대전에 가시면 바이수수 사장님이 아이돌 속눈썹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네요. 아, 혹시 사장님
0: 네. 네.
1: 그러면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노래 있을까요?
0: 저 진짜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1: 네.
0: 제가 오늘 딱 지영 씨여가지고
1: 네.
0: 문자를 보낸 것도 있는데,
1: 네.
0: 잠깐 제목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솔로
1: 혹시,
0: 노래 내셨잖아요.
1: 제 노래요?
0: 네, 예전에,
1: 네.
0: 저 엄청 많이
1: 아,
0: 들었거든요.
1: 원어드?
0: 네, 맞아요! 원어드 그거요. 저 정말 좋아해가지고.
1: 진짜요? 너무 너무
0: 네.
1: 감사해요.
0: 아니, 그거
1: 그렇다면
0: 정말 편심으로
1: 강지영의
0: 신청하려고요.
1: 원어두가 신청곡인
0: 네.
1: 걸로. 어머, 제가
0: 네네.
1: 이 노래 들을 줄 몰랐어요.
0: 제가 정말
1: 사장님,
0: 팬이었기 때문에.
1: 번창하세요.
0: 네.
1: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 하세요.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1: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2: 여러분, 지금 뭐 하세요?
3: 매일 낮 12시엔
4: 엔믹스도 사랑하는 정우의 희망곡으로
2: 커커커 컴온!
5: 신영 언니 체크! 주파수도 체크!
4: 정우의 희망곡 2부가 시작됐고요.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카라 강지영입니다. 이런 문자가 왔네요. 5681님께서 카라 막둥이 지영씨가 혼자서 스페셜 DJ도 하고 얼음이 뿜뿜하는 모습 보니까 오랫동안 팬이었던 카밀리아로서 뿌듯합니다. 맞아요. 제가 이제 영지씨와 함께 카라의 막둥이 라인이죠. 오늘은 이제 멤버들 없이 제가 혼자서 이렇게 스페셜 DJ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에 살짝 떨리다가 이제 약간 좀 통화도 하고 뭐 이제 좀 약간 웃으면서 노래도 들으면서 긴장이 살짝 조금 풀린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혼자서는 이제 문제 없을 연차도 제가 되다 보니까 네,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부에선 이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막내라서 생긴 일.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막내이신 분들 분명 좋은 점도 있고 막내만의 고충도 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20대 후반 때까지도

어딜 가나 약간 막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어딜 가나 언니예요. 사실 제가 그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어딜 가나 막내였는데, 어딜 가나 이제 언니 소리를 듣는 나이가 이제 벌써 됐는데, 어쨌든 저는 근데 막내이죠. 아직도 지금 팀에서도 막내이고 집에서도 막내인데, 막내여서 좋은 점은 사실, 많이 밥을 사준다? 사준다? 그리고 이제 고충은 그런 거 있었죠. 어릴 때는 저는 이제 친언니가 두 명이다 보니까 컴퓨터 시간이 이제 저는 제일 짧고, 그리고 이제 제일 그 피크 타임, 친구들이 제일 채팅에 많이 들어올 시간엔 저는 그때는 채팅을 못하고 이제 언니들이 컴퓨터를 점령했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막내여서 생긴 각종 에피소드부터 막내만의 장점, 그리고 또 막내만의 그런 공감이 가능한 하소연까지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사연이 소개만 돼도 막내의 매운맛을 보여줄 수 있는 김치 세트 보내드립니다. 그럼 청취자 여러분들의 막내 에피소드 기다리면서 노래를 듣고 와야 되는데, BTS의 황금 막내, 정국의 세븐 듣고 올게요.

방금 듣고 오신 노래 정국의 세븐이었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 저와 같은 막내분들의 사연이 많이 도착했다고 들었는데요.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9115님, 제가 삼남 1녀 중 막내딸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동네에서 누가 저 한 대 때리면 그날 오빠들 셋이서 때린 사람 찾아가 혼내줬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 막내라 참 든든합니다. 약간 이거 저도 있어요. 저도 친언니가 이제 2살 터울, 5살 터울 이렇게 있는데 이제 어쨌든 제가 중1 때 언니가 중3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딱 학교 입학했을 때 딱 이렇게 저를 지켜주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언니 친구들도 이제 우리 지영이 이제 누가 괴롭히면 언니한테 말해, 오빠한테 말해, 막 언니 친구들이 이렇게 보호해주고 했던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예, 너무 든든하시겠어요. 오빠들이 셋이어가지고. 네, 다음 문자는 2577님, 제가 저희 집 늦둥이인데요. 그러다 보니 큰 누나랑 둘째 형이랑 장난치고 놀다가 뭐 깨트려도 저는 늘 열애였습니다. 미안하지만 혼나는 건 형, 누나, 목. 용돈도 오랫동안 많이 받고 막 늦둥이 막내의 특권이었죠. 와, 역시 늦둥이라서 그런가 봐요. 저는 약간 늦둥이는 아니어서 이렇게 혼나면, 근데 저희 집은 다 같이 혼났어가지고 그런 특권은 저는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막내라서 약간 엄마한테 이르고 이런 거는 많았지만은, 그렇게 이르고 나면 또 언니가 뒤에서 저를 또 혼내고 또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게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네, 다음 문자 소개할게요. 8235님, 막내라서 어렸을 때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늘 언니들 것만 물려 입었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선 내돈내산 신상 옷 사는 걸 참 좋아합니다. 지영 씨는 어땠나요? 저도 뭐 국룰이죠. 예, 언니들 옷을 물려받는 거는 국룰이었는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언니들이 이제 조금 저보다 키도 지금 더 훨씬 크고 몸의 그 체구가 차이가 조금 어릴 때 있었어가지고 제가 언니들 옷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다행히도 엄마가 새 옷을 많이 사주셨고, 그리고 또 언니들은 또 제 옷도 이제 못 입는 게 제가 좀 체구가 작다 보니까, 뭐 그리고 저희는 셋인데 정말 스타일이 셋이 너무 달랐어가지고 각자 좋아하는 옷을 입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언니 옷 이제 몰래 입고 나간 날은 꼭 언니랑 마주치는 일이 꼭 생기는 그런 매직이 있었는데, 물려받는 거 근데 저는 좀 좋아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죠. 그리고 뭐 옷도 그렇고 뭐 쓰던 뭐 핸드폰도 물려받고 뭐 이런 적도 많았는데, 예, 아무튼 막내의 특권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문자는 3113님, 지영씨도 그랬나요? 되게 별거 아닌데 귀찮은 사소한 심부름들은 언제나 막내인 제가 했습니다. 물 가져와라, 불 꺼라, 리모컨 가져와라, 지긋지긋해서 저 20살 되자마자 원룸 얻어서 독립했잖아요. 아니, 이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아니, 저희 언니는 심지어 뭐 리모컨 달라 뭐 이런 거 다 기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언제는 뭐 방에까지 걸어가는 게 귀찮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랑 작은 언니한테 자기를 막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언니 무거운데 어떻게 그럴까? 언니 지금 너무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 거 안 보여? 하면서 기절한 척하면서 막 병에 끌고 가라 그러고 막 별걸 다 시켰었어요. 그러니까 이 막내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나 봐. 언니들이 약간 괴롭히고 싶은가 봐요. 그게 귀여운가 봐요, 반응이. 예, 아무튼 저도 뭐 그런 경험이 너무너무 많은데, 다음 문자는 3970님, 회사에서 막내들은 꼭 회식 때 장기자랑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노래방에서 맨투맨 목 뒤를 쭉 끌어올려서 정수리에 뒤집어 쓰고 현진영님의 흐린 기억 속에 그대를 공연하면 부장님들이 흡족해 하셨죠. 덕분에 예쁨 많이 받았어요. 아니 잠깐만, 이런 건가? 이렇게 이거 얘기한 거죠?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 무슨 얘긴가 했네. 아, 그렇게까지 퍼포먼스를 했어야 하나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적은 많이 없었어가지고, 뭐 멤버들끼리 노래방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네, 그러고 보니까. 예, 근데 뭐 어디 가면은 약간 그런 건 있잖아요. 회식 때 뭐 꼭 젓가락 놓고 숟가락 놓고, 뭐 노래방 가면 뭐 제일 먼저 노래해야 되고 이런 거는 약간 어쩔 수 없나 보다. 네, 막내라서 장기자랑 먼저 하고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멤버들은 또 뭐랄까, 막내라서 꼭 이거
이거 먼저 해야지 이런 거는 좀 없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막 부담감을 느끼고 막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아 여러 막내들이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잠깐만, 그 전에 소개된 분들에게 제가 이제 김치 세트 보내드리고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예능 청춘불패에서 큰오빠였지만 알고 보면 G.O.D 막내 김태우의 사랑비 듣고 올게요.

김태우의 사랑비 듣고 오셨고요. 앞에서 청춘불패 얘기를 살짝 했더니 7870님이 우와 저 군대에 있을 때 꼭 챙겨보던 예능인데 청춘불패. 맞아요. 그때 강지영 씨도 나오고 신디도 나오지 않았나요? 두 분 인연 오래됐네요. 아니... 신지라고 해서 순간 누군가 했더니 우리 신영 DJ. 아니 약간 이름이 신지 안 어울리는데 약간 영디 오히려 아니면 뭐 약간 요디? 아 장난이고. 아, 근데 신영 언니는 그 청춘불패 1에 나왔고 저는 2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신영 언니랑은 제가 오래됐죠. 어쨌든 심심타파 그때부터 계속 언니랑 인연이 있었고. 맞아 이때 언니가 맞아 청춘불패 나와서도 많이 놀았죠 같이. 그때 막 신영 언니 만나면 약간 그래요. 진짜 동네 진짜 친한 언니 만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 저도 여기 나올 때 언니한테 언니 나 잘하고 올게 그랬더니 잘 부탁해 이렇게 문자 왔더라고요. 네 그나저나 저희 정의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막내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제가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4393님 저도 1남 3녀 중에 막내인데요. 그래서 닭고기며 생선이며 아빠가 뼈를 다 발라주셔서 중학교 입학할 때 친구들과 처음 치킨 먹는 날 어떻게 먹는지

0: 거냐고 물어봤죠. 생선은 아직 신랑이 뼈 발라줍니다. 어? 잠깐만요. 근데 닭고기까지 뼈를 발라주시는 막내였어요? 아주 너무 예쁨 받는 막내였네요. 저도 아버지가 꼭 생선 뼈를 항상 발라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이제 어쨌든 저도 이제 혼자 이제 독립한 지가 되게 오래되다 보니까 생선을 바르는 방법을 아빠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선을 바르는 법을 이제 잘 알고 그러죠. 예, 신랑이 생선 뼈까지 발라줄 때 너무 스윗하시다. 예, 아무튼 너무 예쁜 받는 막내였고. 그리고 이동환님께서, 집에서 막내인 남자인데요. 그래서 어릴 때 사진 보면 누나들이 입힌 치마에 머리도 묶여있어요. 왜 이렇게 누나들은 막내 동생을 여장시키는 걸 좋아했을까요? 흑였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너무 귀엽다. 근데 저도 만약에 남동생이 있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집안에 이제 누나들이 있으면 또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런 뭔가 뭐랄까 섬세함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막내여서 되게 많이 예쁨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예, 흑역사지만 또 지금은 너무 또 재밌는 에피소드기도 하네요. 네, 사연 감사합니다. 네, 다음 사연은 9550님. 사실 전 언니들이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나거든요. 5살, 3살 차인데 꼭 최신폰 사거나 가전제품 사면 다들 저한테 물어봅니다. 젊은 애가 더 잘한다. 그러나 사실 저도 AI한테 물어보고 알려주는 건데 라고 하셨어요. 차이가 5살 차이면은 그래도 조금 꽤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들어가면 언니는 이미 고등학생이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도 약간 언니들이랑 그런 나이 차이가 확 느낀, 저는 혹시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최신폰 사거나 가전제품 사면 물어본다고. 언니들이 좀 그런 거에 좀 잘 카라 멤버들? 아, 카라 멤버들이요? 아, 안 그래도 저희 이제 어저께 이제 뭐 오랜만에 안무 연습을 좀 만나서 했는데, 누구 핸드폰이 가장 최신이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제가 제일 최신이었거든요. 17%? 근데 이제 18이즈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제일 오래 쓰고 있는 게 13. 규리 언니. 그래서 규리 언니는 그런 최신 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서, 예, 최근에 그리고 승현 언니가 이제 바꿀까 말까 고민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핸드폰 얘기가 갑자기 나왔거든요. 너무 예 그러네요. 13은 조금 너무 오래됐다. 근데 언니는 약간 진짜 뭐 어디 뭐 이렇게 깨지거나 뭐 안 움직이지 않는 이상 나는 그냥 계속 쓴다 이런 편이고, 예,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정미영님. 저희 오빠 둘 다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인지 오빠 좋아하는 여학생들한테 선물 엄청 받았습니다. 막내인 저한테까지 잘 보이고 싶었나 봐요. 그립다 그 시절. 그러네요. 진짜 이럴 때는 너무 좋겠다. 저는 진짜 오빠가 없으니까 오빠가 있는 느낌은 어떨까? 오빠가 있으니까 나한테도 선물을 주는 언니들이 있고 나를 잘 챙겨주는 언니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너무너무 소중한 그때 시절 이야기네요. 아, 너무 막내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마지막에는 이렇게 또 좋았던 시절 이야기가 또 많아서 막내가 또 그다지 막 엄청 힘들지만은 않았나 본데요. 막내라서 정말 좋은 점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막내로 태어나서 팀에서 막내여서 정말 다행이다, 정말 행복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네, 사연 소개된 분들은 김치 세트 보내드리고요. 우리 막내들 파이팅 외쳐보면서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Back to Sinkball, Back to Sinkball.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청취자분들과 막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 한 번 더 있어요? 2263님. 근데 저 같아도 지영씨 같은 막내 동생이 있으면 엄청 잘해줬을 것 같아요. 제 여동생은 휴, 연년생인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연년생은 좀 힘들긴 하죠. 연년생, 예. 저는 뭐 두 살 차인데도 언니랑 막 뭐 싸우기도 많이 싸웠는데. 근데 진짜 지금은 정말 뭐랄까, 그 자매가 있다는 거는, 형제가 있다는 거는 너무 큰 선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막내라는 건 또 너무너무 또 감사한 선물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나이 들고 나서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게 정말 큰 위안이 되고, 그렇죠. 네. 너무너무 든든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느 모임에 가든 막내보다 어른 역할을 맡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카라의 영원한 막내 강지영, 요 수식어가 정말 소중하고 너무너무 저한테는 영원했으면 좋겠다, 정말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든 언니들한테 이렇게 편하게 투정도 부릴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럼 2부 끝곡으로 악뮤의 러브리 듣고 저는 3부에 양파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주말에 잘 주무셨나요?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무려 20만 명을 대상으로 수면과 우울감에 대한 연구 수십 건을 진행했는데요. 수면의 질이 나쁜 사람들이 외로움을 더 강하게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론 잠을 못 자서 외로운 건지, 외로워서 잠을 못 자는 건지 알 수 없어서 추가 조사와 분석을 했는데 결론은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외로움이

0: 강해진다 였습니다. 요즘 기분이 별로다 꿀꿀하다 싶으면 일단 잠부터, 다른 거 전에 숙면 작전부터 짜봐야겠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3: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볼 차례입니다. 목포 MBC가 전문기관과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2기 교육은 2026년 11월 30일부터 2027년 2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4: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청호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1: 청호의 망곡 3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강지영이고요. 잠시 후에는 힙합 파워로 똘똘 뭉친 걸그룹 영파 씨와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광고 소개 타임이 들어왔습니다. 집순이!
2: 네, 나와 있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그럼 음악 주세요. 왜 또 우리 노래? 청호의 망곡 10월 상품 소개합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물찰 블랙박스,
2: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1: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비타 케어너스 헬스앤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2: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1: 1년의 정성을 한 잔에 콩부자에서 서리태 콩물 두유,
2: 조미료 무첨과 덮음담에서 영월 고랭지김치,

0: 매운 거 먹고 후! 후아고에서 짜먹는 젤스틱.
1: 약사가 만든 온가족 영양제 메디온셀에서 비타민 DK.
0: 곱창의 대명사 소팔 소곱창에서 소곱창 세트.
1: 보약 같은 차 차마루에서 방구명 정읍성화차.
0: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0: 영프로 비타와이즈에서 유산균 다크 초콜릿,
1: 엔젤실라에서 프리스티지 골드 화장품 세트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3, 4부 함께하는 분들도 만나볼게요. 와이즈 플래닛 컴퍼니,
0: 주식회사 해리즈 하부회,
1: 코끼리 베이글닷컴,
0: 한국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
1: 음주 후엔 티맵대리,
0: 현대해상화재보험,
1: 환인제약,
0: 아크메르 동탄,
1: 생유.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

0: 독보적인 굿킵 딸내미, K-POP 신의 엉뚱한 청개구리들, 차세대 힙합 신인 류. 와, 이분들의 수식어만 딱 봐도 범상치 않죠? 과연 앞으로 가요계에 또 얼마나 들었다 놓았다 할지 기대되는데요. 자, 오늘 라이브 온 에어에서는요, 힙한 음악에 합을 맞춰 힙합으로 제대로 놀 줄 아는 그룹 영파 씨와 함께 할게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 무흐즈, 그리고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까지 활짝 열어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팔로우까지 부탁드릴게요. 영파씨 어서오세요. 네, 먼저 정희 선생님들에게 단체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1: 네, 둘, 셋.
2: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파씨입니다.
0: 귀여워. 자, 이번에 한 명씩 개인 인사 부탁드릴게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파씨의 리더 정선혜입니다. 와.
4: 안녕하세요. 저는 영파씨의 귀요미 연정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영파씨의 힙고 힙합 고양이 지아나입니다. 와.
6: 안녕하세요. 전 영파씨의 아 잘생김 입덕 요정 도문입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영파씨의 쿨걸 막내 한지은입니다.
0: 시작부터 정말 너무 귀여운데 이런 인사들을 또 누가 정해줬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 이제 시작부터 축하할 일이 있어요. 정확히 6일 후에 10월 18일 영파 씨가 데뷔 3주년을 맞이합니다. 축하드려요.
3: 감사합니다. 와,
0: 축하드려요. 3주년 파티 하시나요? 어떻게 뭐 멤버들끼리 3주년에 뭐 하자 이런 얘기를 나눴나요?
3: 아직 안 했는데 뭐 하고 싶어?
6: 하고 싶어. 저희 남산타워 가서 하트 자물쇠나 좀 걸고 올까요?
0: 제 로망이에요. 너무 귀엽다. 아, 네. 멤버들 다 같이 가서 또 네. 비밀번호 333으로 해가지고. 아, 그럼 누가 가져와려나? 네. 어떻게 뭐 만약에 파티를 한다면 음식이나 뭐 이런 거 뭐 먹자랄이라고 하는 지아나 씨가 네. 뭐, 네. 뭐 메뉴가 혹시 먹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5: 제가 딱 짠 데이터로는 네. 저희 멤버들끼리 이렇게 뭐를 시켜 먹게 되면 네. 항상 교땡이에요. 허니 땡땡 그거를 네. 그러니까 항상 품절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엔 거기에다가 마라로제 떡볶이 이렇게 네. 두 조합으로 먹으면 딱 좋을 것
0: 정말
5: 같습니다.
0: 정말 먹자랄이시네요. 아, 너무너무 귀엽다.

0: 아니 너무너무 상큼해졌어요. 제가 이제 혼자서 너무 제가 오늘 사실은 스페셜 DJ가 오늘 처음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와주신 저의 게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약간 제가 지금 꺄! 지금 이 기운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도 텐션이 굉장히 업돼 있는데 어쨌든 3년 동안 저희가 함께했어요. 물론 뭐 그 전에부터 함께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뭐 우리 멤버들 칭찬 한마디씩 한번 해볼까요? 이제 먼저 선혜 씨가 네. 연정 씨한테 먼저 칭찬을 해볼까요?
1: 아 약간 장난스럽게 할까 진지하게 할까?
0: 진지하게
1: 부탁.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연정이는요, 저희 팀에서 따뜻함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다정함과 섬세함으로 멤버들을 케어해주는 저희 팀의 엄마 같은 존재입니다.
2: 엄마!
0: 엄마! 엄마 연정씨. 자, 연정씨 그러면은 또 지하나씨에게.
3: 일단 선혜가 너무 따뜻하게 해줘가지고 저희 지하나는요 정말 먹는 걸 정말 좋아하고
1: 칭찬이다.
3: 근데 그만큼 또 되게 밝은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주고 또 챙겨주는 걸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3: 그래서 지하나도 뭔가 통통 튀지만 그런 따뜻함을 많이 많이 전달해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지하나 씨가 도훈 씨에게.
4: 네, 저희 도훈이는요 정말 저희 팀의 에너지, 밝은 에너지이고요. 정말 재능이 많거든요, 도훈이가. 그래서 도훈이가 저희에게 힘도 많이 되어주고 이렇게 많은 도훈이의 모든 걸 저희한테 쏟아 부어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저희 너무 감동받고 항상 너무
1: 우리 한마디가 안 이어지고 있어요. 아, 그러네.
0: 어쩔 수 없어요.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5: 저희 막내는 또 되게 이 쿨하고 멋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또 속은 가장 여리고 또 되게 섬세하고 또 저희 멤버들 가장 많이 생각해주는 멤버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맙고 사랑하고 알지?
1: 곡중쓰다 느낌.
0: 자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막내가 여기 선혜 씨.
6: 네 일단 우리 선혜 언니는요 일단 완전히 리더다 이렇게 이런 것이 바로 리더의 정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무대에서는 완전히 카리스마 넘치지만 또 아래에서는 귀엽고 네, 너무 귀엽고 요즘에는 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막 스타스타를 하면은 리액션을 되게 잘해줘. 그래서 완전히 감동을 받았어.
0: 또 잘 받아주기까지
1: 진짜? 나 잘해줬어?
0: 하고.
6: 진짜로요.
1: 아 고마워 다행이다. 노력했어.
6: 받았어.
0: 너무 훈훈하네요 여러분. 아니 근데 사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1: 사이가 진짜 좋은데
0: 진짜로
1: 그래서 평소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0: 그래요?
1: 막 서로 놀리기 바쁘고
0: 그러니까 너무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도 느껴지고 진심으로 말하는 게 또 정말 저는 느껴졌어요. 네. 또 문자가 이렇게 왔는데 2616님 지영씨 앞에서 막내 얘기하다가 영파씨랑 같이 있으니까 선배님 밤뱀이 뽀뽀이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제보 문자가 왔는데 지하나 씨가 이제 소개 한번 해주세요.
4: 네. 5154님 지영님 영파씨가 카라의 메가 히트곡 미스터를 힙한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미스터 2026을 발매한 거 알고 계시나요?
0: 당연히 알고 있죠.
2: 와 대박.
0: 네,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이제 그때 저희 멤버 영지랑도 사실 그때 같이 찍지
1: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저도 그때 너무 같이 하고 싶었는데 그때 일본 스케줄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알고 있죠. 어떻게 너무 잘 살려서 잘 불러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4: 오늘 같이 챌린지
0: 좋아요 좋아요. 네, 너무 좋고 네 그리고 또 저희 카라가 또 명곡 부자인데 그 중에서 저희 미스터를 꼭 집어서 리메이크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저희 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진짜 많았는데 네. 사실 진짜 카라 선배님 곡을 다 샘플링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다른 곡도
4: 진짜요?
1: 있었어요 데모가. 네. 근데 그래도 하나 골라야 한다면 저희가 지냈던 네. 시대에서는 약간 딱 들으면 오 하는 게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약간 이게 샘플링에는 꼭 그 딱 들었을 때 왁 하는 게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그래서
0: 진짜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른 목소리로 저희 노래를 들으니까 또 되게 영광이기도 하고 저희 또 직속 후배잖아요. 그러니까 또 되게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 이제 막내 지은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4: 네. 575

0: 오오님, 지영님, 사내 언니가 어릴 때 어린이집 장기자랑에서 카라 노래로 춤을 췄었대요. 완전 카라키즈였다고요.
1: 진짜로.
2: 진짜 어린이집이라고 하셨는데.
0: 맞아요. 심지어 장기자랑도 아니고 그 재롱잔치.
2: 혹시 어떤 노래를 했는지 기억이 나나요?
0: 루팡이라는
2: 루팡이요? 어린이집 장기자랑이면 한뭐 다섯, 여섯 살, 일곱 살
0: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다섯 살 때쯤?
2: 그때부터 끼가 넘쳤구나.
0: 제가 센터였습니다.
2: 어, 진짜? 아니, 근데 이 노래를 어린이가 이제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제. 그때 당시 영상도 남아있나요?
0: 영상은 아마 집에 어딘가 CD로 구워져 있을 것 같아요.
2: 와,
0: 근데
2: 너무.
0: 진짜로 저는 어릴 때 처음 좋아했던 여자 아이돌 그룹이 카라선배.
2: 아, 정말요?
0: 진짜 진심으로 거짓말 하나도 없이.
2: 근데 그 혹시 그러면 그래서 DSP를 들어가신
0: 뭔가 약간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우리
0: 운명이 이끌렀던 것 같아요.
2: 운명이었네요.
0: 아,
2: 어떡해.
0: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2: 아니 너무너무 지금 제가 또 기분이 좋네요. 네, 저희 카라 노래로 장기자랑까지 했던 카라 키즈, 게다가 왕년에 제 소속사 직속 후배들이라 오늘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본격적인 토크 시작 전에 정우의 희망곡 시그니처 타임이죠. 선포토 후토크 들어가 볼게요. 제가 한 분씩 이름을 부르면 자리에서 일어나신 뒤에 카메라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정면에 있는 카메라를 봐주시고, 먼저 선혜 씨부터
3: 네.
2: 가볼까요? 선혜 씨 봐주시고, 영파 씨의 카리스마 리더, 잔소리를 담당하지만 귀여움은 포기 못해, 선유미, 선혜. 하나, 둘, 셋. 오케이, 다음 연정 씨 갈게요. 영파 씨의 대표 춤꾼, 오늘도 단아하고 골저스한 매력 가실게요. 연정! 하나, 둘, 셋. 귀엽다. 자, 이번엔 지아나. 어딜 봐도 예쁘고 저길 봐도 예쁘고 팬들의 사랑 다 먹어버리겠다. 지아나 컨다. 하나, 둘, 셋. 어머, 다 먹어버렸어요. 도훈 씨 차례예요. 저기 잘생겼는데 예쁜 애 누구야? 잘생품의 정석, 영파 씨의 입덕 메이크업 도훈.
3: 몇
2: 하나,
3: 명이야?
2: 둘, 셋. 한 번만 하는 거거든요.
3: 아이고.
2: 아유, 귀여워라. 저 마지막 지윤 씨.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깜찍발랄, 햄스터, 지윤. 햄지윤, 왔지요? 아, 하나, 둘, 셋.
4: 지윤이 왔지요?
2: 아유, 귀엽다, 귀여워, 정말. 자, 그럼 본격적인 음악 토크를 저희가 해볼까 하는데요. 영파 씨! 새 노래가 발표되었습니다. 제목이 Go Hey. 자, 오늘 곡 속에 누가 담당하나요?
4: 바로 연정입니다.
2: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4: 저희 고해는 90년대 뉴욕 브루클린 거리가 떠오르는 그런 빈티지한 힙합 사운드가 좀 매력적인 곡인데요. 고민하기보다 먼저 고해라는 당찬 저희 영파 씨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2: 아니, 이딱 인트로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서태지 선배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진짜 이딱 힙한 느낌이 너무너무 멋있고, 저도 노래를 들었어요. 제가 평소에 영파 씨 노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힙합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우리 귀요미들이 힙합을 또 너무 맛깔나게 잘 불려주셔가지고, 저그뭐 마카로니 치즈도 좋아하고, 네,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번 노래가 진짜 너무 잘 살리고, 춤도 너무 멋있고, 뮤비도 너무 멋있고, 진짜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이 노래가 90년대 올드스쿨 힙합을 표현했다는 것도 저도 확실히 한 번에 딱 듣자마자 알았고. 예, 그리고 혹시 우리 오빠 씨 멤버분들 전부 그 2000년대 이후 태어나지 않으셨나요?
0: 맞아요.
2: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올드스쿨을 또 선택하셨는데, 또 올드스쿨의 힙합의 매력이라는 또, 예, 뭘까요? 아, 잠깐만. 이거 이렇게 쓰면은 내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맏언니가 04년생, 막내가 09년생. 예, 맏언니가 저랑 10살 차이가 나요.
3: 운명이다, 운명.
2: 예, 운명이라고 해야 돼요.
0: 아니, 근데 진짜 전혀 예상
3: 못했어요.
0: 맞아요.
3: 진짜요.
0: 진짜요. 너무 20대 같아.
2: 우리 10살 차이가 나는 건 비밀로 할까요? 예. 모두 비밀로 해주세요. 다 비밀로 해주시고. 자, 그렇다면 올드스쿨 힙합의 매력이 뭘지 한번 누가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0: 어렵군.
2: 어렵죠.
0: 올드스쿨의 매력은 약간 본능적?

0: 아닐까 싶어요. 약간
1: 본능적. 맞아요. 이렇게 딱 듣자마자 몸이 이렇게 고개가 까딱이고 그냥 흐르는 대로 고해.
0: 맞아요.
1: 맞아요. 맞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고해. 네. 그냥 근데 그거를 그대로 살려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고, 예, 느낌 feel 그래도 그대로 살리면 돼요. 예, 그다음 요런 질문이 왔어요. 연정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2: 네. 9551님께서 저는 이 가사가 특히 좋더라고요. 기회는 알람 없이 오니 고해. 가사가 굉장히 당차고 에너지 넘치던데 멤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사는 뭔가요?
1: 어떤 게 있을까요?
3: 아, 저는 있습니다.
1: 네.
3: 저는 저희 막내 지은이의 Life is a Wack Bubble 한번 깰 때 제대로 해! 라는 가사가 제일 좋거든요.
1: Wack Bubble?
3: 네. 네. 인생은 Wack Bubble이다. 한번 깰 때 제대로 깨야 돼! 이렇게.
1: 제가 사실 Wack Bubble을 한번 안 해봤는데.
4: 진짜요?
1: 그 깨는 느낌이 어떤가요?
3: 아, 그거를 이따가 지은이가 라이브 하면서 얼마나 박력 있게 이 왁구볼 같은 목소리로 콱콱 랩을 해줄 거여서
1: 너무 기대된다.
3: 네, 들어보시면 왁구볼 어떤 느낌인지 완전 아실 거예요.
1: 너무 기대되는데요. 아니면 뭐 혹시 그러면 이 고해 노래처럼 가장 도전정신이 강하고 실행력이 좋은 멤버는 혹시 누구일까요?
2: 제 생각에는 뭔가 도은이인 것 같아요. 도은이가 뭔가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겁도 많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즐겁고 재밌어 보이면 당장 고해하는 성격인 것 같아가지고 좀 약간 잘 어울리지 않나.
1: 근데 눈빛에 그게 보여요.
2: 진짜요?
1: 저는 그 도훈 씨 이렇게 뭔가 노래 부를 때 이렇게 하는 얼굴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4: 맞아요.
1: 제가 그거 보고 약간 진짜 살짝 진짜 입덕을 한 것 같아가지고 되게 귀엽다. 아, 저 친구 너무 매력있다 이렇게 전 생각했거든요.
4: 감사합니다.
1: 네, 너무. 근데 저희가 이렇게 또 실제로 보니까 각자 매력이 너무 넘치는데 너무 만나뵙게 돼서 저야말로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걸 들을 줄 몰랐는데 그럼 에너지 넘치는 영파 씨의 신곡을 한번 제가 들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이제 준비되셨나요?
4: 네. 네.
1: 그럼 너무 귀여워. 에너지가 넘친다.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럼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네. 좋습니다. 정우의 희망곡의 시그니처가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엔딩 포즈예요. 여러분, 엔딩 포즈 많이 해 보셨죠?
4: 네.
1: 네. 이제 여러분이 라이브 준비를 하는 동안 카메라 앞에서 이제 마지막에 엔딩 포즈를 해 주시면 되는데. 네, 여러분 다 끼셨네. 너무 귀엽다. 어떻게 이렇게 키도 딱 잘 맞아요. 너무 귀엽다.
5: 이렇게까지 귀여움 받는 거 처음인가요?
1: 너무 귀엽다.
5: 감사합니다.
1: 어떡해요. 정말 제가 너무 영광입니다. 자, 우리 멤버들 라이브 다 준비되셨나요?
4: 네.
1: 그러면 영파 씨가 전하는 올드스쿨 힙합의 맛 라이브로 만나볼게요. Go ahead.

0: 자, 엔딩 포즈 갑니다. 3, 2, 1. 오케이! 영빠씨 여러분,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아,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영빠씨의 새 노래 Go Hey 라이브로 들었고 왔는데, 와, 일렬에서 들은 저는 너무 영광입니다. 정말 호강을 하네요, 제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하나같이 다 랩을 잘해요? 랩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건데. 아, 여러분 지금 게시판이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5750님, 이게 바로 힙합이지. 내 고막 속으로 go hey.
1: go hey.
0: 음원 차트 속으로 go hey.
1: go hey.
0: 자, 7712님, 7712님, 가사에 왁부벌이 들어간 이유가 있네요. 아니, 랩이 어쩜 이렇게 쫄깃쫄깃하죠? 딕션도 좋고, 왁부벌 랩 상치자! 상치자! 아, 진짜 왁부벌이 나와서 진짜 깜짝 놀랐네. 자, 그리고, 궁금증 사연도 도착했는데, 선혜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2: 네. 5157님, 제목이 영어로 고에 한국어 해를 더해 고해잖아요. 근데 혹시 고백하다 할 때 고해라는 이중적인 의미도 노린 건가요?
0: 어떠세요?
2: 근데 이거는 해석하시는 분 나름의 그런 여지를 둔 것 같아요. 사실 뭔가 약간 고해라는 걸 의도하진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고백하고 나의 죄를 다 고백하고,
0: 그렇죠,
2: 마음 후련하게 앞으로 새로운 길을 고해하겠다 하실, 맞아요, 거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0: 맞아요.
2: 과거가 뭐가 중요해, 그냥 고해 할 거면 하셔도 되고.
0: 네. 맞아요. 이거는 정말 해석하시는 분 나름인 것 같고, 그래서 정말 고해, 그냥 뭐 뭐든 갖다 붙이면 다 될 것 같아요.
2: 네,
0: 뭐,
2: 맞아요.
0: 뭐 오늘 하루 힘내 고해, 예,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네, 너무너무 좋은 가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 빼놓으면 안 되죠. 우리 영파 씨가 유럽 투어 콘서트를 합니다. 자랑 한번 해주세요. 네.
3: 저희가 이제 곧 유럽 투어를 가는데요. 파이럿 3 2016 더 퍼스트 플라이트 유럽 위드 영파 씨. 저희가 총 5개의 도시로 이제 투어를 떠납니다.
0: 네, 영국 런던으로 시작으로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솔로나, 독일 베를린, 폴란드 크라쿠프까지 간다고 하네요. 와, 유럽 투어 너무 좋겠다.
2: 처음이에요.
0: 와, 너무 저도 너무 궁금한데, 영파 씨의 콘서트 매력 다섯 글자로 혹시 표현 누구 가능할까요?
3: 와,
0: 다섯 알겠다. 글자 안 되면 뭐 어떻게든 표현을 한번.
2: 네. 뭐예요? 지금 떠올랐습니다.
4: 가자. 이렇게.
2: 감당 불가능.
0: 와.
2: 감당 불가능.
0: 감당 불가능. 네. 너무 잘한다. 방금 들었는데 또 이걸 또 다 쳐주네. 진짜 감당 불가능할 것 같아요.
2: 네,
0: 다섯 명이서 이렇게 해주면은 엉덩이 바로 뛰고 이렇게.
2: 맞아요.
0: 너무 좋겠다. 네, 또 이런 사연도 들어왔어요. 9115님, 한국 K-힙합 이참에 세계 논리 전파해주세요. 맞아요. K-힙합이라는 게 또 이렇게 여전사들이 또 멋지게 또 펼쳐지면 정말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영파 씨의 유럽 투어 응원하면서 이 노래를 또 빼놓을 수 없죠. 자, 영파 씨의 미스터 2016 듣고 4부에 돌아올게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1급자동차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7: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희 선생님들 하트를 딱 따라따땅따따라따땅 캐치하겠습니다. 매일 낮 12시엔 정우의 희망곡 청취율을 캐치.
8: 오케이! 잘했네.
9: 라이브 온 에어. 저는 정우의 희망곡 스페셜 DJ 강주영이고요. 제 옆엔 차세대 힙합 아이콘 양파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실시간으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라 허영지입니다. 지금 우리 지영이 오늘 스페셜 DJ 처음인데도 너무 잘하죠? 우리 지영이 이번 주 이쁘게 봐주세요. 그리고 양파씨 친구들도 늘 응원하고 있어요. 지영이랑 양파씨 친구들 고! 헤이! 영지야! 아니 어저께 영지랑 같이 있었거든요.
8: 아 진짜요?
9: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DJ를 한다라고 했더니 너무 좋다 하면서 내가 들을게 이러면서 그냥 하는 얘긴 줄 알았는데 진짜 듣고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줄 줄이야. 인사 한번 해요 영지에게.
8: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9: 영지야 고맙다. 또 보자. 네 그리고 1450님이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언니들. 저는 텔레파씨인데요. 제 친구를 영파씨의 매력에 빠지게 하려고 꼬시고 있는데 제일 먼저 어떤 노래를 들려주면 좋을까요? 어때요? 영파씨의 입덕송. 어떤 노래를 추천하시겠어요?
10: 있는 것 같아요.
8: 뭔가요?
10: 영파씨의 파시업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약간 영파씨의 박력, 멋있는 언니 미를 보여줄 수 있는 곡이 아닌가. 그래서 이 곡 듣고 이렇게 뮤비 한 번 이렇게 보면 어머 이 언니들 누구야? 설렌다. 이런 느낌으로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9: 파시업 저도 꼭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와 다른 분들은 혹시 뭐 다른 노래 더 추천하고 계실까요?
8: 뭔가 욕심이 많아서 하나만 그러니까. 하기 조금
10: 아 너무 아쉽네. 네,
8: 그리고 사실 영파씨가 올드스쿨로 많이 알고 계시긴 네. 하지만 되게 다양한 음악을 많이 하거든요.
9: 네,
8: 그래서 뭐 힙합 좋아하시면 뭐 XXL 뭐 파시업 좋고요. 아니면 예쁜 노래 좋아하신다, 이지리스닝 곡 좋아하신다 라고 하시면 스카일라인이라는 곡이 정말 좋아요.
9: 정말 네.
8: 그리고 좀 약간 막 세고 좀 시끄러운 음악 좋아하신다 이러면 비자나 아니면 블루닷? 세임쉣?
10: 예.
8: 많아서 약간 너무 욕심이 많아서 아니면 또 귀여운 거 좋아하신다 하면 마카로니 치즈랑 바나나스라는 노래도 있고
9: 아우 정말 다양한 매력이 있는 룸캐스인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많아요 그쵸?
8: 네, 다 들어주세요.
9: 네, 영파씨 정말 너무너무 지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 노래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영파씨 치시고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그냥 쭉 다 들어주세요.
10: 네,
9: 그냥 정주행 해주시고 예, 영파 씨의 매력에 퐁당 빠지시길 기대해 보겠고요. 이번에 영파 씨가 곧 3주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데뷔 3주년을 맞아 허심탄회한 약간 토크 타임을 준비했는데 바로 영파 씨의 소프리 타임. 와. 자, 제가 돌아가면서 이제 질문을 드릴 거예요. 네. 이제 근데 그 질문에 정말 솔직하게 우리 정말, 솔직하게. 예, 우리 오케이. 오늘 이제 선배 앞에 있으니까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 눈치 보지 말고. 오케이.
9: 제가 어떤 마음인지 알거든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자, 이런 것도 룰이죠. 예, 막둥이부터 갑니다. 예, 첫 번째 질문. 네. 네, 타임머신을 타고 3년 전 나에게 가서 한마디 해준다면 뭐라고 하고 싶나요? 뭐 칭찬도 좋고 잔소리도 좋고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8: 와, 딱 3년 전이면 네. 저희가 데뷔 6일을 앞둔 중학교 2학년 지은인데. 와.
9: 중2 때 데뷔했어요?
8: 네.
9: 지은 씨?
8: 이때 딱 3년 전이 데뷔 6일이니까 일단 데뷔 축하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싶고, 그때가 좀 저희 다 같이 많이 힘들었을 때라서 힘내라고 이야기 또 해주고 싶고 1cm라도 더 컸으면 좋겠는 마음에 잠 많이 자고
11: 많이 먹어라.
8: 밥 많이 먹었으면 제발. 좋겠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10: 너무 말랐어.
9: 근데 또 이렇게 뭐 체중 관리도 해야 되니까 사실 못 맞아요. 먹는 게 있잖아요.
8: 맞아요.
9: 아, 저는 근데 그때 너무 많이 먹었어. 자이언트 베이비라는 저도 이제 만 나이로 15살 때 들어갔거든요. 지은 씨랑 아마 비슷하죠?
8: 네.
9: 아, 정말 그때 그 아직도 생생한데 3년 전이면 더 생생하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 준비할 때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8: 약간 데뷔 직전에 막 변화하는 것들도 너무 많았고
9: 맞아요.
8: 뭔가 아무래도 두려움도 있을 테고 약간 연습 때문에 신체적으로 고단함도 있을 테고
9: 그쵸.
8: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9: 맞습니다. 자, 9594님이 그럼 같은 막내로서 지영 씨가 지은 씨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있나요? 팀 막내로 살아남기 비결 꿀팁? 뭐랄까 막내가 사실 좋은 점이 더 많잖아요.
11: 네. 뭐 아닌가 봐요.
10: 맞아요, 맞아요.
9: 아니야. 제가 봤을 때 지은 씨도 아 잠깐만요. 요즘에 근데 또 요즘 세대 막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렇게 빨리빨리 스캔을 했던 것 같아요. 언니들이 지금 뭐 하고 있지, 뭐 하고 있지. 근데 뭐랄까. 너무 막내처럼 이렇게 언니들 다 해주려고 하면은 또 언젠가 또 이렇게 약간 뭔가 좀 나도 기대하게 되고 아 막내인데 언니가 또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잘해주고 적당히 눈치 보고 적당히 그냥 흐르는 대로 고해.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언니들 뭐 하고 있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본인 할 일을 못해. 그러니까 좀 막내로서 그냥 좀 언니들 즐겁게 해주고 밝게 이제 약간 분위기 메이커처럼 해주고
8: 네. 네,
9: 그냥 막내답게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8: 네, 네. 너무 좋습니다.
9: 네, 좋습니다.
8: 듣겠습니다.
9: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그러면 지하나 씨에게 제가 질문해볼 건데 3년간 제일 힙하게 성장한 멤버는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12: 아, 이거는 누구에게 멤버 질문해도 바로 답이 나올 건데요.
8: 예상하고 있어.
12: 바로 도훈이입니다.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9: 그래요?
12: 네.
9: 구체적으로 어떻게?
12: 도훈이가 듣는 음악도 진짜 많이 변했고 도훈이가 추구하는 스타일이나 그런 것.

0: 많이 변했고, 뭔가 좀더 꺼드렁 모먼트가 생긴. 근데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1: 좋은 쪽으로.
2: 네. 왜 힙합 해야 되니까.
3: 스웩.
1: 어, 도훈 씨도 혹시 인정하시나요?
4: 아, 이거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 오. 네. 자,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음악이 변했다고, 듣는 음악이 변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3년 전에 어떤 음악을 들었으며 지금은 이거를 좋아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4: 아, 저는 사실 3년 전에는 되게 이즈 리스닝 음악 아니면 약간 아이돌 음악 이런 거를 주로 들었었는데,
1: 약간 진짜 정말 대중적인.
4: 네, 맞아요. 왜냐면 저는 아이돌을 하려고 저희 회사에 왔는데, 네, 저희가 힙합을 합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게 살다 보니까 힙합 음악을 듣게 되고, 네, 듣는 노래가 바뀌니까 약간 사람 성격도 바뀌고 하고 맞아. 하는 것도 바뀌고. 네, 그러더라고요.
1: 그럼 제일 좋아하는 래퍼가 혹시 있나요?
4: 아, 제일
1: 뭐
4: 좋아하는...
1: 국내도 괜찮고 뭐 해외도 괜찮고.
4: 아, 저는 요즘에 그 래퍼분은 아닌데 티파니 데이라고 그 외국에 계십니다.
1: 네.
4: 되게 긍정적인 음악 하시는 분인데 되게 좋아요.
1: 역시 요즘 친구들 다른가 봐요. 난 누군지 모르고 공부를 합니다 제가. 네, 이런 문자도 왔어요. 3532님, 영파씨 분들 혹시 회사에서 힙합 정신교육 같은 것도 따로 받나요? 아, 나 궁금했어요. 그러면은 친구들, 이제 영파씨 분들은, 네, 랩을 연습해요? 랩 레슨을 받아요?
5: 원래 랩 레슨도 받고 이것저것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데뷔하고 나서 더 힙합에 약간 빠진 케이스여가지고.
1: 아, 오히려? 네. 데뷔하고 나서?
5: 맞아요.
1: 어, 근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건 있을 것 같아. 막 힙합하면 무조건 약간 좀 이렇게 해야 되잖아. 네. 아, 나 좀 예쁜 거 하고 싶은데 이런 적도 있어요?
3: 아, 멤버마다 또 다른 것 같아요.
1: 그치, 그치. 아, 근데 제가 보니까 탁탁탁 이제 사실 좀 보이는 것 같아. 아, 요 친구는 딱 요 또 힙합에 딱 빠진 스타일이 있고, 아직 약간 난 이거 끈 못 놨어 이런 친구도 있고. 아, 그러면 근데 아직 우리 젊으니까 뭐 유닛 같은 것도 해도 되고 뭐 모르는 거예요. 예. 네. 아무튼 데뷔하고 우리 영파씨는 힙합에 더 빠졌다. 네. 예. 그다음
4: 회사에서 약간 교육을 시켰다기보다 그냥 저희끼리 맨날 붙어있으면서 아~ 저희끼리 약간 공유하고. 서로 듣는 노래 보고, 아, 이거 약간 저희 너무 유명한 노래를 들으면 약간 아, 이거 너무
3: 투명인데요.
4: 투명이 심해서
5: 살짝 저희들끼리 세뇌시키는 것 같아요.
1: 맞아, 서로.
5: 맞아, 맞아. 네, 서로 세뇌.
1: 근데 또 너무 좋은 자극을 서로서로 서로 주고 있는 거네요.
4: 네. 제가 좀 심해서 아, 월별 리스너가 2만 명 이상이면 아, 나는 네, 그러지 않아. 네, 조용히 하겠습니다.
1: 그만해. 아, 그만해.
3: 너무 힙하다.
1: 너무 힙하다. 네, 그럼 제가 다음 질문 갈게요. 예, 네, 영파 씨의 속풀이 타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대답은 우리 도훈 씨. 예, 네, 도훈 씨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지금. 자, 이불킥을 백반차게 만든 나의 흑역사 짤은 뭘까요? 혹시 있어요?
4: 아, 저는 사실 매일매일 흑역사를 만들고 있긴 하거든요.
1: 네? 왜요? 왜요?
3: 아, 저, 있을 줄 몰랐어.
4: 맞아요. 저는 매일매일 흑역사를 만들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야, 저는 진짜? 제가 흑역사가 될 걸 알면서도 그냥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1: 예를 들면 어떤 스타일인 거죠?
4: 맞아요. 아, 그냥 뭐 꺼드럭대거나.
3: 아, 약간 이게 걸음걸이부터가 달라졌어요.
1: 맞아.
3: 원래는 도훈이가 처음 회사에 왔을 때 순수 결정체 이런 느낌이요. 진짜 이만큼 깨끗한 친구를 못 봤다.
1: 네.
3: 이제는
1: 모르는.
3: 걸을 때도 약간 뭐 이러면서 다리를 막 약간 네, 이렇게 물어요.
4: 아, 제가 네, 의도한 건 아니고요. 아, 전 저희 회사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냥 이제 몸속에 DNA까지 힙합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4: 아, 네.
1: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순수했던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걸음걸이가 한 번씩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넓게 넓게 바뀌면서 뭐 이제 옷도 약간 제가 후드티 이렇게 입은 거 보니까 네, 제가 보여요. DNA가 네, 힙합으로 이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4: 네. 네. 아, 전 사실 저희 회사에 들어온 이유도 네, 막 카라 선배님 같은 거 아, 같이 막 이렇게 아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왔는데.
1: 우리가 이렇게
4: 아닙니다.
1: 아닙니다.
4: 네. 이런 거 하려고 왔는데, 아,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흑역사를 생성하고 있더라고요.
1: 그럼 오늘 우리 이제 삼팔이님이 오늘 또 정의해서 흑역사 하나 만들겠네요 하셨는데 방금 그건가요?
4: 아, 아니고 네.
1: 그거는 약간 흑역사라고 치지도 않나요?
4: 아, 네. 그건 약간 회색 정도?
1: 약간. 아, 회색 정도. 네. 자, 그럼 앞으로 남은 시간 제가 또 기대해 볼게요. 그래 역사 지금은. 자, 그럼 정리되면은 이쯤에서 아까 도훈 씨가 추천해준 저희 그 영파 씨의 입덕송이죠, 파시업 듣고 올게요. 네.

0: Roman Edding Party, yeah. 영파 씨의 파시 업 듣고 오셨고요. 아우 웃었더라고. 아주 들어온지도 몰랐어요. 계속해서 영파 씨의 속풀이 타임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선혜 씨가 네. 예, 3주년을 맞아 숙소 룸메이트를 바꾼다면 누구와 한 방을 쓰고 싶어요?
1: 무조건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혼자
0: 지금
1: 안
0: 바로
1: 되고.
0: 숙소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2: 근데 이게 저희가 그 방이 이렇게 두 명 한 명 이렇게 쓰거든요.
0: 네, 두 명 한 명 어떻게 쓰고 있어요 지금?
2: 지금은 저랑 지아나와 함께 쓰고 있고 네, 도은, 지은 그리고 연정이 혼자 쓰고 있습니다.
0: 네네네. 네.
2: 이제 또 다시 제가 혼자 쓸 때가 되지 않았나?
0: 근데 그 혼자 쓰는 거는 혹시 누가 정한 거예요?
1: 로테이션으로
2: 돌아가면서.
1: 근데 지은이가 아직 혼자 못 써가지고.
2: 너 혼자 싫어하잖아.
3: 아 근데 이거 저 또 외로워하잖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혼자지만 거실에 서 생활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멤버들이 거실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같이 사는 느낌이 더 오히려 두 명 같이 사는 느낌 아니라 세 명 네 명 같이 사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어요.
0: 그래서 혼자 쓰는 게 좋다 싫다?
2: 저는 좋아요.
4: 그럼에도 혼자가 편하긴 해요.
0: 맞아요. 맞아요. 혼자가 그러면 선혜 씨 누구랑 같이 쓰고 싶어요?
3: 이건 같이
0: 그냥 결국에 혼자 쓰고 싶다 이 얘기예요?
1: 네. 혼자야 되는 거예요.
0: 혼자 쓰고 싶다.
2: 아 근데 이게 이유가 다 있어요. 아 물론 쓰면은 다.
0: 아 근데 안 써본 친구 먼저 이렇게 또 쓰게 하고 로테이션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2: 근데 이게 약간 저희가 해외를 가면은 숙소를 이렇게 바꿔서 쓰니까 같이 방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있습니다. 다 쓰면은 서로 맞춰가면서 쓰겠지만 네. 일단 지은이는 굉장히 깨끗해요. 네. 제가 거기까지 맞춰주기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지은이가 수다 떠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에너지가 약간 금방 방전이 돼서
0: 그거 정말 중요해요. 네. 멤버들끼리 그 온도가 맞아요.
2: 맞아요. 에너지 차이.
0: 근데 그게 또 안 맞는 멤버가 있는데 솔직히 말하기 힘들잖아. 너 좀 조용히 해. 어떻게 말해요.
1: 바로 말합니다.
0: 너무 귀가 따갑네 못하잖아요. 아 그럼 혹시 뭔가 이렇게 숙소의 규칙 이런 것도 있나요?
2: 숙소 규칙?
1: 규칙이 룰. 있는데 조금 흐릿해지고 있어.
0: 맞아.
1: 사실 조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런 건 혹시 누가 잡나요? 우리 리더가 잡아주나요?
2: 원래는 매니저님께서 정해주셨었는데 이제는 저희끼리 할 때가 돼서 네. 근데 저희는 약간 항상 그거예요. 아 각자 알아서 잘하자.
1: 맞아.
0: 각자 알아서 잘하자. 네. 우리 카라랑 똑같아.
2: 아 진짜요?
1: 진짜요?
0: 네. 역시. 우리도 저희도 알아서 잘하자.

0: 알아서 하자.
1: 어, 맞아요.
0: 그러면 이제 약간 책임감이 있잖아요.
2: 맞아요.
0: 네,
2: 맞아요.
0: 저희도 알아서 하자라고 하면서 근데 또 중요한 이야기 할 때는 또 이제 약간 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또 저희는 그 과반수를 항상 이제 지키는
2: 오, 맞아요.
0: 우리 룰은 그래요. 무조건 이제 과반수.
2: 맞아요. 네. 네.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0: 어, 다섯 명이니까 또 그렇게 되죠.
2: 아, 네.
3: 근데 다섯 명이니까 이제 한 명이 갈피 잡기가 힘든 것 같아요.
0: 맞아요. 여기로 가면 중간이 있어. 맞아요. 맞아요. 아, 우리랑 똑같네요. 너무 신기하다. 자,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연정 씨. 네. 네, 3주년 기념으로 유닛을 결성한다면 어떤 멤버와 하고 싶나요?
1: 아, 제가 이 사실 이 질문을 아까 받았었는데.
0: 자, 유닛이라고 하면은 두 명 네. 아니면 세 명이에요.
1: 아, 그러네.
0: 네, 네 명은 안 되고 다섯 명은 안 되죠. 예? 두 명 아니면 세 명.
1: 저는 사실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도훈이랑 한번 할 때가 되지 않았나.
0: 되지 않았나.
1: 왜냐면 사실 저희가 유닛을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이제 네. 곡 작업을 사실 도훈이랑 제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뭔가 사실 뭐지 음색이나 그런 걸로 잘 맞는 걸 따지면 다른 네. 멤버들이랑 더 합이 좋을 수도 있지만 네. 뭔가 그런 작곡으로서 뭔가 작업할 때 시너지를 도훈이랑 했을 때 제일 높은 것 같아서
0: 도훈 씨 되게 굉장히 엄청 약간 뿌듯해하고 있는데 선혜 씨 이렇게 얼굴까지 들이밀었는데 한 번도 안 쳐다보는 거 뭐예요? 나 지금 아, 살짝 서운했어 내가 대신
2: 그러니까요 절대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 나 솔직하게 대답하겠다
1: 맞아, 보면 흔들릴 것 같아요 지금
2: 아, 저희가 연습생 때나 이럴 때
0: 자 그러면
2: 많이 했어 그 유닛으로 작곡은 아니지만 아, 커버 같은 거 했었어요. 많이 했었어서
0: 아 그러니까 이제 해봤으니까
1: 맞아,
0: 다른 멤버를
1: 해봤으니까.
0: 골랐는데 그럼 혹시 도훈 씨랑 같이 한다면 유닛 명 같은 그런 거를 어떻게 아~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1: 저희가 사실 조합이 조합 이름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0: 어, 네.
1: 노부부즈 아. 약간 좀 노인
0: 노부부즈?
1: 네, 그런 네. 시너지가 난다고 해가지고
0: 아 두 분이서?
1: 네.
0: 어 그래요? 뭔 귀엽다. 근데 노부부 부즈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어린데
1: 아 그렇죠
0: 영부부즈
1: 영부부즈 같은
0: 영부부즈 어때요? 영부부즈가 더 귀여운데 영파 귀여운데요? 영부부즈?
4: 영 둘이 같이 좀 약간 좀 나긋나긋한
0: 네. 어, 그런 것 같아 네.
4: 그런 느낌
0: 어, 너무 기대가 되네요 이제 매니저님들 다 밖에서 듣고 있으니까 언젠가 또 해주실 거예요 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우리 막둥이 지은씨
5: 네. 네,
0: 영파씨의 속풀이 타임 중입니다 어, 1년 후 4주년 때 이런 기사가 났으면 좋겠다 어떤 기사를 원하시나요?
2: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또 하고 싶었던 것들 중에 네. 막 이루고 싶은 것 중에 약간 큰 페스티벌에 나가고 이런 것도 목표 중에 있어서
0: 네.
2: 약간 영파 씨 코첼라 입성 점점점 점점점까지 아니면
0: 점점점
2: 차트 진입 점점점
0: 좋다 그 점점점은 꼭 붙어야 되는 거예요
2: 맞아요
0: 아, 너무 귀엽다
3: 점점점이면 살짝 가짜면 어떡하지
2: 아니 아니요 입성 점점
1: 입성 하다
0: 어 하다 점점점 하고 이제 부제가 또 뒤에 붙겠죠 드디어 이제 뭐 4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이렇게 깡 이렇게 와 너무 좋다. 그럼 영파씨 멤버들은 혹시 기사나 댓글 같은 거 좀 자주 찾아봐요?
1: 약간
0: 데뷔 그... 3년 차면은 뭐 많이 볼 텐데
1: 아 맞아요. 약간 좀 그 신경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되게 기억에 남는 그 기자님의 기사가 하나
0: 네,
1: 있거든요.
0: 네, 기사 제목이
1: 저희가 XXL 활동을 할 때 제가 약간 뼈다귀가 그려진
0: 네.
1: 마카롱 티셔츠 네. 아 마카롱 치즈 때였나? 네. 뼈다귀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었는데 기자님께서 엑스레이 필요 없어 점점점
0: 점점점 이거 없는구나
1: 이게 엄청 기억에 남더라고요
0: 아 귀엽다
1: 감사합니다
0: 다른 멤버들 혹시 있어요?
2: 근데 항상 저희는 막 기사나 이런 걸 많이 찾아보진 않는데
0: 아, 네.
2: 쇼케이스가 끝나면 기자님들이 제목을 그렇게 재밌게 지어주세요
0: 맞아요
2: 그거 보면서 야 너 이렇게 올랐다 해서 서로 놀리고
3: 포착되는 사진들
2: 맞아요 그럴 때마다 찾아보는 것 같아요
0: 너무 좋을 때다 서로 그렇게 깨르깨르 너무 귀여워요 네 이렇게 또 영파씨의 속풀이타임 진행해봤는데요 어 그럼 이쯤에서 영파씨의 또 다른 입덕송 XXL 듣고 올게요
5: Let's hear that order.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5: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6: 바람아 불어라, 대추야 널찍어라, 할배유 야보수 백지름 춘주가.
7: 애주협찬 우리의 불어라, 소리를 찾아서 대추야 가을바람에 대추가 떨어지길 기다리며 부르는 대추노래입니다.
8: 바람아 바람아 불어라, 대추야 대추야 떨어져라, 아가가 주서라, 종각종각 떼서라.
7: 가을에만 맛볼 수 있는 생대추는 사과만큼이나 달고 아삭함이 일품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협찬이었습니다.
8: 종각종각 떼서라, 아가야 울어.
9: 잠시 후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저기요. 아이 잠깐만 놀다가, 아이 후회 안 해. 잠깐만 놀다가 봐요.
10: 자, 이렇게 해서 힙합 끼쟁이들이죠. 영파 씨와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영파 씨를 아껴지는 분들에게 짧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11: 막날래?
12: 막내요.
11: 너가 이렇게 마이크 앞으로 가길래
10: 한마디 부탁드려요.
13: 일단 저희 영파 씨 컴백했으니까 고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정우의 희망곡 나오게 돼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지향 선배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10: 나왔어요. 네. 자, 오늘 끝곡 밀 때 제대로 밀어야죠. 영파 씨의 고해 한 번 더 들려드리면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우의 희망곡 스페셜 DJ 카라의 강지영,
14: 영파 씨였습니다.
10: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MBC 재난정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에는 한 세대의 화재가 이웃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평소 우리 집 소방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한데요. 소화기가 있는지, 감지기와 가스 누설 경보기는 정상인지, 스프링클러 헤드 주변을 물건으로 막아두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주세요. 완강기가 설치된 세대라면 위치와 사용 방법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아야 하는데요. 화재가 난 뒤에 확인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우리 집 소방시설, 평소 한 번의 점검이 가족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화재 예방 꼭 지켜주세요. MBC 재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SNS에 재밌는 얘기가 있길래 바로 가져와 봤습니다. 늘크크 언니들의 특징. 기껏 약속을 정해놓고 당일이 되면 야 오늘 꼭 나가야 되냐? 슬금슬금 미룬다는 거죠. 근데 이때 친구 중 누구라도 머리 감은 사람이 있으면 취소 불가 사유가 됩니다. 야, 나 머리 감았어. 이 말은 곧 모든 준비가 끝났다. 내가 너를 보기 위해 귀찮고 힘든 과정을 거쳤다. 그런 뜻인 거죠. 저도 오늘 머리 감고 왔어요. 그러므로 2시에 만나기로 한 우리의 약속은 취소 불가다. 10월 12일 월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머리 감은 안영미입니다.
1: 파티 in the park, party in the bush, party under the bridge, party at the restaurant, party at the club, party in the day, party in my house, party on the way to the party at the park.

끝까지 파리를 놓지 않는구만. 10월 12일 월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트로이 시반의 파리 듣고 왔습니다. 와, 좀 처음부터 끝까지 파리 인 더 바, 파리 인 더 투, 파리 인 더 쓰리, 파리 인 더 포. 어? 와, 중간에 그리고 그 숨소리가 너무 마음에 드네. 이 월요일 날 잠 깨기에는 이거만한 노래가 없는 것 같아. 정은성님, 아, 노래 듣는데 머리 가려운 기분. 괜히 머리 위에 파리가 막 떠도는 것 같지 않아요? 저리 가, 어? 이거 그거 아니야? 이러면서. 3864번님, 언니 진짜 머리 감은 거 맞아요? 냄새 맡아봐야 되겠는데요? 야, 도전 정신이 아주 뛰어나신 분인데, 어? 안영민 머리 냄새를 맡겠다고 자청을 하시다니. 아, 이거 진짜, 이건 위험한 도전입니다. 진짜로. 정미영님, 아기 둘 엄마 머리 감은 건 대단한 일입니다. 연년생 키운 선배로서 옛날에 머리 가려운데 감질 못한 시절이 그립네요. 맞아요. 저 심지어 주말에 이 딱동이 볼 때 말이죠. 양치도 못해요. 진짜. 하루 종일. 왜냐면 내려놓으면 울고 내려놓으면 울고 하니까 진짜 이렇게 안고서는 꼼짝만 못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양치하는 게 정말 사치예요. 사치. 자, 2시에 데이트 안영입니다. 그래저나 우리 두댕이들. 우리 두댕이들은 머리를 감았나 모르겠네.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통계상 뭐 가장 많은 분들이 머리를 감고 나오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거의 뭐 프로파일러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분석력이면. 이연주님, 영면이 저 이제 재택근무 없어져서 맨날 머리 감아야 돼요. 어, 진짜. 아, 그래. 그래도 뭐 맨날 머리를 감을 수 있다는 게 또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쵸? 뭔가 머리를 감는다는 건 매일 밖으로 나갈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 여기에 행복해 하자고. 2649번님, 저 오늘 감았어요. 유유. 이게 뭘 일인지 모르겠네. 약간 저 오늘 감았어요. 유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너무 억울해. 억울함이 느껴져 지금. 김영희님, 전 안 감았어요. 이 물결무늬에서 또 여유가 느껴진다. 당당함. 나는 당당한 사람이다. 남들이 예스 할 때 나는 노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다. 약간 요런 게 느껴지는데요. 강희선님, 전 어제 목욕탕 다녀온 늘크크입니다. 바나나 우유 대신에 아 마시며 목욕탕 다녀온 청취자 여기 있어요. 어, 부럽다. 저도 목욕탕 가서 때목욕 좀 시원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대중목욕탕을 못 가게 됐어. 아, 진짜 얼마나 깨어날까.

0: 목욕 한번 딱 하고 나면은 진짜 한 달이 깨어나고 한 달이 든든하잖아. 한 달 동안 안 씻어도 될 것 같고. 아,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부럽습니다. 이렇게 청결하게 만나는 월요일. 요거를 또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시더라고요. 아니, 머리 감았네 안 감았네 그 얘기 좀 그만하시면 안 돼요? 뭐 맨날 보라 할 때마다 뭐 얼굴이 예뻐졌네 아니네 그 외모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요? 그러는데 이게 그냥 저희들 이게 스몰토크예요. 우리 두댕이들과 저만의 이게 서로 간에 뭐 우리만의 아무 말 같은 거니까 이해해주고 넘어가세요. 자,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용료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커피든 따뜻한 커피든 쏠게요. 자, 그럼 우리 크레이지고 광고주님들을 만나봐야 되는데 아까 여기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6332번님, 영면이 성심 본점에 다니고 있는 한 직원입니다. 월요일 저희가 체육대회입니다. 일명 대전이 쉬는 날이라고 하네요. 성심이 친구들 응원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자, 빵집 하면 뭐예요? 드라마 뭐가 떠올라? 아, 파티쉐가 나오는 내 이름은 김삼순, 내 이름은 김성심당. 김삼순 씨 미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1: 뻐기 간다 뻐기가, 알레스 아우토 뻐기 간다 뻐기가,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터 뻐기 간다 뻐기가,
0: 모빌 코리아 윤활유, 강원 특별자치도청, 올품, 한국 MSD 캣박시브, 음주우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아에르웍스, 샘표식품 주식회사. 와, 진짜 우리 광고주님들 뻐기 간다 뻐기가. 김삼순 씨 미쳤어요? 나 현빈이에요. 5987번님, 헐, 성심당이 쉰다니. 오늘 대전 가는 분들은 어쩐대요? 아, 그러니까 이 소식을 미리 접하신 분들은, 접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
1: 뻐기 간다 뻐기가. 아유, 나 진짜.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I just want

네,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올데이 프로젝트의 크래쉬 듣고 왔고요. 김민정님, 두대 참여하려고 미니 가입했습니다. 옆 동네 듣다가 우연히 두 대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즐겨 듣고 있어요. 지금은 휴가 끝내고 집에 가는 KTX에서 듣고 있답니다. 그나저나 성심땡 가려고 대전에서 환승 시간 늘렸는데 아, 오늘 쉰다고요? 예, 저도 몰랐는데 오늘 쉰답니다. 그 빵집도 쉬는 날이 있긴 있네요. 근데 쉬어야지. 왜냐면 그동안 항상 그 손님들로 하여금 문전성시를 이루니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쉼 없이 계속 빵을 굽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쉬어야지. 아, 어쨌든 커피 한 잔 바꿔 드십시오. 예, 저희가 커피 모바일 쿠폰 요거 쏴 드릴게요. 꼭 대전에서 환승 시간에 바꿔 드셔야 돼요. 아셨죠? 김명희님, 소식 하나 덧붙여 드리자면 17일 토요일에는 성심땡 칠순잔치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벌써 70년 됐어요? 선착순 조각 케이크를 준다고 본 것 같아요. 와, 끝장났다 진짜. 어? 끝장났어. 아니, 여기는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 그렇게 새벽부터 그 오픈런이라고 하죠. 오픈런을 하는데 선착순으로 조각 케이크를 준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오늘부터 지금 가서 지금 거기서 텐트 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두댕이들 혼자 알기 아까운 소식들 우리한테 좀 보내주세요. 다 같이 알고 있읍시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깨알 소식들, TMI도 괜찮고 다 괜찮으니까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9193번님, 내일부터 청취율 조사 한 데서 만나는 사람마다 침 튀기며 두대 홍보하고 있어요. 너무 이뻐. 일로와 내가 안아줄게. 너무 이뻐. 진짜 안 이뻐할 수가 있나. 이렇게 이쁜 짓을 하니까. 수분 보충하시라고 두유 세트 보내드릴게요. How do you do? 박준성님, 혹시 오늘 인별 라방 틀어주시나요? 지난주 그렇게 다들 볼 것처럼 애원해서 틀어줬더니 35에서 37명만 봤었는데 과연 오늘 라방 틀면 몇 명이 볼까요? 영미 DJ 예상 숫자 알려주세요. 아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못됐다고 직구죠 아주 그냥. 어? 아니 지난번에 그렇게 틀어달라고 해서 틀어줬더니 37명 봤는데 봐봐, 오늘 같은 날 틀면은 뭐 몇 명 보겠어? 뭐 한두 명 와서 보겠지. 어? 이 나 또 망신당하는 것도 보고 싶어가지고. 아이, 제일 못됐다고.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아니라 과거에 학교 다닐 때 그 반장 투표할 때 저는 안영미를 추천합니다 해놓고 안영미 안 쓰는 애들 있죠. 그래서 안영미 한 표도 안 나가지고 울면은 그 되게 옆에서 끼낄대고 웃고 있는 그런 친구라고, 박준성이라는 친구가. 아이, 나 참. 18

0159번님 오늘 90일 맞이한 등센서 쩌는 아기 재운다고 짐볼 타면서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버스 운전하시는데 영미언니 라디오 추천해줘서 지금 들으면서 짐볼 타고 있어요. 아기 잘 키울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마나 아버지 어딨어? 아버지가 누구래? 아버님 너무 이뻐요. 아버님 버스, 제가 버스기사님들 택시기사님들 너무 사랑하잖아요. 특별히 제가 우대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따님한테 이렇게 전도까지 하셨어. 일로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버님. 일로와요. 제가 뭐 아기 잘 키울 수 있게 응원해달라고 했는데 저도 아기 키우는 입장에서 뭐 누가 누구를 뭐 응원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서로 토닥여주자고요. 자, 우리 아버님은 따님을 또 너무 잘 두셨고 그리고 또 너무 바람직한 귀를 갖고 계시고 자 아버님한테 두유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How do you do? 우리 아버님 사랑해요. 자 지금 서울 기온이 27.5도예요. 지금 미쳤어요. 날씨가 미쳤어요. 아니 선선하더니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너무 더워. 아 진짜 똑똑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겨울왕국 OST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띄워드릴게요.

네, 겨울왕국 OST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이랑 라라랜드 OST죠. Another Day of Sun 듣고 왔습니다. 7527번님, 성남에서 안양 운행하는 333번 광역버스 기사입니다. 333번 기사분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대원버스 화이팅! 어머 세상에 너무 사랑하잖아. 333번 기사님들 모두 두 대 한번 들어보셔요. 이리 오셔요. 성남은 항상 그렇게 성남 안양 아니 자 매번 이런 개그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오늘 월요일이고 여러분들 잠 깨시라고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잘못했습니다. 아이 너무 이렇게 이런 걸로 화내지만 세상에 화낼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에휴 진짜. 8913번님. 고속버스 우리 아빠한테 영업을 했는데요.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저희 아빠 어떡하죠 언니? 아버지 어디 계셔? 아버지 왜 안 듣는 거예요? 2시에 데이트를. 근데 고속버스에서 라디오 틀어주시는 건 저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방침인가요? 뭐 어떤 음악이나 이런 거 라디오 들으면 안 된다는 방침. 그래 규율 때문에 그런 거겠지. 뭐 안영미가 싫어서 안 들으시는 거겠어요. 그쵸? 임향선님 여기가 임신 잘 되기로 소문난 라디오 맞죠? 결혼 11년 차 37살 소문 듣고 왔습니다. 일로 와. 잘 오셨어. 잘 오셨다고. 여기가 명당입니다. 예, 착상의 공간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뭐 부담도 갖지 말어. 낮에는 뇌 빼놓고 2시에 데이트 들으면서 깔깔깔 웃기만 하면 돼. 웃고 밤에 제 할 일만 하면 돼. 그럼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임신이 돼 있더라니까. 그런 곳이에요. 아 일단 내 말 듣고 일단은 이렇게 저기 사랑 나누시려면 키스가 중요하니까 칫솔 치약 세트 선물로 드릴게. 우리 이문세 선배님도 항상 키스할 준비를 하고 계잖아. 그 연세에도 늘 각을 하시고 매 순간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양치를 안 해.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늘 준비가 돼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 이거지. 칫솔 치약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덕근님. 아 저만 알기 아까운 소식이요? 어제 세차하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오늘 내일 비 온답니다.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건 좀 혼자만 알고 있지 그랬어. 왜냐면 이미 세차를 한 건데 어떻게 그럼. 과거형이잖아. 이미 했는데 사람 괜히 김 빠지게 만들면 안 되지. 오늘 기운차게 저기 출근하신 분들 많을 텐데. 아 이거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826번님. 영미씨 요번 달 17, 18일 대전 빵축제 해요. 대전 엑스포에서 1시부터 하는데 성심당 포함 60개가 넘는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좋으세요? 와, 진짜 우리나라 빵쟁이들은 다 여기로 가겠구만. 어? 진짜 빵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우리 두댕이들 중에 특히 많아요. 와, 아주 안 그래도 문전성시인데 아주 난리가 나겠구만. 대전 난리 나겠어. 17, 18일.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아, 그리고 아까 대전역 환승 시간 늘려놨다는 분 또 여기 후기 문자 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희망으로 내려가 봤는데 아, 역시나 닫혀 있네요. 아쉽지만 라디오 들으면서 대기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셔. 그러니까 의심병이 좀 있으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했잖아. 또 이제 된장인지 이렇게 맛을 봐야 되시는 분들이 꼭 계신다고. 알았어요. 두 대 들으면서 아까 저희가 쏴드렸던 커피 드시면서 기둘리세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페리, 호름방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우입니다. 9707번님, 연휴 끝난 월요일이니까 멸종위기사랑 듣고 싶어요. 이제 남은 공휴일이 없던데 우리 모두 사랑하는 월요일 되자고요. 알겠습니다. 연휴가 멸종한 10월 딱 어울리는 노래 바로 들을게요. 이찬혁의 멸종위기사랑.

노래도 되게 깔끔하게 끝난다. 띵띵띵.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 듣고 오셨고요. 문혜진님, 제 남편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편인데요. 멸종위기 사랑 노래 들으면 사랑의 이 부분 나오면 빵빠레 하고 따라 불러요. 남편에게 빵빠레 노래입니다. 사랑해. 이걸 빵빠레로 들린다고요? 어감 자체가 완전 다른데? 사랑해랑 어떻게 쌍비읍이랑 같이 들릴 수가 있지? 그 부분만 한번 우리 나중에 다시 들어볼까요? 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오, 그래, 그럴 수 있죠. 4339번님, 대전 택시기사입니다. 2시에는 안영미 라디오가 최고입니다. 졸릴 틈이 없어요. 박수 치고 가야지. 아우, 우리 택시기사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우, 역시 양반의 도시 대전. 어? 대전에서는 역시 2시의 데이트를 즐겨주신다. 감사합니다. 송명재님, 상암 MBC 경유하는 673번 운행사원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저도 출석합니다. 출석 꾹! 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빛나 부장님 왈 673번 기사님들이 그렇게 잘생겼대. 피지컬이 여기는 그래서 얼굴 보고 뽑는다라는 설이 있는데 그게 맞나요? 나도 한번 버스 타러 한번 가야겠네. 0705번님 포항에서도 행사해요. 놀러오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진도 보여주셨어요. 경상북도 산림박람회. 오, 여기 술빵페스타라고 있어요. 술빵페스타. 아, 숯빵이구나. 나 그래서 아, 술빵은 별로 끌리지 않는데 왜 술빵 페스티벌 하지 했는데 숲, 그 나무 숲, 숯빵 페스티벌, 페스타. 어, 근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경치 좋은 나무, 산을 이렇게 우러러 이렇게 보면서 빵과 자연과 함께 빵을 먹는 거야. 너무 좋다. 가족끼리 같이 가면 너무 좋겠다. 6942번님, 여긴 네일샵입니다. 원장인데 잠이 와서 손님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럴 순 없겠죠? 잠 깨게 해주세요. 일로 와. 배가 불렀네. 일로 와. 한 대만 맞아. 어? 정신 차려야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 힘들다고. 다들 힘들어. 지금 잠이 와도 깨야죠. 악착같이 내 혀를 깨물어서라도 일어나야지. 그쵸? 예, 정신 차립시다. 9707번님. 영면이 곧 70일 되는 아기 키우고 있어요. 언니 말 듣고 오늘 하루 종일 양치 못한 거 생각나가지고 방금 아기 재우고 양치하러 가요. 고마워요, 언니. 어, 육아인에게 양치는 정말 사치예요. 그럼 사치라고. 이를 아니 닦을 수가 없다니까. 내 입이 꿉꿉하든 말든 어쨌든 애가 우는데 어떡해. 내 밥 먹을 시간 자체가 없는데 뭐 양치는 무슨 양치야. 그렇다면 어떻게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한동근의 그대라는 사치.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 저희 남편이 요즘에 저를 생각하면서 또 이 노래를 또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목을 잘못 알려줘서 나한테 당신은 사치입니다라는 노래가 있대.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양치는 사치다에서 시작된 한동근의 그대라는 사치에 이어서 부활의 Lonely Night까지 들었습니다. 박성남님께서 부활 노래를 딱 들으시더니 이야 노래 잘한다 이러고 문자를 보내셨는데 무슨 라이브 바에 온 것 같다. 맥주라도 쏘셔 그러면 그 가수분한테 박한규 씨한테 시원한 맥주 한 병이라도 좀 쏴주세요. 이런 거 보통 라이브 때 나오는 반응인데 아주 크게 감동받으셨나 봐요. 정진양님 Lonely Night 이 노래 들으면 내 친구 생각이 나요. 고교 동창생인데 이 노래 우연히 듣는 날은 이 친구랑 통화하는 날이에요. 오늘 두대 덕분에 베프한테 전화해봐야겠어요. 어마나 세상에 너무 좋다. 뭔가 느낌 이미 낭만적이야. 와 오늘 친구랑 또 통화하시겠네요. 얼마 만에 통화를 하시는 건지. 저도 요 노래 들으면 그렇게 김미려 씨가 생각이 나요. 다들 지금 김미려 씨 생각난다고 박규 홀리나 틀어달라고 지금. 박규 씨는 잘 있나 모르겠네 지금. 9385번님 진짜 간만에 두댕이 출첵. 라디오 켰는데 영면이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뭐 때문에 웃는지 모르는데 같이 그냥 빵 터졌어요. 덕분에 일단 웃고 시작합니다. 너무 좋아. 자주 웃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약간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계셔. 그냥 뭔지 몰라도 저 사람이 울고 있으면 같이 따라 우는 사람이 있고 웃으면 또 같이 또 그냥 빵 터지시는 분이 있고 아 진짜 감사합니다. 1691번님 영미씨 저는 딱콩이 어린이집 조리사예요. 어머나 세상에. 지금은 오후 간식 꼬마 김밥 준비하고 잠깐 쉬는 중이에요. 어머 감사합니다. 항시 고생이 많으셔요. 우리 조리사 선생님께서 얼마나 음식을 잘 만드시면 딱콩이가 집에 오면 밥을 안 먹어. 단식 투쟁을 해요. 안 먹는다고. 그냥 어린이집에서는 그렇게 밥을 두 그릇씩 먹는 애가 안 먹어요. 다 우리 조리사 선생님이 음식 솜씨가 뛰어나신 탓입니다. 아유 세상에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셔요. 9746번님 전북 순창의 애견 미용실입니다. 저도 항상 두 대 틀어놔요. 비록 듣는 건 강아지랑 저뿐이지만 강아지에게 열심히 영업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두 대 틀어달라고 해. 알았지? 멍멍! 호! 저는 그 작은 강아지부터 대형견까지 다 가능합니다. 소통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근데 사진 보내주셨는데 너무 귀여워. 너무 이뻐. 미치겠어. 강아지들도 너무 이뻐요. 정말. 아, 3588번님. 영미씨 전 김밥집 하는데요. 2시에서 4시는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밥 먹고 한숨 자기도 하고 자장가 삼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재밌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자장가 삼아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재밌게 좀 안 했으면 좋겠대. 저번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안 자고 다 들었더니 그날 저녁 장사 때 피곤해서 죽는 줄 알았잖아요. 이거 볼륨을 낮춰야 되나 정말 고민이다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자장가 한번 불러드려? 아, 근데 지금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1: 자장 자장 우리 아가

0: 어떻게? 아유 악몽 꾸시겠네. 어떡하냐? 애 울기 시작했대 지금. 지금 강아지들 짖기 시작하고. 아 이거 어떡하냐? 신지영님, 잠시 은행 다녀왔는데요. 양덕동 우리 할매 떡볶이 매장에서 영민님 목소리가 들려요. 아 간판 한번 더 보고 왔지 뭐예요? 왜 이렇게 반갑냐고. 어머. 감사합니다. 어머 우리 할매 떡볶이 그래 우리 할머니들도 우리 두 대를 사랑해 주신다니까 물론 주인장이 젊으신지 할머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대 사랑해 주셔서요. 자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저희는
1: 광고 듣고 올게요.
2: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십으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브.
3: 캣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6: 네, 2시에 데이트 안영입니다. 8846번님, 아이고 언제 들어도 음침하네. 강은하님, 이거 어린이집에 틀면 100% 애들 운다. 0504번님, 45살인데 너무 무서워요. 김

박혜원님 가위 눌리건데 왜 그래요? 나 자장가 불러준 건데. 최선일님, 이 동요가 원래 이렇게 무서운 동요였나요? 이 미진님, 아니 에코는 왜 까냐고요. 김선영님, 어른들도 울겠어요. 왜 그래? 아, 나 행복한 꿈 꾸면서 잘 주무시라고 제가 ASMR처럼 불러드린 건데 왜들 그래요? 참, 그 왜 그래? 김상원님, 윤종신, 윤도연 두 대 열심히 듣던 청취자, 요새 육아휴직 중 육아하며 두 대 다시 듣는데 너무 재밌네요. 애도 좋아합니다. 커봐요. 애도 좋아한대잖아. 엄마가 섬 그늘에 아야 굿나잇 스윗 드림. 거봐, 이런 방송이에요. 아이, 나 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저로 하여금 많이 무서웠다고 하니까, 아, 박효자님께서 잔혹동요다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잔혹동요 버전으로 한번 또 특집으로 한번 또 가져야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가장 밝은 세븐틴, 세븐틴 하면 밝은 기운 느껴지잖아요. 세븐틴의 울고 싶지 않아 띄워드리고 3부에서 이어갈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의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2: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3: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3: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4: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제가 아까 자장가를 좀 불러드렸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문자가 화르륵 쏟아졌어. 뭐 무섭습니다, 좋습니다, 악기야 물러가라, 잠이 확 깬다 등등등등 아주 뜨거운 반응인데 아 우리 두댕이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 우리 두댕이들이나 저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하철 1호선이라니까. 장중원님, 늦은 점심 먹다가 웃겨가지고 밥알이 튀어나왔어요. 아니 그 목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영미님은 식사도 쬐끔하시니까 배에 힘도 없을 듯한데 까르륵 웃었습니다. 신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1: 이 목소리는 배에 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0: 폐활량? 연관을 좀 연관성을 좀 짓자면 폐활량인가? 1101번님, 밟아버린 은행 냄새보다 더 무서운 영미씨 동굴 저음. 근데 묘하게 빠져드네요. 그래요, 이게 매니아층들이 있다니까요. 9519번님, 회사 택시 운전기사예요. 힘내서 운전해야 할 땐 두 대를 꼭 듣습니다. 웃기고 재밌고 그리고 하지만 택시기사 특별대우 해주시니까 정말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손님 타면 볼륨 업 하는 센스로 계속 고고할게요. 어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택시기사님들, 버스기사님들, 우리 기사님들이 고생 제일 많이 하잖아요. 정말. 예,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228번님, 저도 대전 개인 택시기사입니다. 다른 방송 들었었는데 두 대 듣고 나서는 다른 방송을 못 듣겠어요. 일로 와봐. 이렇다니까. 이 두 대가 한 번만 들을 수는 없는 방송이에요. 예, 기사님들이 또 이렇게나 두 대를 또 좋아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중요한 거는 손님 타도 황급히 끄지 않기. 다른 거 다 몰라도 뭐 줄일 순 있어요. 왜냐면 이제 손님이 어디 가시는지 뭐 아니면 뭐 스몰 토크 하셔야 되니까 잠깐 줄일 순 있지만 뭐 무슨 되게 나쁜 짓 한 사람처럼 황급히 끄거나 황급히

0: 듣고 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3: 잘 부탁드립니다.
4: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5: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마일리 사이러스의 리버 듣고 오셨고요. 네, 0106번님. 하, 역시 매력적이야. 해석 안 되는 매력이지만 끊을 수가 없어. 이어폰 볼륨 3으로 잘 듣고 있어요. 하, 매력적이야. 이어폰 볼륨 3이면 큰 거예요? 이게 높이 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주 작은 소리로 지금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 볼륨 좀 높여봐요. 볼륨업. 어? 좀 높여주세요. 0106번님. 응? 자, 그나저나 여기저기서 두 대가 좀 흘러나오고 있나 봅니다. 4897번님. 엄마 모시고 미용실 갔는데 영미언니 목소리가 났어요. 대전이고요. 유나 헤어 투어네요. 여기 MBC 고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오늘 대전 머선 일 이거? 어? 머선 일이에요? 아니, 아까도 계속 대전 얘기가 자꾸 나오네? 뭐, 어떻게 그러면 자두에 대전이 필요해. 아, 죄송합니다. 이런 걸로 화내지 마. 지금 화낼 일 천재야, 진짜로. 그 오늘 월요일이라서 더 예민한 걸 수도 있어. 김지현님, 전주 효자동에 솔솔 김밥집이 있거든요. 그 옆에 있는 휴대폰 판매 매장에서도 두 대를 듣고 계시는지 밖에다가 스피커로 방송을 틀어놓고 계시더라고요. 방송 홍보를 지대로 하시는 사장님 대박 나시길. 어머, 어머, 너무 감사하다. 아니, 그러니까 전주 효자동에 솔솔 김밥집은 그냥 깔아두는 밑밥이고 그 옆에 휴대폰 판매 매장. 거기에서 지금 이 밖에다가 이렇게 듣고 있다는 거잖아. 어머, 어떻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어우, 세상에. 이렇게 따뜻해. 세상은 아주 이렇게 따수아. 응,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문자 오는 것만 보면은 우리는 거의 청취율 1위야, 지금. 굳이 청취율 조사를 난 왜 하나 몰라. 지금 이렇게 문자 오는 것만 봐도 나는 지금 너무 배가 부르다, 지금. 아, 참.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두댕이들도 지나가다가 두 대 듣는지 발견하시면 꼭 좀 알려주세요. 이름 적어서 인별에 올려둘게요. 아, 우리는 2만 팔로워니까 나름 영향력이 좀 있다고. 자, 이미진님. 울산 북구 중산동에 미진 아구찜 새로 오픈했어요. 아, 이제 장사한 지 석 달째 접어드는데 장사가 안 돼요. 두 대 기운 좋잖아요. 두 대 기운 팍팍 좀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 미진 아구찜 일어나십시오. 일단 에너지 드렸고요. 그리고 두 대 크게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도 아, 저 뭐야? 아, 뭔데? 뭔데? 하면서 이제 호기심을 갖고 이제 들어가다가 아, 온 김에 아구찜이나 먹자. 이럴 수 있으니까요. 1720번님. 영미 언니, 엄마가 육아 중인 저한테 교육방송 들으라고 라디오 사주셨는데 저 육아하면서 두 대 듣고 있어요. 엄마한테는 비밀이에요. 엄마 미안. 이게 무슨 말이지? 난 누가 통역 좀 해주세요. 아니, 교육방송 들으라고 해서 두 대를 듣는데 이게 왜, 이거 뭐 나쁜 짓이에요? 뭐 불온 선전문 보는 건가 지금?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예. 교육방송과 같은 그런 방송입니다. 두 대가 얼마나 교육적으로 좋은데요. 네.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 저희가 뭐 양치할 시기도 알려주고 얼마나 또 유용합니까? 뭐 착상 기운도 이렇게 넣어드리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송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비밀이라고 했으니까 시크릿 노래 들을까? 시크릿의 사랑은 무무 무. 무, 무.

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시크릿의 사랑은 무브 들었고요. 그 다음에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듣고 왔습니다. 자, 두댕이들 이름 정말 궁금하다. 짬나는 분들은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툭툭 좀 알려주세요. 아, 8276번님, 거창 사과 테마파크에 공원 스피커처럼 해놔서 두 대 틀어놔요. 어머, 밖에서 일하는 날은 두 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사과 테마파크에 어머 세상에 저희 두 대를 이렇게 크게 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거창 사과 테마파크 일어나십시오. 자, 7271번님 저도 대구에서 개인택시 합니다. 차량번호 1167번 홍보 부탁드려요. 전 손님이 타면 일부러 더 크게 틉니다. 아, 듣기 싫으면 손님께서 내리시든가. 영미씨 화이팅! 오빠 너무 섹시해. 미치겠다. 상남자야. 태토남이 느껴져. 어, 나 진짜 너무 멋있다. 어떻게? 아, 어떻게 BTS 상남자 들을까? 어떻게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손님이 아, 듣기 싫은데 그 다른 거 들읍시다 그러면 아, 듣기 싫으면 내리쇼 라고 하십니까? 그 인증샷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의심이 좀 많아가지고. 0543번님 울산 중산동산의 1위입니다. 와이프가 아구찜 정말 좋아해요. 오늘 두 대 듣는 미진 아구찜 시켜 먹을게요. 대박 나세요. 어머, 이게 두 대 효과야.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울산에 사시는 분들, 오늘은 아구찜이에요. 아구찜 드셔요. 그냥 아구찜 아니지. 미친 아구찜 아니지. 미진 아구찜. 박윤경님, 여기, 여기요. 여기 초등학교 돌봄 교실입니다. 아이들과 두 대 같이 들어. 어머, 세상에. 아이들이 광고까지 따라 부르고 그러네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같이 듣는 두 대. 어머, 이것 보세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 봐봐. 이런 방송이라니까요. 학생들, 남녀노소가 함께 듣는 방송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쉬쉬하면서 들을 방송이 아니라고요. 1128번님, 영미, 영미, 저 방금 2시 40분에 40대 할아버지 됐습니다. 저 기억나시죠? 손자입니다. 축하 축하해 주세요. 아, 진짜 저 지금 눈물 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알죠, 우리 식구인데 우리 김범수 씨 아니겠습니까. 어마나. 근데 지금 아기 사진을 실시간으로 보내주셨는데, 갓 난 아기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잖아요. 어머, 근데 이미 어른이야. 얼굴이, 표정이 뭔가 왜냐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어. 뭘 아는 것처럼. 어머, 세상에, 너무 축하드려요. 그리고 건강하게 순산한 것도 너무너무 축하하고, 요게 바로 우리 두 대 기운 아니겠습니까. 아유, 손잡으신 거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자, 앞으로 우리 김범수 씨가 자주 듣게 될 말이죠. 예, 이하의 손잡아줘요 듣고 올게요.

0: 네, 방금 전 할아버지가 된 김범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노래죠. 이하이의 손자 봐줘요 들었습니다. 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노래이기도 하죠. 최은지님, 이하이가 손자 봐주는 노래를 왜 불렀지 하고 순간 생각을 했네요. 그쵸. 이하이 씨가 손자를 봐달라고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서정성님, 이상순 DJ도 이런 거는 못할 텐데. 안 하는 거겠죠. 품위를 위해서. 김범수님, 악! 그쵸. 기쁨은 잠시, 이제부터 시작이다. 김범수님, 이제 더 건강해지셔야 되고 더 체력 키우셔야 돼요. 손자 보려면. 조현미님, 축하드립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솔로라 손자 봐주는 거는 희망사항인 별내에 사는 조현미입니다. 아유, 또 왜 솔로야? 어? 아, 아드님한테 저기 우리 두 대 한번 연락 좀 하라 그래요. 저희가 아시죠? 솔로끼리 또 이렇게 전화 연결도 해주고 그러는 거. 물론 이루어진 적은 없지만. 김강수님, 미진 아구찜은 이러다 매진 아구찜 되겠어요. 그래, 진짜 매진됐으면 좋겠다. 정말 이게 재료가 소진돼가지고, 어, 죄송합니다. 오늘은 못 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잘 되실 겁니다. 1023번님, 저도 기사예요. 우리 아들들 싣고 다니는 기사. 2시 반부터 6시까지 라이딩해요. 덕분에 우리 아들들도 두 대 청취자입니다. 두 대가 6시까지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 너무 바람직하다. 어머 세상에, 아들들 너무 잘 뒀다. 봐봐, 이 듣는 귀가 살아있잖아. 어? 아, 그래, 저도 하루 종일 방송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밤새도록 라디오만 했으면 좋겠어. 같이 그냥 이렇게 실없는 농담이나 하면서, 손자 봐줘 이런 농담이나 하면서 그렇게 그냥 웃고 떠들다가 갔으면 좋겠어. 1023번님 커피 보내드릴게요. 임상준님, 부산 시내버스 46번에 두 대 빵빵하게 틀어놓고 운행 중인 버스 기사입니다. 너무 재밌게 듣고 있어요. 나이사! 감사합니다. 어마나 세상에. 그리고 8989번님께서 부산 택시기사입니다. 저도 이 시간만 기대하면서 일합니다. 두 대 파이팅! 어머, 우리 기사님들 뭐야. 오빠들 뭐야. 왜 이렇게 섹시해. 제가 이렇게 기사님들 픽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니, 그리고 이렇게 지방에서 많이 들어주시는데 왜 청취율 조사하는 지방분들한테 전화를 안 돌리냐. 이 말인 거죠. 제 말인 즉슨. 아,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 오빠들 커피 한 잔씩 쏠게요. 1811번님, 우리 할매 떡볶이 창원 양덕점입니다. 지나가다 문자 보내주신 고객님 감사드리고요. 전국에서 열심히 영업 중이신 우리 할매 떡볶이 점주님들, 본사 관계자분들 모두 파이팅하세요. 안영미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 이게 또 체인점이 있었구나 또. 감사합니다. 어머 세상에. 저는 저 우리 할매 떡볶이집이라 그래서 진짜 할머님들이 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저기서 아까 할머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어머 이름이 아니었구나. 감사합니다. 어, 그러니까 할매 저 할머니 보쌈 같은 그런 느낌인 거네. 알겠습니다. 자, 나중에 광고주님으로 들어오시는 것도 생각해 봐 주세요. 예. 네. MBC
1: FM for you.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다 만나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0: 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이렇게 또 다른 노래도 이렇게 준비한 게 또 있거든요. 근데 이분 문자를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노래 바꿔야 될 것 같아. 김성모님께서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일하는 택시기사는 아니고 촬영기사입니다. 사진관도 파이팅 해주세요. 우리 성모 오빠가 또 우리 또 기사 오빠가 또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아, 네, 우리 안영미의 기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기사 오빠들을 위해서 이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미의 기사의 특집입니다. 넥스트 노래였죠. 예. 뭐 저도 뭐 인형같이 생겼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니까 그냥 그런 걸로 가자고요. 예. 아, 제목 꼭 얘기해야 돼요? 예, 인형의 기사였습니다. 자, 영미의 기사 한 분 더 모셨어요. 9565번님. 2시 데이트 충북 진천의 정비기사입니다. 전 항상 고정으로 듣고 있어요. 아, 주파수 바꾸는 게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렇다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을 좀 줄여서 할 필요가 있어. 같은 기사라도 주파수 바꾸는 게 고장났다는 얘기를 굳이 또 한다. 해. 근데 어쨌든 바꿀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장난 채로 둬요. 또 다른 분이 또 이것도 바꾸면 안 되니까. 아, 최진희님. 아, 영미 씨 센스 쩐다. 영미의 기사라니. 저는 자동차 시트 회사 다니는데 저한테 어울리는 곡 좀 골라보세요. 자동차 시트면 앉아야 되는 거잖아. 앉는 거. 앉아. 앉아. 10cm에 앉아줘요. 저 고객님들 앉아줘요. 앉아달라니까요. 몰라요. 어차피 인생 억지예요. 억지라고. 7565번님. 저희 작업실이 7층인데 길 건너편 상가에서 하루 종일 라디오를 스피커로 켜두시거든요. 다른 건 잘 안 들리는데 배미양 버전 목소리 엄청 잘 들리네요. 목소리의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이거 왠지 저번에 읽었던 것 같은데. 읽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안영미의 DJ 역량 강화 프로젝트 맛집의 앞집 지금 만나보시죠.

4시에 문을 여는 완벽한 하루. 음악이 그렇게 좋다지요. 그래서 4시만 기다리는 분들 계시다는데 저희 집도 잠깐 들러주세요. 서비스 많이 드릴게요. 음악 맛집 완벽한 하루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맛집의 앞집. 독일의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작가 요한 볼프강 본 괴테가

이런 말을 했다죠. 사람은 하루에 적어도 한 곡의 노래를 듣고 한 편의 좋은 시를 읽고 한 장의 훌륭한 그림을 보고 가능하다면 몇 마디 이성적인 말을 해야 한다. 하루에 한 곡의 노래를 듣는다. 이왕이면 저와 함께 들어주세요. 고막으로 스며들어 우리의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줄 오늘의 음악. 한 분당 한 곡씩 1인 1곡 꼭 좀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먼저 준비해둔 곡은 전은영님. 오랜만에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있어요. 따스한 날에 기분 좋은 바람, 여기에 감미로운 피아노 소리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뭘 자꾸 빌리고 달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 화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띄워드릴게요.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네, 맛집의 앞집. 나 20만 원만 빌려줄. 네,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전은영님의 신청으로 듣고 왔습니다. 우슬기님, 빌리고 조이고 멘트 진짜 하나하나 너무 즐겁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7564번님, 빌려요? 청바지 빌려줄까요?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신청하셨습니다. 뭐 여기까지가 우리들만의 수준인 거예요. 네, 두댕이들과 저의 한계치입니다. Sing us a song, you're the piano man. 우리에게 노래 한곡 불러줘요. 당신은 피아노맨이잖아요. Sing us a song tonight. 오늘 밤 우리에게 노래 한곡 해줘요. We are all in the mood for a melody. 우리 모두 노래에 취하고 싶은 기분이에요. 뭔가 계속 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시대에 따지자면 피아노맨이 아니라 챗GPT맨. 제목을 바꿔도 될것 같은 그런 가사입니다. 오세미님, 어라, 오늘은 미양님에게서 약간 한석규님 같은 느낌이. 여기 사람이 죽어가요. 김지연님, 좀더 섹시하게 부탁해요. 아, 여기서 더 섹시하면 오늘 한 10중 추돌 날것 같은데. 너무 섹시해도 안 돼요. 지금 나름 수위 조절하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할아버지가 된 김범수 씨를 위해 특별히 맛집의 앞집에 들러주신 분이 계십니다. 7564번님, 우효의 민들레 신청합니다. 우리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캡슐 톡톡 코카리스에서 진주 캡슐 앰플, 제천 자연 방목 흑염소 솔미 흑염소

0: 수에서 흑염소 진액,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뛰에서 롤 스크린, 굿즈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0: 2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이제 3, 4부 도움 주신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 우리 식구죠. 김범수님 손자를 보셨다고 해가지고 그거 축하해 주느라고 우리가 너무 손자만 우대해 준 것 같아. 손녀 얘기도 좀 해볼까요? 예, 손녀와 나무꾼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아이고 우리 손녀 좀 찾아주세요. 한인제약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의 손녀야 손녀 어디 손녀를 찾아주세요.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브람스 안마의자 샘표식품 주식회사 아크메르 동탄 IS 동서 주식회사 본컴퍼니 이카운트 손녀를 찾아주세요. 손녀야 어디 갔냐. 현대 오피스 유한 책임회사 음주 후에 티맵 대리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손녀 좀 찾아주세요. 손녀가 떠나갔어요. 아이고 손녀가 떠나갔다네. 왜 떠나간 거야 도대체. 3216번님 요즘 조금 우울해서 땅굴 파고 있었는데 아이씨 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웃었네요. 영미 땡큐. 오늘 잘 오셨어. 그리고 오늘 10분의 1도 저는 발휘를 못했거든요. 내일 더 웃겨드릴 테니까 내일도 놀러오셔. 좀 예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배꼽 도둑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깔깔깔 안정숙님께서 참 여러가지 한다라고 해서 내일 아주 더 가지가지 할 테니까 보러 들어오시라고. 자 그럼 김창남과 도시로의 손녀와 나무꾼 쭉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릴게요. 우린 내일 또 해도 돼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예향 남도가 꿈꾸는 문화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술가 너무 좋아서 목포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제 윗세대 명창분들 같이 무대에 서서
0: 남도의 소리가 새로운 세대의 꿈으로 이어지고 사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립니다. 서로 다른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2: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술인들만의 의지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0: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예술도 지역도 다시 살아납니다. 목포 MBC 연중 캠페인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서울 종로구에는 시인의 이름을 딴 작은 언덕이 있습니다. 청운공원에 있는 윤동주 시인의 언덕인데요. 가을이 깊어지면 주변 나무들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산책하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청운공원으로 이어지는 산책길에는 붉게 물든 단풍나무와 샛노란 은행나무가 늘어서 있습니다. 길을 따라 올라가면 작은 정자 서시정이 나오고 그 뒤편으로 올라가면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새겨진 시비도 만날 수 있는데요. 여기 서면 시야가 탁 트이면서 서울 도심과 멀리 남산까지 한눈에 들어온다고 하네요. 가을의 서시라. 시를 읽고 나면 서울 풍경도 좀 특별하게 보이겠네요.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0월 12일 월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The Bamboos featuring Dread Jones의 If Not Now 들으셨어요. The Bamboos는 2000년에 결성한 호주의 펑크 소울 밴드죠. 아주 리듬감 있는 곡을 또 우리가 좋아하는 Dread Jones와 함께 부른 이 곡. 아주 월요일에 완벽한 하루의 시작으로 잘 어울리는 곡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장유정님이 산책하려고 나왔어요. 순디 라디오 들으며 산책 시작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요. 2시간 동안 뭐 2시간을 할지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음악 들으면서 천천히 이 계절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미경님 순디 한 주의 시작 월요일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샘표 식품 주식회사, 당진시청,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강원특별자치도청,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백조싱크, 올품, 한국 MST 캣박시브,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아에르웍스, 아크메르 동탄,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링.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2: 완전 좋아요.
1: 연두링.
2: 잘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겹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유빈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0: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옥상달빛의 인턴 들으셨습니다. 옥상달빛에서 언제나 이렇게 참 노래를 듣다 보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편안해지고 뭔가 용기가 생기는 그런 음악을 하는 우리 옥상달빛. 참 사람들이 청취자분들도 옥상달빛의 음악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은 이런 팀 흔치 않습니다. 잘 들었고요. 7530 쓰시는 분이 순디 굿애프터눈입니다. 전 동네에서 맨발 걷기 하면서 듣고 있어요. 원래 산에 가려고 했는데 힘들어서 급 진료 변경. 잘하셨습니다. 월요일부터 그렇게 너무 에너지 많이 쓰지 마시고 천천히 차근차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최희숙님, 저는 월요일이 더 좋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그리웠거든요. 옆에 누군가가 싫거나 귀찮은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래도 가끔은 혼자 있는 시간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혼자서 요즘 남편들 회사 일 끝나고 집에 가서 주차장에 차에서 한참을 시간을 보내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너무 또 그게 또 집에 가면 또 회사에서 그렇게 막 사람도 북적북적 됐고 집에 가면 또 아이들하고 또 이렇게 또 하는 게, 근데 그런 시간을 조금 갖게 해줘야 좀 더 하루를 잘 이렇게 잘 살 수 있겠죠. 제이숙님도 너무 공감이 가고요. 신승훈의 노래 들려드릴게요. Love Playlist.

신승훈의 러브 플레이리스트 들으셨고요. 그 뒤로 0180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뮤지컬 렌트 OST 중에 Seasons of Love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0766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순디 목소리 들으며 미술학원에서 그림 그리고 있어요. 조용히 음악 들으며 그림 그리는 이 순간이 힐링 타임이네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차분한 음악도 나오지만 또 이런저런 좋은 음악, 듣기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또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은 참 좋은 그림이 나올 거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송지영님, 순디, 오늘 선곡도 너무나도 좋네요. 느조시예요. 아유, 선곡 좋은 거야. 뭐 완벽한 하루가 또 유명하잖아요. 또 이 2시 데이트에서 맛집의 앞집. 선곡 맛집의 앞집에 저희가 그 앞집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비바두비의 Memories 틀어드리고 또 2부에 또 좋은 선곡을 가지고 취향의 공유로 돌아오겠습니다.

0: 전문기관과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 해상 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2기 교육은 2026년 11월 30일부터 2027년 2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누자베스의 Counting Stars입니다. 2010년에 세상을 떠난 프로듀서 DJ인데요. 재즈, 소울, 라틴 음악의 감성적인 선율을 힙합 비트에 엮어서 발표했고 마니아층이 생길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예전에 애청자 한 분이 신청해 주셔서 아루아리안 댄스를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누자베스의 음악을 오늘 처음 듣는 분이라면 카운팅 스타즈 이 곡으로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0년대 우리나라 재즈 힙합 씬에도 많은 영향을 준 DJ 누자베스의 음악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같이 들으신 곡은 누자베스의 Counting Stars였습니다. 그저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듣기가 너무 좋죠. 아주 편안한 어떤 계속 반복되는 멜로디와 리듬. 이 누자베스 참 전설적인 그룹인데 참 우리나라에서 라디오에서 듣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음악입니다. 근데도 지금 뭐 미니 메시지나 지금 문자 메시지에 누자베스의 음악이 나오는 걸 듣고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그만큼 한국에도 팬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지금은 뭐 안 계시지만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누자베스의 음악은 항상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410 쓰시는 분이 와 누자베스 대박 남편이 너무 좋아해요. 남편 덕에 알게 됐는데 저도 듣고 좋아서 같이 자주 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가끔씩 우리도 완벽한 하루에서도 누자베스의 음악 가끔 이렇게 틀어드릴 테니까 귀를 쫑긋 기울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취향의 공유로 강은강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브루노 메이저의 Nothing. 가을엔 잔잔한 음악이 듣고 싶어서 요새 자주 들어요. 혼자 듣기 아까운 노래라 공유해봅니다. 이 계절에 정말 브루노 메이저의 음악, 브루노 마스가 아닙니다. 브루노 메이저입니다. 브루노 메이저의 음악이 정말 이 계절에 잘 어울려요. 이 Nothing 뿐이 아니라 이 앨범에 있는 곡들, 브루노 메이저의 다른 곡들을 꼭 같이 들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오늘은 강은강님이 공유해 주신 브루노 마스 자꾸 마스가 아닙니다. 브루노 메이저의 강은강님이 아니고 김은강님이네요. 제가 자꾸 오늘 이름을 조금 이상하게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강님. 김은강님이 보내주신 곡 브루노 메이저의 Nothing 같이 듣겠습니다. Tracksuit, some red wine, movies for two. We'll take off our phones and we'll turn off our shoes. We'll play Nintendo, though I always lose. 'Cause you watch the TV while I'm watching you. There's not many people I'd honestly say I don't mind losing to. But there's nothing like doing nothing with you. Dumb conversation, we lose track of time. Have I told you lately I'm grateful you're mine? We'll watch The Notebook for the 17th time. I'll say it's

박정현의 달아요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김은강님의 취향곡이었죠. 브루노 메이저의 Nothing 들으셨습니다. 김은강님께는 생순 세트 보내드려야죠. 오늘은 제가 아까 이름도 좀 실수를 했고 하니 죄송한 마음에 뷰티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모바일 커피 쿠폰, 뭔가 그 브루노 메이저의 Nothing과 잘 어울리는 그런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백진화님이 파리지행 정재영님의 러닝 신청한다고 하셨는데요. 정재영님이 저 없을 때 그 스페셜 DJ로 왔을 때 완화 가족들에게는 빠디라고 빠디 파리 오빠라서 빠디라고 불렀다면서요. 빠다같이 느끼한 오빠 빠디 정재영님은 아주 가끔 느끼해요. 예, 그래도 참 귀여운 면이 있어요. 그래요. 이 러닝이라는 곡은 저한테도 참 의미 있는 곡인데 제가 이제 제가 유학 시절 그 파리에 가가지고 그 정재영 씨와 함께 정말 지저분한 녹음실에서 둘이 정말 싸고 지저분한 녹음실에서 둘이 기타를 들고 가서 녹음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곡이라 참 이 또 곡 들을 때마다 그 녹음실이 너무 생각이 나요. 아무튼 백진아님이 신청해 주신 정재영의 러닝 같이 듣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3: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5: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6: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7: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뒤통수가 납작하다는 말에서 납작하다는 판판하고 얇으면서 좀 넓다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동사도 있는데요. 동사 납작하다는 몸을 바닥에 바짝 대고 냉큼 엎드리다 라는 뜻으로 그는 몸을 납작하더니 땅에 엎드렸다처럼 쓰입니다. 뜻이 더 있습니다. 말대답을 하거나 무엇을 받아먹을 때 입을 냉큼 벌렸다가 닫다 라는 뜻으로 그 개는 고기를 받아먹으려고 입을 납작했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에는 한 세대의 화재가 이웃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평소 우리 집 소방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한데요. 소화기가 있는지, 감지기와 가스누설 경보기는 정상인지, 스프링클러 헤드 주변을 물건으로 막아두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주세요. 완강기가 설치된 세대라면 위치와 사용 방법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아야 하는데요. 화재가 난 뒤에 확인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우리 집 소방시설, 평소 한 번의 점검이 가족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화재 예방 꼭 지켜주세요. MBC 재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3부가 시작됐습니다. 3부 첫 곡으로는 편안한 노래를 들으셨어요. 올리언스의 Dance With Me. 올리언스라는 이 밴드는 70년대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미국 밴드라고 합니다. 이 곡은 75년도에

0: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왜냐? 내일 우리 완벽한 하루에 나오시는 특별한 우리 뮤지션 한영애 씨도 보니까 50년을 활동하신 거예요. 하, 정말 대단한 분이 내일 나오시니까요. 내일 꼭 완벽한 하루에 오셔서 우리 한영애님 이렇게 라이브로, 라이브가 아니라 생방송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좀 특별하게 좀 꾸밀 생각이니까 꼭 오셔서 한영애 씨의 목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5343 쓰시는 분이 새로 산 라디오로 완벽한 하루 들으면서 밖을 봤는데 바람에 낙엽이 막 날아다니네요. 창문 열어놓고 라디오 듣는데 편안하니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방금 이 올리언스의 댄스 위드미하고 이 5343 쓰시는 분의 이 문자가 정말 완벽하게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낙엽이 막 날아다닐 때 이런 편안한 노래 들으면 기분이 더 좋죠. 9065 쓰시는 분이 여긴 곧 비가 내릴 것 같은 날씨예요. 저는 오늘 쉬는 날이라 안마의자와 한몸이 되어 듣고 있어요. 어디 저 서울에도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뭐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좀 비가 올 때는 또 음악이 또 잘 들리니까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3부에도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3, 4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IS동서,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보은컴퍼니, 경기주택도시공사, 주식회사 헤리즈하보에, 코끼리 베이글닷컴, 노무법인 폐, 화이트코리아 주식회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위엑스포,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천안 아산역 그랑시티 필하우스,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와 함께합니다.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1: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3: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1: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아니.

0: 가면 집으로 꿉끼리
1: 베이글닷컴.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0: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이설아의 노래입니다. 그대와 춤을.

이소라의 그대와 춤을 들으셨고요. 그 뒤로 이지영의 Ordinary Day까지 두 곡, 차분한 두 곡 들으셨습니다. 지금 문자 미니 메시지를 보니까 이제 조금씩 비가 내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 비 올 때 이 곡 이렇게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2175 쓰시는 분이, 와, 순디다. 조용히 귀팅만 하는 내향인 청취자입니다. 외근 나갔다가 한동안 켜지 않았던 라디오를 틀었는데 반갑네요. 아, 반갑습니다. 우리 내향인 청취자 여러분. 저도 내향인이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내향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문자 보내기 참 어려운 거 알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는 그 문자에 대한 얘기를 가끔씩만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강요하는 걸 또 좋아하지 않아서요. 아, 그래도 오늘은 좀 심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828 쓰시는 분이, 순디 월요일 숨 쉬는 걸 잊을 만큼 바빴어요. 아까 퇴근했는데 애들 픽업해서 놀이공원 갑니다. 하하하, 월요일 파이팅 하셨습니다. 아, 웃는 게 아닌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요. 참.

쉬엄쉬엄 하셔야 될 텐데 애들 놀이공원 가서 뭐 태우고 쉬세요. 아, 참 힘드시겠어요. 4828 쓰시는 분 제가 모바일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이유진 님이 순디 다시 듣기를 해보니 정통 라디오 강조를 많이 하시던데 아니 웃음 어떻게 참으시는 거예요? 전 너무 웃겨요. 저는 그저 정말 정통 라디오라고 생각해서 정통 라디오라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유진 님이 그게 웃기시다니 저는 기분이 좋네요. 이유진 님 그렇게라도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정통 라디오를 추구하는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자주 오셔서 제가 정통 라디오 얘기할 때마다 즐겁게 웃으시기 바래요. 이 가을에 또 잘 어울리는 곡 하나 또 여러분들께 띄워드립니다. 박영수님이 신청해 주신 곡 까를라 브르니의 Stand by Your Man.

갈라 브루니의 Stand By Your Man 들으셨습니다. 정말 가을에 참 갈라 브루니의 이런 노래가 참 잘 어울리고 아마 지금 뭐 비 오는 곳에 계시는 분들도 참 기분 좋게 이 곡을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정통 라디오 아니면은 들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죠. 보통은 이렇게 좀 우울한 날에는 좀 신나는 곡을 많이 선곡을 하는데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아셨죠? 유성원님이 오늘 휴무라 완화 들으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전통 라디오 선곡도 가을 하늘처럼 너무 좋아요. 전통보다는 우리는 정통을 추구합니다. 전통 라디오보다는 정통을 좋아해요. 정말 라디오다운 라디오. 우리 FM다운 FM. FM 제가 왜냐면 제가 어릴 때 이 FM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을 참 많이 배웠어요. 새로운 음악도 많이 알게 되고 또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마다 너무 기쁜 마음에 라디오를 계속 끼고 살았는데 그런 느낌으로 저희는 음악이 주가 되는 그런 라디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알아주시고요. 1202 쓰시는 분 바쁜데 오늘 문자 심하다고 해서 보내요. 경북 영천도 잔뜩 흐려요. 그래요. 문자 좀 오늘 좀 저조하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정통 라디오는 음악이 많이 나가면 되니까요. 네, 자 음악을 또 틀어드릴게요. 미카의 노래 듣죠. 엘무디 이 곡 듣고 4부 정통 라디오에는 조금 안 어울리지만 퀴즈 상승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

0: 1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0월 12일 오늘은 콜럼버스의 날입니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한 걸 기념하는 날인데요. 콜럼버스는 우리나라의 문익점이 중국에서 목화씨를 들여온 것처럼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이 씨를 들여왔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콜럼버스가 들여온 씨는 옥수수 씨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맞아요. 미국은 옥수수죠. 근데 콜럼버스가 옥수수 씨를 미국에서 들여갔다면은 유럽도 옥수수 밭이 그냥 엄청나게 나올 것 같은데, 유럽의 옥수수 밭? 혹시 포도 아닐까요? 유럽은 와인 아닙니까? 예? 모르겠어요. 옥수수 씨. 옥수수, 정말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옥수수 씨일 것 같아요. 왠지 미국은 옥수수가 굉장히 많아서 옥수수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콜럼버스가 이걸 보더니 정말 유용한 어떤 작물을 하나 발견했다라면서 우리나라의 문익점이 목화씨를 들여온 것처럼 옥수수씨를 싹 가져가서 심어서 또 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 저는 이렇게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죠. 콜럼버스가 들여온 씨는 옥수수 씨다. O, S, X.

상승 퀴즈에 이어서 블리처스 그리고 그라임스의 엔트로피 들으셨습니다. 오늘 상승 퀴즈 콜럼버스가 들여온 씨는 옥수수 씨다. 저는 오를 선택했습니다. 미국은 옥수수죠. 그래요. 그래서 오를 선택했고요. 강희선님이 X 토마토 아닐까요? 아, 토마토. 토마토는 제가 볼 때는 유럽이 더 다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저도 모르니까요. 김수희님은 X 잘 모르지만 원두커피로 예상해봅니다. 그래요. 원두커피에 처음 그 원두커피는 원두, 커피, 원두는 예멘이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어쨌든 미국은 좀 그렇죠. 자, 0713 쓰시는 분 돌아오시고 처음 들어요. 그래서 순디님 따라 오 합니다. 돌아오고 나서 별로 성적이 안 좋습니다. 2644 쓰시는 분은 정답 오 콜럼버스 파이팅. 그래요. 2644 파이팅. 자, 오늘 정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럼버스가 들여오신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오! 옥수수가 맞네요. 콜럼버스가 들여온 씨는 옥수수 씨가 맞습니다. 콜럼버스는 제1차 항해 당시 쿠바섬에서 옥수수를 처음 접했고 이듬해인 1493년 스페인으로 돌아올 때 옥수수 씨앗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당시 아메리카 원주민 즉 인디언들은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을 기르고 있었는데요. 콜럼버스 항해를 계기로 아메리카와 유럽 사이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옥수수를 비롯해 감자와 고구마 등도 유럽으로 전파됐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감자, 고구마가 유럽에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우와, 뭐 먹었지? 토마토 먹었나? 토마토랑 커피 마셨나? 그렇군요. 야, 그래요. 미국은 역시 옥수수네요. 자, 오늘 정답은 오고요.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잠시 상승 퀴즈로 돌아갔다가 정통 라디오로 돌아와서 노래를 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

we were young.

0: 브라운 아이즈의 이 노래 들으셨고요. 3206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베리 매닐로우의 When October Goes까지 두고 들으셨습니다. 아, 이 노래 정말 10월 되면 참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 10월의 마지막 날 참 이 노래가 많이 나와요. 참 쓸쓸하면서도 계절이 가는 게 참 쓸쓸하면서도 듣기 좋은 뭔가 양주... 양주라고 하기 위스키 한잔 땡기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베리 매닐로우의 노래는 좀 밤에 이렇게 바에서 혼자 딱 쓸쓸하게 바바리 코트를 걸치고 가서 위스키 한잔 딱 마시면서 저 끝에 있는 여자분한테 같은 걸로 하나 보내주세요. 그리고 눈인사를 딱 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7686 쓰시는 분이 순디 매일 퇴근길에 걸으며 듣느라고 사연을 못 보냈는데 언제나 심금을 울리는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드려요. 아,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 노래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니까 저희가 그냥 틀어드릴 뿐입니다. 전달해 드리는 거죠. 감사합니다. 3788 쓰시는 분 정통 라디오 문자 저조 방지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얼른 이 위원회 해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비참해집니다. 그냥 가끔 문자 보내주세요. 여긴 성동구인데 비가 오다가 그쳤어요. 오랜만에 비에 젖은 풀냄새 맡으며 걸어요. 그래요. 비에 젖은 풀냄새 맡으며 좋은 노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지만 지금은 광고가 나갈 차례네요.
1: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8. 관절 보공 1522-5888. 관절 보공.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5: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6296 쓰시는 분이 배고파요. 집에 고등어 김치조림과 어제 담근 파김치가 생각나 침이 고이네요. 아이고, 빨리 가셔서 식사하셔야 될 텐데, 제가 거기에 냉동만두도 같이 포함해 드시라고 하나, 냉동만두 쿠폰 하나 보내드릴게요. 가서 드시기 바랍니다. 8767 쓰시는 분, 순디 오빠 정통 라디오 안 놓치려고 주차장에 내려 이어폰 꽂고 집까지 왔어요. 순디 오빠가 돌아와서 너무 좋아요. 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이어폰 꽂고 주차장에서 집까지 탁 오면서, 여기 정말 하나 한 곡도 놓치지 않기 위해 이렇게 들으시는 우리 8767 쓰시는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화요일에는 특별한 취향의 공유, 우리 50주년 기념 공연을 한참 진행하고 계시는 가수 한영애 씨와 함께합니다. 저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내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내일 오셔서 한영애 씨에게 질문도 드리고 좋은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쏘네플의 야광 들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범이, 그리고 저는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봅니다. 해바라기와 민들레와 엉겅퀴와 개망초, 심지어는 상추까지 국화와 한 가족이라고 합니다. 국화과 식물들의 공통점은 두상화서, 작은 꽃들이 꽃다발같이 모여서 한 송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국화 한 송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수많은 작은 꽃들의 공동체입니다. 국화과 식물이 지구에 번성한 비결은 뭐니뭐니 해도 작은 꽃들이 많이 모여 두상화서를 이루는 독특한 형태입니다. 하나하나는 힘들었던 수분 매개자들 유혹하기가 하나의 큰 꽃처럼 보이는 걸로 해결됩니다. 함께 할 때 더 크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국화를 보며 우리도 그렇게 오손도손 알콩달콩 함께 성장을 도모하는 걸 꿈꿉니다. 하나하나는 별거 아니어도 함께 모이면 별거가 되는 걸 가을날 국화들이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아, 10월은 날이 좋아도 날이 좋지 않아도 모든 날이 좋기만 한 달이죠. 예. 모든 날이 적당하고 괜찮은 10월을 만들어 나갑니다. 자, 10월 12일 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네, 저스틴 헤이워드 Forever Autumn 들었습니다. 야, 주말에 제가 야외에 나갔다가 와 정말 가을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영원하길 바라진 않습니다. 예. 가을이 조금만 지금보다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예. Forever Autumn 저스틴 헤이워드. 저스틴 헤이워드는 무디 블루스의 아 중심 인물이 그 오리지널 무디 블루스의 멤버들 중에 다들 세상 떠나시고 이제 저스틴 헤이워드만 생존해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곧 80세가 되시네. 1946년생이시거든요. 예. 연휴 동안 산책하는데 꽃향기가 가득 나서 행복했습니다. 백캠은 음악 향기가 나서 좋아요. 박성은 씨 고맙습니다. 신은희 씨는 10월에는 국화가 저희 가게를 빛내는 1등 공신이에요. 국화향이 기분 좋게 하네요 하고 아유 꽃집 하시는 네. 감사합니다. 홍경희 씨는 오늘 화분 몇 개 들고 왔어요. 아, 국화는 아니지만요. 예. 분갈이도 했지요. 예. 잘하셨습니다. 자,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예.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강원특별자치도청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본컴퍼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헤리자버의 아크메르 동탄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도드라만돈 IS 동서 코끼리 베이글 닷컴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백조 싱크에서 함께합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도나사마 on the radio 287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아, 이때까지만 해도 뭐 사실 라디오의 전성시대였기 때문에 노래 가사에도 많이 나오고 제목에도 많이 나오고 예. 이제는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하면 라디오가 뭔지도 모르는 젊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라디오가 뭐예요? 이렇게 나왔을 거야 아마. 도나 서머 on the radio. 요게 프로듀서가 예, 배철수의 음악 캠프도 한번 다녀갔던 지오르지오 모로도 예, 세계적인 음악가.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8193번으로 사진을 한 장 보내셨는데 뭐야 이게? 지난 주말 닭발집에서 한잔하고 있었는데 TV에 아저씨가 나와서 반갑고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뭐 노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예. 뭐야 이게? 저는 요즘에 텔레비전에 출연한 적이 없거든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이제 구창모 씨가 요즘 방송 많이 나가는데 야 구창모 씨 방송이 나가서 내 얘기를 얼마나 하는지 자료화면으로 내가 거의 출연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창모 씨한테 얘기했어요. 야 출연료의 30%는 나한테 가져와야 된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지금. 그건가? 아니 아 이건 뭐 공연 실황을 다시 재방송을 했나 어디서? 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좋네요 하고 6985번으로 예, 날씨 정말 좋을 때 보내셨구나. 오늘은 약간 날씨가 굳은 비 오는 지역도 있고 좀 그렇죠? 자, Earth, Wind and Fire. That's the way of the world.

Earth, Wind & Fire의 That's the Way of the World 이어서 Silver Convention Fly, Robin Fly. 홍경화 씨 고맙습니다.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볼 차례입니다. 목포 MBC가 전문기관과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 해상 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2기 교육은 2026년 11월 30일부터 2027년 2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다시 여름이 왔나 싶으셨죠? 오늘 서울이 30도를 넘었습니다. 1913년 이후로 10월 최고 기온인데요. 평년보다 무려 10도 높은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었는데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따뜻해져서 서쪽의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더운 건 오늘까지고요. 내일 비가 내린 뒤에 다시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지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곳곳으로 소나기가 쏟아지겠는데요. 내일은 새벽부터 본격적인 비가 내려서 대부분 내일 낮에는 그치겠고 남부지방은 늦은 오후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최고 80mm 이상, 그 밖의 지방은 최고 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요. 수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9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많이 추워지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월요일마다 월요병에 시달리던 어떤 직장인이 직장생활 10여 년 앓던 그 고질병을 단번에 고쳤다고 한다. 와, 월요병 고치기가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단번에 고쳤어요? 아이고, 월요병 고치기가 의외로 쉽더라고요. 아주 퇴사했어요. 아이, 퇴사했더니 월요병 증상이 말끔히 사라지던데요. 어린이 상담을 주로 하는 상담자에게 걱정과 고민으로 눈밑이 시커매진 부모가 찾아왔다. 아, 우리 애가 손버릇이 나빠요. 저금통이나 지갑에 손을 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아이 눈앞에서 그런 걸 치우시라니까요. 안 보이게 하세요. 상담 선생님은 자기라도 그렇게 했을 거라면서 아이에게 따로 용돈을 주지 않는 것과 눈앞에 유혹거리를 두는 것 두 가지부터 먼저 고치라고 부모에게 주문했단다. 아이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환경 조성이 아이 손버릇 고치는 것보다 우선이라고 했단다. 중국 북송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쯤 아이들이 뜰 안에서 놀고 있다 그만 한 아이가 커다란 물독에 빠지고 말았다. 주위에 어른들이 없어서 당황한 아이들은 울거나 우왕좌왕하는데 어린 사마광이 커다란 돌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물독을 깨뜨렸고 깨진 항아리 사이로 물이 쏟아져서 친구는 살 수 있었다. 아줌마들이 왁자지껄 저마다 남편 흉을 보느라 정신없는데 올드미스인지 골드미스인지 모르는 친구가 단번에 수다판에 새 판을 깔아버린다. 야, 그러길래 나처럼 남자를 만나지 말았어야지. 이 세상에 남자 잘못 만나 인생 망친 여자는 있어도 남자 안 만나서 망한 여자는 없다니까. 철수는 오늘 세상 만사 생각하기 나름이고 인생 난제 해결하기 나름이라면서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다. 결코 순탄해 보이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늘 밝고 경쾌한 사람들이 있다. 쉽게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헤쳐나가기에 그들에게는 어려운 문제들이 없는 줄 착각하기 쉬운데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삶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어려운 일들은 안겨주는 편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너무 고지식해서 틀을 깨지 못해서 판을 바꾸지 못해서 발상을 전환하지 못해서 손해를 감수하지 못해서 문제들에 끌려다니는 경향이 있다. 가을은 몸보다 마음이, 영혼이 먼저 가벼워져야 하는 계절이다. 골칫덩이를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는 대신 할 수만 있다면 그 무거운 걸 발로 차버리고 가벼워져야 한다.

0: Una foto a San Matteo.
1: 야, 벌써 이것도 꽤 됐네. 6년 전이라뇨. 예. 배철수의 음악 캠프 30주년 때 BBC 스튜디오에서 마이더베일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일주일 동안 방송을 했잖아요. 그때 예, 라이브로 부른 버전입니다. 톰 워커 리버 라이트 온. 예. 어, 이거 아침 9시에 생방송인데 그 아침에 와가지고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예. 끝나고

톰워커는 집에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고 그때 같이 출연했던 스타 세일러의 제임스 월시는 확실하게 걸어갔어요. 네. 톰워커가 걸어가야 되는데 아무튼 제임스 월시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기타 메고 이렇게 쩍쩍쩍. 톰워커 Leave a Light On. 와, 이 곡 라이브 버전 처음 들어보네. 예. 그래요? 아, 김민지 씨는 그래도 몇 번 보내드렸는데 감사합니다. 톰워커의 Leave a Light On. 자, 6시 40분 35초 막 지났습니다. 김영석 씨가 도널드 페이건 음악 청해 주셨네요. 예. 도널드 페이건은 스틸리 댄의 키보드 연주자이자 리드 보컬. 자, 도널드 페이건. What I do.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잡나.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0: 싱크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이주희 씨는 지금 나트랑에 계시네. 야, 현재 이곳 4시 46분에 아저씨 목소리 듣네요. 그럼 지금 이제 몇 시? 48분 된 거예요? 외국에서 방송 듣고 남겨보고 싶었는데 버킷리스트 한 개 달성. 이주희 씨 축하합니다. 아니, 버킷리스트를 달성하셨는데, 예. 나트랑에 계시네. 야, 요거 재밌는데. 이연경 씨가 조금 전에 도널드 페이건 음악 들었잖아요. 도널드 페이건이 너무 멋있어서 한때 내 남편이라고 앨범 끼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는데. 아니, 뭐, 남자가 바라보는 게 좀 다르긴 합니다만. 도널드 페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쭉 보면서 음악은 진짜 잘하는데 한 번도 멋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아니, 그 도널드 페이건 저 음악하는 영상은 찾아보신 거죠? 아무튼 요거 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뭐 사람 보는 거

관점에 따라 다 다르니까. 예. 주윤석 씨는 지금 반려자와 충주호로 캠핑 왔네요. 사람도 별로 없어 조용하니 음악 캠프 듣기에 너무 좋네요. 불멍하면서 듣는데 낭만 초과. 와, 낭만이 초과됐어요? 낭만 같은 거는 뭐 아무리 많아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다다익선. 주윤석 씨 고맙습니다. 캠핑 잘 하시고요. 5335번. 어제 장날이라 김장 때 쓸 고추 사러 나가려고 옷 입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아내가 와 티셔츠를 이거 입고 나왔네요. 얼마나 웃었는지요. 예. 저 옷을 입고 말린 빨간 고추 7근을 들고 잘 다니더라고요. 예. 티셔츠가 레드 핫 칠리 페퍼스 티셔츠예요. 이거 어울리는데 고추 사러 갈 때 입고 가기 어울리잖아요. 예. 오, 광양에 계시네요. 광양. 자, 저 신청곡도 그래서 레드 핫 칠리 페퍼스 음악을 신청하셨는데 조금 기다려 보세요. 예, 잠시만 기다리시면. 자, 1, 2부 끝곡은 5335번으로 청해 주신 데이빗 보위 모던 러브.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주말에 잘 주무셨나요?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무려 20만 명을 대상으로 수면과 우울감에 대한 연구 수십 건을 진행했는데요. 수면의 질이 나쁜 사람들이 외로움을 더 강하게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론 잠을 못 자서 외로운 건지, 외로워서 잠을 못 자는 건지 알 수 없어서 추가 조사와 분석을 했는데 결론은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외로움이 강해진다 였습니다. 요즘 기분이 별로다, 꿀꿀하다 싶으면 일단 잠부터, 다른 거 전에 숙면 작전부터 짜봐야겠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숨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아, 왕창 Let's go 들었습니다. 자, 아, 오늘 하루 뭐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뭐 스트레스가 있거나 뭐 이런 분들 다 같이 가지요. 예. 어디로? 행복의 나라로. 예. Let's go 왕창. 와, 이 음악 좀 오랜만에 들었는데요. 어, 찾아보니까 2013년에 나가고 지금 13년 만에 와우. 예.

이 노래는 지금 저 내부자의 신청곡입니다. MBC 내부자. 웽청 렛츠고.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아침에 급 마무리한 달리기를 마저 하고 쉬고 있습니다. 오.

0: 좋아서 달리기 괜찮겠는데요.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김세윤의 영화 음악 진행합니다. 3부 4부 음주 앤 티맵 대리, 한국 MSD 캡박시브, 주식회사 워키, 모빌 코리아 윤활유, 이카운트, 아이르웍스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4: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김세윤의 영화 음악 진행합니다. 김세윤 씨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4: 네. 야, 오늘 동의할 수 없는 문자들이 많이 오는데.
5: 네.
4: 3951번. 예. 네. 잘생긴 김세웅 작가님 반갑습니다.
5: 네. 예.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4: 본인도 동의가 안 되죠?
5: 아, 그럼요. 네. 얼마 전에 한글날이었는데 우리가 그 한글을 정확한 용법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잘생겼다는 표현은 저한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4: 김세윤 네. 씨에게는 멋지게 생겼다든가 네. 분위기 있게 생겼다든가 네. 지성미가 있다든가 이런 거는 제가 다 인정하거든요.
5: 힘없게 생긴 뭐 이런 거. 네.
4: 아, 힘은 제가 어떻게 네. 잘 알 수가 없으니까. 네.
5: 맹하게 생긴 뭐 이런 표현은 가능합니다만 잘생기는 저하고
4: 무슨 소리예요. 김세윤 씨의 가장 큰 장점은 지성미에 있는 건데
5: 제가 네.
4: 맹하게 생겼다는 거에 동의할 수 없고요.
5: 네. 얼굴이 큰 뭐 이런 표현은 가능합니다만 잘생기는 아닙니다. 네. 틀렸습니다.
4: 아니 잘생겼다는 것의 기준도 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5: 네.
4: 아, 이걸 뭐 완벽하게 부정할 수는 없는데
5: 네.
4: 저도 여기에는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5: 네. 아, 안 됩니다. 네. 큰일 납니다.
4: 저는 제 자신에게도 네. 잘생겼다 이거는 동의 못합니다.
5: 아, 멋있게 생기셨죠. 네.
4: 그 우리끼리 멋있게 생긴 걸 하자고요. 네. 자, 오늘 어떤 영화입니까?
5: 제가 주말에 이게 웬만하면 제가 OTT에 네. 어떤 뭐 그 새로 올라오는 콘텐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무슨 알림 받을 거냐 이럴 때 한 번도 알림 받기를 이렇게 설정해 놓은 적이 없거든요.
4: 네.
5: 근데 처음으로 알림 받기를 설정한 작품이 이제 주말에 올라온 거예요.
4: 오, 그래요?
5: 그래서 주말에 바로 받고 아마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아시스 돈 룩백이 된 거라는 오아시스 재결합 투어 콘서트 관련 다큐멘터리.
4: 이거 뭐 저 네. 영화관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고 네.
5: 이게 처음 세상에 공개된 게 베니스 영화제였어요. 오아시스가 이제 그 정도입니다. 오아시스 다큐의 첫 프리미어가 베니스 영화제 비경쟁 부문에서 이제 공개가 되고 그때도 되게 반응이 좋았거든요.
4: 네네.
5: 그리고서 이제 9월 9일 한 달 전에 극장에 개봉을 해서 많지 않은 상영관이지만 극장에서 보고 싶은 사람은 보세요라고 이제 지금 약간 가능한 사람과 좀 비슷한 좀 패턴인 거죠.
4: 그렇죠.
5: 그래서 극장에서 먼저 개봉을 했었고 그때 제가 놓친 거죠. 제가 집에서 보면서도 그때 9월에 개봉했을 때
4: 극장에 가서
5: 어떻게 했어든 봤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생각이 확실히 들었고요.
4: 네네.
5: 그래서 이제 9월 9일 극장 개봉하고 정확히 한 달 뒤 10월 9일에 디즈니 더하기 디즈니 더하기 OTT로 이제 공개가 되었고요.
4: 네.
5: 뭐 잘 알려진 대로 오아시스가 형제가 뭐 싸웠다는 거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지만
4: 뭐 전 세계 네. 음악 팬들이 다 아는 거죠.
5: 네. 싸우면서도 공연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지 한 15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서
4: 네.
5: 오아시스의 재결합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서 바로 이제 투어를 시작한다

0: 라는 게 나오는 그 앞에 이제 인트로부터 이야기는 시작이 돼요.
1: 예.
0: 그러면서 근데 여기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첫 시작이 그 투어를 앞둔 리허설 장면으로 시작하거든요.
1: 리허설 장면으로.
0: 예. 근데 이제 카메라를 다 미리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 리허설 장소가 꽤 커요. 리허설 장소에 카메라 12대를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나 혼자 산다 찍을 때처럼 관찰 카메라를 곳곳에 이렇게 설치해 둔 거죠.
1: 네네.
0: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따라다니며 찍은 게 아니라 고정적으로 설치해 놓은 카메라들을 리허설 장소에 놓고 촬영을 한 건데 처음에 이제 문이 열리면 노엘이 들어와요. 예. 노엘이 혼자 리허설을 합니다. 아니, 그, 그러니까 물론 그, 다른 밴드 멤버들이나 세션이 있지만, 리암은 없어요. 노엘 혼자 노래를 불러요. 제일 첫날은 노엘 혼자만 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드디어 리암이 오는 날인데, 이게 스릴러가 아닌데, 일순간 스릴러가 됩니다. 그, 리허설을 하는 공간의 카메라가, 닫혀 있는 문을 비추거든요.
1: 네.
0: 그럼 멤버들이 리암이 온다고 했으니 다 신경은 쓰고 있는 거예요. 노엘도 계속 힐끔힐끔 그 문쪽을 계속 좀 쳐다보고 보고 있는 우리도 막 조마조마하면서 보는데 드디어 문이 열리고 리암이 역시 그 껄렁껄렁한 고린거리로 딱 들어올 때
1: 네.
0: 애써 안본 척하는 노엘의 표정 같은 게이 작품의 좀 재밌는 포인트인 거고요. 그래서 오아시스가 공연을 준비하는 리허설과 함께 이 작품의 재미있는 건그 투어를 기다리는 팬들을 다 섭외해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팬들도 같이 리허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투어를 기다리며 그들과의 추억을 다시 꺼내보고 또이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이런 오아시스의 리허설과 팬들의 리허설이 함께 이어진 다음에 드디어 이제 카디프에서 이 투어가
1: 네,
0: 시작됐잖아요. 그
1: 카디프.
0: 카디프의 첫 공연부터 이야기는 쭉 시작이 돼서 콘서트 영상 사이사이에 백스테이지에 이야기가 들어가고 이제 그들의 그 노엘과 리암의 인터뷰가 나레이션처럼 이제 깔리는 구성이거든요.
1: 네.
0: 근데 제가 지금도 그 적응이 안 되는 게이 포스터만 여러분 검색해 보셔도 오아시스의 역사를 대충 아시는 분들로 적응이 힘든 게 포스터에 둘이 손을 잡고 있어요. 저는 이게 지금도 적응이 안 되는데 영화를 보면 이 콘서트에 입장할 때 둘이 손을 잡고 이렇게 만세를 부르면서 입장하는 모습 자체가 내가 살면서 이런 광경을 보게 될 줄이야 하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보게 되는 거고
1: 네.
0: 그런데 재밌는 건그 광경을 보는 팬들은 다 울고 있습니다, 이미.
1: 왜냐하면 이거 이때 재결합한다고 그럴 때도
0: 네.
1: 첫 공연을 봐야 된다 이런
0: 네.
1: 말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연 중간에 또 싸워가지고
0: 예. 네.
1: 뒤에
0: 끝날지
1: 엉망
0: 모른다.
1: 끝까지 못 간다 이거.
0: 네. 그래서 이게 그 모든 콘서트 투어가 담겨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웸블리
1: 네.
0: 그리고 카디프 제가 기억나는 게뭐 상파울루 뭐 이런 공간들이 주로 들어가는데 아시아에서는 한국의 공연이 꽤 비중 있게 들어가요.
1: 예.
0: 약간 좀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는 한국의 관객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하셔서 중간중간 한국어가 나오는 좀 재밌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중에 한 오아시스의 근데 한국의 팬들은 다 젊어요. 이 투어에 재밌는 게 오아시스가 활동하는 동안 태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 연령대의 팬들도 굉장히 많은데 한국 팬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1: 꽤
0: 많고요.
1: 있어요.
0: 근데 그분의 인터뷰 가운데 좀 재밌었던 게 오아시스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내가 넘어져 있으면 다른 가수들은 힘내라고 다시 일어나면 된다. 그렇게 노래하는 게 많았는데 오아시스는 내 옆에 같이 넘어지는 밴드였다는 거죠. 내 옆에 같이 넘어져 있는 사람의 노래 같아서 뭔가 특별했다라는 인터뷰가 뭔가 오아시스의 음악에 대한 좀 색다른 정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그 기본적으로는 콘서트 필름인데 중간중간 오아시스의 그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를 살짝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장면들이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 게요.
1: 네.
0: 오아시스 아마 카디프 공연이었을 거예요. 이제 카디프 공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교통을 통제하고 행사를 관리해야 될 경찰들의 회의 장면을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모이니까 우리 이렇게 대응하고 저렇게 해야 되라는 그 진지한 회의 자리에서 총 책임자가 오아시스의 노래 제목들로 계속 드립을 해요. 예. 네. 직원 중에 한 명이 그럼 그건 이렇게 됩니까? 저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Definitely maybe. Whatever. 한 다음에 이 모든 회의가 끝나면 자 지금까지 이것이

0: 마스터 플랜이었다. 뭐 이런 식의 경찰조차 거기 행사에 통제하는 경찰조차 오아시스의 음악과 함께 성장하고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
1: 예.
0: 또 하나는 오아시스의 공연을 갖고 신부님이 미사 시간에 강론을 하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맞나 싶으면서 강론을 다 듣고 나면 되게 설득이 되는 음흠. 묘한 포인트들이 함께 있는 작품이고요. 오아시스가 주인공이지만 이번 작품은 오아시스와 오아시스를 사랑하고 오아시스의 복귀를 정말 학수고대했던 오아시스의 팬들 또한 또 하나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좋더라고요. 네.
2: 뭐 공연 보는 내내 좋은데 또 그 중간중간에 네. 무대 뒤에 모습도 있고 네. 뭐 이러니까 역사가 함께 있으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예.
0: 좋은데 계속 아쉬움은 남았어요. 이걸 극장에서 봤으면. 제가 집에 있는 뭐 TV나 사운드가 그렇게 퀄리티가 좋은 게 아니라서 그런 역시, 아쉬움은 남았지만
2: 역시 백햄 청취자들은
0: 네.
2: 아, 박승찬 씨
0: 부럽다.
2: 극장에서 나오자마자 챙겨봤죠.
0: 이거 심지어 IMAX에서도 상영했었거든요.
2: 네, 이주호 씨도 영화관에서 봤는데 1104번 전 영화관에서 두 번 봤습니다.
0: 네.
2: 자, 음악을 한 곡 들었죠?
0: 역시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이기도 하죠. 오아시스 제목. 돈 600이 된 거. 돈 600이 된 거를 오늘은 1996년 네버스 라이브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2: 네. 네. 자, 돈 600 이낸 거.

0: very much.
1: Oasis, Don't Look Back in Anger, Nevermore의 저희 라이브. 네.
2: 네. 뭐 이미 오아시스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 다큐도 보셨겠지만 2016년에 슈퍼소닉이라는 다큐가 이미 있었어요.
1: 그렇죠.
2: 오아시스를 나 잘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슈퍼소닉부터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제 슈퍼소닉은 오아시스가 어떻게 처음 음악을 시작하게 됐고
1: 네.
2: 어떻게 성공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 엔딩이 방금 들려드린 1996년의 역사적인 네버스 공연까지의 시간을 다루고 있는 게 슈퍼소닉이라서
1: 네.
2: 슈퍼소닉을 보면 아 오아시스가 이런 이런 밴드였구나라고 이제 그 좀 제대로 알게 되는 작품이고요.
1: 네.
2: 오늘 소개해드리는 오아시스 Don't Look Back이 된 거는 그거를 어느 정도는 안다고 치고 이 작품을 볼 관객들을 위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오아시스를 정말 좋아하는 오아시스 팬이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한 게. 그냥 제가 좋아했던 수많은 밴드들 중에 오아시스도 있었던 거고 제가 오아시스의 시대를 같이 살아서 자연스럽게 오아시스의 음악을 듣고 좋아하게 된 정도의 그냥 사람에 불과하거든요.
1: 네.
2: 그런데도 다큐를 보는데 울컥울컥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 장면은 오아시스가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오아시스와 함께 시간을 보낸 오아시스의 팬들을 위한 일종의 선물 같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1: 오아시스 팬이 아니어도
2: 네.
1: 재밌게 볼 수 있는
2: 아 그럼요. 네. 근데 놀랍게도 이 작품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리암과 노엘이 화해를 하는데 이 세상에 화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어디 있어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전할 수 있지?라고 해서 생각지도 못한 네, 뜻밖의 메시지까지 있는 작품이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집에서 보시기 좋을 거예요. 네,
1: 자 디즈니 플러스에서 예, 보실 수가 있고요. 오아시스 Don't Look Back in Anger. 네, 자 음악 들으면 마치죠.
2: 이번 곡은 바로 그 재결합 투어 가운데 카디프에서의 라이브
1: 네.
2: 슬라이드 어웨이를 준비했습니다.
1: 네, 슬라이드 어웨이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김세윤 씨,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7: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날씨의 변덕이 심해도 너무 심한 요즘입니다. 10월 중순에 30도를 넘는 기온은 1913년 이후로 처음인데요. 그래서 대기 불안정으로 지금 내륙 곳곳에 소나기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와 전남에는 비가 시작됐고 늦은 밤부터 전국으로 확대가 돼서 내일 오후까지 내리겠습니다. 이번

0: 가을비는 제주에 최대 80mm, 그 밖의 지역은 최대 50mm 정도 내리겠고요. 벼락에 치거나 국지적으로 강하게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비 오면서 내일은 낮 기온 다시 20도대로 떨어지겠고 수요일 아침에는 찬 공기까지 밀려오면서 서울이 9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비 소식 그리고 수요일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박윤경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Red Hot Chili Peppers, Dark Necessaries. 아까도 Red Hot Chili Peppers 티셔츠 입고, 예, 고추 사오신 분, 예. 따가워 올려가지고요. 예. 자, 7시 36분 28초 막 지났습니다. 아, 여행 갑니다. 설레요. 1789번. 예. 여기로 가시는군요. 예. 조지 에즈라, 부다페스트.

에드슈한 배드 해비츠 들었습니다. 8245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조지 에즈라 부다페스트. 자, 6579번, 아, 7551번으로도 에드슈란 노래 신청하셨네. 사진 보내셨습니다. 6579번. 잘 지내시죠? 상해 디즈니랜드 왔습니다. 홍보 많이 하고 갑니다. 백캠 티셔츠 입으셨네. 아, 그러면 상하이에서 지금 청취자들이 이제 막 쇄도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자, 3925번으로 청해 주신 파워풀 피처링 비바두비 데스 배드.

The Weeknd, Ariana Grande, Save Your Tears. 백캠 후드 집업 입고 위켄드 콘서트 다녀온 인증샷 보냅니다 하고 2526번 박송희 씨도 공연 후유증에 시달리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파워푸 피처링 비바두비 데스베드 앞에 들으신 곡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0: chat para de buzo.
1: Account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Account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Account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Account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Account.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5: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6: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5: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4: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7: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8: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8802번으로 사진을 보내셨네. 해운대 밤바다를 보면서 안부 전합니다. 아, 부산 국제영화제에 가셨구나. 오, 승하네. 세 분. 네. 자, 신청해 주신 그로버 워싱턴 주니어, Just Two of Us. 노래는 빌 위더스입니다. 이 음악 틈에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혜자입니다. 연기를 하다가 창조적인 생각이 막히고 더 이상의 발전이 없다고 느낄 때면 이제는 정말 그만해야겠구나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마음 깊은 곳에선 너 그래도 하고 싶잖아 하는 솔직한 울림이 들려와요. 내 마음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한 걸음 다시 내디디세요. 그 한 걸음이 나를 더 먼 곳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3: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MBC 생활정보. 화상을 입었을 때 조기 응급처치가 중요한데요. 먼저 화상 부위를 흐르는 시원한 물로 통증이 줄어들 때까지 충분히 식혀야 합니다. 옷 위로 뜨거운 물이 쏟아졌다면 피부에 달라붙은 옷을 억지로 떼어내지 말고 입은 상태에서 물로 식혀줍니다. 화상으로 생긴 물집은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터뜨리지 마시고요. 얼음을 피부에 직접 대거나 된장이나 연고를 바르는 행동도 피해주세요. 화상 부위를 충분히 식힌 뒤에 깨끗한 거즈나 선으로 가볍게 덮어서 보호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화상 범위가 넓거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응급처치하고 나서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화상은 신속하게 식히고 상처를 자극하지 마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손글씨를 쓴 적 언제였나요? 요즘은 필기 도구를 찾기보다는 여러 스마트 기기로 타이핑하는 일이 훨씬 많은데요. 그래도 가끔은 애써서라도 펜을 좀 쥐어야겠더라고요. 타이핑할 때 잠잠하던 뇌가 글씨를 쓸 때 활성화되면서 주의 집중력과 기억, 그리고 인지를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을 자극한대요. 글씨를 쓰다 보면 어느 정도의 크기로 쓸지, 다음 문장은 어디에 배치할지 계속 생각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실제로 한 달간 꾸준히 필사를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집중하는 시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활성화된 뇌는 더 많은 걸 기억하게 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일도 수월하게 해줍니다. 그런 김에 올가을엔 일기든 편지든 손글씨로 마음을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10월 12일 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김광석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였습니다. 오프닝에서 손글씨 쓰는 게 뇌를, 특히 기억, 집중력, 인지를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오, 그래요. 생각보다 우리가 뇌 건강에 항상 점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믿는데 그거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도처에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현대의 기술이 발달되면서부터 우리에게서 알게 모르게 멀어지는 것들? 그 안에 항상 뇌 건강의 비법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9724님께서 정말 요즘은 메모도 다 스마트폰으로 하고 손글씨 쓸 일이 없어서 오랜만에 써보면 글씨체가 엉망이더라고요. 자주 써버릇 해야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조금 길게 쓰려고 하면은 그 손 등 쪽에 쥐가 나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이 쓰는 근육이 퇴화되고 있구나 싶어가지고 참 이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글씨체까지 달라지는 거 아닌가 싶어 좀 겁났었어요. 이우미님. 저도 손글씨 너무 좋아해요. 저는 일기도 매번 쓰고 있고 특히 주변 아끼는 지인들에게 연말 크리스마스 카드에 손글씨 써서 카드 보내는데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손글씨가 점점 귀해지니만큼 이걸 또 즐기는 분들은 주변에 작고 확실한 행복을 선사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별밤도 지난주에 이어서 별밤 가을 특집이죠. 도파민 치유의 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치유에 들어갑니다. 음악 그 중에서도 클래식으로 도파민을 잠재워주실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김기홍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이따 9시에 모실 거고요. 그 전에 오늘 월요일인데 어떤 하루였는지 지금은 뭐하고 있는지 단문 50번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부터 2주간 하루 한 분께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선물로 드릴 거예요. 더 활발히 보내주시면 좋겠죠. 별밤 1, 2부는 강원특별자치도청,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주식회사 워킷,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오뚜기 카레, IS 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에르웍스, 아크메르 동탄과 함께합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나타샤 베딩필드의 언리튼 듣고 왔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손글씨 얘기했더니 4559님 안녕하세요. 격주부엉입니다. 손글씨로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문득 며칠

지르면 저희 결혼 기념일이라는 게 떠오르네요. 올해는 아내에게 손글씨로 편지 한 줄 써봐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조금 아니야. 저는 제 느낌을 믿겠습니다. 오늘 너무 초반이긴 합니다만은 결혼 기념일에 그 손글씨로 한 줄 쓰면서 이 같이 이 에피소드로다가 블랙박스 내가 손글씨 당신한테 써서 보낸다고 한 사연이 소개되면서 블랙박스를 받은 거 보니 역시 당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수록 나에게 복이 오나 봐. 그리고 그게 사실 맞잖아요. 그죠? 사실 인증도 남겨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아무튼 459님 결혼기념일 미리 축하해드리면서 오늘의 블랙박스 당첨자로 4559님을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동하면서 듣고 있는 부엉이들이에요. 195님. 광주로 1박 2일 여행을 마치고 오늘 올라왔어요. 광주에서 유명한 떡을 지인들에게 돌리느라 아직까지 차에 있네요. 그래도 거의 끝나가요. 야, 1박 2일 여행 다녀오시면서도 그 떡 무거운데 사가지고 주변에 돌리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사랑이 넘치는 분이군요. 이렇게 좀 품이 넉넉한 분들이 계세요. 그죠? 8680님. 연휴 3일 양껏 먹고 뒷산 운동 왔는데 친한 동생이 덥다고 맥주 한 잔만 딱 한 시간만 마시자고 너무 이쁘게 꼬셔서 내려가는 중입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아유, 맥주 한 잔 하는데 뭐 다이어트 뭐 한 잔 하는데 뭐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뭐 뒷산 다녀왔으니까 그거 맥주 한 잔 칼로리보다는 많이 소진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세라님께서는 대장부엉, 낮엔 더워도 밤이 되면 가을이 가득 느껴져요. 태연의 사계 신청해도 될까요? 별밤 식구들과 같이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셔서 사계는 언제 들어도 좋죠. 언제 들어도 너무 좋은 노래 이세라님 신청해 주신 덕에 함께 듣습니다. 태연의 사계.

태연의 사계에 이어서 존박의 Falling 듣고 왔고요. 강동래 님이 김이나님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여기는 경북 구미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더웠어요. 저녁에 비 소식이 있었는데 아직 안 오네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덕래님. 아마 지금 비 내려가고 있는 길일 거예요. 제가 이 상암으로 오는 길에 비가 좀 촉촉하게 왔었는데 희한하게 오늘 보통 이맘때 내리는 비는 가을비 내리고 나서 쌀쌀해지는 그 비의 느낌이어야 되는데 여름비 냄새가 났어요. 희한하죠? 그 흙에 닿았을 때 나는 냄새가 계절마다 다른데 오늘 이게 지금 이맘때 나는 젖은 흙 냄새가 아닌데 그 봄비 냄새 같은데 싶었었거든요. 한수희님, 그래도 가을이니까 맨발은 좀 그래서 아침에 양말에 샌들 신고 나왔는데 왜 이렇게 더운 거예요? 결국 양말 벗고 시원하게 맨발에 샌들 신고 퇴근합니다. 언능 집으로 고고. 와, 오히려 좋은 선택이었군요. 오늘 기온이 꽤 높았나 봐요. 더웠다라는 사연이 꽤 있는 거 보니까. 자, 노래 하나 듣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에드 시런의 다이브.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박 2일의 여행을 끝내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길게 누웠다. 빽빽한 일정을 소화한 것도 아닌데 집을 떠나 하룻밤 자는 게 꽤 고단한 일이었나 보다. 주로 남편이랑 둘이 다니던 여행에 엄마 한 사람 추가했을 뿐인데 말이다. 벌써 아까 도착해서 짐 다 풀고 씻었다는 엄마와 통화까지 마치고 나니 이번 여행이 남긴 뒤늦은 여운이 올라온다. 시작은 단순히 날 좋을 때 고향에서 지내시는 엄마와 수도권에 사는 우리 부부가 중간 지점에서 만나 가을 여행을 즐기는 거였다. 남편과 내가 연애 때 가봤던 지역이라 헤매지 않고 다녔고 우리가 맛있게 먹었던 식당을 다시 찾아가 엄마께도 맛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았다. 엄마 체력을 생각해서 크게 힘들지 않은 코스였는데 내 무릎 힘을 풀리게 한 예상치 못한 엄마의 제안이 있었다. 이렇게 좋은 날 미리 장수 사진을 찍어두고 싶다는 거였다. 찍어두면 오래 산다는 속설 때문에 장수 사진으로 부르기 시작한 어르신들의 영정 사진을 엄마는 미리 준비해두고 싶다고 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정정한 모습으로 오늘처럼 행복한 날의 기억을 가득 담아 찍고 싶다는 엄마의 말에 우리는 근처 사진관을 검색했다. 왜 벌써 그러냐고 엄마에게 핀잔을 줬지만 여행을 끝낸 지금 엄마가 바라던 그 사진을 매만져 본다. 이 사진을 꺼냈을 날이 아주 아주 나중에 오면 좋겠다.

잔나비 피처링 양희은의 잭 케루악 듣고 왔고요. 오늘 안녕들 한 거요는 8814님 얘기였어요. 생각지도 못한 엄마의 제안에 너무 놀라고 당황하고 한편으로 화도 났지만 며칠 지나 생각하니까 우리 엄마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좋은 날의 모습을 오래 남겨두고 싶다는 엄마의 바람대로 저 역시 이번 여행이 엄마에게 정말로 행복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참 맞아요. 이게 그게 너무나 맞는 일인데 그쵸? 근데 화가 난다라는 마음도 너무 이해가 가고 진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어머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는데 아무리 뭐 엄마가 젊게 느껴지고 실제로 젊게 사셔도 세월의 흐름이라는 것은 뭐 순리잖아요. 이게 뭐 절대로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생각만 하면 어린 아이처럼 그냥 막 아 모르겠어 하면서 생각을 떨쳐버리고 싶은 것 같아요. 1660님, 저도 그날이 아주 아주 늦게 오길 같이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날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울컥하는데 지금 현재는 얼마나 잘 누리고 있는가를 또 생각을 하게 돼요. 8814님 그래도 진짜 그 행복한 순간 만드신 것도 너무 잘하셨고 그게 꽤나 큰 결심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일 같거든요. 자주 부모님 모시고 여행했던 분들이 아니시라면은 이 날을 또 이렇게 잘 박제를 해두셔서 진짜 그거는 후회 없을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한번 여행 계획 세우셔도 되지요. 좋은 사연 보내주신 8814님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안녕들 한가요는 부엉이들의 몸과 마음이 무탈했거나 그렇지 못한 날의 이야기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사연 기다리며 노래 듣겠습니다. 강수지의 시간 속의 향기

강수지의 시간 속의 향기 이어서 임재범의 Life is a Drama 듣고 오셨습니다. 7166님께서 사진관에서

야근하며 듣고 있어요. 요즘 가족 사진 촬영이 많은데 저는 정작 가족 사진을 안 찍은 지 15년은 됐더라고요. 부모님께 제안하니 새로 찍자고는 하는데 다 같이 모일 시간이 적은 요즘이네요. 그래도 올해 안에 꼭 찍어야겠어요. 모두들 늦기 전에 가족 사진 남기세요. 맞아. 저도 남편이랑 이 얘기 했었는데 또 깜빡하고 있었는데 감사해요. 가족 사진, 특히 이제 시댁 부모님들이랑 이제 조카들까지 해가지고 조금 규모가 커졌거든요. 마지막 가족 사진은 아무래도 그 가족 내에 결혼식 있었을 때 한복 입고 찍은 거라,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도 한번 남기자 말로만 해놓고, 요런 게 항상 그래야겠다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몇년훅 지나가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8128님. 마음으로만 다짐하고 있던 엄마와의 여행 중이에요. 엄마가 가보고 싶어 하시던 청령포도 가고, 인삼 축제도 가고, 안동으로 넘어와서 하회마을도 다녀왔답니다. 좋아하시는 엄마를 보니 이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나 미뤄왔는지 짠하고 죄송스럽더라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자주 모시고 다녀야겠어요. 아, 오늘 왜 이렇게 뜨끔하게 하는 사연이. 아, 저도. 진짜 저야말로요. 이렇게 여행 좋아하시는데 저희 어머님도. 아유, 아무튼 그래요. 뭐가 되게 의미 있는, 가보고 싶어 하신 데가 청령포라는 게이 강원도 영월에 있는 단종의 유배지래요. 어떤 역사적 스팟들을 좀 둘러보고 싶으셨던 그런 마음일까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아, 나도 해야 되는데 하고 있었던 분들 지금입니다. 빨리빨리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날짜를 미리 빼놔야 가는 거지. 뭔가 여유 있을 때 가야지 하면은 진짜 우리는 해낼 수가 없어요. 아이고, 그래. 우리 8128님, 이게 생각보다 뭐 어려운 일인가 싶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왜 때문인지 어려운 일인데 잘 해주셨어요. 선물 하나 챙겨서 보내드리겠고요. 레이니의 핑크 스카이스 듣고 올게요.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7: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8: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3978님 인심 후 하신 이웃어른이 나눔해준 가을 무로 김치 담그면서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또 이 가을에 또 훈훈한 소식들이 가끔 들려옵니다. 여러분도 들어요. 사실 항상 뉴스에는 다 삭막한 소식밖에 안 들리는데 별밤에서만 내 주변은 아직 따뜻하다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별밤 아직 1시간 남았으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김동률의 황금 가면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의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회리, 호름방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월요일 별밤 3부로 왔습니다. 광고 듣고 별밤 가을 특집 도파민 치유의 밤 그 두 번째 시간 김기홍 작가님과 돌아올게요. 별밤 3, 4부는 미분당, 현대해상화재보험, 환인제약, 음주 후엔 티맵대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오뚜기 카레,

0: 담당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이왕이면 행복하고 가능하면 지혜롭게 사는 법을 배워봅니다. 별밤 가을 특집 도파민 치유의 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께 배웠습니다. 도파민이라는 게 그 자체로 해로운 게 아니라 그 경로가 잘못된 경로로 계속 도파민을 내보내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행복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거 배웠는데요. 자, 현대인들 옆에 딱 붙어있는 도파민을 제대로 다루는 법, 오늘은 음악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책임져 줄 클래식 읽는 남자 김기홍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김기홍입니다.
0: 아, 예. 네. 저랑은 이제 처음 뵙습니다.
1: 아, 맞아요. 저는 예. 처음 뵙죠.
0: 저희 PD님과는 좀 연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1: 맞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제 MBC 라디오죠. 새 아침, 세상을 네. 여는 아침. 그때 잠깐 호흡을 맞췄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 그리고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무흐즈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별밤 청취자 애칭이 있고요. 부엉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1: 네.
0: 한번 직접 한번 본인 소개를 멋들어지게 해주시겠어요?
1: 알겠습니다. 네, 부엉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너튜브에서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라는 이름으로 클래식 음악을 소개하고 있는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김기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보셨던 MBC 라디오 사랑해 주시는 분들은 뭐 다 반가워 하시면서 인사 보내주고 계시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상을 여는 아침 일요일 코너 클래식한 라디오 코너를 4년 넘게 네. 맡고 계신다고 해요.
1: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봤는데 제가 매 원고를 보낼 때 몇 회 네. 원고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서 보내드리거든요. 네. 236회 정도 됐으니까 꽤 오래 한 거죠.
0: 그러면은 이게 DJ가 바뀌어도
1: 맞습니다.
0: 게스트는 있는 거 있죠.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1: 약간
0: 입증입니다.
1: 안방마님 느낌이 조금 네, 있는 네, 그렇습니다.
0: 9065님이요.

어머, 주말 새벽에 듣던 목소리 별밤에서도 듣네요. 오. 저는 오늘 기나로 보내고 왔는데 편하게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고 네. 이성희님, 이성희님인가요? 이영은님인가요? 이영은님이 맞나요? 예, 이영은님이고 이성희님께서

0: 언니라고 저를 막 사람들이 불러주면은 그래 아는 사람 있어라고 좀 안심이 됩니다.
1: 맞습니다. 근데
0: 어디서 긴장된 티가 전혀 안 나시겠어요? 베이스 특성 때문에.
1: 약간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 긴장하죠, 당연히.
0: 근데 예. 그게 참 그 목소리 톤 때문에.
1: 아, 그렇소.
0: 숨겨지는 예. 것 같고요. 작가님 그 프로필을 보니까요, 성악을 그 전공을 하셨는데 그 전공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아쉬움에 러튜브 채널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클래식을 아주 쉽고 재밌게 접하는 법을 알려주고 계시고요. 책도 다정한 클래식, 오늘의 감정 클래식 등등 네 권이나 벌써 내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내시나요?
1: 쭉쭉 낼 예정이고 이 텍스트가 주는 힘이 분명히 있다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쵸. 아마 책을 쓰는 작업은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요. 또 5인조 아카펠라 그룹 나리는 멤버로도 활동 중이신데 거기서 누가 봐도 베이스 맡고 계시는데 진짜 우리가 이걸 맞춰서 이 모신 게 아닌데요. 공교롭게도 정말로 오늘 나린의 두 번째 정규 앨범 다섯 우주가
1: 맞습니다.
0: 나온 거예요. 저희는 이거를 꽤 오래전부터 준비해오던 공간이고
1: 정말요?
0: 네, 작가님을 염두를 해두고 있었는데 어쩜 이렇게 맞은 거예요. 이건 운명입니다.
1: 정말 감사한 타이밍에
0: 그쵸.
1: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0: 이 그룹도 혹시 생소한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벌써 10년 차라고요.
1: 맞습니다. 네. 10년 차 동안 같은 멤버로 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자랑이에요. 어떻게
0: 완전 보면. 자랑이죠. 네. 그리고 다 성악 전공.
1: 저만 성악 전공이고 나머지 멤버들은 그냥 일반 공부 전공입니다.
0: 뭐 진짜요?
1: 동물자원과학부 뭐 이런 도고동문학과 국문과 이게 좀 신기하죠. 예.
0: 그 정말 신기한 네. 부분인데 야, 아주 신비로운 서사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앨범의 타이틀곡인 다섯 우주 또 짤막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1: 네, 10년 동안 이제 저희가 같이 하면서 각자 멤버를 한 명의 하나의 우주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이 다섯 우주가 만나서 이제 10년 차에 이 나린이라는 하나의 우주가 되었고 이제 같은 내일을 바라보고 꿈꾸게 되었다. 이런 메시지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0: 와, 그러네요. 진짜로 말 그대로 완전 다른 우주네요.
1: 정말요. 예.
0: 다른 별 정도도 아니고. 다섯 우주 말 나온 김에 나린의 다섯 우주 듣고 와서 김기용 작가님이 소개해주는 클래식 얘기 들어볼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김기용 작가님의 목소리가 담긴 아카펠라 그룹 나린의 다섯 우주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도 너무 좋다는 분들 많은데 작가님 목소리에 대한 반응이 진짜 많이 도착했더라고요. 4559님이면 목소리 완전 김성희님도 목소리 진짜 성악이네요. 진짜 성악이다.
1: 진짜 성악. 가짜 성악의 가짜 성악 목소리는 어떤
0: 근데 목소리 얘기는 항상 들으시겠어요.
1: 그쵸. 근데 그치? 또 익숙한 분들은 네. 보통 이제 언급을 잘 안 해주셔서 한 번씩 이렇게 목소리 칭찬 들으면 네. 언제나 짜릿하죠. 사실.
0: 아 그래요? 네. 아 역시 다행이군요. 이제 너무 흔해서 지겨우실 줄 알았는데 근데 또 한편 이윤아님은 목소리가 좋으셔서 보이는 라디오 켰더니 얼굴도 잘생기셨네요.
1: 아우 과찬이십니다.
0: 모든 아닙니다. 것을 지금 칭찬받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작가님을 모신 이유는 정말 도파민 치유의 밤 우리가 이제 시리즈로 저를 포함한 우리 부엉이들 요즘 이 도파민 너무 좀 자극적인 도파민에 너무 길들여져 가는 게 아닌가 경각심 항상 있었거든요. 작가님 혹시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1: 도파민에 사실 저도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0: 예를 들어 뭐 짧은 영상을 계속 본다든지 그런 거 있으세요?
1: 일단 한 번 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딱 켰다 하면 멈출 수 없더라고요 그거를.
0: 네.
1: 그래서 거의 한 1시간 2시간 막 지나 있고 그럴 때도 있고.
0: 자유롭지 못하군요. 네. 그러면은 그거 말고 작가님한테 요새 가장 큰 도파민을 주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1: 저는 그래도 좀 건강한 도파민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러닝을 뛰거든요.
0: 아, 역시.
1: 제가 알기로 이 부엉이 분들 중에서도 러너분들이 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0: 맞아요.
1: 저도 이제 러닝을 항상 뛰면서 사실 8시부터 10시 그 사이에 뛰게 되면 항상 이 별밤을 듣곤 합니다.
0: 너무 감동이에요. 다음에 한번 은근슬쩍 좀 사연도 좀 보내주세요.
1: 아, 제가 문자 하나 보내볼까요?
0: 베이스 그러면? 부엉이로 활동해 주십시오. 네, 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1: 베이스 부엉이 괜찮은데요?
0: 네. 네. 자, 그리고 아무튼 장동성 박사님이 지난주 말미에도 얘기해 주셨지만 음악을 듣는 것이 그러니까 그 건강하게 도파민이 우리에게 이로운 경로를 통해서 전달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했고요. 클래식 음악은 더더욱 그렇죠. 아무래도 호흡도 길고
1: 그렇죠.
0: 뭔가 막 즉각적으로 자극을 주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곡들보다는 정말 아름답게 아름다움을 목적으로 좀 만들어진 그런 음악들이다 보니까 좀 우리가 지금 목적, 이 코너의 목적인 도파민 치유에 어울릴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1: 딱 잘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대로 클래식이 우리가 평소에 듣는 음악들보다 긴 호흡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긴 호흡으로 이렇게 음악을 듣다 보면 생각도 좀 정리가 많이 되고 또 이제 뇌청소라고 하잖아요.
0: 네.
1: 뇌가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되는 그런 기분을 또 느낄 수 있어서 도파민 치유에 클래식 좀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0: 여러분들의 뇌를 지금부터 깔끔하게 청소를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 작품 소개해 주시죠.
1: 네, 첫 번째 작품은 아무래도 조금 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0: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익숙한 작품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이 한 번쯤 들어봤을 동물의 사육제라는 작품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프랑스의 작곡가인 까미유 생상스가 1886년 이 여러 동물들의 특징을 음악으로 표현한 14곡의 모음곡이고요. 14곡의 모음곡 중에서 몇 곡들 제가 짧게 한번 준비해 봤는데 들어보면서 아, 이 곡이 어떤 동물을 표현한 것인지 한번 맞춰보는 시간 가져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재밌겠다.
0: 네.

0: 와. 1번, 3번 알겠어요.
1: 어, 정말요?
0: 2번 좀 어려워요.
1: 아, 2번 좀 어렵나요?
0: 1번은 이상숙 님도 같게 느끼셨는데 어. 맞나요? 코끼리 하셨는데.
1: 네. 1번은 코끼리가 맞습니다.
0: 그 부 하는 네. 소리가 호른 소리예요?
1: 아니요. 그 소리는 뭐예요? 더블 베이스. 예. 네. 큰 아, 현악기 어? 소리입니다.
0: 작가님이세요?
1: 어, 약간 베이스죠.
0: 그렇죠. 베이스. 부 하는 네. 느낌이 나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정호영 님이 고양이인가요? 한 거는 몇 번 말씀하신 걸까?
1: 아무래도 2번인가? 2번? 2번이지 않을까요?
0: 아, 이번이 고양이라고 생각하면 또 맞는 거. 뭔가 이 아무튼 민첩한 몸놀림이 느껴졌었어요.
1: 그렇죠.
0: 3번은 굉장히 쉽게 힌트를 작곡가가 남겼어요.
1: 맞습니다.
0: 아, 노골적인 뻐꾸. 그죠?
1: 그렇죠.
0: 윤상태 님 토끼?
1: 어, 토끼.
0: 하셨고.
1: 토끼가 약간 2번 곡이랑도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2번 곡의 정답은 캥거루.
0: 캥거루요?
1: 네, 캥거루였습니다.
0: 아, 이거는 출제자가 잘못했네. 어떻게 캥거루, 왜 캥거루예요? 그거?
1: 캥거루, 이제 호주에 사는 캥거루를 생상수가 본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어쨌든 그 캥거루를
0: 캥거루래요?
1: 표현한 네, 복이었습니다.
0: 어, 이거는 좀 코끼리네랑 뻐꾸기를 한 걸 보면 어우, 아주 재미난 작곡가로구만 싶은데
1: 그렇죠.
0: 캥거루와 2번 선율은 아, 조금 설득이 덜 되는데 본인이 그렇다니 뭐 한 발 물러서겠습니다.
1: 네.
0: 그래요. 뭔가 이 생상세에 대해서도 좀 더 뭐 들려주실 얘기가 있을까요?
1: 네. 이 세 가지 곡을 저희가 한번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조금 익살맞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0: 맞아요.
1: 이 동물을 표현한 거다 보니까. 근데 생상스는 이 작품을 출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0: 에?
1: 여기서 이제 생상스의 어떤 추구미라고 하죠. 생상스의 추구미가 나오는데
0: 네.
1: 생상스는 자신이 대중들에게 진지한 작곡가로 비춰지기를 이 추구미, 추구했던 작곡가였어요. 그래서
0: 아, 죄송해요. 아, 그것 때문에 하나도 안 진지해 보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동물들을 익살맞게 표현한 곡들이 출판됐을 때 아, 내 명성에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생전에 출판을 금지시켰습니다.
0: 어머.
1: 예.
0: 세상 후손들한테 더 무슨 원망을 들으려고
1: 그러니까요.
0: 그 저작권
1: 예.
0: 다
1: 그렇죠.
0: 예.
1: 근데 이제 유일하게 출판을 허락한 곡이 있었는데
0: 네?
1: 그게 이제 13번째 곡 백조라는 곡입니다. 네. 이제 곧 들어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이 곡만큼은 굉장히 우아하고 진지한 그 첼로 선율이 아주 일품인 그런 곡인데요. 이 피아노가 이제 호숫가에 잔잔하게 일렁이는 물결을
0: 네.
1: 표현해주고 첼로가 그 위에서 둥둥 떠 있는 이 우아한 백조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렇게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곡만 딱 출판됐어요.
0: 세상에 네. 은근히 좀 이 천재들 가운데에 은근히 약간 좀 소심해 보이는 면이 있는 그런
1: 그렇죠.
0: 아티스트들이 종종 보이는데
1: 약간 걱정도 많았고요.
0: 그러니까 대외적인 이미지에 좀 큰 신경을 쓰는 아티스트였군요.
1: 맞습니다.
0: 사실 이거 굉장히 천재적인 작품이잖아요. 동물을
1: 네.
0: 음악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1: 그렇죠.
0: 그러면은 우리 이 백조 그래도 이 곡만큼은 내 이미지에 도움이 되겠어 하는 마음으로 출판을 허했다는 곡 바로 들어볼 텐데요. 음악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도 좋아하는 클래식 얘기나 클래식이 일상에 도움이 됐던 얘기 문자랑 미니로 보내주세요. 생상세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 듣고 올게요.

0: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 듣고 왔습니다. 아 약간 그 제가 치과에 있으면 거기서 항상 클래식 채널을 틀어놔 주세요.
1: 아 정말요?
0: 항상 이게 이 절대 흥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DJ분이 생상스. 예를 들어 윤현주님 문자 소개하면 클래식의 인문학의 중 곡이네요. 백조. 약간
1: 아 그렇게까지 아시나요? 그 DJ분이?
0: 굉장히 밑으로 낮게 깔리는
1: 약간
0: 아, 그런 진행을 하고 싶게 만드는 아주 우아해졌습니다. 네. 아 그래요. 계속해서 지금 굉장히 도파민이 우리가 이게 원거리를 통해서 전전두엽으로 전달되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할 수 있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1: 네.
0: 방금 전에 도파민 좀 산책 좀 멀리 시킨 것 같거든요.
1: 약간 돌아왔나요?
0: 일단 그 경로를 계속 네. 익혀주고 있죠. 이 짧은 길로 다니지 말라고.
1: 그렇죠, 그렇죠.
0: 계속해서 우리 좀 이 긴 여행할 수 있게 도파민 다음 작품 소개도 해주시죠.
1: 네, 다음 작품은 이제 브람스의 작품으로 준비해봤는데 여섯 개의 피아노 소품 작품 번호 118번 중 2번 간주곡이라는 곡입니다. 이 브람스의 음악엔 어떤 뭐 따뜻한 선율 속

0: 약간의 그리움이 배어 있고 어두우면서도 은은한 온기가 느껴진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래서 이 또 가을과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고요. 이 브람스의 삶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클라라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에 대한 어떤 깊은 애정과 존경을 담아서 헌정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도입부의 지시어가 안단테 테네라멘테라는 지시어가 달려있는데 안단테는 천천히 걷는 속도로 그냥 천천히가 아니라 천천히 걷는 속도로 연주해라. 네. 근데 이제 테네라멘테는 상냥하게,
1: 상냥하게. 네,
0: 애정을 가지고 천천히 걷는 속도로 연주해라 라는 그런 지시어가 달려있는 작품입니다. 피아노 곡이에요. 피아노 곡.
1: 브람스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좀 편견이 개인적으로 좀 있는 게 항상 그 좋아하는 연주자인데도 네. 브람스를 연주하실 때는 제가 자꾸 잠에 드는 거예요. 편견이겠죠?
0: 아, 그럴 수 있어요.
1: 라벨과 브람스 두 분이
0: 아, 그래.
1: 저를 좀 재우는 경향이 있는데
0: 브람스는 사실 이 어떤 형식과 구조에서 오는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작곡가여서 귀에 쏙 박히는 선율을 작곡하는 그런 다른 작곡가도
1: 그거네.
0: 뭐 그런 작곡가들에 비해서는 약간 잠이 올 수 있습니다.
1: 전 막 쇼팽, 비발디
0: 그렇죠, 그렇죠.
1: 굉장히 막 히트곡만 드는 것 같은
0: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1: 확실히 그 클래식을 좀 제대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라벨 브람스를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0: 브람스의 음악을 이해하게 될 때, 그의 교향곡을 즐길 수 있게 될 때, 그때가 이제 클 잘할로 이제 내가 레벨업 한 거다라고 또 그런 얘기가 있죠.
1: 진심으로 좋아하고 싶어집니다. 이은희님이 우아한 가을밤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별밤에 좀처럼 없는 바이브입니다. 브람스의 6개의 피아노 소품 OP118 넘버 2 간주고 지금 곡 속에도 엉망으로 읽은 것 같아요. 네. 이 곡은 4부로 돌아오면서 들을게요.

0: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브람스의 6개의 피아노 소품 작품 번호 118의 2번 간주곡 들으면서 별밤 사보았습니다. 8001님 문자 좀 그 분위기 있는 목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1: 좋습니다. 8001번님 하루 종일 시끄러웠던 하루 퇴근길에 우연히 듣게 된 별밤 작가님의 브람스 설명을 듣고 들으니 앞으로 한층 더 깊이 있는 감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도파민 치유의 밤이라던데 오늘은 별밤이 제 도파민이 되어버렸어요. 라고 너무 감사한데요.
0: 지금 나오고 있는 도파민은 건강한 도파민입니다.
1: 그렇죠.
0: 여러분 네. 믿으셔도 되고요. 안심하고 도파민 뿜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파민이 지배한 우리 몸을 클래식으로 달래는 시간 별밤 가을 특집 도파민 치유의 밤 함께하고 있고요.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김기용 작가님 나와 계세요. 아무튼 제가 별밤에서 클래식을 트는 일이 꽤 있는데 주로 저는 클래식도 도파민.
1: 그러니까요.
0: 빠르. 저는 기본적으로 프레스토는 돼야 돼요. 매우 빠르게인가요?
1: 기본이 프레스토인가요? 네, 매우 빠르게죠. 정말 빠른 거죠.
0: 저는 거의 그런 좀 완전 뭐 쇼팽의 추격이라든지 베토벤이라면 월광 3악장 정도는 들어야지. 좀 굉장히 빠른. 그리고 속주 좋아하고.
1: 그러면 오늘이랑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0: 클래식조차 제가 좀 너무 도파민 선택을 짧은 길로 가는 도파민만 들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해서 저희의 도파민을 치유해 주십시오. 다음 곡 뭡니까?
1: 네, 다음 곡은 브람스와 조금 연관이 있었던 작곡가인 드보르작의 작품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드보르작은 일단 체코 작곡가였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대기 만성형 작곡가로 꼽히는데 작곡가로 성공하는 것이 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른이 넘은 나이까지 작곡으로는 성공하지 못하고 이 교회 연주자, 오르가니스트 연주자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던 작곡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예술인 장학금 공모전을 열게 돼요. 그래서 이 드보르작이 그 공모전에 한번 내 작품을 출품해봐야겠다라고 출품을 했고 이때 심사위원이 마침 브람스였습니다. 네, 그렇게 연관이 또 생기죠. 네, 그래서 브람스가 딱 드보르작의 작품을 보니까 아, 이 친구 가능성 있다. 뽑아줄 만하다.
0: 버튼을 눌렀군요.
1: 네, 눌렀습니다. 딱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고 이제 공모전에 이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이 생계 걱정으로 연주에 조금 많이 신경을 쓰던 드보르작이었는데 이제 생계 걱정이 없어지니까 이 공모전 상금을 수여받았으니까 마음껏 작곡만 집중할 수 있게 됐고 그렇게 작곡한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슬라브 무곡. 이란 작품이에요. 왜 브람스의 이 헝가리 무곡 얀딴딴 딴딘 따라단 굉장히 유명하죠.
0: 그러고니 브람스도 좀 도파민 곡 좀 썼네요.
1: 좀 썼죠. 네네네. 예, 그렇죠. 제가 그걸 고르자면 고를 수 있었는데 그쵸. 오늘도 주제가 보니까
0: 맞죠.
1: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에 이어서 이 드보르작이 슬라브 무곡을 출품했고 출간했고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슬라브 무곡 중에서 작품 번호 72번 중 2번 곡 한번 준비해봤고요. 또 약간 그 체코 특유의 이 슬라브 민족 특유의 그 멜랑콜리한 분위기가 이 곡에 스며들어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는 그런 곡이에요.
0: 슬라브 민족 특유의 멜랑콜리함이 어떤 건지 느낌으로는 알겠지만 어떤 선율이 그렇게 표현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러면은 이 곡도 한번 바로 들어볼까요?
1: 맞습니다. 이게 이제 영화 밀정의 이 곡이 OST로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밀정 보신 분들이면 아마 어떤 장면이 또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좋습니다. 드보르작 작품 듣고 올게요. 슬라브 무곡 작품 번호 72번의 2번.

0: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고 작품 번호 72번의 2번 듣고 왔습니다.
1: 네.
0: 너무 지금 우아한 느낌에 푹 젖어 있고요. 7127님 퇴근길에 듣다 너무 좋아서 집중해서 듣고 싶어서 차 세웠습니다. 생각 비우기 아주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네.
0: 아 진짜 이제야 부엉이들이 지금 이 분위기에 젖어들고 맨날 저랑 좀 흥분해서 놀아버릇하다가 이제야 아 그래 난 참 우아한 부엉이였지 아 라고 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마지막 작품을
1: 그쵸.
0: 만날 시간입니다.
1: 네. 마지막 작품은 이제 베토벤
0: 맞군요.
1: 네, 곡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그 베토벤의 곡입니다. 이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중에서 2악장 준비해봤는데 사실 이 황제라는 표제가 베토벤이 직접 붙인 거는 아니었습니다.
0: 그렇다면서요.
1: 네, 이제 작품의 규모가 웅장하고 좀 위험 있다고 해서 후대 음악 평론가들이 붙인 그런 표제이고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이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군이 오스트리아 빈을 공격하던 시기에 작곡이 된 작품입니다. 근데 베토벤이 잘 아시다시피 청력이 좀 많이 나빠지던 그때였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도시 곳곳에서 막 폭격이 터지다 보니까 이 얼마 남지 않은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지하실로 피신을 해서 베개로 귀를 감싸고 그걸 청력을 보호했다라는 또 그런 설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시기에 탄생한 작품이다라고 많이 또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작품의 1악장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도파민이 터지는
0: 예,
1: 그런 분위기를
0: 1악장은
1: 예,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네. 2악장은 정반대로 약간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네. 그런 평화로운 분위기로 흘러가면서 굉장히 또 대비를 주고요. 이 전쟁의 혼란 속에서 완성된 작품이라는 걸 딱 떠올려보면 이 중간에 나오는 현악기가 먼저 시작을 하고 피아노가 이렇게 살며시 이렇게 위로 얹어지는데 그 부분이 또 굉장히 고요하게 느껴지면서 더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도 하루하루가 정말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0: 네,
1: 그렇게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에게도 또 이런 고요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잠깐 우리의 내면에 집중해 봅시다. 라는 마음에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0: 좋습니다. 아, 윤승현 님이 아, 쇼폰 같은 거 보기 싫어졌어. 클래식 들을래. 아우 좀 무슨 쇼폰을 누가 봐요. 우리 그런 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1: 그럼요.
0: 예. 자, 이거 오늘 별밤 끝곡으로 준비해 놓을 거거든요. 원래는 여기서 마무리인데 지금 우리가 음악을 충분히 감상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희 인사는 광고 듣고 와서 우아하게 나누겠습니다.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2: 잠시 후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가 방송됩니다. 여기서 기다릴게요.
3: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피부에 진심인 브랜드 웰에서 운동 후 먹는 콜라겐,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0월 10일 월요일 방송 별밤가을 특집 도파민 치유의 밤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이자 아카펠라 그룹 나리네 멤버 김기홍 작가님과 함께했어요. 작가님 마지막으로 아마 많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 클래식과 우리가 급속으로 친해지지 못하는 큰 이유이기도 한데 김현우 님이 클래식은 다시 들으려면 제목이 생각 안 날 때가 많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게 진짜 큰 장벽인 게
1: 그렇죠.
0: 베토벤은 그래도 그걸 잘해요. 뭐 야 그거 있잖아 빠빠빠빠

0: 맞아요, 맞아요.
1: 시그니처가 있는데 보통 이걸 이것 때문에 다시 듣기 어려워요.
0: 맞습니다.
1: 어떻게 해결해야죠, 이거?
0: 이 제목이 아무래도 조금 큰 진입장벽이긴 한데 이 표제가 달려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들으실 곡은 황제.
1: 황제.
0: 예. 그리고 뭐 베토벤의 월광. 비창 소나타 표제가 달려 있는 곡들이 또 익숙한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1: 하긴.
0: 그래서 그 표제로 먼저 기억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 곡들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
1: 예. 일단 시작은 베토벤은 특히나 좀 아주 시그니처 곡들이 많으셔.
0: 운명 교향곡.
1: 히트곡 부자시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바하가 좀 곤란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0: 아,
1: 작품 수도 많고 하다
0: 그렇죠.
1: 보니까. 예. 아우 또 꼭 모시고 싶은데요. 자 오늘 진짜 부엉이들의 건강한 도파민을 위해 좋은 음악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중 2악장 끝곡으로 들으면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그래도 짧게라도 소감도 얘기해 주시죠.
0: 아 정말 오늘 제가 이제 러닝 뛰면서 종종 듣는 여기 나와서 너무 기분 좋고 너무 감사하고요. 또 기회 되면은 이렇게 클래식의 매력도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0: 저는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김기용이었습니다.
1: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배우 김혜자입니다. 연기를 하다가 창조적인 생각이 막히고 더 이상의 발전이 없다고 느낄 때면 이제는 정말 그만해야겠구나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마음 깊은 곳에선 너 그래도 하고 싶잖아 하는 솔직한 울림이 들려와요. 내 마음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한 걸음 다시 내디디세요. 그 한 걸음이 나를 더 먼 곳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3: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 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화상을 입었을 때 조기 응급처치가 중요한데요. 먼저 화상 부위를 흐르는 시원한 물로 통증이 줄어들 때까지 충분히 식혀야 합니다. 옷 위로 뜨거운 물이 쏟아졌다면 피부에 달라붙은 옷을 억지로 떼어내지 말고 입은 상태에서 물로 식혀줍니다. 화상으로 생긴 물집은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터뜨리지 마시고요. 얼음을 피부에 직접 대거나 된장이나 연고를 바르는 행동도 피해주세요. 화상 부위를 충분히 식힌 뒤에 깨끗한 거즈나 선으로 가볍게 덮어서 보호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화상 범위가 넓거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응급처치하고 나서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화상은 신속하게 식히고 상처를 자극하지 마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만 귀신같이 또 골라오니까요. 근데 가끔은 이 완벽한 맞춤형 세상이 좀 지루하지 않나요? 맨날 똑같은 궤도만 도는 인공위성이 된 기분? 그럴 때 괜히 평소라면 절대 찾아듣지 않았을 낯선 노래나 나랑은 완전히 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라디오를 찾나 봅니다. 내 맘대로 안 되는 투박함이 주는 낭만이 있거든요. 우연히 꽂히는 노래가 딱 흘러나올 때의 짜릿함. 다른 사람의 사연을 듣다가 미처 몰랐던 내 마음을 발견하고 뜻밖의 위로를 받는 순간. 잘 짜여진 알고리즘 안에선 쉽게 마주할 수 없는 우연이죠. 경로 이탈이 곧 길이 되는 곳.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또 어떤 예상 밖의 우주를 만나게 될까요? 여기는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저는 김태래입니다.

0: 10월 12일 월요일 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첫 곡은 하현상의 Radio Radio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로베이스원 김태래 텔디입니다. 감사해요. 이번 주도 시작을 가든에서 열게 됐는데 가든 괜찮으신가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어때요? 오늘 좀 춥죠? 더워요. 역시 오늘의 핫한 열기로 덥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더위를 믿고 감기 조심하시... 뭐라는 거야? 그래도 감기는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도 12시까지 저랑 함께 재밌게 놀아볼게요. 자, 오늘은 나를 너무 잘 아는 알고리즘을 피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라디오가 짱이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해보았는데요. 진짜 가끔 너무 똑같은 알고리즘에 지루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늘 뭔가 알고리즘이 세팅이 되고 맨날 똑같은 알고리즘만 뜨면은 뭔가 재미가 없어지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아니어도 있고 내도 있고요. 네, 아닐 수도 있고요. 좋아요. 곽혜원님께서 요즘 노래 스트리밍 어플은 제가 듣는 노래들을 참고해서 비슷한 장르, 비슷한 류의 노래들을 추천해 주는데 라디오는 우연히 듣다가 다른 장르의 취향을 느낄 수 있어서 그래서 라디오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라디오를 하면서 저도 안 들어본 장르의 노래를 많이 들어보는 것 같아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비누님께서 텔디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요. 친친 덕분에 월요병 고쳐졌는데 이제 목요병에 걸렸다고. 그러니까 저도 월화수가 지나면 은근히 목요일을 조금 이게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늘 있던 시간에 제가 없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가끔 하고 있답니다. 0338님께서 제 알고리즘은 항상 텔디로 가득한데 전혀 안 질려요. 아, 또 제가 알고리즘에 나오시는구나. 그럼 안 질릴 수도 있어요.

더 재밌을 수도 있고요. 제 알고리즘에는 제가 안 뜨는데. 왜 그러시죠? 왜냐면 저는 이제 제가 했던 걸 다시 모니터는 하겠지만 그렇게 제가 알고리즘으로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가 자꾸 그 상황을 다시 생각하게 돼가지고. 2632님께서 텔디 오늘

0: 한빈이 형 쇼케이스를 공연을 보고 왔는데 그래서 조금 예쁘게 더 예쁘게 하고 갔다 온것 같고요. 6436님께서 가든에서 텔디 보니까 너무 좋아요. 6436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나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트 날려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친친은 오늘도 생방송 중입니다. 먼저 문자로 여러분의 일상 업데이트 해볼게요. 오늘 함께 공유할 시간은요. 오후 6시예요. 여러분의 퇴근 시간이죠. 다들 어디서 뭐 하셨는지 짧게 한 줄로 남겨주세요.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여기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도 텔디의 새로운 답장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 쓴 답장은요. 약간 조금 가을 감성에 조금 느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자 많이 남겨주시고요. 일상 얘기도 좋고 신청곡도 너무 좋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또는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는요. 음주 후엔 티맵 대리, 강원특별자치도청,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해리자보에, 와이즈 플래닛 컴퍼니, 미분당, 위엑스포, 환인제약, 주식회사 녹십자, 아크메르 동탄과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같은 시각 다른 일상 그때나 지금 불러오기 업데이트. 오늘 돌아볼 타임라인은 오후 6시입니다. 그때 다들 어디서 뭐하고 계셨나요? 먼저 저는요. 저는 또 한빈형의 쇼케이스를 보러 가기 위해서 헤매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쁘게 헤매를 하고 있었고요. 2718님께서 저는 오늘 6시에 마감 정리하면서 테일티 보러 갈 생각에 신나 있었더니 실장님이 좋은 일 있냐고 물어봤어요. 얼마나 신나 계셨길래 그게 밖으로 티가 나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제가 실장님이 돼서 얼마나 신나셨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3160님께서 저 가든에 있어요. 텔디님, 저는 오후 6시에 김치 삼겹을 먹고 텔디 보러 가든 왔어요. 배가 든든하니 새벽 5시까지 텔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새벽까지 할 생각은 없나라고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와우. 와우. 와, 정말. 아, 압도적인 비주얼에 저도 할 말을 잃었고요. 가든 어디 계신가요? 아,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 진짜. 먹을 줄 아신다. 좋겠다. 다음에 저도 같이 먹어요. 7189님께서 6시에 일찍 집 왔어요. 사실 오늘 회식이 있어서 갔어야 했는데 꾀병을 부리고 아픈 척 열심히 하고 집 와서 가든 올 준비 한창 하고 있었습니다. 헤헤. 양심은 좀 아팠지만 오길 잘했어요. 너무 신난다. 아이고, 오늘 회식을 도피하시고 가든에 오신 우리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만약에 듣고 계시면 어떡해요, 상사분들이? 그럼 내일이 힘들어지겠죠. 그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5754님께서 6시에 앞타임 수업 끝나고 6시 10분 수업 들어가기 전에 급하게 저녁 도시락 먹었어요. 매주 저녁을 15분 안에 먹어야 하다 보니 먹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텔디는 어떤 속도인가요? 저는 늘 식사 속도가 꽤 빠른 편이라서 아무래도 좀 짧은 시간 안에 식사를 해야 될 일이 꽤 있다 보니 식사 속도는 굉장히 빠르답니다. 그래도 체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9048님께서 텔디, 저는 어제 오후 6시에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 중이었어요. 텔디한테 축하받고 싶었는데 하필 일요일이었네요. 월화수가 생일이기를 바라는 날이 오다니, 이게 바로 텔디 효과. 아이고, 일단은 9048님 제가 조금 늦었지만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월화수가 생일인 연도가 오지 않을까요? 그때 또 제가 꼭 직접 생일 축하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텔디 효과 제대로 한번 누리시죠. 그냥 몰아보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수고한 나 자신에게 한번 꽉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노래 업데이트 한번 가볼까요? 오늘의 신곡입니다. 성환빈의 언댓.

업데이트에 이어서 오늘의 신곡 성한빈의 언데드까지 듣고 왔습니다. 제로베이스원의 리더가 드디어 첫 솔로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와우! 파괴라는 키워드로 익숙한 나를 깨부수고 새로운 모습, 퇴폐미 가득한 매력으로 돌아왔는데요. 조금 전에 듣고 온 타이틀곡 언데드는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통과 시련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다양하게 총 8곡이나 수록되어 있는 성한빈의 첫 솔로 앨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와, 성한빈 씨가 컴백을 하셨대요, 여러분. 이렇게 컴백? 데뷔를 하셨대요, 솔로로. 아, 근데 또 친한 친구가 성한빈 씨를 모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죠? 네, 제가 한번 노력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아, 빠르게 모시면 다음 주쯤 모실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한번 퀵하게 한번 제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문자 소개된 분들께 선물 드려야죠.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자 더 볼까요? 4819님께서 저 지금 친한 친구 답장 보고 멍때리고 있었어요. 우리 텔디 이런 멘트도 할 줄 아는구나. 어떤 멘트인가요? 아, 답장을 받으셨구나. 제가 두 가지 남겨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느끼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유의 부탁드리고요. 9202님께서 텔디 저는 한국어 선생님인데요. 첫 수업이 있었어요. 긴장이 많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귀여워서 금방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한국어 선생님, 첫 수업 긴장이 정말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저도 늘 그렇지만 이게 처음이 긴장이 좀 되지만 늘 이렇게 저를 바라봐주는 이런 우리 꿀친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긴장을 빠르게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0799님께서 아까 간식 잔뜩 먹고 혈스 맞아서 쿨쿨 잤습니다. 텔디는 밥 먹고 바로 자나요? 아니요. 저는 밥 먹고 바로 자면 너무 이 몸에 리스크가 너무 세게 오는 것 같아서 저는 밥 먹고 무조건 소화를 시키려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려고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바로 누우면 또 몸에 안 좋으니까요. 박수진님께서 6시에 마라탕 먹고 있었어요. 저는 유부를 가장 좋아하는데 텔디는 마라탕 재료 중에 뭘 가장 좋아하나요? 저는 분모자인가? 분모자 당면이 뭔가 그게 너무 쫀득쫀득하고 맛있어가지고 제가 분모자를 더 추가해서 막 먹는 것 같아요. 그렇고요. 제가 근데 마라탕을 자주 먹진 않지만 샹궈를 좋아하기 때문에 샹궈에 분모자 너무 맛있거든요. 여러분 꼭 참고해서 드셔주세요. 8147님께서 6시에 학교 석식 먹고 있었는데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고 야료해서 두 번 받아 먹었어요. 텔디 저녁 먹었어요. 저는 오늘 간단하게 아까 그 오리 훈제를 먹었는데 아까 김치 삼겹이랑 돼지고기 김치찌개랑 정말 너무 멋있고 야르한 음식을 드시네요, 여러분. 저도 조만간 한번 돼지와 김치의 조합을 한번 도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우사인님께서 내일 저희 집 강아지가 생일이어서 생일 케이크 만들어줬어요. 두부랑 고구마로 만들어줬는데 잘 먹더라고요. 자랑해봐요, 사진까지. 강아지랑 똑같이. 주인분이 센스가 있으시다. 강아지랑 똑같이 생겼어요, 케이크가. 강아지도 자기 보면서 너무 뿌듯하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 귀엽다. 0338님께서 전 오늘 6시에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고 노래방까지 실컷 갔다가 딱 집 들어왔어요. 너무 행복했답니다.

저녁 6시에 식사와 노래방까지 진짜 정말 먹고 소화시키기 너무 딱 좋은 루트인데 행복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저도 조만간 또 한번 노래방까지 저녁 식사와 노래방까지 한번 가봐야겠어요. 8817님께서 삿포로 갔다가 6시에 한국에 왔어요. 가을 여행 제대로 하고 간 김에 재배운 일본 앨범도 사왔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테레가 저기 누워 있다고 해야 되나? 앉아 있네요. 네, 공허한 표정으로 오글거리네요. 문자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노래 듣고서 이 밤의 헤드라이너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와 함께 돌아올게요. 환영 인사와 궁금한 점 그리고 저에게 영업하고 싶은 멤버들의 매력 미리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라이즈의 미드나잇 미라지, 엠믹스의 헤비 세레나데.

0: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명함이 좋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최애까지 한 걸음, 무대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이 밤의 헤드라이너.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간다면 이분들을 좋아해보세요. 세상이 재밌어지는 입덕 유발 초대석, 오늘의 주인공 무시입니다. 꽂히는 음악으로 돌아온 밴드입니다. 나의 모든 계절, 모든 젊음을 채우고 싶은 분들, 엑스티너리 히어로즈 어서오세요.
1: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입니다. 와,
0: 어서오세요. 자, 이 시간은 입덕 유발 초대석으로 마지막엔 저 텔디의 최애 멤버도 뽑아볼 건데요. 이게 마지막에 원샷 복지가 있습니다.
3: 아이고, 네. 복지가 좋네.
4: 복지가 있어요?
0: 진짜 타이트하게 원샷만 잡아드리고.
1: 야,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네.
5: 좀 덜 타이트하게.
4: 덜 치길 수도 있겠네요. 네.
0: 근데 이럴 때 또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네. 아. 저와 빌런즈 분들을 또 설레게 할 욕망의 플러팅 멘트 하나씩 붙여서 본인 개인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정수 씨 먼저 가볼까요?
1: 욕망. 저부터요? 네. 욕망의 플러팅 멘트라. 아. 테레 빌런즈 넌 내 거야.
5: 아, 반응이 안 좋아요. 반응이 안 좋아요.
4: 이건 빨리 넘어가야 돼요.
1: 야, 빨리.
4: 가온 씨가 볼게요.
6: 오케이, 오케이, 도전.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가온입니다.
0: 와우, 임팩트가 셉니다.
1: 그러네, 좋네.
0: 오드 씨 가볼게요.
7: 얼마면 돼? 얼마면 돼?
8: 오드입니다.
0: 와,
1: 얼마면 됩니까? 네.
9: 아이, 뭐 얼마면 되는
1: 준비 했어야 됐네.
0: 자, 준한 씨 한번 가볼게요.
10: 애기야, 가자. 준한입니다.
4: 누구요?
0: 와, 애기야.
1: 애기요?
10: 애기야. 애기야 가자요? 누구예요? 누가 애기예요 여기서? 안 되죠, 안 되죠.
11: 저는
0: 좋습니다.
11: 정말로 부담스러운 걸 굉장히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0: 이제 모두의 차이가 되고 싶은 사람.
1: 아 빌드업 좋다.
0: 주연입니다.
1: 아 빌드업 좋았어. 빌드업 좋았어. 이제
2: 과연 이렇게 끝냈을 거 아니죠?
3: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1: 그래서,
3: 아쉬워요.
1: 그래서 마무리는
3: 그래서
4: Love you, my.
0: 어 마성의 목소리 주연입니다.
2: 야 이거 마지막으로 해주시네.
1: 살려주셨어. 착하다 착해.
3: 아, 좋습니다. 아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4: 야이.
1: 그러게요.
3: 아 오늘 첫 인상 오늘 제 체에 조금 더 가까워 주신 분은 아 제가 봤을 때는
5: 기대합니다.
3: 아 일단 시작은요. 아유 저요. 가온 씨로 갈게요.
1: 이걸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2: 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줄 몰랐어.
3: 그러니까
4: 좀 더 무리해볼 걸.
3: 아, 좋습니다. 아이스,
6: 좋아요.
3: 와이즈 현님께서 오드 씨 1000억 주세요라고.
1: 1000억?
2: 1000억.
1: 최대한 빨리 준비해 보겠습니다.
3: 아 1000억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6: 네?
1: 아니 뭐요? 아,
2: 얼마면 되냐고 했어. 아,
5: 그대의 마음 얼마면 되나. 아,
1: 진짜 죄송한데
2: 집중 안 하실 거예요?
1: 그 마이크를 대고 말씀을 하세요.
2: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3: 마이크 대고 말씀하시죠. 네,
0: 마이크 옆으로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오늘은 저의 찐친이 있어서 너무 재밌는데요. 저와 주현 씨 저희는 어떤 연이 있죠?
1: 어이구야.
0: 근데 그렇게 친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긴 한데.
3: 아 진짜요? 아 그렇구나.
0: 아, 저희 많이 친했나요?
3: 아, 저희 많이 친하죠.
0: 아 많이 친해요? 네. 아 그럼 앞으로 친한 걸로 하죠.
3: 아 그래요 좋아요. 네.
1: 오이
0: 사랑해요.
3: 네.
1: 아 그렇군요.
3: 아 그럼 또 액티즈 멤버들 또 정수영님 빼고는 네. 다 02년생이시잖아요.
2: 그죠
3: 아,
2: 맞아요.
3: 아 근데 내적 친밀감이 듭니다.
2: 네.
3: 아,
2: 네.
3: 저도 02년생인데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잘 부탁드립니다.
4: 잘 부탁드립니다.
2: 화이팅.
3: 자 환영 인사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방학이 길다님께서 온수즈 친친방 계속 돌려보는 사람 출석이요. 특히 막날 승민이 서프라이즈 등장 부분에서 항상 제가 더 감동 받아요. 진짜 오수종 어떡함. 아무튼 친친방이 친친이 되어 돌아왔지만 오랜만에 가든에 온 기분 어떤지 궁금해요. 쩡디 온디님 어떠신가요?
2: 아, 쩡디 온디 오랜만이다. 아, 근데 여기 오랜만에 왔을 때 살짝 그 향수를 불러일으킨다고 해야 하나요? 여기에 우리가 자주 앉았었는데 또 이렇게 빌런즈들을 자주 봤었는데 그때가 많이 생각이 나가지고 좀 기분이 묘했습니다.
1: 와. 어제 같아요.
2: 오.
1: 진짜 어제 같아요.
2: 시간이 굉장히 천천히 갔네요.
1: 아 빨리 간 건가? 천천히 간 건가? 둘 중에 하나만 골라볼까요? 저는 어제 빨리 간 걸로 골라보겠습니다.
2: 어, 좋아요 좋아요.
1: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아, 네, 감사합니다.
3: 좋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가온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5: 예. 지떡이 똥개 님께서 이번 컴백 티저 사진들도 그렇고 뮤비도 그렇고 승민, 주연, 형준이 상의 탈의를 하고 나왔는데 테디 보셨나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 100살 이하 누나 빌런즈인데도 엄마한테 허락 맞고 봐야 해서 아직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요. 정수, 지석이도 탈의는 아니지만 너무 이쁘고 빛나서 선글라스를 끼고 봤답니다.
2: 이야. 와우.
1: 그러셨군요. 네.
2: 어, 어떻게 보셨어요?
3: 저 아니 정말 저는 멋있게 봤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저는 이제 보면 안 될 걸 본 기분이어서 아~ 저는, 네. 약간 허리가 굽으셨어요 살짝.
0: 아, 네. 네. 이게 없는 복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3: 아, 이렇게
0: 살짝 몸을 굽혀야 돼가지고.
3: 아 그래도 표정 연기가 예술이었습니다.
0: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네. 근데 네. 주현 씨가 이번 장발에 상의 탈이 해외 락스타 같았어요. 처음부터 컨셉에 상탈이 얘기가 되어 있던 건가요?
0: 사실은 이번 앨범을 작업하면서부터 조금 언질이 좀 돼 있던 얘기긴 했었어요.
3: 와, 네.
0: 회사와 마음의 준비를 해라.
5: 개항했느냐?
0: 네. 개항했느냐 이렇게 좀 의사도 좀 물어봐 주시고.
3: 네.
0: 그래서 좀 옛날부터 해보고 싶은 컨셉이기도 했어서. 이번에 그래도 좀 큰 결심으로 타이리를 하게 됐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두 번 다시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3: 아 진짜 왜 왜 안 하세요? 멋있었어요.
0: 이 왜 안 벗는다는 것 자체가
3: 네.
0: 이 정말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 그렇죠.
0: 네, 이 알량한 자존심과 이 자만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게 돼서 오드 친구를 굉장히 좀 존경하게 됐습니다. 허구한 날 벗는 친구이기 때문에.
3: 아.
1: 벗는 걸 좋아하세요?
0: 네.
4: 벗으려고 살죠.
0: 그렇죠.

0: 먹기 위해 입죠 옷을.
1: 아 이런 분들 순서가 그렇게 되는군요.
2: 입었음 벗어야 되고 벗었음 또 입어야 되고.
3: 아 그런 거죠.
4: 그렇죠, 그렇죠. 옷은 또 그런 의미가 있죠. 네. 아니, 그럼 그 상탈 신을 위해서 헬스장 같은 데를 다니셨었나요?
0: 어, 저는 아니고
4: 네, 네,
0: 오, 오디 씨가 정말 열심히
1: 하시는구나. 아셨구나.
4: 아 헬스장
2: 저는 뭐 열심히 아. 하루에 복근 100개 200개씩 하고
4: 예. 와. 와 어떻게 하지? 아 진짜 멋있습니다.
2: 번아웃 왔습니다.
4: 어, 조 효정님께서 액티지 여며 대답
5: 네
1: 넵
5: 넵 벗을 어, 생각 없습니다.
4: 넵. 아 네. 그렇다고 넵. 하시고요. 네. 자 간죽 간살 섹시 락스타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새 앨범 얘기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 또 빌런즈 1일차인 저를 위한 멤버들의 매력 제보해주세요. 어디로 보낼까요 주현씨?
0: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4: 아 좋습니다. 그럼 오늘 나온 앨범에 먼저 제대로 입덕해볼까요? 엑스티너리 히어로즈가 6개월 만에 미니 9집 임펄스로 발매했습니다.
1: 또 이런 귀한 거
5: 아니 잠깐만 멤버 또 이거 나 진짜 몰랐는데
6: 짜잔
5: 우와 와, 와.
1: 어, 저희 또 케이크 아. 준비해 주셨어요.
4: 아, 이번 아. 케이크 아. 색깔까지
1: 이 케이크를 3분 안에 오드씨가 다 먹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5: 아니 또 무리하네.
1: 죄송해요 거짓말이에요. 우와. 장난입니다.
5: 진짜 이쁘다. 감사합니다.
4: 네. 아 저희가 또 컴백을 위해서 저희가 작게나마 케이크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1: 아, 감사합니다.
4: 오, 케이크가 정말 색깔이 이쁘네요 오늘.
1: 아 그렇죠 그렇죠.
4: 와
6: 마감
4: 어 아니, 저희가 휴지 드리겠습니다.
5: 네.
4: 앨범이 공개된 지 4시간이 조금 넘었어요.
5: 오우.
4: 컴백하고 처음으로 친친해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5: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4: 아유 네. 좋습니다. 앨범이 공개되면 빌런즈에게 제일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나요?
0: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이 앨범이 발매하기 전부터 좀 멤버들과 상의를 했었던 게
1: 어? 뭐죠?
5: 뭐죠?
0: 어떤 곡이 빌런즈의 최애곡인가?
5: 아하.
0: 아. 네, 그것이 항상 궁금합니다.
1: 그 가든에 계신 빌런즈 분들께 한번 여쭤볼까요?
2: 타이틀을 제외해서 볼까요?
1: 자, 아니 1번 곡부터 아, 빠르게 가 볼게요. 1번 곡이 최애다. 소리 질러.
0: 어이, 어? 1번 곡이 타이틀이거든요.
5: 타이틀이에요.
1: 자, 아, 2번 네. 곡이 최애다. 소리 질러 주세요.
2: 1,2,3,4,5,6,7이 뭔지 모르실 수.
5: 그러니까
1: 다시 아, 그러네.
2: 제목으로.
5: 다시 제목으로.
1: 그러면 제목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준한 씨께서 소개를 해주실 건데요.
5: 전문이죠.
1: 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빠르게 하겠습니다. Obsessed with Yous가 최고이다. 소리라.
5: 오케이.
4: 와우.
0: 톤이 높아졌어요.
1: Give up the Ghost가 최고이다. 소리 질러. 슬래시가 최고이다. 소리 질러. 아 진짜. You and me in arguments가 최고이다. 소리 질러.
2: 오케이.
1: You right there가 최고이다. 소리 질러.
4: 점점 커지고
1: 오케이 okay.
2: 그냥 목이
1: 러빙 디스토피아가 최고기다 소리 질러. 브리딩 브리드 아웃이 최고기다 소리 질러.
2: 아 유라이트 화이팅.
5: 어떤 게 제일
0: 좋았어요?
2: 유라이트 1등이었어요.
0: 유라이트
1: 1등. 맞습니다. 그렇군요.
5: 좋아요.
2: 제 최애곡.
4: 네. 좋아요. 최애곡 5번 곡이 되었고요.
5: 네.
4: 자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자 주시고요. 그럼 앨범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떤 분께서?
5: 예, 앨범 소개를 어이구 강훈 씨가 해주시겠어요?
1: 아 저요 앨범 소개요. 일단 앨범은 이 전 세계에 떠다니는 한 7천만 가지 욕망 중에 7개를 엄선했습니다. 고르기 정말 힘들었고요. 그 7개에 담겨 있는 이제 엄청 많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각각의 특색이 또 있는 그런 앨범이니까. 액티즈의 욕망이 무엇일까라는 이제 출발점에서 시작한 그런 앨범이고요. 여러분의 욕망은 무엇이고 액티즈의 욕망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그 교집합을 찾아보면 재밌는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4: 완벽한 설명. 여러분 적혀있는 설명이 아니었는데 완벽한 설명이었고요. 여러분 욕망 기대해 주시고요. 타이틀곡 소개도 바로 가보겠습니다. Obsessed with You 어떤 곡인가요?
5: 네, Obsessed with You는 이제 뭐 서정적인 감성과 그리고 이제 폭발적인 에너지가 교차하는 EDM 락 곡이고요. 청춘의 불안정함과 그리고 벅참을 이제 그려낸 그런 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아, 벅찬 노래. 자 외계인 침공 시 귀여운 곽지석이 먼저 잡아먹힌다 님께서 액티즈는

0: 데뷔한 이래로 거의 모든 앨범에서 타이틀곡을 이번 트랙에 넣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앨범에서는 헬로 월드 앨범 이후로 약 4년 만에 타이틀곡이 1번 트랙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 이번에는 타이틀곡이 2번 트랙이 아닌 1번 트랙에 위치하게 되었는지 특별한 비하인드나 이유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1: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앨범 단위로 이제 제작을 하다 보니까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기존의 곡들은 이제 인트로성인 곡들이 항상 있었어가지고 앨범의 첫 번째 항상 다른 타이틀이 아닌 다른 곡들이 나왔었는데 네. 아 이번 저희 타이틀 Obsessed with You는 딱 뭔가 이 앨범의 처음의 시작을 정말 화려하게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곡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1번 트랙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예. 너무 오랜만이네요.
2: 예. 그렇죠. 4년 만이네요.
0: 그렇습니다.
3: 맞아.
0: 화려한 시작을 위해서 1번 트랙에 위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드 씨는 이번 타이틀곡에서 특히 좋아하는 가사를 한 줄 뽑아 주셨더라고요. 네. 어디였죠?
4: 이제 후렴 뒤에 나오는 가사인데 스쳐간 모든 계절이 낭비된 모든 젊음이 keep me alive. Yeah. 가지입니다.
1: Yeah.
4: 근데 이제 이게 1, 2절 가사고 이제 3절 가사를 딱 들어야 완성이 되는데 3절에는 또다시 변할 계절이 시간을 달릴 젊음이까지 들어야 뭔가 좀 서사가 완성이 되는 느낌이어서 그렇게 쭉 들으면 좋습니다.
0: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파트 작사에 참여한 멤버도 있나요?
1: 저희가 이
5: 네? 아니, 말씀하세요.
1: 저희가 이제 이 곡은 정말 많은 저희가 시안도 만들어 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정말 뛰어나신 작사가님이랑 함께 네. 또 곡을 이렇게 쓰면서 좋은 곡을 만들게 됐고요.
4: 그쵸.
1: 네.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제 이 곡의 멜로디 작업은 다 저희가 했었고 그리고 이 엄청난 메시지를 붙여주신 저희 작사가님께 사랑을 담아 하트를 보내드립니다.
0: 와우, 하트.
1: 그렇습니다.
0: 네, 또 브릿지를 정수 씨랑 주현 씨가 같이 부르는데 이 파트도 녹음하다가 바뀌게 되었다고요.
6: 네, 원래는 브릿지가 이제 통으로 주현이 파트였습니다.
0: 아~
6: 그러다가 이제 녹음을 하더니 갑자기 주현이가 이거 반절 나눠서 앞부분은 정수 형이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더라고요.
0: 아~
6: 그래서 뭐 그래? 하고 그래 하고 했습니다.
7: 불러보니 좋았죠? 불러보니 좋았죠?
6: 아니 뭐 나쁘지 않았어요.
0: 주현 씨 바꾸게 된 이유가 뭐예요?
7: 저도 이제 음악에 있어서는 자기 객관화가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네.
7: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0: 그쵸.
7: 그리고 누군가가 잘할 수 있는 건 영역이 나눠져 있어요. 제가 잘하는 것보다는 정수 형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가져가 줬으면 하는 부탁이었죠 그때는.
0: 방금 좀 섹시했어요.
7: 네. 그러면 안 되는데. 네.
2: 저는 그냥 힘들어서 넘긴 줄 알았어.
6: 나도
1: 그런
7: 안 높잖아.
1: 그래서 사이타이를 한 거구나.
0: 아 뭐야. 자 이렇게 녹음하는 순간까지 이번 곡도 멤버들이 직접 작업에 참여하셨잖아요. 우리가 만든 우리 노래의 입덕 포인트 한 분씩 말해볼까요? 주현 씨부터.
6: 입덕 포인트야.
7: 이번 Obsessed with You
6: 뭐라고요?
0: 이슈스요?
1: 네?
7: 이 타이틀곡은
1: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7: 타이틀곡은 굉장히 좀 추억을 만들어주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0: 네.
7: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청춘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언젠가 나이가 들어서 이 노래를 들으면 청춘이 생각이 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들어도 뭔가 그 옛날의 그 청춘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마법 같은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마법 같은 곡. 그럼 준한 씨는요?
8: 저는 저희 앨범 중에서 약간 좋은 노래를 듣거나 하면은 네. 좀 노래를 같이 불러보고 싶다 혹은 뭐 악기를 쳐보고 싶다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You and Me Argument가 조금 기타를 커버하고 싶은 느낌이 나지 않나 싶어서 좀 입덕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기타 커버를 불러오는 우드 씨는요?
4: 이번 앨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악기나 가사나 아니면 멤버들의 보컬들이나 그런 게 되게 하나도 빠짐없이 잘 예쁘게 멋있게 또 사연 있게 또 잘 들어간 것 같아서 그게 좀 완전히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좋습니다. 가훈 씨는요?
1: 저희 정말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6: 갑자기 입덕 포인트는
1: 일단 저 멤버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그냥 저희 이번에 진짜 뭔가 뼈를 갈았습니다.
0: 뼈를 간 네,
1: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혹시라도 심심하시다면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0: 좋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정수씨는요?
6: 제가 생각했을 때 타이틀곡 Obsessed With You가 그 이제 후렴구가 굉장히 따라 부르기 쉬운 게 또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So I wanna be obsessed with you를 다 같이 따라 부르면

0: 하면 이게 머리에 계속 맴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1: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만 들어도 맛있는 이 노래 있잖아요. 오늘 예. 친친해서 또 라이브로 들려주신대요. 예. 멤버분들 괜찮으실까요?
2: 아, 그럼요. 예.
1: 그러면 이제 자리로 이동을 천천히 해주시고요. 예.
3: 빨리.
1: 친친 가족들은 라이브 들으면서 노래에 대한 감상이나 질문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요청이 하나 왔는데요. 규규님이 이번 타이틀이 청춘에 관한 곡이잖아요. 마침 수능도 며칠 안 남았기도 하고 불완전한 청춘을 보내고 있는 청춘들에게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하셨거든요. 아 그러면은 멤버분들께서 응원의 한마디 말씀해 주시고서 바로 라이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4: 수능이요. 정수 형이 한번 대표를 해주시죠.
0: 불완전한 청춘을 보내고 있는 청춘들. 사실 이 노래를 저희가 만든 이유도 뭔가 이제 노래를 듣고 공감을 얻으시기도 하고 힘을 얻으시라고 만든 것이라서 저희가 오늘 있는 힘껏 다 불러드리면 그 힘듦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2: 화이팅! 예!
5: 그것이 청춘이니까.
2: 그렇지요.
1: 좋습니다. 그럼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의 Obsessed With You.
2: 경호자.

0: 아, 여러분 Obsessed with you 정말 맛이 있습니다. 아, 마지막에 표유를 하시는데 아, 사자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멋있고요. 김현수님께서 도입부부터 명곡 확정이라고. 준현 씨 도입부부터 명곡 확정이래요.
1: 근데 저희도 이 노래를 만들었을 때부터 도입부부터 타이틀 확정이었습니다.
0: 와우 진짜요? 네.
2: 그렇군요.
1: 어 아니에요?
2: 아 맞아요 맞아요

0: 맞잖아요 우리. 이거 타이틀이 다 했었잖아요 우리 다.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됐다.
2: 4218님께서 내 청춘이 액티즈라서 다행이야 하트 obsessed with it, 액티즈
1: yeah, obsessed with 액티즈
2: yeah. 4193님께서 어 액티즈 라이브 찢은 거 축하해
3: 아이고야
2: 와 자 김민지님께서 가사 실수한 거 라이브 인증 완료 오케이 와우
4: 아 이게
2: 젊음이 두 번 나왔죠?
4: 네. 네.
1: 많이 잘못 나왔다.
4: 이 스쳐간 젊음이 오늘따라 계속 입에 맴도네.
1: 아, 젊음이 스쳐갔고 네. 그지만 나는 아직도
4: 그쵸. 젊어. 네. 저 여기서 70분 중에 태어나서 처음이라. 네. 네. 저도 당황스러워요. 죄송합니다.
1: 네. 아.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2: 실수 아니었으면 음원인 줄 알았을 거예요.
4: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 자 여러분의 질문 만나보고 있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광고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라디오에서 죄송하지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수야 널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어 님께서. 액티즈 노래는 사운드가 풍부해서 듣는 기가 즐겁습니다. 그리고 음원보다 라이브가 더 좋습니다. 음원에서는 없는 샤우팅이나 애드립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예시로 파이어, 어겐 어겐, 국밥 버전 등 대충 11월 콘서트가 기대된다는 뜻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콘서트를 또 앞두고 계시잖아요.
3: 아, 맞습니다.
2: 홍보 한번 거세게 해주세요. 아~
3: 일단 저희 콘서트는 이제 11월 13일부터 15일 3일간 진행이 되고요.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임펄스라는 앨범을 발매를 했으니까 네. 과연 어떤 새로운 곡들이 들어갈
4: 뭐예요? 이것도 스폰가요? 약간 그거랑 관련된.
3: 아니 지금 한창 홍보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마무리 해주세요.
4: 콘서트 명이 뭐예요? 콘서트 명?
5: 임펄스죠.
4: 정답.
5: 네.
4: 잘했어요.
5: 저희 신곡 앨범도 임펄스거든요.
4: 네. 그래서 어떤 셀리스트로 구성될지.
5: 임펄스에 해당하는 그런 곡들이 굉장히 잠시만.
6: 누가 다른 사람?
3: 아니 왜 이래 오늘? 아. 준하 씨.
7: 아... 네, 임펄스에 있는 곡들을 할 예정이고요. 네. 저희가 조금 스포를 하자면 그래도 앨범 발매 콘서트다 보니까 임펄스에 있는 곡들은 전부 다 할 예정입니다. 어? 아~
4: 그렇게 다들
8: 그냥 다 한다고.
3: 그냥 아예 당황시키네요.
7: 앨범 콘서트잖아요.
3: 당황했어요 나 지금.
5: 진짜 셀리 말도 안 되긴 해요.
3: 아 그렇지.
7: 말도 안 되긴 해요.
3: 맞긴 한데.
5: 말도 안 되긴 해. 와.
3: 이 정도 스포는 사실 예상 못했어요.
8: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3: 당황스럽네.
9: 관계자분들 당황하시죠.
3: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습니다.
7: 안 되나?
9: 괜찮아요.
3: 아, 뭐 이미 어떡해요 나갔는데.
9: 괜찮습니다. 뭐 어째.
7: 맞아요. 뭐
3: 다음이다. 놀러 오세요.
8: 좋습니다. 김치 슬래시 스시 슬래시 살라미 슬래시도 재밌을 것 같아. 떼창 가나요라고. 이게 뭐예요?
9: 이게 저희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네. 곡 가사예요 심지어.
8: 아 가사예요?
9: 네.
4: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3: 한번 해드릴게요.
9: 너가 슬래시 할래?
4: 1, 2, 3, 4
9: 김치
4: 슬래시
9: 스시
4: 슬래시
9: 슬래미
4: 슬래시
9: 윌리 yeah. 이런 노래가 있는데 굉장히 또 신나요.
8: 좋은데요?
9: 네. 슬래시를 다
3: 슬래시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8: 그러니까요. 슬래시 네. 여러분 대창 같이 해주시고요. 자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의 브리드 인 브리드 아웃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9: 브리드 인 브리드 아웃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1: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3부 시작했고요. 이 밤의 헤드라이너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집착 기니님께서 Breathe in, breathe out 이 마지막에 어쿠스틱 편곡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들었는데 그 의견은 누가 먼저 낸 건가요? 그래서 더 매력이 살게 된 파트가 있나요? 라고.
2: 사실 이거는 어쿠스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릴 수 있었던 곡이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이제 곡의 분위기를 완전히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트랙을 장식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인트로 아우트로가 더 매력이 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3: 특히 아우트로 저는.
4: 사실 저는 정수 씨 벌스요. 거기 어쿠스틱이랑 둘이만 나오잖아요.
2: 맞아요.
4: 저는 그냥 사실 이 곡은 거기서 끝나는 곡이라 생각을 해요. 거기서 끝낼까요? 거기까지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 서운하니까 끝까지 꼭
2: 들어주세요.
4: 사실 이것도 정수 씨랑 저랑 쓴 곡인데 되게 저희만의 그 고민한
2: 그
4: 이 오밀조밀한
5: 오밀조밀
4: 멜로디들과 가사로 꽉 차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
2: 만관부
1: 좋습니다.
6: 사연 파일
1: 뭘 만관부 해주시고요. 네. 3665님께서 에뛰즈 과일 차트 핫백 전국 차트에 난 거 축하해. 와우. 일단 박수. 주변에서도 노래 좋다고 연락 많이 와서 너무 기분 좋아요. 이번 앨범 너무 맛있잖아. 역시나의 미슐랭 3스타 맛집 셰프 액티즈 더더더 대박나자 의리아.
2: 미슐랭 3스타 맛집 셰프 액티즈.

0: 다 들어갔대요.
1: 굉장히 좋네요.
2: 와,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거 너무 뿌듯합니다. 아무래도
2: 미니님께서 엑디즈의 입덕 포인트는 메보들의 휘몰아치는 보컬과 투 기타와 신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수랑 주현이가 노래로 뱅이 뱅이 치면 가온이랑 준한이가 기타 뱅이뱅이를 치고 승민이는 고개도 못 들고 신스 뱅이를 치죠. 아, 예. 이런 게 바로 엑디즈 코어. 이번 앨범에서 이런 엑디즈 코어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곡, 가장 무리하는 곡은 어떤 곡인가요?
1: 우와, 근데 이거는 뭔가 생각하는 곡들이 좀 다를 것 같은데?
3: 각자 다를 것 같아요. 맞아. 파트만 다르고.
4: 맞아.
2: 각자 알려주세요.
5: 저는 우선 Why Child Rise가 가장
1: 예? 아니 이번 앨범이요.
5: 아 이번 앨범이요. 죄송해요. 이번 앨범이면은
0: 지난 앨범에 아직 네. 사세요. 네.
5: 슬래시가 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슬래시.
5: 네, 슬래시.
4: 슬래시도 물론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무리한다는 게 개개인이 무리하지 않아도 다 같이 무리하는 곡으로 생각을 하면은 전 Give Up the Ghost. 아. 무대에서 무리를 하게 만들어 줄 노래입니다. 이거는. 예, 네, 자연스럽게.
2: 좋습니다.
0: 그렇군요.
3: 저는 신스로 따지면 슬래시가 실제로 슬래시. 연습하다가 손톱이 들린 적이 있습니다.
2: 와와와와 네, 고된 연습.
3: 이렇게 뱅이를.
2: 네. 네, 가온 씨는요?
0: 저는 저희 합주를 해본 곡 중에 You Right There가 확실히 그 어려워요. 네. 난이도가 있고 그래서 다 같이 노래도 근데 어렵잖아요.
1: 그렇죠.
3: 네.
0: 어려운 편인 것 같아서 네. 다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곡입니다.
3: 열심히
6: 아, 지금
7: 우리를 지금 진두지휘 감독하는 거예요?
6: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좀 더 열심히 합시다.
4: 뭐가 좀 아쉬웠어 우리?
0: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오늘 안 나오네 말이.
2: 열심히 해야 하는 곡.
6: 열심히 해야 합니다.
2: 정수 씨는요?
1: 저는 You and Me in Arguments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시작부터 아, 이 친구는 그래도 강력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곡이기도 하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 저희 메보 두 명이 뱅이를 치고 기타 두 명이 뱅이뱅이 친 다음에 이제 오드 씨가 신스 뱅이를 치는 그런 곡이 딱 You and Me in Arguments인 것 같습니다.
2: 아, 좋습니다. 여러분 뱅이 노래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0156님께서 이번 앨범에서 저는 You Right There 가장 좋아하는데 이 노래를 단독 작사한 가온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도록 신경도 썼고 If I Could라는 가사를 통해서 반전을 주고 싶었다고 했는데 혹시 좀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0: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짝사랑의 노래입니다. 저희가 또 짝사랑 노래가 몇 개 있는데 약간 그거의 연장선? 아니면 그거랑 비슷하지만 다른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순수한 사랑을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랑에 대한 순수한 욕망? 그래서 그냥 너가 내 이름 불러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냥 내 눈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나 그러면 진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데 그냥 그런 약간 이 사랑을 다 담아서 너한테 말하는 척을 말하려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내가 이제 할 수만 있었다면 오늘 말이 너무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수만 있었다면 그러니까 현실로는 말을 못 하는데 내가 이 사랑을 전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말을 못 하는 그 슬픈 현실을 담은
4: 속으로 전달 알고 보니 그렇죠. 꿈이었다 이런 느낌인 거죠.
0: 아니에요.
3: 속으로 전달
6: 도움을 네. 주고 싶었는데 도움이 네, 안 되는데
2: 실패했네요.
0: 소리. 네, 아, 반전이 담긴 노래니까 네. 들어봐 주시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2: 좋습니다. 네. 많이 들어 주시고요.
0: 감사합니다.
2: 정수야 영원은 너무 멀고 그냥 내일 나랑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갈래 님께서
1: 오늘 근데 좀 많이 이렇게 고백을 계속 하시네요.
2: 그러니까요.
1: 두 번째예요 벌써 지금.
2: 저도 이렇게 길게 읽어본 적이 없는데
4: 그런가 보다.
2: 네, 떡볶이 먹으러 갈래 님께서 발매 전에 공개된 브이로그에서 정수, 준한, 주현 총 3명이나 러브인 디스토피아를 최애곡으로 뽑았더라고요. 엑디즈를 완전히 매료시킨 이 노래만의 매력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1: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이 곡에 작업을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곡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제가 음악에 표현하지 못할 법한 것들을 모아놓은 곡이 Love in Dystopia였고 이 곡이 가진 뭔가 그런 분위기 같은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이 곡을 뽑았습니다.
2: 아 좋습니다. 이 곡도 그러면은 이제 브레인 멜팅
1: 팀명이 돼버렸네.
2: 세 분이 네. 작업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4: 이제 브레인 멜트라고 하면은 네. 저희끼리 그냥 내부 안에서 부르는 별명이거든요.
2: 뇌가 녹았다.
4: 맞아요.
3: 그러니까 내

0: 빼고.
1: 네, 빼고 네, 작업한다. 아~
2: 작업할 때 뇌를 뺀다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3: 아, 네.
2: 지금 오드 주연 준환을 네. 주축으로 이제 이런 유닛 느낌입니다.
3: 되게 매력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2: 감사합니다.
3: 그럼 어떻게 작업하세요, 세 분이서?
4: 진짜 뇌를 뇌를 제외하고 네. 그냥 숭숭 나오는 대로 맞아요. 좋으면 넘어가고 아 애매하면 좀 다시 하고.
2: 되게 오래.

0: 좋은 게 좋은 거지 느낌.
1: 최근에 좋은 게 좋은 거지. 2시간? 1시간?
0: 네, 최근에도 뭐 1시간, 2시간 안에
1: 1-2시간 안에 싹싹 끝났던.
2: 빠르다.
3: 빠르다 이거 진짜.
2: 좋은데요? 그러면 이 노래 바로 듣고 올게요.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의 러브 인 디스토피아.

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시민 필.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제롭에서의 친한 친구, 엑시너리 히어로즈의 러브 인 디스토피아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김혜영님께서 브레인 멜트, 온수즈, 작업 스타일이랑 결과물 달라서 신기해요. 아까 세 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쭉쭉 작업한다고 하셨는데 정수 씨랑 가훈 씨는 어떤 스타일이세요?
2: 뭔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가온이는 어느 멤버에 붙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작업 스타일이 달라지는 친구 같고 저랑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저희는 진지하게 조금 뭔가 되게 계획인 거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입체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건축적?
3: 입체적으로
4: 건설적.
2: 건설적. 건설적으로 여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저기에 이걸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살짝 이런 식으로 작업을 좀 합니다.
5: 그렇죠. 저는 옆에 있는 친구를 짜내는 타입이고 최대한 그 친구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끌어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스스로를 짜내는 타입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1: 좋습니다. 짜내는 스타일이었고요. 0667님께서 진짜 러빈디 노래 너무 좋아서 노래랑 결혼하고 싶어요.
5: 어이구야.
1: 아 진짜 나 이 노래랑 상견례 할게요. 브레인 멜팅과 우리 부모님 같이 상견례 해요. 그리고 나의 멋쟁이 나의 귀여운 오승민 파이팅. 야.
6: 목적이 달라진 것 같긴 한데요.
2: 오승민 파이팅.
6: 마지막이 목적인 것 같긴 한데.
5: 네.
1: 2821님께서 아 나머지는 안 진지하다.
2: 근데 사실 맞지 않나요?
6: 그렇네요.
2: 네, 이 셋은 정말 진지하게 안 하고
6: 진지하게 안 하죠.
7: 진지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2: 정말로 이제 음악을 즐기면서 거기 이렇게 확 몰입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8: 맞아요. 재밌게.
2: 맞아요. 재밌게.
5: 재밌는 게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7: 먼저다.
9: 이게 네. 우리한테 진지인 거죠.
2: 그렇죠.
6: 이게 가치관인
2: 맞습니다.
6: 거죠.
2: 맞아요.
1: 그래서 재밌는 음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입덕 유발 초대석답게 1일차 빌런즈 저 텔디에게 선배 빌런즈 분들이 보내주신 액티즈의 입덕 가이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하나씩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아, 주현 씨.
7: 와우. 난 바람이 되고 싶어 바람이 되어 주현이 곁을 스쳐 지나가고 싶어. 오.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옷 한 벌을 사면 100년 동안 입는 지구야 사랑의 표본. 환경까지 생각하는 남자. 팬들에게 깨끗한 혀를 선사하기 위해 백태 관리 열심히 하는 남자. 스크리밍, 그로울링, 샤우팅까지 가능한 올라운더 보컬 소유자. 베이스 칠 때 섹시한 남자. 진정한 락을 위해 사시나무 같은 다리를 가진 50kg대를 유지하는 남자. 자타공인 4세대 보컬 탑 남자 이주연 하트 샵 입주하자.
2: 오. 되게 잘 써주셨다.
9: 진짜 좋다.
5: 그러니까
1: 빠짐없이 다 채워주셨는데요. 진정한 락을 위해 사시나무 같은 다리를 가진 이거 너무 공감합니다. 네. 진짜 쓰러질 것 같아요.
5: 네,
1: 걷는
5: 거 정말.
1: 여기서 만약에 가장 강조를 하고 싶다면 본인의 매력 포인트를.
7: 저는 아무래도 그래도 제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자신 있다라고 하면 목소리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사시나무 다리보다?
7: 사시나무 다리는 제가 가지고 싶어서 가진 건 아니라서
5: 살다 보니 네,
7: 그러니까 좀 자신 있게 가지고 싶은 거는 목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아, 그러면은 그 목소리 지금 한 수저 들려주시나요?
5: 고민하시는 거예요?
7: 사랑하지 않기로 해요 그댈 보면 약해. 아 우리 노래 해야 되나?
5: 그러니까 나도 우리 노래 할 줄 알았거든.
2: 근데 이것도 근데 좋았어요. 좋아. 진짜 좋았어요.
5: 좋았어요. 너 목소리 잘.
2: 그럼 너의 네. 목소리 자랑하는 거니까. 네.
9: 맞아. 잘했어.
7: 네. 그럼 우리 노래 그냥 한번
5: 좋아요.
7: 할게요.
1: 네, 네. 좋아요.

0: 아, 저 락 배운 것 같아요. 막 반주가 들리는데. 3641님께서 오늘 국제 베이시스트 안아주기의 날이래요. 액티즈 멤버 다 같이 주연이 안아주세요라고.
1: 안아주기가 싫다니까.
0: 안아주세요.
2: 원하세요? 원하세요?
1: 안아주세요.
0: 살살요, 부러지지 않게.
2: 네, 정말 감사합니다. 국제 네, 베이스 안아주기 날.
3: 안아주기의 날.
2: 네, 화이팅.
0: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네. 모든 베이시스트 화이팅이고요.
1: 화이팅.
0: 자, 준하님 읽어주세요.
4: 네, 링링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형준이 기타 치는 모습을 보면 안 반할 수가 없어요. 기타를 칠 때 신나하는 표정, 속주할 때 집중한 얼굴을 보면 다양한 매력에 빠져들 거예요. 진짜 기타란 팬밖에 모르는

0: 사람 저 갓경 입덕 초기에 형준이가 팬들이랑 기타 얘기를 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해서 기타 학원을 반년 넘게 다녔답니다. 기타 공부를 하면 형준이가 하는 얘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입덕 후에는 기타만큼 팬도 사랑하는 형준이를 알게 되실 거예요. 얼른 얼른 들어오세요. 와. 미안한데?
1: 엄청난 사랑인데?
2: 네, 진짜 사랑.
0: 미안한데?
1: 진짜 네. 감사하다.
3: 기타리스트를 사랑하는.
2: 그럼. 그러면 기타와 빌런즈 인생의 각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0: 오호. 지금에 와서는 기타랑 빌런즈가 거의 100% 아닐까요? 정말? 오.
4: 200%. 네.
2: 그럼 멤버들은 멤버들 어디 갔어요?
0: 아, 멤버들이요? 나 없어도 돼요? 예, 없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몇 퍼센트 원하세요?
1: 10%라도 주시면.
0: 아, 10%?
4: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5%?
1: 5%만 5%요?
2: 5%. 5%만 있으면.
1: 정말 애매해요. 그러면 4명에서 5% 어떻게 넣나요?
5: 아니요, 저 혼자 5%인데요? 아, 아니었어요? 오,
1: 진짜 맞아요?
5: 난 5% 가지고 가겠습니다.
0: 5%라고.
4: 그럼 전 10 가져가겠습니다.
1: 어, 10. 그래요? 그럼 전 15.
0: 15. 아, 주현 씨는요?
6: 좀 괜찮아요.
0: 네, 괜찮아요? 네, 주현이 0 하겠습니다.
4: 주현이 거 우리가 나눠갔다.
0: 네, 0 하고 이렇게.
5: 성날 뻔했어.
0: 제 인생의 고마운 기타와 빌런즈입니다.
2: 좋습니다. 오드 씨 한번 읽어주세요.
7: 어이구, 한소리가 사랑한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승민이는요 추구미가 멋진 남자지만 팬들 앞에서는 애교 말투 장착하고 누구보다 귀여운 남자고요. 다같이 놀러가서도 굳은 일 도 맡아서 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고요. 먹장 멋자라리지만 이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다고 자기관리 진짜 열심히 하고요. 다정하고 자기 사람 잘 챙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승민이 같은 남자도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은큼이야 세요.
2: 아, 은큼이
4: 들어와라.
2: 자기 관리의 신이시라고.
4: 아, 뭐
2: 저 그럼 원데이 루틴이 좀 궁금한데요.
7: 원데이 루틴이요?
2: 하루요.
5: 어, 궁금하다.
7: 오, 원데이 루틴. 그러면 이제 활동기라고 쳤을 때 네. 일단은 일어나서 유산균을 먹고요.
2: 와, 네.
5: 맛있게 드셨어요?
7: 일단 그 음식도 무조건 식단. 요즘은 닭 다리살로 식단을 해서 오. 점심 저녁을 해 먹고 그다음에 관리 자기 전에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를 요즘 꼭 뿌립니다. 아. 그러면 되게 다음날 건조하지 않고 아주 노래한 도움이 많이 됩니다.
2: 와, 하루 종일 배고플 것 같은 식단인데요.
7: 네, 배고픕니다.
2: 그리고 팬분들에게만 보여주는 애교 많은 모습. 오늘 또 제가 입덕하는 날이기도 해가지고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카메라가 앞에 켜졌습니다.
1: 어이구,
4: 어떤 애교를?
7: 애교요?
2: 동그라미 화면으로 부탁.
7: 진짜 이렇게 하면 진짜 못하는데. 어떤 거 해줄까? 어떤 거 할까요?
2: 자신 있는 거 보여줘.
7: 자신 있는 거?
5: 아이고.
1: 잘한다.
2: 우와.
7: 감사합니다.
2: 왜 이렇게 잘하세요?
1: 그러니까 바로 나오네.
2: 우와. 아이고. 아, 원래 그렇게 약간 한 번 끊으면 스퍼트로 달려야 돼요.
1: 아, 그쵸, 그쵸. 네. 대단한데.
2: 세트를 끊어야죠.
5: 멋있습니다.
2: 좋습니다. 네. 아, 자, 이번엔 가온 씨의 입덕 가이드 읽어볼 건데 평소에 가온 씨가 입으로 효과음 내기 장인이잖아요. 오늘은 가온 씨가 문자를 읽을 때 그 역할을 멤버들이 대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1: 아, 우리가
5: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1: 난 너 하는 줄 알았어.
5: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1: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네.
2: 읽어주세요.
5: 자, 100세 이하 누나의 개 우리 가온이는요 본인 오피셜 의정부 쫀드 쿠키 말랑이 분모자로 불리는 아주 핫한 강아지랍니다. 미모 기타 노래 랩 진행 앞니의 귀여움까지 호응 유도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올라운더이자 액기즈의 자랑스러운 프론트맨. 얼굴만큼 마음도 예뻐서 빌런즈의 자존감도 지켜지고요. 힘내자고 많이 다독여줘서 힘들 때는 가온 테라피로 마음까지 치유해주는 대천사 미카엘님이랍니다. 테디! 지금 바로 가온 패밀리가 되어줘! 라고 과일 찹쌀떡보다 가온 말랑이님이 보내주셨습니다.
2: 아~
4: 예.
5: 근데 여기서 효과음을 어떻게 냈었어야 될까요?
1: 어떻게
0: 타이밍이 없었어요.
1: 어떻게
4: 중간 너가 딱 쉬고 빼.
1: 보통 가온 씨는 여기이면 어디서 하세요?
5: 저는 뭐 미모, 기타, 노래, 랩, 진행, 앞니, 귀여움, 고용 유도까지 와우.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요?
1: 잘하네. 아, 이런 거구나.
2: 다르다.
1: 야, 다르다 진짜.
2: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5: 예.
2: 가온 테라피가 뭔가요?
5: 아, 이제 가온 테라피는 약간 제가 그냥 방장 느낌이고 네. 이제 우리 빌런즈 분들이 들어오셔서 네.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본인끼리 하시고 본인끼리 위로를 받고 다 같이 안아 고생했어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테라피 시스템인데요. 약간 이게 엄청 좋은 게 제가 그 어떤 고민의 답을 잘 모르겠을 때 빌런즈분들이 서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선배 빌런즈분들이 아가 빌런즈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또 모르는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서로 정보를 얻고 따뜻함을 얻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3: 소통이잖아.
2: 따뜻한 좋은데요. 3366님께서 말이 안 나온다고 해도 내향이는 가온이 멘트에 그저 감탄만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곽가온 눈 뒤집기 금지. 곽지석 내가 최고다. 세 번 선창 실시.
5: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1: 잘한다 잘한다.
2: 좋습니다. 다음 이제 정수 씨 가볼까요? 네.
1: 칸양리아 김적수 님께서 우리 정수는 동그랗지만 컴백되면 뾰족해지는 동그라미입니다. 그리고 진짜 소문난 떡볶이 사랑단이라 가끔 빌런즈를 질투나게도 만드는 어려운 남자예요. 사실 떡볶이만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먹는 걸 좋아해서 멤버들이 옆에서 뭘 하든 묵묵히 나 홀로 먹방을 즐기는 캐릭터 확실한 기니피그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귀엽다가 무대 위에서는 MJ, 무대 장인이 되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요. 액디제이 카나리아, 꾀꼬리 김정수 매력 알려면 노래를 들어야 합니다. 라이브를 들어야 합니다. 꼭꼭 정수 목소리 듣고 행복해지세요, 텔디.
2: 와우. 아, 그럼 또 목소리 얘기하니까 한 수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요즘 빠져있는 노래가 있으세요?
1: 빠져있는 노래보다 지금 제가 그냥 생각난 건 그러면 주현이도 저희 노래를 불러줬으니까 저도 네. 그러면 수록곡을 하나 불러볼까 봐요.
2: 네, 좋아요.
1: 뭘 불러? 브리리 브리로 그렇게 뱉어낸 숨을끝.
2: 예. 아까도 듣고 지금도 듣는데 제가 인이어를 한쪽에 끼고 한쪽은 그냥 귀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인이어를 어디다 꼈는지 아까 헷갈렸었어요.
1: 뭐야?
2: 여기서 부르셨나요?
1: 굉장한.
2: 여기서 부르셨는데. 네. 스피커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1: 아이고 감사합니다.
4: 귀에 꽂히는 꽃... 늘... 굉장히 극찬이네요. 네,
2: 귀에 꽂히는 소리가 정말
4: 아유, 감사합니다.
2: 자 이렇게 방울방울님께서 정수야 떡볶이 먹어 영원히 넌 동글동글해야 돼.
1: 아니 네 혹시 테레 씨도 식단이나 막 이런 거 열심히 하시는 편인가요?
2: 저는 이제 네 합니다.
1: 아~ 네, 진짜요?
2: 저 하는데
1: 근데 오늘 진짜, 봤을 때 진짜... 너무 말라가지고.
2: 아, 제가 한지 이틀 돼가지고
6: 아~ 하시긴 했네요.
1: 보통 어떻게 네. 하세요?
2: 저는 일단 원래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1: 아 진짜요?
2: 근데 이제 이렇게 뺄 때는 좀 극한으로 막 그런 거잖아요. 연어 스테이크 냉동식품 그런 거.
1: 그것만?
2: 아~ 그것만 먹고 버티는 거죠, 그냥.
1: 와, 그러고 노래 어떻게 하냐?
5: 신기하다.
2: 근데
1: 대단한데?
2: 아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아까부터. 좋아하시는 떡볶이가 있으세요?
1: 아 좋아하는 떡볶이요?
2: 네, 제가 추천 좀 받아보려고 떡볶이 장인한테.
1: 보통 떡볶이를 좋아하는 남자분들 제가 많이 못 봤어요.
2: 아 진짜요?
1: 네.
2: 왜요?
1: 일단 저희 팀에는 떡볶이를 그닥 이렇게 막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5: 굉장히 좋아합니다.
1: 좋아합니다. 뭐지? 아 그렇구나.
2: 저도 좋아해요.
1: 아 저는 네. 이제 그 굉장히 엽기적인 그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네.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2: 아 거기에 뭘 더 해라 막 그런 건 없나요? 아,
1: 저는 이제 보통 부모살을 꼭 추가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 한 거는 베이컨 추가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2: 아 진짜요?
1: 저는 한 번도 제가 베이컨 추가를 안 해봤는데 베이컨 추가하고 치즈를 추가하고 네. 부모자를 추가한 다음에 주먹밥을 넣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복숭아 음료를 네. 마시면 이제 완벽하더라고요.
2: 와 탱크인데요?
1: 굉장합니다.
2: 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먹는 게 또 중요한 게 우리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 또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1: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떡볶이는 솔직히 만인의 푸드예요.
2: 그렇죠 그렇죠. 만인의 푸드인데 오늘 이렇게 추천해 주신 베이컨 추가와 치즈 추가 꼭 여러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꼭 해드십시오.
2: 자 이렇게 멤버들의 입덕 가이드까지 만나봤는데요. 최애 뽑아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의 You and Me in Argument.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3: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4부 시작했고요.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의 유앤미인 얼규먼트 듣고 왔습니다. 최애 선정하기 전에 밸런즈 분들이 보내준 질문 몇 개만 더 보고 갈게요. 김치 살라미 스시 조리사님께서 슬래시처럼 짜증을 건강하게 푸는 곡은 없다 생각하는데요. 다들 화가 나거나 분노했을 때 뭐를 써시나요? 써시나요? 아, 아니 어떻게 하시나요?
4: 저는 화났을 때 뭐 하는 게 있나요?
5: 근육으로 풉니다.
6: 오, 운동으로.
4: 세트로 야 푸시고. 대단한 친구네.
7: 근육 슬래시.
5: 근육 슬래시. 근육
4: 근육은 커팅하면 안 되죠.
5: 슬래시 슬래시.
4: 근육은 펌핑.
7: 아 그럼 지방 슬래시.
5: 기구 슬래시라고.
4: 기구 슬래시.
3: 아 기구 슬래시고요. 아. 다른 분들은요?
4: 화가 났을 때 하는 거 있어요 혹시?
8: 화가 났을 때 써는 건 일단 확실히 없는
9: 거 같아요. 정성 이제 치아로 떡볶이 슬래시.
4: 어떻게 야 진짜 어떻게 알았어?
8: 야, 너 천재야.
4: 저는 화가 나면 먹습니다.
3: 와
4: 먹어야죠.
3: 음식 슬래시.
4: 네, 음식 슬래시.
3: 음식 슬래시 하고요.
9: 주현이는 낮잠 슬래시.
7: 그렇지 시간 아, 시간 슬래시.
8: 아. 저는 바로 낮잠 자버립니다.
9: 주현이는 게임 슬래시.
5: 있는 거 같아 있는 거.
9: 주현이는 기타 슬래시. 아무것도 안 하기.
3: 기타 슬래시 하면 안 되죠.
4: 아 기타 슬래시 하면 안 되지.
3: 어, 안 되죠.
9: 그냥
3: 아.
9: 형준이는 공기 슬래시를.
8: 공기 슬래시.
6: 아무것도 안 합니다.
10: 굉장히 파악을 잘했군.
4: 잘하네. 잘,
3: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4: 네.
3: 혹시 준한 씨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6: 저 INTJ입니다.
3: 아
6: 요즘 I 성향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
3: 아,
4: 요즘이요? 똑같은데.
6: 원래 똑같이 됐어요?
4: 원래 그렇습니다.
6: 아, 요즘 더 심해지네요.
3: 아니 뭔가 차분한 공기가 아까 있어요.
9: 달라요.
3: 네 그렇게 느꼈고요. 9202님께서 앨범 커버에 있는 강렬한 눈의 정체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4: 아는 사람?
9: 저 가온이
6: 눈. 아, 저 알아요. 가온이 눈입니다.
8: 저 알아요.
6: 가온이 눈이에요.
8: 왼쪽 아니면 오른쪽 있을 텐데.
4: 아마 오른쪽일 거예요.
6: 오른쪽 눈일 거예요.
10: 오른쪽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6: 사진상 구도상 따져보고.
4: 뭐야, 진짜 깊게
6: 오른쪽일 거예요.
4: 와, 야.
9: 맞네.
4: 오른쪽이네.
10: 저 핏줄 어디 갔어요, 다?
9: 다시 넣었어요.
3: 아, 다시 넣었어요.
8: 핏줄 지금 그려 빨리.
3: 이게 뭐야?
6: 피줄 슬래시.
3: 오케이.
4: 됐어. 아, 잘했다.
3: 여기까지.
4: 네. 네.
3: 이 문자까지 만나봤고요. 벌써 멤버들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4: 아이고,
3: 왔는데요.
4: 아이고.
3: 최애 정하기 전에 아쉽지만 오늘 어떠셨는지.
4: 네.
3: 대표로 정수님께서
4: 잠깐만 네. 다른 분 시키고 싶었죠.
9: 그러니까
3: 아니요.
4: 어, 그래요?
3: 그게 아니라
4: 난 준하 씨 시키고 싶어가지고 망설인 줄 알았어요.
3: 아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표로 정수님께서 끝인사 한번 해주세요.
4: 네 오늘 이제 저희 엑디즈가 9집 임펄스를 들고 컴백을 했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주세요.
3: 예.
4: 아, 또 이렇게 임펄스를 발매하고 나서 이렇게 친친에 제일 먼저 저희가 달려와가지고 또 굉장히 영광이고 너무 행복했고요. 또 네. 오늘 텔디 처음 네. 뵀거든요. 아, 근데 또 네. 굉장히 뭔가 이 시간대에 알맞게 굉장히 스윗하게 또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굉장히 재밌었고 네. 저희 옵세스트 위디우스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아 네, 좋습니다.
7: 임펄스 만감부!
3: 어 그리고 그 가든에 와주신 분들께도
4: 아 네. 가든! 가실까요?
11: 빌런즈!
12: 네!
11: 빌런즈!
9: Make some noise!
11: 지금 추워요? 더워요?
12: 더워요.
4: 계속 부채질하더라고요.
11: 아 이렇게 더운데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시간이 지금 거의 12시잖아요.
4: 그렇죠. 11시 반입니다.
11: 너무 고맙고 우리 빌런즈 키 커야 되니까 이따 빨리 들어가서 잘 자고 물 많이 마시고 배부르게 밥 먹고 사랑합니다.
8: 다들 집에 들어가서 연락해라.
3: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망의 그 시간이 왔습니다.
4: 아 예.
9: 아 저 잠시 립 좀 바르겠습니다.
4: 갑자기.
8: 아 약간 본인이신 것
4: 같아요. 잘 보이는 거 해야 되는구나.
3: 좋아요. 기회드릴게요. 립 바를 시간.
9: 아, 제가 잡힐 것 같아가지고.
3: 좋아요. 최애 네. 결정 타임 가볼 건데요. 제가 한 분을 최애로 선정하면요. 소감을 듣고 끝곡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의 You Like There 들으면서 특권으로 그분이 스튜디오를 나갈 때까지 이야. 그분의 원샷 클로즈업으로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4: 좋았습니다.
9: 다 같이 테레님 보자.
4: 아 누구를 고를 것인가?
6: 부담스러우시겠다.
3: 저 시그널 한 개 받았고요 방금.
6: 네,
9: 봤습니다.
3: 아 근데 제가 지금 고민이 돼요. 아,
4: 오.
3: 저를 오늘 많이 도움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
4: 오 아, 어떤 분이죠?
10: 가온이 아닐까?
6: 가온이가 아무래도.
8: No.
3: 자 오늘은요. 너무너무 잘생기신 가온 씨 말고 정수 씨.
4: 아! 아예 너 아예
0: 가자.
12: 진짜 아예 생각도 안
4: 나 진짜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13: 그러실 것 같아서.
4: 그래요?
13: 네. 아이고.
4: 우와.
13: 네, 이유는요.
4: 네, 이유가 뭐죠?
13: 너무 설명이나 곡 설명이나 리액션이나 너무 그 뒤에 빡빡 들어와가지고 네. 기억에 세게 남았고요. 네. 립 바르셨는데 제가.
12: 좀 건조해가지고.
13: 아 건조해서. 네,
12: 건조해서 하는데. 많이 건조해가지고.
13: 아 근데 오늘 워낙 원샷 너무 많이 잡히셨습니다.
12: 네, 맞아요. 네.
13: 제가 또 보고 있었거든요.
12: 네, 감사합니다.
13: 너무 감사드리고 예. 정수 씨 최애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제가 봤을 때는 테리 씨가 살짝 이렇게 빡빡빡 잘생긴 친구보다 조금 이렇게 귀엽고 동글동글한 사람 좋아하시는군요.
13: 저를 잘하시네요. 자기 치관화가 잘 되겠습니다.
4: 이 야유 뭐지?
12: 야유 아니야.
4: 뭔가 그래가지고
12: 잔잔한 감탄.
4: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13: 아, 감사합니다.
4: 사실 어제 이제 주연이랑 이제 집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연이 친구다 보니까 어떠시냐 막 이러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해서 잘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했는데 네. 사실 별 뭐 그걸 안 줬어요.
13: 아, 그 진짜.
4: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가가지고 한번 보자 이랬는데.
13: 그렇죠. 저희도 없죠.
4: 이렇게 또 뽑아 주시니까 영광이고요.
13: 네,
4: 살짝
13: 감사합니다.
4: 뭔가 그거 같네요. 저도 여기 뭔가. 국민 프로듀서님의 픽을 받은 것 같은 느낌.
13: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4: 감사합니다.
13: 저도 감사드리고요.
4: 아, 감사합니다.
13: 좋은데요. 그럼 정국수 씨.
4: 네.
13: 마지막 인사해주세요.
4: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친한 친구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틸디와 함께 액티즈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시러 오셔서 너무너무 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항상 앞에서 늦은 시간까지 있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오늘도 저희를 봐주시러 또 그리고 함께 응원해주시러 오셔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엑스티너리 히어로즈도 좋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3: 와우.
14: 자
4: 이게 안 끝나는가?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까지 엑스티너리였습니다. 안녕. 제발
0: 단체 인사를 해도
4: 잡아줘. 다 같이
0: 감사합니다.
13: 끝까지예요. 끝까지.

카레랑 레시피 공유하고 포근포근 달콤해 둥글둥글 부푸는 마음 맛있는 꿈을 그려볼래? 아님 테레랑 퀴즈 풀래? 근데 이제 정답은 아무도 모르는 전지적 친구 시점 TMI 퀴즈 텔레파시. 처음에 남의 친구, 하지만 퀴즈가 끝나면 우리는 모두 친한 친구. 오직 텔레파시로 맞춰야 하는 TMI 퀴즈. 오늘 친구의 친구는 8325 친구 재현이입니다. 문제 나가요. 재현이는 가을만 되면 꼭 이걸 찾아서 입는다고 하는데요. 입자마자 가을 남자가 되는 이 패션 아이템 과연 무엇일까요? 1번 가디건, 2번 트렌치코트. 정답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5분 뽑아서 선물 배달 어플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자, 텔데 텔레파시, 오늘 제 느낌에 정답은 왠지 트렌치코트일 것 같습니다. 왜냐? 가을에. 가을 하면 약간 코트가 입고 싶어지거든요. 저도 그렇긴 한데 전 집에 코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트렌치코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텔디 따라올래요?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나갑니다. 인피니트의 Nothing's Over.

텔레파시에 이어서 인피니트의 Nothing's Over 듣고 왔고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텔레파시 퀴즈 정답은 1번 가디건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취향이 약간 너드 하셨군요. 저랑은 취향이 좀 다르시네요. 7457님께서 가을남자 김태래의 코트 입은 모습도 기대할게요. 제가 언제부터 가을남자였죠? 갑자기 가을남자가 되어버렸는데 저도 예쁜 코트 하나 잘 장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 대신 8325님 친구 재현님이랑 텔레파시가 통한 행운의 당첨자 5분 뽑아봐야죠. 5518님, 0392님, 7821님, 3691님, 0171님 축하드려! 배달어플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5665님께서 테레 믿었는데 라고 제가 지금 적중률이 거의 한 70-80% 되는데 그렇다고 저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 가디건이라니 속상한데? 엑소님께서 텔디 이제 감 잃었으라고. 아니요, 저 내일은 맞출 겁니다. 내일 모레도 맞출 거고요. 기대해 주십시오. 자, 텔레파시는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잠들기엔 아직 뜨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친친 에세이 열대야로 갑니다. 잠시 후에 바로 돌아올게요.

가을밤 서늘한 공기를 타고 그 틈으로 알 수 없는 불안까지 스며들 때면 비로소 계절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실감한다. 이맘때면 유난히 생각이 많아지는 게 나의 오랜 습관이다. 좋아하니까 계속 붙들고 있고 싶은 것들에 대해 자꾸만 걱정이 앞선다. 예전엔 그저 내가 이 일을 꼭 쥐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 더 잘하고 싶고 놓치고 싶지 않아지면서 자꾸만 불안이 고개를 든다. 한번 그런 마음이 들면 어쩐지 눈앞의 결과도 예전만큼 좋지 않은 것 같고 내 노력만으로 이걸 계속 끌고 나갈 수 있을지 자신도 없어진다. 이렇게까지 붙들고 있는 마음이 혹시 미련이면 어떡하지 싶어 두려워진다. 꼬리를 무는 생각 끝에 마지막은 늘 같은 결론에 도착한다. 이제 그만 생각하자는 결론. 어차피 불안은 내가 손을 뻗어 해결할 수 있는 영역, 그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 같은 거니까. 하지만 알면서도 그게 늘 마음처럼 쉽지가 않다. 그래도 더 잘 해보고 싶은 간절함이 있으니까 이렇게 불안한 거겠지 하며 흔들리는 나를 다독여보는데 솔직히 이제는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단단히 길을 잃어버린 것만 같다. 그날 밤은 깊고 어떤 마음은 낮보다 오래 뜨거웠다.

0: 악뮤의 시간과 낙엽 듣고 왔습니다. 오늘 열대야는 7189님의 사연이었는데요. 늘 우리가 고민과 걱정이 항상 많지만 생각보다 이를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또 그런 생각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 친한 친구가 10시에서 12시까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막상 내가 원하는 직업을 이루고 나서 또 그 안에서의 불안한 감정이 생기니까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죠. 제가 늘 그 고민 항상 함께 품어드리고 공유할 수 있는 텔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함께 나눠요. 1582님께서 불안하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진심으로 고민하고 더 잘해내고 싶어 한다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버겁지는 않게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래요 라고 1582님께서 또 이렇게 약간 조언을 좋은 조언을 남겨주셨는데 꼭 일이 잘 풀리시고 마음에 짐이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7189님께는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사연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1: 잠시 후 FM 영화음악 김세윤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2시에 만나요.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가든에서 이렇게 지금 더울 텐데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0338님께서 저 내일이면 텔디 좋아한 지 벌써 1주년이에요. 1년 동안 텔디랑 함께 좋은 추억 보내면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서 기뻐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사랑한다고. 저도 너무 사랑하고 우리 1주년, 우리 2주년, 3주년, 10주년 그 이상이 될 때까지 우리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 사랑해요. 내일도 헤드라이너 모실 건데요. 새 앨범으로 돌아온 플러팅의 장인들 킥플립과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끝곡 콜드플레이의 클락스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봉재, 김유린, 영상의 김혜영,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가드는 우리 꿀친들, 저는 DJ 김태리였습니다. 우리 내일은 더 친하게 지내요. 꿀나잇.

0: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1976년 작품이죠. 로키 1편의 한 장면, 그리고 이어서 Gonna Fly Now 빌 콘티의 스코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그 유명한 장면이죠. 필라델피아 미술관 계단을 뛰어올라서 두 손을 번쩍 치켜드는 로키 발보아. 이 영화, 그리고 이 장면이 크게 화제를 모은 뒤로 그 계단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요. 로키 계단, 로키 스텝스로. 이름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애칭이 생긴 셈인 거죠. 로키 스텝스. 총 72계단. 그래서 필라델피아 미술관 72계단은 로키 스텝스로 불립니다. 그 전에 짧게 들려드린 대사는 그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있는 아폴로 크리드와의 시합을 앞두고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 로키에게 폴리가 다가오죠. 사랑하는 여인, 에드리안의 오빠. 그러니까 처남이 되는 셈이에요. 이 폴리는 뭐 로키 입장에서는 참 애증의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도 힘들 때 자기 옆에 있는 존재이지만 또 묘하게 이렇게 저렇게 사고도 치고 또 로키를 질투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쭈뼛쭈뼛 나타나서 내가 네 이름 팔아서 좀 돈 좀 벌려고 하는데 괜찮아? 했더니 쿨하게 그래 뭐 그렇게 해 하고 나서 로키는 이제 훈련에 몰두하는 게 바로 그 유명한 장면의 시작입니다. Gonna Fly Now. 이 로키가요 개봉 50주년입니다. 아까 제가 1976년 작품이라고 말씀드렸죠. 2026년이잖아요. 그래서 11월 7일에 미국에서는 재개봉을 하나 봐요. 로키가. 그리고 바로 그 같은 달 11월에 실베스타 스텔론이 영화 로키에 출연하게 된 그 사연을 그린 I Play Rocky라는 영화가 또 개봉을 합니다. 피터 페럴리 감독이 연출한. 영화를 먼저 본 평론가들 반응은 되게 좋더라고요. I Play Rocky. 아, 뭐 스텔론이 로키라는 영화를 만든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영화적인 이야기라서 오래전부터 영화로 만든다 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다음 달에 I Play Rocky라는 영화가 개봉하고 그에 맞추어서 로키 1편 50주년 재개봉을 하는데 그 포스터가 역시 오늘 들려드린 그 장면이에요. 필라델피아 미술관 그 로키 스텝스에서 두 팔을 번쩍 치켜든 이 영화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 MBC에 이 영화의 DVD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MBC 자료실에 있는 로키 DVD에서 그 장면을 직접 들려드렸습니다. 빨리 보고 싶네요. I Play Rocky. 다음 달에 뭐 국내에서도 큰 시차를 두지 않고 개봉하지 않을까요? 로키 정도의 인지도면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영화 로키로 월요일 밤 좀 힘차게 시작해보았습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2: 저번에 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것 같던데 라디오 무슨 프로 많이 들어요?

0: 서금옥의 이부의 연가요.
1: 어? 나도 그거 듣는데.
0: 전 거기에 엽서도 몇 번 보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1: 그냥 신청곡만 적어 보냈죠.
0: 네.
1: 다음에 보낼 때는요, 엽서에 그림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엽서, 그림, 꽃 필요 없어요. 문자로 보내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 보내시면 됩니다.

비치스의 이 노래 홀리데이가 흐르는 가운데 비는 내리고 은행잎은 노랗게 물들어 있고 그곳에 선글라스를 낀 그리고 트렌치코트를 입은 고인이 되신 안성기 배우께서 등장하는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첫 장면. 그 장면을 촬영한 곳은 부산 중앙동 40계단이죠. 아까 필라델피아 미술관 72계단 얘기하다 보니 중앙동 40계단 문득 생각나서 노래 골라봤고요. 제가 엊그제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 몇 편 떠올려 봤잖아요. 한 시간 동안 매직아웃 스페셜 F에서 부산 영화제 기간에 맞추어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도 있어요, 저 영화도 있어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영화 속에 실제 중요한 공간 배경으로 부산이 좀 역할을 하는 영화에 한정해서 골라본 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에서 촬영한 영화는 정말 많거든요. 부산 영상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산이라는 도시의 어떤 공간적인 특성이 영화하고 좀 어울리는 공간들이 많다 보니 부산에서 촬영한 영화는 많으나 실제로 영화 속에서 부산이 배경 자체로 아주 중요하게 좀 등장하는 영화는 또 약간 이렇게 좀 추려볼 수 있어요. 인정사정 볼 것 없다도 이 오프닝이 부산

중앙동 40계단인 걸 모두가 다 알긴 하지만 실제 영화 속에서는 부산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지 않나요? 그두 형사는 제가 알기로 인천의 경찰로 설정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고민 끝에 매직아워 스페셜 F에서는 일단 건너뛰었었거든요. 자, 영화 속의 부산이 전체적인 배경이든 부분적인 배경이든 부산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렇게 언급되거나 등장하는 영화들 조금 더 보내주시면, 뭐 이번 주에 한번더 하죠. 영화 워낙 많으니까요. 제보해 주세요. 김재영 씨, 야근 후에 택시 타고 퇴근 중인데 차 안에서 작가님 목소리가. 야근 늦게까지 하셨네요. 그리고 1845번 쓰시는 분은 무한도전 라디오 편을 너튜브로 보고 운전하면서 처음 라디오 청취하는데 너무 좋네요. 앞으로도 챙겨 듣겠습니다. 아, 무한도전이 또 이렇게 또 도움을 주네요. 무한도전 라디오 편이라는 게 그거죠. 정형돈 씨가 백캠 DJ 하고 했던 그편 말씀하시는 거죠. 와, 그게 그 오래전 무한도전이 돌고 돌아 지금 현재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청취자의 등을 떠밀 수 있다니. 와, 역시 무한도전은 대단한 프로그램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말이 맞나요? 자, 택시 타고 퇴근 중이신 분, 또 운전하면서 듣고 계시는 분, 어떤 음악이 좋을까? 역시 차 안에서는 시티팝만한 게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어제 또 나미 씨의 그 시티팝을 제가 발견한 기쁨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시티팝 몇곡 준비해봤습니다. 애니메이션 그 여름에서 브론즈, 그리고 미노이의 하루라는 제가 사랑하는 곡으로 시작해볼게요.

브론즈와 미노에가 함께한 하루라는 곡은 애니메이션 그 여름 삽입곡이고요. 이어서 싱글인 서울에서 오랜만에, 김현철의 오랜만에를 오늘은 조지의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끝난 노래는 어썸 시티 클럽의 Don't Think Feel, 영화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 삽입곡이에요. 시티팝 좋아하시면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 영화 음악 마음에 드실 겁니다. 어썸 시티 클럽의 음악들. 그리고 6288번, 삶은 순간의 연속이다. 모든 순간이 끝을 향한 여정이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영화 다코타 패닝의 Now is Good에 나온 대사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대사이고요. 2016년 가을의 끝자락, 저희 어머니께서 하늘로 긴

폭풍을 떠나셨을 때 이영음, 그 당시에 이주연의 영화 음악에 사연을 보냈는데 그때 이주연 DJ께서 사연 소개해 주시면서 용기를 주신 말씀 생각나요. 10주기가 된 올해 다시 한번 그때 신청했던 엘리 굴링의 노래가 생각나서 신청합니다. 영화 Now is Good에서 I know you care 꼭 한번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2016년이면 제가 그때는 이주연의 영화음악 작가를 잠시 쉬고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좋은 말과 함께 신청곡을 들려줬다고요. 이주연 DJ라면 아마 지금의 저보다 훨씬 더 와닿는, 네, 훨씬 더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좋은 얘기를 해 주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6288번 쓰시는 분의 어머님, 그 10주기를 맞이하여 듣고 싶다고 하신 곡 들려드릴게요. 영화 Now is Good에서 엘리 굴딩의 I Know You Care.

Now is good 에서 엘리 굴딩의 I know you care에 이어서 영화 About Time의 노래죠. Ben Folds의 The Luckiest 들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차분한 노래들이 좋은 시간대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시간에 깨어있는 분들 중에는 잠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노래가 필요할 때도 있죠. 0875번 쓰시는 분. 저도 이 밤이 너무 조용해서 가끔은 시끄러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합니다. 학창 시절 정말 좋아했던 크래쉬의 영화 비트 삽입곡 내가 그린 원 안에서. 오랜만에 듣네요. 크래쉬 내가 그린 원 안에서.

영화 비트 삽입곡 크래쉬의 내가 그린 원 안에서 이어진 곡은 영화 마지막 액션 히어로에서 메가데스의 앵그리 어게인이었습니다. 이 곡은 정대순 씨의 신청곡이고요. 부산 락 페스티벌 다녀오셨다고요. 첫날 헤드라이너가 공연 전날 갑자기 공연을 취소했고 출연진 가운데 제가 가장 보고 싶었던 둘째 날 헤드라이너 메가데스가 첫째 날 헤드라이너까지 맡아주면서 오히려 저에게는 더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금토 이틀 동안 락 페스티벌을 보았고 메가데스의 그두 번의 콘서트 정말 좋았습니다. 샌리스트도 절반 이상 첫날과 둘째 날을 다르게 했고요. 하시면서 신청곡 마지막 액션 히어로 사운드 트랙에서 메가데스의 앵그리 어게인. 메가데스의 라이브에서는 듣기 어려운 곡이지만 영화 음악에서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메가데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은 윤한호 씨의 신청곡이에요. 곡이 조금 길어서 오늘 조금 일찍 인사드리게 되겠네요. 윤한호 씨가 영화 암살자들 보셨다고요? 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안타까워서 글을 남깁니다. 논란을 제기하는 분들은 과연 영화를 보시긴 한 건지, 배우가 모델로 활동하는 기업까지 비방하는 모습은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암살자들이요. 저한테는 좋은 영화였어요. 몰입감도 아주 놀라웠고, 생각할 수 있는 주제도 던져주고,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도 볼수 있었고요. 모쪼록 많은 분들이 극장에서 보시고 직접 평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청곡은 박해일 배우가 출연한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말로 교향곡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헤어질 결심에 말로 교향곡 5번 그 중에 4악장 또 중요하게 쓰이죠. 아다지에토 영화에 쓰인 버전이 바로 이 버전입니다.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 말로 교향곡 5번 4악장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목소리가 들려. 네 목소리가 들려.

0: 잘 자요.
1: 여러분은 지금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come to me. Come to me.
1: 여러분은 지금 내 체가 들려주는 K-POP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0: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줄이로서 나한테 내겐 이 모든 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태.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모든 걸 할 수 있는 바로 난데 이제와 너와 난 그만 멈춘다면 난패. 하늘은 덥지 파래 울리자 승리의 팡팡.

0: 예향 남도가 꿈꾸는 문화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수류가 너무 좋아서 목포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제 윗세대 명창분들 같이 무대에 서서
0: 남도의 소리가 새로운 세대의 꿈으로 이어지고 사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립니다. 서로 다른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2: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술인들만의 의지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0: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예술도 지역도 다시 살아납니다. 목포 MBC 연준 캠페인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빵그레분 중에 30대 아들을 둔 분이 계신데요. 아들이 어렸을 땐 아들한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발 가만히 좀 있어. 근데 아들이 직장인이 되고 나니까 이번엔 또 이런 말을 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무실에 앉아있지만 말고 좀 움직여. 운동 되게. 생각해보면 잔소리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땐 움직이지 마 하다가 커서는 좀 움직여.

움직여 하게 되고, 또 어릴 땐 제발 빨리 자 하다가 커서는 제발 좀 일어나 하게 되고요. 자식이 자라면서 내용과 방향만 조금씩 바뀔 뿐 평생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세요? 잔소리를 하는 쪽이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여전히 듣는 쪽이신가요? 10월 13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다이나믹 듀오의 잔소리였습니다. 저는 잔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그쵸, 많이 듣죠. 듣는 비율이 훨씬 높죠. 저도 이렇게 막 참다가, 아, 엄마, 내가 알아서 한다고,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높은 확률로 좀 있다가, 아, 근데 엄마, 못하겠어.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다시 엄마한테 도움을 구합니다. 아, 엄마, 없으면 안 돼요.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화요일입니다. 그 달의 노래 있는 날이죠. 지난주 방송 들으시고 최민아님께서 이런 글 남겨주셨네요. 저는 2001년생인데 2001년에 나온 화장을 고치고가 애창곡입니다. 우와, 출근길에 제 최애곡을 듣다니 완전 행운이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세 포인트에서 놀랐어요. 2001년생이시고 근데 2001년에 나온 화장을 고치고가 어떻게 애창곡이 될 수가 있죠? 오, 이걸 어떻게 하셨죠? 근데 2001년생인데 출근을... 와, 하는군요. 하긴 2003, 4년생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죠, 이제. 와, 정말 믿기질 않네요. 오늘도 출근 잘하시고요. 아, 이번 주에도 여러분의 최애곡을 이 코너를 통해서 만나실지도 모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입니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중화역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0: 워킷 워킷 안전화.
1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12: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11: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12: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11: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13: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5: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4: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5: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4: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5: 10월 오픈 때.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이시찬님, 눈 뜨자마자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부산행 기차 타고 멀리 가볼까? 근데 씻고 옷 입고 정신 차려보니 지하철 아니네요. 제 몸은 마음보다 훨씬 책임감이 강한가 봅니다. 하셨는데요. 맞아요. 이런 날들이 있죠. 아니, 꽤 자주 있죠. 오늘은 출근하지 말아버릴까? 하고요. 하지만 네, 우리는 현실은 출근길에 올라있고요. 오늘 하루도 시작됐습니다. 같이 파이팅 외쳐보시죠. 파이팅! 2081번님이십니다. 기간제 교사인데 출근 중입니다. 남은 기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길 바라봅니다. 계약 기간은 두 달이고요. 이제 3주째네요. 하셨는데요. 오, 두 달 중에 3주째면 이제 거의 반을 향해서 또 달려가네요. 적응 잘 하셨죠? 지금이 또 시험 기간이라고 들었는데 잘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이에요. 5987번님은요. 헌옷이나 헌책을 수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그런지 수거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새벽부터 움직여 고객님 댁으로 달려가네요. 맞아요. 이제 가을이니까 여름옷 싹 한번 정리하고 또 방 한번 싹 정리하면은 헌옷, 헌책들 많이 나오겠네요. 바쁜 하루가 되시겠는데요.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시기를 힘찬 응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9009번님, 영디 첫방 때부터 잘 듣고 있는 빵글입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긴 출근길 함께해 주셔서 항상 고마워요. 노래는 스카이의 영원 부탁해요 하셨는데요. 아 진짜 제가 더 감사하죠. 첫방 때부터면은 우리 진짜 오래오래 만난 거잖아요. 생각보다 꽤 오래됐죠 저? 앞으로도 쭉 함께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출퇴근 꽤 외롭지 않게 제가 잘 해드릴게요. 신청곡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스카이의 영원 함께 하시죠.

스카이의 영원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요. 2217번님께서 신청해 주셨네요. 언니, 저 요즘 주 5일 운동해요. 운동하고 집에 가는 길이 너무 개운하고 뿌듯하고 좋네요. 데이브레이크에 좋다 듣고 싶습니다. 와, 주 5일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건데 대단하시네요. 어떤 운동을 하시는 거죠? 수영? 뭐 헬스? 아니 뭐 필라테스? 요가? 모르겠지만 진짜 엄청 건강해지실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꾸준히 오래 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이렇게 데이브레이크에 좋다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이시찬님, 2081번님께는 캡슐 세제 세트 보내드릴게요. 0524번님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1이고 남잔데요. 저번 주부터 일찍 일어나서 이 라디오를 계속 듣다가 문자도 남겨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하셨네요. 어머, 이렇게 귀한 중1 남자 빵그리시다니 반갑습니다. 0524번님. 시험기간이라 좀 일찍 일어나신 건가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좋은 습관 꾸준히 길러가시기를 바랄게요. 진짜 반가워요. 5747번님은요. 오늘로 아빠가 된 지 91일째입니다. 집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기 모습을 바라보는 중인데 힘이 나네요. 출근하고 육아하는 부모님들 파이팅입니다 하셨어요. 오, 우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빠가 되셨군요. 건강한 아기 만나신 것 같네요. 진심으로 또 진짜 축하드리고요. 보통 딱 이제 한 조금 이쯤 되면은 이제 부모님도 살만해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신생아 때 워낙에 또 자주 깨고 밥 자주 먹여주고 해야 되니까 그땐 좀 힘들지만 그래도 아기가 한번 웃으면 그 행복이 그렇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5747번님, 이 행복한 시간 가득 누리시고요. 오늘도 출근 잘하세요. 3754번님인데요. 출근 중입니다. 1시간 거리를 일부러 국도로 천천히 갑니다. 풍광을 보며 가는 게 좋아서요. 이 노래랑 함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우림의 25, 21 들려주실 수 있나요? 하셨는데요. 와, 출근 보통 우리 직장인들은 1분 1초가 바쁘고 아깝고 여유가 없는데 진짜 시간만 된다면 이렇게 하면 너무 좋죠. 아, 이 가을날 또 그 약간 단풍잎 노릇노릇하게 진 풍경들 보면은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따스해질 것 같습니다. 신청곡 바로 같이 함께 할게요. 출근길 행복하시길 바라겠고요. 자우림의 25, 21 듣고 오겠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10월 13일 화요일, 오늘은 빗소리 들으며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특히 충청 지역으로는 제법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 5에서 최고 40mm 정도, 충청 지역은 최고 50mm의 비가 오다가 낮에 대부분이 그치겠고요. 경남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밤까지 빗방울 떨어지는 곳들도 많겠습니다. 어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0.1도로 10월 중순 최고 기온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현재 기온은 18도,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대전 22도로 어제 낮 기온보다 8, 9도 정도 낮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곽정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시간을 무려 28년 전인 1998년으로 돌려볼까요? 1997년 말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한 이후 1998년에는 구조조정과 실업 문제가 본격화됐습니다. IMF 시대에 명예퇴직 같은 말이 일상 속에 등장했고요. 근무우기 운동도 전국적으로 확산됐죠. 그런가 하면 H.O.T, 잭스키스, 핑클 이런 팀들이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1세대 아이돌의 전성시대가 시작됐고요. 상징색 풍선, 멤버별 팬덤, 라이벌 구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 게임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PC방이라는 새로운 놀이 문화도 빠르게 확산됐는데요. 많은 변화가 있었던 1998년, 거리엔 어떤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을까요? 2026년의 10월을 살아가는 우리가 흘러간 10월의 노래를 다시 들어봅니다. 그달의 노래. 그달의 노래는 추억 속 어느 날 10월에 우리는 어떤 노래를 들었나 기억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28년 전인 1998년 10월의 노래 만나보려고 합니다.

되고 합니다. 와, 1998년이 28년 전이군요. 진짜 오래 전인 것 같네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근데 PC방 하니까 생각나는데, 저도 최근 PC방은 못 가봤거든요. 근데 뭐, 인터넷이나 이렇게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제는 PC방을 PC방이라고 불러도 되나? 그냥 일반 음식점에 컴퓨터들이 쭉 늘어서 있는 느낌? 그 정도로 요즘은 정말 PC방들이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게임을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진짜 시간을 보내기에도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또 옛날에는 저는 어릴 때 이게 담배 냄새 싫다고 별로 막 자주 안 가고 싶어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또 워낙에 쾌적하게 환경 조성도 잘돼 있고요. 우리만의 독특한 또 놀이 공간이죠. 자, 그럼 그달의 노래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998년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한 신인 가수가 한 편의 영화 같은 뮤직비디오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조성모 씨였고요. 노래는 바로 지금 흐르고 있는 To Heaven이었죠. 부제가 천국으로 보낸 편지인데요. 나중에 알려진 이야기인데 조성모 씨가 데뷔했던 그해 사고로 큰 형을 떠나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간 형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마음으로 시작된 노래가 1998년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죠.

1998년 10월엔 베이비복스 2집이 발표됐습니다. 바로 지금 흐르고 있는 야야야가 수록된 앨범이었는데요. 귀엽고 발랄한 분위기에 반복되는 야야야 후렴구까지 이 노래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베이비복스는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또 재미있는 건 안무인데요. 처음엔 상큼하고 귀여운 안무를 선보이다가 후반부에는 강렬한 댄스 브레이크가 등장합니다. 시간 되실 때 그 멋진 모습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98년 가을엔 거리마다 이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엄정화의 4집 타이틀곡 포이즌인데요. 엄정화 씨의 많은 히트곡을 만든 주영훈 씨의 곡입니다. 노래 자체는 애절한 이별 이야기지만 여기에 강렬한 퍼포먼스와 세련된 섹시미를 더해서 멋진 무대를 보여줬는데요. 당시에 많은 화제가 됐던 엄정화 씨의 5대5 가르마 단발머리, 그리고 또 백업 댄서로 무대에 섰던 김종민 씨까지 다들 기억나시죠?

네, 방금 함께 한 3곡 중에서 한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볼 텐데요. 아, 원래 제 마음속에 다른 노래가 한 곡이 있었는데,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니까 안 들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조성모의 To Heaven 함께하고 오겠습니다.

조성모의 To Heaven 듣고 오셨습니다. 그달의 노래, 이번 주엔 시간을 무려 28년 전으로 돌려서요. 1998년 10월 어딜 가나 울려 퍼졌던 노래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만나볼게요.

있는데요. 바로 지금 흐르고 있는 3집 수록곡 빛입니다. 당시 강타 씨는 팬들에게서 우리 아버지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집안 사정이 안 좋은데 오빠들 노래 들으며 힘내요. 이런 내용이 담긴 편지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걸 보면서 강타 씨는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함께 힘을 내자는 노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했고 그렇게 탄생한 곡이 바로 빛이었다고 하죠.

HOT가 나왔다면 이 팀도 당연히 나와줘야죠. 바로 잭스키스인데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3집 수록곡 무모한 사랑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이 끝나길 바라는 내용인데요. 근데 애절한 가사와는 달리 무대에선 힘있고 격렬한 군무를 선보였죠. 그래서 특히 이 곡은 남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는데요. 시원하게 발차기를 하는 동작부터 칼군무까지 그때 학교 장기자랑에서 이 안무 따라해본 분들 안그리 분들 중에서도 계시죠?

H.O.T. 잭스키스 나왔고요. 또 이 팀 빼놓을 수 없죠. NRG입니다. 1997년 할 수 있어로 데뷔한 NRG는 1998년 가을 지금 흐르고 있는 사랑 만들기로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요. 당시에 유로댄스 유행했잖아요. 와, 유로댄스 오랜만이네요. 이 댄스에 영향을 받은 곡으로 빠른 비트에 반복되는 멜로디까지 신나는 분위기가 음악 팬들의 귀를 사로잡았죠. 특히 이 2집을 계기로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으면서 NRG는 초기 한류를 이끈 그룹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방금 함께한 세 곡 중에서 한 곡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할 텐데요. 아, 진짜로 의도치 않았는데 공교롭게도 마침 제가 얼마 전에 딱 이 곡을 떠올렸거든요. 오랜만에 좀 듣고 싶네? 근데 오늘 나왔어요. 안 들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 H.O.T.의 빛 듣고 오겠습니다.

어둠의 둘러싸인 세상이 그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2: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3: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처.
4: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5: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6: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내 실내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4: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3: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4: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3: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5: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7: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박종근님. 저는 담양에 위치한 창평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들이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요. 지금의 3학년 학생들은 제가 3년 동안 함께 진급하며 지켜봐온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더 정이 가는데요. 3학년 1반 1번 구례에서 올라온 강유림부터 3학년 9반 22번 무안에서 올라온 최선우까지 199명 한 명 한 명이 저에게는 모두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방송을 빌려 한마디 해도 될까요? 얘들아,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어. 다들 수시 대박나고 수능도 대박나기를 선생님이 진심으로 기도할게. 창평고 3학년 우리 같이 꿈꾸자. 꿈은 이루어진다 하셨습니다. 노래는 코요테 우리의 꿈 예약해 주셨네요. 진짜 너무 감동적인 사연이에요. 3학년 1반부터 3학년 9반 22번까지 199명. 한 명 한 명 부르지는 못해도 마음속에 다 담겨 있겠죠. 그쵸. 이제 수시 한창 준비 시작할 때고 수능도 정말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학생들 부디 끝까지 파이팅 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종근님 나중에 졸업식도 되면 종근님께서 펑펑 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정이 가득한 아이들일 것 같네요. 아유, 파이팅입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끝곡으로 코요테 우리의 꿈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빵그리 분들도 모두 꿈꿀 수 있는 하루 보낼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목소리가 달라서 많이 놀라셨죠. 네, 저는 옆 채널에서 아침의 뉴스 진행하는 류수민 아나운서입니다. 지금 테디가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데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조금 늦는다고 하네요. 그 사이에 제가 잠깐 자리를 채우고 있을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가족들도 빗길 운전 조심하셔야 되세요. 오늘 굿모닝 FM에서 준비한 선물 이벤트 또 많다고 하니까 우리 테디 조금만 이해하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에픽하이 피처링 윤하 우산 듣고 왔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10월 13일 화요일 굿모닝 FM10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아, 오늘 늦었네요. 제가 너무 죄송해요. 비가 좀 오는 건 미리 알고 있어서 좀 일찍 출발을 했는데, 와, 저 오는 길에 사고가 좀 크게 났어요. 차가 전복이 돼 있던데요. 그래서 어우, 어떻게 2차선인데 어떻게 올 수가 없었어요. 뭐 수습하느라 거기에서 많이 늦겠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제 생각보다는 조금 일찍 도착한 편입니다. 아, 너무 죄송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옆 채널에서 아침에 뉴스 진행한 류수민 아나운서가 또 대신 아침을 열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마음이 지금 두근두근두근. 예,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아, 이게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빨리 오려고 했는데 이게 최선이었어요. 정석정님께서 역시 생방의 묘미 크크 테디 조심히 와요 했는데, 예, 조심히 왔습니다. 어, 진짜 근데 조심하세요. 이게 약간 급하셨나? 차가 좀 고기가 속도를 낼 수 없는 곳인데 왜 뒤집혀 있지? 너무 놀랐습니다. 큰 또 인명사고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김혜미님이 사고 현장도 있었구나. 테디는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윤아님도 비가 그렇게 많이 오나요? 저도 오늘 일찍 나가야겠네요 하셨는데, 빗줄기가 상암동은 세진 않은데 그래도 옵니다. 오기는 와서 비 오는 날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운전을. 아, 감사합니다. 류시민 아나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침에 뉴스 우리 스태프들도 다 못 가고 계셨던데 너무 민망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이런저런 마음을 또 담아서 굿모닝 가족분들 많이 놀라셨죠?

0: 그 마음도 풀어드려야 되니까 선물 이벤트 하겠습니다. 태사장이 쏜다 쏜다 쏜다. 이걸로 제가 때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원래 준비를 해놓은 건데 더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쏘겠습니다. 오늘 8시까지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 이렇게 저렇게 해드릴 거거든요. 소개가 되시면은 큽니다. 선물 크게 쏠게요. 14만원 상당의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거 명절 때 드리는 거 알죠? 예, 그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5,000번째, 10,000번째 이렇게 5,000번째 단위로 딱 당첨이 되시면 무려 100만원 상당의 크루즈 승선권 쏘겠습니다. 5,000번째, 10,000번째 주인공은 전화 연결을 할 거예요. 안 받으시면은 다음 분에게 이월됩니다. 그러니까 꼭 신청하시고 내가 5,000번째다, 10,000번째다 하는 타이밍에는 전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지난 이벤트 크루즈 승선권 당첨돼서 다녀오신 분 후기 저희한테 보내주셨거든요. 진짜 좋아 보이더라고요. 크루즈 승선권 여러분들 가져가세요. 열심히 참여하셔서 제가 쏘는 거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참여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만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문자로만 이벤트는 진행이 되고요. 미니 보내주셔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문자 그 카운팅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또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또 돌아왔습니다. 02-2056으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게 되면 스팸 아니니까 꼭 받아주시고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한마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좀 한숨이 쉬어지면서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우, 후 2시간 달려봅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정슬기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양수현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화요일 4부 문학 작품 속 도파민을 찾아보는 떠나보는 시간 태인의 빨간 책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개그우먼 허한나 씨, 출판사 민음사의 이한솔 편집자와 함께할 거예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도 시작부터 받고 있습니다.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 다 좋아요. 말머리에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해 주십시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신 분들은요. 이카운트, 강원특별자치도청, 아이로웍스,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음주여행 팀앱 대리, 노무법인 폐, 한국도로공사, 와이즈 플래닛 컴퍼니,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과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6: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7: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8: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9: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6: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1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1: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1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7시 11분 43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안전하게 오셔서 다행입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비가 오랜만에 내려서 빗길 운전 감각이 더 낯설기도 한데요. 지금 전국 많은 곳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일부 지역으로는 또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 4U 날씨와 성월입니다. 전국 대부분 10mm 안팎의 비가 오거나 빗방울 정도 떨어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호남 서해안 부근으로는 또다시 강한 강수대가 진입하고 있는데요. 오늘

0: 어제 낮 기온보다 8, 9도나 뚝 떨어집니다. 특히 내일 아침은 서울이 9도, 춘천이 7도로 많이 쌀쌀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빠밤 집중력이 화르르 타오르는 화요일에 함께할 퀴즈. 짧은 음성 속에 숨은 주인공을 찾아라. 너의 목소리가 들려. 지금부터 어떤 인물의 목소리 들려드립니다. 들으시고 이름을 맞춰주셔야 돼요. 자, 긴장감 올려야죠. 신의 영역부터 뽑아보겠습니다.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선착순 1등에게 부침 유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릴 거고요. 오늘은 또 태사장이 쏜다 쏘는 날이니까 들기름 참기름 세트까지 예 몽땅 드리겠습니다. 아, 좀 무리합니다. 제가 지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럴 생각이었어요. 모든 게 다 지각으로 금융치료로 제가 뭘 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통 크게 쏠 생각입니다. 문자번호 샷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자, 오늘 신의 영역 걸리면 대박이거든요. 집중해 주셔야 돼요. 더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민혁 PD 준비됐죠? 오늘의 문제 들려 주세요.
2: 그 당당함이 사실 팬분들 만나보면 그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힐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꿈이 생길 수도 있고 막 이런데 좋은 얘가 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어요. 전 모두가 뭐 어때 마인드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나라도 나한테 뭐 어때라 해줘야지. 그냥 일단 그리고 뭐 좀 별로면 어때. 이제 처음 해보는데

아,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네요. 자, 1등 정답자 오늘 대박이거든요. 문자가 가장 빨랐네요. 신혜영역은 문자에서 나왔습니다. 문자번호 2165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그리고 들기름 참기름 세트까지 쏩니다. 아, 어렵죠. 신혜영역 쉽지 않죠. 하지만 행운 영역도 10개 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행운의 주인공 5분, 선착순 아닌 5분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오늘 크게 드립니다. 들기름 참기름 세트 여기도 쏠게요. 예. 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다 드릴 거야? 와. 오, 민경 PD 얼굴이 좋아요, 지금. 곶간이 좀 많이 찼나 봐. 자, 오늘 대박이니까 계속 정답 보내주십시오. 노래 듣고 오는 동안 계속 받겠습니다. 이분의 노래 Like 이분.

0: But have you ever met Jenny, Jenny, Jenny? It's Jenny, Jenny, Jenny, Jenny.
1: 정답을 계속 외쳐주고 계셨는데도 안 보내주시는 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선물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빨리 보내주세요. 제가 다 써올게요. 정답 발표 지금 합니다. 소리만 듣고 그 사람이 누군지 맞추는 퀴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정답은 바로 블랙핑크의 제니였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2: 전 모두가 뭐 어때 마인드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나라도 나한테 뭐 어때라 해줘야지. 그냥 일단. 그리고 뭐 좀 별로면 어때. 이제 처음 해보는데.
1: 이런 마인드 좋다. 모두가 뭐 어때 마인드로 살았으면 좋겠다. 작년에 이제 유퀴즈 출연해서 했던 말이죠. 항상 당당하게 새로운 것에 그래서 도전할 수 있나 봐요. 그리고 또 해내잖아. 아 멋집니다. 자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이지민님 정답 제니. 더더 멋있어지는 제니이네요. 그리고 위켄드 주말 오빠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어에 관심 가지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영어를 너무 잘하는데도 이렇게 한글 우리말로 또 이렇게 위트 있게 해주는 것 때문에 한글 또 세계화가 되는 아 긍정적인 효과까지. 1637번님이 제니 이런 딸 있으면 진짜 어떤 기분일까요? 물론 테이 같은 아들도 좋고요. 후후 하셨는데 어우 테이 같은 아들과 제니 같은 딸이 있으려면은 부부가 진짜 금슬이 좋아야 돼요. 몇 년 차이야 나이 차이가. 그러게요. 아,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 모두에게 들기름 참기름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지금 오신 분들 잘 들으세요. 8시까지 문자 소개되시잖아요. 다 쏩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뭐 누구 이렇게 해서 문자 읽어드리잖아요. 그분들 모두에게 들기름 참기름 세트 쏘고 있습니다. 지금 태사장이 쏜다 쏜다 쏜다 이벤트거든요. 그리고 5,000번째 만번째 문자에 당첨이 되시면 100만원 상당의 크루즈 승선권 보내드립니다.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마음껏 빨리 보내주세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매일매일이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언젠가 네가 내게 사준 베개야 한시도 떨어져
1: 베개에서 떨어져 이제 일어나야죠 학교 가야죠 아침 7시 기상점호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4: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4: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around like a
1: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스몰 간식을 원래 써야 되는데 오늘은 다 쏜다 했죠 10만원이 넘는 14만원 상당의 들기름 참기름 세트 모두에게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번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8373번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페이커 기념 우표 나온 거 봄? e스포츠 선수 첫 단독 기념 우표래요. 다음 주 금요일에 발행된다고 하던데 당장 사러 갈 거예요. 우표 발행과 함께 서울중앙우체국 안에 위치한 우표 박물관에서는요. 페이커 기획 전시도 열립니다. 페이커 선수의 개인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다고 하니까 팬분들은 무조건 가야죠. 예,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373번님 들기름 참기름 세트 쏩니다. 8819번님 서준맘 코미디언 박세미 씨가 결혼 발표한 거 봄 한 살 연하의 비연예인 남자친구와 결혼한대요. SNS 올린 사진 보니까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나저나 아이 나오면 이름을 서준이로 짓는 거 어떨까요? 원래 굿모닝 FM의 가족이었죠. 우리 개국공신이었는데 세미 씨가 결혼을 합니다. 굿모닝 FM 할 때는 이렇게 예비 신랑을 만나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외롭다 막 이랬었는데 이상형이 테이 오빠라고 인터뷰한 거 제가 봤었는데 테이랑은 전혀 다른 캐릭터를 만나서 100년 가야를 맺습니다. 물론 제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너무 축하해요. 쌤이 축하해. 8819번님 들기름 참기름 세트 쏩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오늘 선물도 크니까 더 많이 보내주세요. 그동안 박쌤이 김소유 뭔들 못하겠어요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박세미 김소유 뭔들 못하겠어요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뽐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보겠습니다. 5838번님 어제 프로야구 정규 시즌 3위 결정전 뽐 기아 타이거즈와 LG 트윈스가 맞붙었는데요. 2대2로 치열하게 싸우다가 8회 말에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가 역전 2점 예, 홈런을 2점 홈런을 쏴서 승리를 했습니다. 시즌 45 홈런이었는데요. 이번 시즌 홈런왕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후후후 도영아 니 땜시 살아야. 아, 또 기분 좋은 소식을 아 도영 선수가 또 해내네요. 얼마나 좋을까요? 팬들 얼마나 신날까? 5838번님 들기름 참기름 세트 쏩니다. 2680번님 피겨스케이팅 차준환 선수 생활 잠정 중단한다는 소식 봄 지난 시즌을 마치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국가대표 활동을 잠시 내려둔다고 해요. 앞으로 배우로서 만나볼 수 있는 걸까요? 기대됩니다 하셨는데 많은 고심이 있었겠죠. 그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을 하고 늘 뭐 이 정도까지 해내신 분들은 어떤 걸 해도 해내는 에너지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해내는 모습 꼭 보여주십시오. 파이팅! 2680번님 들기름 참기름 세트 쏩니다. 하나 더 볼까요? 5645번님 이수만 프로듀서가 K-POP 시장에 복귀한 거 봄? 어제 드디어 이수만 프로듀서가 프로듀싱한 7인 보이그룹 A2O Soul과 걸그룹 A2O Light가 데뷔를 했습니다. 저는 진짜 이수만 프로듀서와 취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딱 제 취향의 노래와 비슷한

비주얼이더라고요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이 뭐랄까 뭔가 깨끗한 느낌이랄까, 아 그런 초창기 SM 그 아이돌의 느낌 그 있잖아요. 다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우리. 그 느낌이 오 진짜 있어. 와 진짜 확실히 다릅니다. 예, 달라요. 5645번님 들기름 참기름 세트 쏩니다. 선물 맛있게 예 드십시오. 아 비싼 걸 자꾸 쏴가지고 제가 너무 떨리는데 우리 민경 PD 너무 여유 있게 있어가지고 이 모습 좀 어색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다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웅,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 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3: 네, 테디. 저도 올 때 생각보다 미끄럽다 싶긴 했거든요.
2: 네.
3: 확실히 사고가 많습니다.
2: 그래요?
3: 네, 특히 전복사고 같은 좀 큰 사고가 많은 것 같아서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노들길도 사고가 크게 나면서 전면 통제가 있었는데요. 한강대교 방향으로 한강철교 지나자마자 차량 여러 대에 크게 부딪히면서 30분 넘게 전면 통제 있었고 뒤로 차들이 계속 서 있었는데 이제 한 개 차로씩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노들길 한강대교 쪽은 피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로 차들 몰리면서 여기 여의도 일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1시간 이상 걸리고요. 강변북로도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10분 예상됩니다. 반대쪽으로 올림픽대로 구리암사대교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 10분 정도 예상되고 강변북로는 구리암사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50분 걸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쪽 경부동탄터널 입구도 사고 나면서 3, 4, 5차로가 막혀 있어서 일대 많이 혼잡합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재인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민재인 리포터, 오늘 제가 지각했어요. 오늘 진짜
1: 비가 와서.
0: 네, 사고가 나서.
1: 맞아요.
0: 와, 그 수습하는데 한참 몇십 분을 서 있었어요.
1: 제가 오는데도 사고 난 것들 저 두 곳 봤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진짜 예. 아침에 운전 조심하셔야 될 것
0: 조심하셔야
1: 같습니다.
0: 돼요. 아, 그래도 우리 재인 리포터는 안전하게 또 잘 오셔서 다행입니다. 또 먼 데서 오셔가지고.
1: 네.
0: 태사장이 쏜다 이벤트 하고 있는데 8시까지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한테 저희가 이런 적이 없거든요. 원래 뭐 100번째 200번째 이런 건 있었는데
1: 그쵸.
0: 그냥 소개되면 다 쏩니다 저희.
1: 와.
0: 그래서 자영 리포터도 선물 하나 쏘시죠.
1: 진짜요?
0: 예, 문자 소개해 주시죠.
1: 그러면 2412번님 육아휴직 중인 4개월 아기 키우는 엄마입니다. 하루하루 너무 힘든과 너무 예쁨을 동시에 느끼고 있답니다. 유일한 세상 소식통 굿모닝 FM 매일 함께하고 있어요. 엄마들 모

0: 모두 육아팅입니다. 5분 드리고 싶습니다.
1: 아 너무 좋네요. 예, 4개월 때 진짜 힘들죠.
0: 진짜 힘든데 이제부터 점점 편해질 거예요.
1: 이것도 긍정적인 소식이네요.
0: 네.
1: 좋아요. 9763번님도 태희 삼촌 저희 집 이사했는데 놀러 오세요. 제가 시원하게 초대권 쏩니다. 태희 삼촌 더 쏴주세요. 했는데 이사한 사진까지 보내주셨거든요.
0: 와 뷰가 좋네요.
1: 예, 저희가 14만원 정도 들기름 참기름 세트 쏠 건데 저는 14만원 이상 먹을걸요. 손해일 텐데. 자 참기름 들기름 세트 국산으로 쏩니다. 8시까지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선물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태사장이 쏜다 쏜다 쏜다. 5000번째 만번째 문자 당첨되시면 100만원 상당의 크루즈 승선권 쏘겠습니다. 문자로만 합니다. 샵 8000번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입니다. 자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0: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필수 예방접종으로 전환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 아, 올해부터 코로나19 필수 예방접종이 됐군요.
0: 네, 임시 예방접종 대상이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올해부터 필수 예방접종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1: 네.
0: 먼저 70세 이상 어르신과 12세 이상 면역 저하자, 또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등이 우선 접종 대상이고요. 65세 이상 대상자는 오는 15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1: 일단은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독감 백신 맞을 수 있나요?
0: 네. 독감 백신도 동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특히 정부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의료기관에 방문한 김에 이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을 함께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접종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되고요. 접종 후에는 30분 정도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한 뒤에 귀가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백신은 내년 6월 30일까지 한 차례 접종을 하면 되는데요. 다만 면역 저하자는 의료진과 상담한 뒤 두 차례 접종할 수 있습니다.
1: 예, 우선 접종 대상인 분들 가까운 보건소 가셔서 코로나19와 독감 백신까지 함께 꼭 접종하시길 바랍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29일부터 주민등록등본 표기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이런 건 중요한데 어떤 점들이 달라져요?
0: 네, 가장 큰 변화는 등본에 가족관계를 표시하는 방식인데요. 지금까지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 부, 배우자의 모처럼 구체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배우자만 배우자로 남고요. 자녀와 부모, 형제, 자매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시가 됩니다. 실제로 이 재혼 가정에서 아이의 전학 서류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면 자녀 항목에 배우자의 자녀라고 표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표기가 사라지게 된다고 해요.
1: 여기 사생활 보호에 좀 배려 처음에 차원의 변화가 좀 생기는군요.
0: 네, 그리고 식구를 적는 순서도 바뀝니다. 지금은 세대주 배우자의 부모나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 등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상대적으로 뒤에 기재가 됐는데요. 오는 29일부터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올라갑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누구 쪽 가족인지 따지지 않고요. 나이 순으로 기재가 된다고 해요.
1: 아, 좋네요.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식도 바뀌나요?
0: 네, 이 발급 방식은 일반과 상세로 나뉘는데요. 제출처가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 일반으로 발급받는 게 기본입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처럼 구체적인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 상세를 선택해서 기존 방식대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신청서에 발급 용도와 목적을 꼭 적어야 합니다. 사생활 노출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장치라고 해요.
1: 네, 오는 29일부터 바뀐다고 하니까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으실 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가을 단풍철을 맞아서 등산객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안전사고도 많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예, 매년 가을마다 사고 소식이 좀 들려왔던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이 소방청에 따르면 날씨가 선선해지고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10월에 연간 산악사고 구조 건수의 12.4%가 집중이 됐는데요. 사고 원인별로는 실족, 추락이 전체 32%를 차지했고요. 경련이나 저체온증, 탈진, 탈수 등 몸 상태 이상으로 인한 사고도 적지 않았습니다.
1: 네, 즐겁게 산에 올랐다가 다치면 너무 속상합니다. 어떻게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0: 우선 산행 전에는 기상 정보

0: 물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혼자 산에 오르는 건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시고 가능하면 일찍 출발해서 해가 지기 전에 하산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산행 중에 땀이 식으면 체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온용 겉옷을 미리 꼭 준비하시고요. 음주 산행, 이건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만약 산행 중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길을 잃었다면 등산로 곳곳에 설치된 국가 지정 번호판이나 산악 위치 표지판을 확인해서 119에 바로 신고하시길 바랄게요.
1: 예, 산행 전에 컨디션 체크부터 준비물까지 꼼꼼히 챙기셔야 돼요.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가을 산행 되시길 바랍니다.
0: 네, 4545번님, 등본 표기 방식이 새로워진다니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등본 확인을 해야 하는 직업이라 꿀정보네요.
1: 어허, 3161번님도 안녕하세요. 여긴 병원인데요. 독감 접종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미리미리 접종 받아서 건강한 겨울 나시길 바랍니다. 해버군테이 하시면서 일단은 이렇게 소개되시잖아요.
0: 네.
1: 저희 태사장이 쏜다 쏜다 쏜다. 다 쏩니다.
0: 이것도
1: 쏩니다. 예,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쏴요.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쏩니다. 자, 그리고 1000번째, 2000번째 문자들 도착을 이미 했었는데 이분들에게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000번째 문자입니다. 4394번님, 테디 안전하게 도착해서 다행이에요. 오랜만에 문자 보내는데 태사장이 쏜다고 해서 문자 보내는 건 사실 맞아요. 아,
1: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1000번째 당첨되셨고요.
0: 네.
1: 2000번째 문자도 소개해 주시죠.
0: 네, 9309번님, 또 찾아온 청취율 조사네요. 저도 전화 꼭 받아보고 싶어요. 굿모닝 테이드 씁니다. 시원하게 외치고 싶네요.
1: 아, 감사합니다. 두 분에게도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그리고 녹용 홍삼 선물 세트까지 너무 많이 줘서 지금 떨려. 까지 얹어서 쏩니다. 저희 오늘 곳간 다 텁니다. 예, 8시까지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 다 선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 많이 해주세요. 5000번째 10000번째 문자에 당첨되시면 100만원 상당의 크루즈 승선권 쏘겠습니다. 오늘 놓칠 거예요. 샵 8000번 문자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이 듭니다. 문자로만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는 지금 제가 다 읽고는 있지만 이벤트에는 이게 카운팅이 되지 않아서 함께 하실 수가 없네요. 자, 깨알 뉴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건데 NCT 위시의 아이스파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1: 반반.
0: 요즘 실력자들이 많아요. 만점자가 나올 듯 말 듯 긴장감이 아주 철철 넘칩니다.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오늘은 특별히 14만원 상당의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까지 쏘겠습니다.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앤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와, 진짜 많이 쏜다. 신청사연 바로 만나봅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반반한 퀴즈 듣고 집을 나서는 예쁜 우리 딸에게 선물하고 싶은 마음에 신청해봅니다. 만약 당첨이 된다면 너무 행복한 하루의 시작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조금 덜 행복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행복하신 분입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2: 밥만 맞추고 치킨도 먹자. 빠라빠라바라밤.
0: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저는 마음도 몸도 멋지게 나이주고 싶은 아줌마 조숙영입니다.
0: 아, 수경님 반갑습니다.
2: 네.
0: 아,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무 뭐랄까 품위가 좀 느껴지고 고상하시고 이렇게 모든 예 좋은 느낌이 다 있네요.
2: 네, 저는 이 얘기 드려도 되나요? 저는 굿모닝 FMT를 통해서 네. 제 인성, 지성, 연기력, 가창력 모두 느꼈습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 세상에, 방송하시는 분 아니죠?
2: 네, 아닙니다.
0: 어머, 딕션도 너무 좋으시고 참 기분 좋은 네. 목소리이십니다. 아, 어쨌든 행복한 하루의 시작을 하시려고 하시네요.
2: 네네.
0: 마음이 좀 긍정적으로 이제 살고 계신 것 같은데.
2: 그러기 위해서 좀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너무 멋집니다. 너무 멋져요. 아니, 따님은 평소에 어떤 딸이에요?
2: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예쁘고요.
0: 예.
2: 마음도 착해요.
0: 세상에.
2: 그러나 고집은 좀 있는 편입니다.
0: 그걸 다 누구 닮아서 그런 걸까요?
2: 그거 외모는 아빠를 좀 닮았고요.
0: 어머,
2: 다 아빠인 것 같은데요.
0: 고집까지?
2: 네.
0: 수경님은 고집이 좀 없으시고.
2: 저는 약간 제 말씀드리면 약간 한우석이라고 하던데요.
0: 수경님 많이 사랑스러우신데 자 오늘 퀴즈까지 잘 푸셔가지고 완벽한 하루의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퀴즈 자신 있으세요?
2: 자신이 없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화이팅 한번 외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2: 화이팅!
0: 좋습니다. 반반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시간은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2: 네.
0: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빼기를 하자. 40 빼기 14는?
2: 26.
0: 대한민국에서 화재 구조 구급 신고 전화번호는?
2: 119.
0: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그림에?
2: 떡.
0: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그저 바라만 보고
2: 아니
0: 돈이나 물건을 빌려서 쓴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뜻하는 세 글자 단어는
2: 해영증?
0: 딸을 영어로 하면
2: 너라
0: 이게 뭔 개소리야 이 대사가 나오는 배용준 문소리 주연의 사극 드라마 제목은
2: 패스
0: 패스 패스 사자성어

0: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음. 유비
1: 무환.
0: 1992년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딴 올림픽은? 모른 패스.
1: 패스.
0: 개밥바라기는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서 보이는 이것을 뜻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이것은?
1: 햇볕.
0: 맞아요. 자, 이게 뭔 개소리야? 나오는 배용준, 문소리 주연의 사극 드라마 제목. 이게 뭐 왕이 들어가, 왕.
1: 왕이 들어가요?
0: 어. 너무 아깝다.
1: 모르겠다.
0: 태왕사신기였어요. 태왕사신기.
1: 아,
0: 이걸 안 보시면 몰라요, 드라마는. 아, 근데 문제 너무 잘 푸셨어. 결과 발표합니다. 10문제 중에 무려 8문제만 쉬어서 성공하셨습니다.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14만원 상당의 참기름 들기름 세트, 치킨은 콜라 세트까지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황인주 선수가 금메달 딴 올림픽은 바르셀로나.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었습니다. 아, 너무 문제 잘 푸시는데요. 야, 수경님.
1: 네.
0: 너무 멋진, 예, 오늘 시간이었습니다.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제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 양희석, 아들 양성규, 며느리 혜정이, 우리 딸 사랑하는 딸 소피아 양하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 네, 우리 수경님도 건강하시고요.
1: 네네.
0: 네, 너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요.
1: 네, 테디 많이 팬입니다. 제가 7시만 되면은 테디 만날 시간이야 하고 달려옵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늘 달려와 주세요.
1: 네.
0: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보내드려요. 안녕.
1: 네, 안녕. 감사합니다.

0: 담담한 퀴즈 나갑니다. 아유, 목소리가 너무 품격 있으셔. 반말한 퀴즈에 나왔던 떡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우리나라 전통 떡 중에 하나인 이것은요, 맵쌀가루에 물을 내려서 시루에 쪄서 만드는 떡입니다. 자, 눈처럼 하얀 색깔에 담백하고 포슬포슬한 식감이 특징이죠. 이 떡 무엇일까요? 기권식으로 내드립니다. 1번 백설기, 2번 피자설기, 3번 레드벨벳의 설기. 슬기씨. 예. 자,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추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들기름 참기름 세트 여기에서도 쏘겠습니다. 정답은 광고 듣고 와서 바로 발표할게요.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자, 덤으로 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맵쌀가루를 실에 쪄서 만든 하얗고 담백한 맛이 특징인 떡 정답은 바로 1번 백설기였습니다. 5859번님이 백설기 테디 아버님 댁에 참기름 한 병 놔드려야겠어요 하셨는데 아, 왜 저희 아버님 댁에 아, 옛날에 이 카피가 진짜 유명하긴 했는데 오랜만이네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 오늘 생신이십니다. 예, 김수자 연자 여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혜수님이 백설기요. 어릴 때는 안 먹던 백설기였는데 나이 드니까 어찌나 맛있는지 입맛도 나이 드는 건지

0: 그러니까요.
1: 이게 어릴 때는 더 자극적인 거 먹다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진 맛을 알게 되는 것 같아. 그중에 이 백설기가 있어. 맞아요. 두 분 포함해서 맞춰주신 다섯 분 저희 선정해서 들기름 참기름 세트 쏘겠습니다. 명단은요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태사장이 쏜다 쏜다 쏜다 이벤트 하고 있는데 8시까지 소개된 분들에게 들기름 참기름 세트 그리고 5000번째 만번째에게 크루즈 승선권 쏠 거거든요. 7분 남았어요. 이제 7분. 빨리 참여하세요 여러분. 자, 3000번째 4000번째 다 왔거든요. 모든 보내주신 분들에게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3000번째는 2111번님 축하드립니다. 11월에 우리 깜짝이가 나와요. 축하해주세요. 우리 아내 고생이 많아. 사랑해. 테디도 깜짝이 클 때까지 오래오래 같이 해줘요. 하트 하셨는데 아유 너무 축하드려요. 당첨되셨고요. 4000번째는 3542번님 주말에 헤어졌던 남친과 재회했어요. 이제 숨이 좀 쉬어지는 것 같고 가을 날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모두 사랑하며 행복하세요 하셨는데 그렇지. 이게 턱 막히는 그 시간이 있는데 숨 트여서 다행입니다. 자,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녹용 홍삼 선물 세트까지 쏩니다. 대사장이 쏜다 쏜다 쏜다. 5000번째 문자 발표합니다. 2656번님 오수하는 아들을 위해 절에 백일기도 가는 중이에요. 시작을 태사장님과 함께해요. 운전 중이니까 문제를 못 보내서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은 더 일찍 서두른 덕에 크게 쏘신다길래 저도 한번 문자 보내요 하셨는데 2656번님 5000번째 문자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아, 이게 전화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받으시면은 크루즈 승선권 쏩니다. 자, 전화 바로 걸겠습니다. 아, 이거 안 받으면은 다음.
2: 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예, 문자 보내셨죠?
2: 네.
1: 축하드립니다. 5000번째 문자 주인공 당첨되셨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100만원 상당의 크루즈 승선권 선물로 드립니다. 야. 네. 라디오 듣고 계셨어요?
2: 네, 듣고 있었어요.
1: 아, 정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2: 네. 아, 네. 저는 서울 사는 52살 이윤이라고 합니다.
1: 반갑습니다. 아, 너무 축하드리고요.
2: 네. 네.
1: 평소에도 굿모닝 FM 좀 듣고 계신가요?
2: 네, 근데 운전하면서 들으니까 이게 귀에 잘 들어오지는 않아요.
1: 아, 그래도 이게 좀 편안한 편인가 봐요, 제 목소리가.
2: 네, 너무 좋으세요.
1: 아, 너무 감사하네요. 아, 네. 오늘 이렇게 큰 이벤트에 또 당첨되셨는데 크루즈 승선권 드릴 거거든요.
2: 네.
1: 어떻게 떠나는 시간 되세요?
2: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만들어야지. 누구랑 가실 거예요?
2: 저 아들하고 같이 갈게요.
1: 아, 너무 좋다.
2: 네.
1: 아, 저희 시간이 없어가지고 끝으로 네. 이제 한마디 좀 해주실까요?
2: 아, 네. 저희 아들 이번에는 꼭 수평 합격해서 마음 편하게 같이 라디오 들었으면 좋겠어요. 응원해주세요.
1: 아하. 예, 운이 같이 트이는 거거든요. 무조건 될 네. 겁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저희는 광고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3: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다. 행복하죠. 하지만 금세 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요.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하지만 그 안에서 버티느라 고생이죠. 연애할 땐 행복, 싸우면 괴롭고, 결혼할 땐 행복, 이어지는 생활은 현실, 아기를 낳으면 행복, 육아는 눈물겨운 분투. 심리학자 서은국 교수는 행복이 아이스크림이랍니다. 달콤하지만 반드시 녹는다. 거대한 아이스크림을 쫓아다니기보단 한 입씩 살짝 자주 맛보며 사는 법을 궁리하자. 이게 현명하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5: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0: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 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2: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볼 차례입니다. 목포 MBC가 전문기관과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 해상 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2기 교육은 2026년 11월 30일부터 2027년 2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 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영등포구 사는 이성민입니다. 라디오 슬로건이 아침을 씹어먹자잖아요. 뭐랄까 아침에 활력을 준달까? 되게 기분이 좋아요. 방송을 들으면 활기차고 그래서 되게 즐겨 듣고 있어요. 아침을 씹어먹자. 제가 헬스장에서 하루 정도 1일권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테디랑 지인으로 보이는 분이 같이 들어오셔서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키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시고 덩치도 되게 좋으셔서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대가 테이 노래 되게 많이 들으면서 자란 세대거든요. 그래가지고 반가운데 그냥 아는 척은 딱히 안 했죠. 그냥 부담스러울까봐. 아 이거 되게 부끄럽네요.

0: 오라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해보 굿데이.
1: 노래를 하시는 폼이 아 훈남인 게 느껴집니다. 아 노래 잘하시네요. 영등포구에 사는 이성민 씨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을 했습니다. 헬스장에서 저를 보셨다는데 언제적일까요? 아 그래요. 제가 헬스장 이곳저곳 많이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운동 안 한 지 꽤 돼가지고 이런 문자 보면 저도 약간 추억 속에 들어가는 헬스장이 그래요. 아, 제 생각보다 실제로 만나면 거인입니다. 다들 깜짝 놀라요. 많이 커서.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 보내주십시오. 성민씨가 처음에 제작진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의심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 예, 보이스피싱 오해 받더라도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꼭꼭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노래도 불러주셨는데 너무 잘 불러주셔서 기분이 좋네요.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

0: 하시는 분들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이 있어요. 그곳에서 신청해 주셔도 되고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들어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굿모닝 가족들을 위한 선물 이벤트 태세장이 쏜다 쏜다 쏜다. 8시까지 했었는데 다 써야죠. 예, 6000번째 7000번째까지 왔거든요. 발표하겠습니다. 6000번째는 3909번님. 출근 직전 주차장에서 제가 8시 문을 닫아봅니다. 비가 꽤 오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아자아자 하세요. 태희님 진짜 출근 전 에너지 전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제가 더 감사합니다. 당첨되셨고요. 7000번째는 7408번님. 오늘 딸아이가 면접을 보러 가요. 딸보다 제가 더 긴장을 했는지 밤새 잠을 못 잤는데 김채연 화이팅! 이름 한번 불러주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하셨는데 잘할 거예요. 우리 채연 씨 잘할 건데 7408번님 화이팅! 두 분에게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그리고 녹용 홍삼 선물 세트까지 쏩니다. 태사장이 쏜다 쏜다 쏜다 이벤트 계속 될 거예요. 우리 크루즈 선물 아직 만 번째 안 나왔거든요. 어이,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또 그렇게 많이 보내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쌓이면은 많이 보내주실 것 같은데 많이 보내주실수록 다 가져갈 수 있는 선물 이벤트 또 할 거니까 참여 많이 많이 해주세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이분이랑 함께하면요. 언어유의 시간이 한층 우아해져요. MBC 정슬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슬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0: 휴진 아나운서가 이제 휴가를 가셔가지고 다음 주까지 자리를 든든하게 채워주실 것 같아요.
1: 네. 든든하게 채워야 될 텐데.
0: 아 너무 든든합니다. 너무 든든해요. 휴가 가신 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벌써 이틀째인데. 슬기 아나운서는 휴가 때 좋은 곳으로 또 여행 다녀오셨네요.
1: 네, 저 이번에 유럽에 다녀왔어요.
0: 어디 갔다 오셨어요?
1: 파리랑 포르투.
0: 와 좋다. 어, 둘 중에는 어디가 더 취향이 맞았어요?
1: 저는 파리.
0: 파리였어?
1: 네.
0: 와, 잘 어울린다. 파리에는 우리 대장님 잘 어울려. 아, 음식은 어땠어요? 음식.
1: 저는 원래 파리 음식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아주 만끽하면서 많이 먹었습니다.
0: 파리 음식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1: 뭐 에스카르고도 있고요. 네. 과일도 맛있고 유제품도 너무 맛있고
0: 그치.
1: 사실 정말 빵도 맛있고 너무 맛있어요. 아. 그래서 어딜 가나 행복했던.
0: 이게 사실은 뭐 유럽 음식이 막 이런 저 조합보다 그냥 빵과 커피와 네. 뭐 이런 건데 낭만 찍어 먹는 거잖아요.
1: 맞아요. 아, 그 테라스 낭만 아시죠?
0: 그렇지. 아,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 그렇습니다. 아, 다들 이렇게 유럽 떠나오는데 나도 한번 가야 되는데. 아 스페인 너무 가고 싶어요. 스페인.
1: 아 이번에 우리 아나운서국에서 스페인 되게 많이 가셨거든요.
0: 그래서 더 가고 싶어요. 휘준 아나운서 갔다 왔다니까.
1: 어 맞아요. 스페인 휘준이도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언제 가실 좀 계획이 있으세요, 태디님?
0: 아 계획을 못 짜고 있어요.
1: 휘준이 여기에서 안 보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굿모닝 FM에서
0: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있는데. 기회가 되면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든든한 우리 대제장님과 언어 유희 시작해볼까요?
1: 네,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제보해주세요. 오늘은 유의해야 할 외래어 표기법 소개해드릴게요.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Let's go! 야, 정슬기! 너 좋겠다. 너 파리로 여행 다녀왔다며?
1: 어, 완전 좋았잖아, 진짜.
0: 오, 그럼 맛있는 프랑스 음식 뭐 먹었는데? 바게트 먹었어. 바게트? 바게트는 퐁듀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1: 아, 바게트 아니고 바게트가 맞고
0: 아,
1: 퐁듀 아니고 퐁듀.
0: 퐁듀. 하, 진짜. 어, 알겠어. 뭐 먹었는데?
1: 아, 크로와상 샌드위치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
0: 야, 크루아상 아니고 크루아상이거든.
1: 야, 너 아까 내가 좀 뭐라고 했다고 삐졌나?
0: 아니거든, 아니거든.
1: 맞는 것 같은데.
0: 아니거든, 아니라니까. 그리고 꽁트는 꽁트일 뿐, 화내지 말자.
1: 꽁트 아니고 콩트.
0: 콩트. 나 안 해, 나 안 해. 아주 지적하다 끝나겠네. 지적하다 끝나겠어. 대화가.
1: 이런 친구 있으면 대화하기 진짜 싫을 것 같아요.
0: 아, 너무 피곤할 것 같아.
1: 자, 오늘 우리가 유의해야 할 외래어 표기 바게트, 퐁듀, 크루아상.

0: 퀘스트입니다. 자, 오늘 상황극에서 다양한 프랑스어 단어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네. 올바른 표기를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빵이죠. 바게트가 아니라 바게트. 맞습니다.
1: 아, 트라고 해야 되는구나.
0: 네,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티읕과 같은 파열음을 표기할 때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래서 쌍디귿이 아닌 티읕으로 적은 바게트가 맞죠. 그리고 단편 소설보다도 짧은 이야기를 뜻하는 콩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된소리 쌍기역 대신 키읔을 써서 콩트가 아닌 콩트로 쓰고요.
1: 네.
0: 또 치즈를 녹여 만든 요리죠. 퐁듀가 아니라 퐁뒤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프랑스어로 녹이다를 뜻하는 동사 퐁드르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퐁듀가 아닌 퐁뒤 올바른 표기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네, 다음은 초승달 모양의 빵. 정확한 표기는 크루아상이 아니고 크루아상입니다. 프랑스어에서는 알파벳 O와 이가 이어진 오이의 발음이 와보다는 우아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프랑스어의 발음을 기준으로 크루아상이라고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거 잘못 쓰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았네요. 일상에서.
0: 네. 저도 파리라고 했는데 아까. 파리.
1: 네. 파리. 쌍디귿 아니고 예. 티읕으로 바게트.
0: 네, 테디님은 크루아상이랑 바게트 중에 어떤 빵을 더 좋아하세요?
1: 저는 이런 질문이 너무 속상해요. 둘 다 먹어도 되잖아요. 둘 다 먹어도 되잖아. 둘 다 좋아합니다.
0: 그럼 둘 다 좋아하는 거예요.
1: 요거 먹고 저거 먹으면 둘 다 맛있어.
0: 맞아요. 그럼 예. 되네요.
1: 이현정님이 바게트는 뜯어 먹어야 제맛.
0: 아, 맞아요. 뜯어 먹어야 제맛이죠. 뭘 좀 아시네요.
1: 뭘 좀 아시네요.
0: 이현정님.
1: 예. 9672번님.
0: 네, 올리브 오일에 바게트 콕 찍어 먹고 싶은 아침이네요. 아, 맞아요. 진짜 올리브 오일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1: 예.
0: 갓 나온 바게트를. 아, 또 먹고 싶네요.
1: 전 이런 문화가 잘 경험해보지 못해서. 바게트를 열어가지고 안에 막 고기 넣고 막. 이런 것만 많이 먹지. 아, 요 본연의 맛을 잘 즐기지 못했네. 부족합니다, 제가. 자, 우리 파리 다녀온 슬기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노래 띄워드립니다. 스텔라 장의 L'amour, le baguette, 파리 띄워드립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0: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0: 맵대리 코끼리베이글닷컴, 아이로웍스, 주식회사 워킷,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대자동차, 한국콩나물숙주농업인협회와 함께합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3: 오뚜기.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안녕하세요.
6: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6: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6: 연두리.
5: 잘 부탁드립니다.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8시 15분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파리에선 바게트에 퐁디를 찍어 먹는다지만 우리는 커피 한 잔에 빗소리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1: 아, 낭만 있다.
2: 네, 더 낭만 있죠. 전국이 흐리고 곳곳으로 가을비가 정말 오랜만에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다만 나주, 문경, 대전 쪽으로는 제법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오늘 낮에 대부분이 그치겠고요. 경남 지역으로는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서 날이 확 추워지겠습니다. 퇴근길 생각해서 옷차림은 좀 따뜻하게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15도,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이 30.1도까지 올랐는데요. 어제보다 8, 9도나 뚝 떨어지겠고요. 대전 22도, 대구 23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아침은 서울의 기온이 9도까지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체감추위가 더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수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기자님 오늘 멋지십니다.
1: 왜 멋질까요?
0: 스타일링이 약간 네. 래퍼 같이.
1: 아, 래퍼.
0: 래퍼 같이 오셨어요.
1: 래퍼. 요.
0: 잘할 것 같아. 아, 딕션이 좋으시니까 랩도 잘하실 것 같아. 막상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뭐가 있으세요?
1: 좋아하는 음악 장르요?
0: 네.
1: 저 테이.
0: 아, 또
1: 테이는 장르니까요.
0: 예. 비즈니스를 하시는. 알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자, 기자님 오늘 어떤 네. 키워드 가져와 주셨을까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킬레이션, 나 혼자 휴전, 6300입니다.
0: 아, 가슴 아픈 또 키워드가 네. 있네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킬레이션입니다.
0: 국내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에서 네. 부작용 위험이 있는 중금속 배출 주사를 네. 비타민 주사라면서 노동자들에게 맞게 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1: 네, 지난 주말 MBC 뉴스데스크와 스트레이트 보도로 전해졌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는 DN 오토모티브고요. 이 DN 오토모티브 울산 공장에서 공장 노동자들에게 의무 건강검진 직전 중금속 배출주사 킬레이션을 맞도록 해왔다는 의혹입니다. 이 공장에선 납을 이용해 차량용 배터리를 제조하는데 건강검진에서 납수치가 높게 나올까 우려한 회사가 혈액 속 중금속을 소변으로 강제 배출시키는 킬레이션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여서 투약하도록 했던 건데요.
0: 심지어

0: 여러 차례에 맞춰왔다는 의혹이 있어요.
1: 네, MBC가 회사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는데요. 달력 날짜마다 노동자 이름과 투약 횟수가 적혀 있었다고 하고요. 또 보건관리자 명의로 추가 킬레이션 주사가 필요한 대상자를 안내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DN 오토모티브 측은 주사를 맞고 말고는 노동자 자율 선택이고 강제 사항은 전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요. 회사가 납수치가 높으면 무급으로 집에서 쉬고 쉬는 동안 킬레이션 주사를 맞고 오라고 했다는 노동자의 증언도 전해졌습니다. 회사가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도 조직적으로 킬레이션 주사를 노동자에게 투약해 온 건지 또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주사를 투약해 준 병원과는 어떤 관계인지 등 밝혀져야 할 의혹이 많은데요. 아울러서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 대책 그러니까 공장 시설 개선 등 각종 안전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명확히 확인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0: 네, 대통령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면서 엄중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1: 네, 이번 의혹이 지난 1월 노조의 문제 제기로 알려지게 됐는데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공장 내 납 농도가 기준치의 최고 5배까지 달했지만 환기시설이나 안전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걸로 나타났다고 해요. 노동부는 이 중금속 배출주사 투약 의혹에 대해선 지난 8월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에 주사 투약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 회사가 노동자의 검진 결과를 은폐하려 한 건 아닌지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유해물질 노출 실태는 어떤지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DN 오토모티브 전현직 노동자 전원을 대상으로 집단 역학 조사에 착수했고요. 다른 배터리 업체 14곳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0: 네,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1: 네, 두 번째 키워드 나 혼자 휴전입니다.
0: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이야기죠.
1: 네, 러시아의 공격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에 발발했으니까 어느새 4년 반 넘어서 5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두 번째 임기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후보 시절에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24시간 안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공언했는데요. 그가 2025년 1월부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는데 그로부터도 2년이 가까워지도록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죠.
0: 예,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을 말했어요.
1: 네, 현지 시각 지난 11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서 에너지 휴전이 이뤄졌다. 양측 모두 동의했고 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에너지 휴전이라 함은 에너지 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데 양측이 합의했다는 뜻으로 해석됐는데요. 다만 이 에너지 휴전의 구체적인 기간이나 적용 대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0: 예, 게다가 휴전의 당사국 반응도 예상 밖이었어요.
1: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휴전에 대해 처음 듣는 소식이다 이렇게 반응한 건데요.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동의한다면 우크라이나도 에너지 휴전에 동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요. 러시아는 휴전은커녕 공습으로 반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의 열병합 발전소를 공격한 건데 이 공습으로 또다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0: 아유. 공습이 있었다는 건 네. 이제 휴전에 합의한 모양새로 보이지는 않네요.
1: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에너지 휴전 주장에 대해 러시아 측은 현지 시각 어제 접촉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반응만을 내놨다고 합니다. 로이터,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요.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에너지 휴전에 대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합의 여부를 묻는 말에 밝힐 내용이 생기면 알리겠다 이렇게 답하면서 즉답을 피했다는데요.
0: 예, 그러면은 왜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휴전을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1: 네, 트럼프 대통령의 나 홀로 에너지 휴전 주장 결국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조급함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곳곳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선거에서 이기려면 이 에너지 가격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 에너지 휴전 카드를 내놓은 거 아니겠냐 이런 분석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고 경유를 대량 수입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선 공화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0: 이 허위 사실은 벌금 같은 거 안 되나?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1: 아유, 옳은 말이네요.
0: 예.
1: 네.
0: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마지막 키워드 6,300입니다.
0: 아, 이 소식 제 가슴 무너집니다. 코스피가 다시 6,300까지 내려왔네요.
1: 네, 코스피 어제 3% 넘게 빠지며 6,400선 내줬습니다. 전장보다 3.65%. 241.69포인트 하락하며 6384.24에 장 마쳤는데요.

0: 6,578에서 거래 시작했지만 단숨에 낙폭을 키우면서 6,500선과 6,400선을 차례로 내줬고요. 결국 6,300선에서 장 마감한 겁니다. 거래를 마치는 종가를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6,300대에 마감한 건 지난 8월 11일 이후 약 두 달 만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4.83% 하락해서 849.19에 장 마쳤습니다.
1: 예, 대표 반도체 주와 AI 관련 종목이 크게 흔들렸죠.
0: 네, 삼성전자가 4.39%, SK하이닉스 4.52% 이렇게 반도체 대장주가 나란히 4% 넘게 크게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25만 원, SK하이닉스 160만 원 선까지 주저앉았는데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코스피를 끌어내렸습니다. 외국인은 앞서 4거래일 연속 매수, 그러니까 사들인 것보다 매도, 팔아치운 게 훨씬 많았습니다. 4거래일 동안 6조 5천억 원 넘게 팔았는데 어제도 2조 원 넘게 주식을 내다팔면서 지수가 힘을 쓰지 못한 모양새입니다.
1: 네,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냈는데도 네. 투자 심리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0: 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주 영업이익 107조 이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얼어붙은 투자 심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건데요. 투자자들이 단순히 실적 자체를 넘어서 대규모 반도체 호황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장 벌어들이는 돈보다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더 벌어들일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는 거죠.
1: 예, 반면 미국 AI 관련주들은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0: 네, 그래서 미국 AI 관련주가 연일 오르면서 외국인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우리 반도체주부터 내놓으면서 비중 조절에 나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AI 수혜국이라도요. 미국은 AI 서비스와 또 공정 전반에 걸쳐 주도주가 존재하지만 한국은 메모리 중심으로 실적 성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게 약점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1: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핵심 한 줄 전해주시죠.
0: 네, 오늘 핵심 한 줄 새벽에 나온 속보로 전해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북미 정상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여왔는데 다음 달 중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거든요. 이를 앞두고 현지 시각 어제 백악관에서 아시아 방문 중에 북한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1: 믿을 수가 있나요?
0: 믿어보죠, 이거는.
1: 그래요.
0: 한번 자, 믿어보죠. 예. 네.
1: 영성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0: 고생하셨습니다. 목요일에 봬요.
1: 네. 네. 루시드 폴의 그대 손으로 띄워드립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이한솔 편집자 그리고 코미디언 허한나 씨와 함께 태인의 빨간 책방 시작할게요.

0: 예향 남도가 꿈꾸는 문화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술가 너무 좋아서 목포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저희 윗세대 명창분들 같이 무대에 서서
0: 남도의 소리가 새로운 세대의 꿈으로 이어지고 사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립니다. 서로 다른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2: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술인들만의 의지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0: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예술도 지역도 다시 살아납니다. 목포 MBC 연준 캠페인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5: 네, 테디. 오늘 지각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밀리고 있고 또 오랜만에 비 오는 출근길이어서 그랬는지 사고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기흥 부근 1, 2차로에 버스 관련 사고 나서 기흥 일대 많이 밀리는데요. 이후로 신갈까지 또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지체입니다. 부산 쪽은 한남에서 반포, 죽전에서 신갈, 오산에서 남사까지 밀려있고요. 전시간 전면 통제가 있었던 노들길은 사고 처리가 되면서 좀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방향 다 이용하셔도 괜찮겠고요.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쭉 정체인데 이 구간 1시간 30분 이상 걸립니다. 강변북로는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만 1시간 30분 걸리면서 역시 더 많이 밀리고 있고요. 반대 강 서쪽으로 두 길 다 강동대교에서 여의도까지 지체인데 여기 통과하는 데는 1시간 10분은 걸리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북치기는 책을 지키고 박치기는 도파민을 지킨다.
1: 북치기 한 소리와
2: 박치기 안나가 함께하는
0: 북치기 박치기 태인의 빨간 책방. 도파민이 콸콸콸 교양이 퐁퐁 솟아나는 이 시간 태인의 빨간 책방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문학을 수호하는 북치기 민음사 이한솔 편집자와 이야기 속 도파민으로 돌진하는 박치기 개그우먼 허한나 씨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확실히 이제 한솔 편집자님 톤이 많이 올라오셨다. 전 느껴져요.
1: 감사합니다.
0: 네. 어때요? 좀 마음 좀 편해지셨나요? 아니면
1: 한결 편합니다.
0: 한결 편해. 그래 톤이 많이 올라오셨네.
2: 사실 저희가 이제 사담을 좀 나눴는데 사실 30분 전에 오신대요. 그래서 밑에서 좀 뻗에다가
0: 뻗에다니요.
2: 네, 예. 좀 기다렸다가 올라오신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네.
0: 예, 약간 마음의 몸풀기를 좀 하고 오시는군요.
1: 그렇습니다. 예, 마음의 준비하고.
0: 그래서 그런지 목소리 좋아지셔가지고. 근데 무엇보다 오늘 또 진짜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네요. 오늘 네. 이한솔 편집자님의 생일날. 생일 축하드립니다.
3: 축하합니다. 한솔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따라따라.
1: 감사합니다.
0: 와, 생일이었네요. 이거 몰랐네.
1: 이렇게 성대한 축하를 받으면서 시작하는 생일.

0: 생일 없네요.
1: 이렇게 아침에
0: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
1: 대한민국 발라드의 황제가 노래를 불러줬어요.
0: 아, 아니, 감동적입니다.
2: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제가 너무 대충 부른 것 같잖아요. 아, 좀 죄송합니다.
1: 바이브 좀 넣었어야죠.
2: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뭐 약속 같은 거 있으세요?
0: 야, 라디오 오는 거.
2: 네. 아, 이게 일상을 보내는 게 또
0: 네.
1: 맞아요.
0: 네. 그렇죠.
2: 특별한 약속 없으시고 원래 네. 생일 때마다 뭐 하시는 이벤트는 있어요? 뭐 집에서 밥을
0: 아, 제가 남편이랑 생일이 똑같아요.
1: 네?
2: 어머, 뭐야?
0: 그래서 원래 둘이 연차를 내고 밥을 한 끼 점심을 같이 먹고 이런 게 저희의 그 전통 같은 건데 네. 저희 부부의 오늘은 남편이 너무 바빠서 나 일할 거다 이래서 그럼 나도 일하겠다.
2: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생일이 같은 날이
1: 신기하다. 네.
2: 부부가 될 수가 있어.
1: 약간 그러면서 설렜던 것도 있죠. 연애할 때는.
0: 오, 그때도 운명이라고 생각하죠.
2: 야, 이건 진짜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1: 그러니까.
2: 없다.
1: 그러니까.
2: 어떻게 태어난 날이 같을까?
0: 네,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 과거형으로.
2: 네. 아, 그럼 좀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같은 날 또 태어나셨으니까
0: 네네.
2: 같은 날 또 생일 같이 마감할 마음은 마음은 있으신가요? 이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0: 야, 이게 삼국지 관우 유비
2: 맞아요. 도원결이
1: 그 장수 하나 뭐 안에서
0: 네. 도원결의를 하는 건데 남편이랑 도원결의를 하는 여자가 있다.
2: 예.
0: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최선을 다해서
0: 최선을 다해서
1: 마감 시간을
2: 최악의 답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을 열심히 해보겠대.
1: 하겠습니다.
2: 야 열심히 해보겠대.
0: 아니 그게 뭐 인명이 다 하늘에 달려 있다 하는데.
2: 그럼요.
0: 예.
2: 그래서 제가 마음만 물어봤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1: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운명이었다.
2: 아 너무 웃기네요. 예. 밖에 선물로 이제 조각 케이크 또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0: 와우.
2: 꼭 수령해 가시라고.
1: 대박.
2: 아 미리 알았으면 저희가 판 케이크인데 미안합니다. 이렇게라도 저희 마음을 좀 전해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1: 축하드립니다.
2: 자, 책 관련 코너니까 이 얘기는 또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발표가 됐어요.
0: 맞습니다.
2: 캐나다 작가가 받으셨는데 앤 카슨이라는 네. 작가분이신데 한솔 편집장님은 앤카스 당연히 아시겠죠?
0: 네네. 저희도 뭐 몇 년간 주목하고 있던 작가분이셨는데 네. 이제 받으셔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시인이자 고전문학 연구자 뭐 작가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 로마 문학 고전 전공인데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창작의 영감을 얻어갖고 이제 새로운 그런 시, 소설, 에세이 경계를 막 넘나들면서 쓰는 작가분이시고 이제 그러한 이제 고전과 현대의 조화에서의 그 성과를 인정받으셔서 이번에 노벨문학상 수상을 하셨죠.
2: 야,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셨길래 상을 받았는지 꼭 이렇게 상 받으면 저는 책도 안 읽는데 상 받았다 그러면 꼭 읽고 싶어요.
1: 네. 맞아요.
2: 뭐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인정을 불러일으켰는지
0: 노벨문학상에
1: 궁금해요.
0: 선한 영향력.
1: 약간 저기 저점 매수 하셨는지.
0: 아 저점 매수.
1: 네, 원래 알고 있었는지.
0: 아,
1: 저희... 이 사람이 받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2: 그러니까.
0: 그쵸.
2: 감각이
0: 저희가
2: 있잖아.
0: 이걸 진짜 예측을 잘했으면 이제 저희 회사에도 앤카슨 작품이 있을 텐데. 그렇지.
2: 자 1회 네. 보겠습니다. 테인의 빨간 책방.
0: 네, 사실 누가 받으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책 얘기를 다들 한 주 정도는
2: 그렇지 맞아요.
0: 이게 너무 행복한 출판인들에게 행복한 한 주입니다.
2: 맞습니다. 네. 저처럼 이제 책을 좀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사실 한강 작가 이후로 노벨 문학상 하면 누가 받았는지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지죠.
1: 맞아. 네. 또 어떤 한국 작가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또 이런 생각도 들고
0: 가능하죠.
2: 가능하지, 네. 가능하지. 네. 자 그렇게 이렇게 문학 속으로 저희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코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태인의 빨간 책방 어떤 코너인지 설명해 주시죠.
1: 문학 작품 속 한 장면을 한 편의 막장 드라마처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문학은 어렵고 지루하다는 편견 저희가 확실하게 깨드릴 테니까요.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0: 네, 그리고 태인의 빨간 책방에서 만나보고 싶은 문학 작품이 있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무료인 미니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게시판 태인의 빨간 책방도 열려 있습니다.
2: 네, 김미숙 님이 저한테 이제 책이 어렵다고 들었으니까 도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저의 의지를 확 꺾어버리네요.
0: 아니요. 책은 사두기만 해도 지식이 흘러들어옵니다. 머리로. 정말이에요. 이거는.
1: 왜요? 왜요? 안 읽었는데?
0: 그 기운이 서로 다 주고받는 거니까.
2: 확실히 전문으로 책 파는 분들은 다르네.
0: 정말입니다.
2: 확 들어온다. 확 들어와.
0: 책꽂이에 딱 꽂아놓으면 그 기운이 스르륵 이렇게 흘러들어옵니다.
1: 전집처럼.
2: 좋았어,
0: 아, 그럼요.
2: 좋았어. 네. 간다. 저도 읽겠습니다. 저 네. 읽는다고 하면 읽어요. 저는
0: 응원합니다.
2: 자 오늘 하여튼 책방에서 만난 것부터 일단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극장 상영으로 시작해 봅니다.

0: 평생을 깨달음을 쫓아 수행의 길을 걸어온 사내 시타르타. 이제 그는 수행의 세계와는 정반대인 속세로 가려 한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 난생 처음 면접을 보게 되는데 과연 시타르타는 무사히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1: 자, 다음 지원자 시타르타 들어오세요.
2: 어허, 이곳인가.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속세의 길이.
1: 네?
2: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1: 저기 시타르타 씨,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2: 나를 나라고 소개하는 순간 나는 이미 내가 아닌 법.
1: 네?
2: 그저 내가 바라보는 나와 그대가 바라보는 나, 이 둘이 있을 뿐이지요.
1: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소개 준비 안 해오셨어요? 됐고, 뭐 시타르타 씨 뭐 잘하는 거 있어요?
2: 저는 사색을 할 줄 압니다.
1: 네?
2: 기다릴 줄 압니다. 그리고 단식할 줄 압니다.
1: 단식이요? 아, 그게 무슨 능력? 아, 지금 장난해요? 왜 웃지? 저거 왜 웃지?
2: 아직 모르시는군요. 배고픔을 견딜 수 있는 자는 초조해하지도 군공해하지도 않으며 굶주림에 오래 시달려도 웃어 넘길 수 있지요.
1: 지금 무슨 소리를... 근데 우리가 식대가 지원이 되기는 하는데 그럼 뭐 영상 같은 것 좀 만들 수 있으세요?
2: 영상? 그것은 무엇입니까?
1: 아, 휴대폰으로 영상 안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보고 하셔야죠.
2: 아, 휴대폰. 사람들이 손에 들고 다니는 네모난 박스, 그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걸로 어찌 세상 만물을 본단 말입니까? 이러다가 기계가 집안일도 해주는 세상에 온다고 하겠습니다.
1: 이 사람 지금 뭐예요? 스님이세요? 조선시대에서 오셨어. 아주 대단한 인물 납수셨어요.
2: 아닙니다. 저 또한 그렇게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칭찬 아니거든요.
2: 예, 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에 또 달립니다. 그러니까요.
1: 시타르타 씨 탈락입니다. 탈락.
2: 이름은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
1: 시타르타 씨, 예.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2: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
1: 저기요, 나이 속인 거 아니에요? 무슨 03년생에 24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
2: 저 83년생 44인데요.
1: 예. 에? 에?
2: 예?
1: 시타르 예? 아, 03이 아니고요. 83이세요.
2: 예. 아, 음악이 너무 춤추고 싶은데.
1: 약간 인도 발리우드 느낌.
3: 발리우드로.
2: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작품이 있다는 거죠? 예,
3: 네.
2: 제목이 뭘까요? 한솔 편집자님.
0: 예, 이 작품은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입니다.
2: 헤르만 헤세. 시타르타는 왜 이렇게 면접을 봤지?
1: 그러니까 왜 갑자기 막 수행을 하다가 네. 왜 속세로 내려온 거예요?
0: 아, 이게 시타르타는 그 깨닫고 싶어하는 자예요. 간절하게 깨닫고 싶어하는 자여서 어릴 때부터 깨달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데
2: 예.
0: 이제 배워도 보고 그리고 이제 막 탁발승이라고 해서 굉장히 가난하게 수행도 해요. 이제 속세를 떠나서. 근데 또 진정한 깨달음은 얻지 못했다고 느끼고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랑은 반대로 가보자. 깨달음의 길이 여러 개 갈래가 있을 테니까.
2: 이거 생각을 바꾸고 싶지 않은데.
0: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 보기로 한 거예요.
2: 예.
0: 그래서 이제 뭐 사랑, 돈, 욕망, 사람 간의 갈등, 희로애락 이 모든 거를 이제 새로운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직접 경험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먼저 한 게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이자 사랑을 잘하는 여자인 카말라를 찾아가요. 그래서 나한테 사랑을 가르쳐달라, 사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하니까 이제 카말라가 보니까 뭐 젊고 잘생기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똑똑한데 이 몸만 이렇게 누더기로 간신히 가리고 돈이 한 푼도 없대요. 그러니까 나랑 사랑을 나누려면 좋은 옷도 입고 선물도 나한테 갖다 주고 나한테 좋게 해줘야 된다.
2: 그렇지, 그렇지.
0: 돈을 좀 벌어봐라.
2: 솔직하게 말했네.
0: 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가서 돈을 벌겠소 하고 가장 도시에서 부유한 상인인 카와스마마미를 찾아갑니다.
2: 예.
0: 그랬더니 이제 상인이 그럼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2: 여기서 면접 봤구나.
0: 네, 진짜 면접을 본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있느냐 하니까 이제 자신 있게 대답을 하죠. 저는 사색할 줄 압니다. 저는 기다릴 줄 압니다. 저는 단식할 줄 압니다. 이제 황당하잖아요. 할 줄 아는 걸 물어봤는데.
1: 그러네요.
2: 이제 할 줄 아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돌려서 한 거 같은데.
0: 그래서 그게 다냐 이렇게 하니까 단식이 왜 좋은지를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0: 설명을 또 막 해요.
1: 아유 세상에.
0: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부분을. 예. 단식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당신한테서 아니면 다른 데서라도 오늘 당장 아무 일자리건 얻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배가 고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테니까요.
2: 아,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0: 되게 뜬금없는 소리인데 또 잘 생각해보면 이게 사실 거래에서 우위를 점하는 고수의 태도예요. 왜냐하면 아쉬운 게 없으면 손해볼 것도 없잖아요. 난 아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니까 저쪽에서 매달리게 되는 거죠.
2: 아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이게 방법이 통하지. 아예 밑에서부터 전 당신의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잘리지.
0: 근데 이제 이 상인이 이 사람 묘한 사람이다.
2: 매력이 있다.
0: 매력이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장사를 가르쳐주고 하는데 시타르타가 사실 이제 이런 어떤 인간의 그 욕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약간 초월한 태도가 있어서 그런지 장사를 굉장히 잘하고 돈도 꽤 벌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카말라의 사랑도 굉장히 잘 돼요. 서로 잘 해주고 잘 하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맞아요. 들으셨으면 근데 시타르타의 책의 반까지 같이 오신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1: 아, 뒤에 어떻게 될까?
0: 진짜. 네, 뒤에 이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앞에 이만큼 읽으셨으니까 이제 좀만 더 읽으시면 된다.
1: 아, 벌써 반 읽었다는데.
0: 네, 반 같이 읽으신 거예요.
1: 왜냐하면 깨달음이 네. 어디에 도달했는지 궁금하긴 하다.
0: 그렇죠, 그렇죠.
1: 어떻게 깨달았는지.
0: 이게 사실 이제 책이 나온 지 20년 지났는데 요 몇 년 사이에 쭉쭉쭉쭉 판매가 계속 잘 되고 올해 베스트셀러예요.
1: 올해도 네, 베스트셀러예요.
0: 그래서 다들 왜 이렇게 이 책을 좋아하실까? 이게 이제 읽고 뭔가 느낀 게 있으시고 선물도 막 하시고 이 세속의 욕망을 나쁘다고만 여겨서 절대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게 사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탁월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직접 읽어보시면 또 깨닫고 주위에 선물도 하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2: 네. 그럼 약간 내용이 이게 뭐 네네. 속세를 떠나라 이렇게가 아니라
0: 아니에요.
2: 아 오히려 그 반대의 내용이군요.
0: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아 끝까지 얘기하세요.
2: 얘기해주세요.
1: 야, 진짜 전문만 다르다. 끝까지 읽어보게끔 한다. 야 너무 궁금해. 3569번님이 저 지금 읽고 있어요. 수행을 시작한 지점까지 읽었는데 이런 내용도 나오다니 읽다가 테디가 연기한 시타르타가 생각나서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여기까지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2: 3569님이 약간 저 초반이네.
0: 네, 아, 맞아요. 초반 부부에. 네, 김지영님이 시타르타 작년에 읽었는데 돌을 닦고 속세를 떠나도 자식이 오면 모든 번뇌의 시작이 다시 시작되는구나 싶었네요. 아 사춘기 자식이란.
1: 아이 또 낳는군. 부모가도 되는군요.
0: 맞아요. 그런 예행도 예, 주변에 있습니다.
1: 아 근데 이게 일상을 그냥 살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살아야 되니까 그냥 지나치면서 견디면서 사는데 이걸 관찰하고 들여다보는 이 시타르타의 시선에서 다시 한번 보면
0: 맞아요.
1: 인생의 진리가 좀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2: 네.
1: 시타르타 헤르만 헤세의 작품 소개해드렸고요. 자 여러분의 이야기도 태인의 빨간 책방 한 페이지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오늘 우리가 채울 페이지 주제는요 바로 좌충우돌 나의 첫 면접 추억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에서 시타르타가 난생 처음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여러분의 첫 면접은 어땠나요? 너무 긴장해서 엉뚱한 대답을 했거나 예상치 못한 질문에 머릿속에 새하얘졌던 순간 있으시죠? 첫 면접 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길래 너무 긴장한 나머지 우렁차게 없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났어요. 첫 카페 알바 면접 때 커피 좋아하냐길래 아우 저는 카페인을 안 받아서요 라고 답했다가 떨어졌어요 등등등. 여러분들이 겪었던 첫 면접의 추억담 공유해주세요.
1: 야, 두 분도 면접한 기억 있죠? 일단 뭐 오디션 같은 거 있으니까.
2: 아, 그럼요.
0: 저도 근데 비슷한 그게 있는데 제가 민음사 처음 들어올 때 시집을 편집해야 되는 자리였는데
1: 시집,
0: 저 이제 부장 뽑아주셨던 부장님이 시를 좋아하세요 했는데 제가 엄청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대답하면서 나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 아차.
0: 붙은 거예요.
2: 우와, 우와, 우와.
0: 나중에 들으니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같지는 않았어.
1: 아, 또 그 진솔함을 봤구나.
0: 네. 솔직한 사람 같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1: 그게 싫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좋아하는 그 문학 이야기 할 때 얼마나 진솔했겠어요.
2: 그렇죠.
1: 그 모든 게 다 플러스 된 거. 여러분 솔직하게 말한다고 면접에 붙는 거 아닙니다.
2: 아,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또 이런 생각 들어요. 붙을 사람은 또 붙는다.
1: 붙어. 아. 네, 그 직업에 얼마나 또 열정이 있는지도 솔직하게 보였던 것까지 포함이니까.
2: 그랬을 거예요.
1: 네. 자, 여러분들 보내주십시오.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되시면요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0: 익스에 잘 부탁드립니다. 예. 거기까지만 듣고 멈췄습니다.
1: 시간이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0: 시간이 저희가 없어가지고 아껴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좌충우돌 나의 첫 면접 추억담인데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소개 바로 해볼까요?
1: 9629님 면접관분이 면접 끝에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있냐고 해서 아 제가 뽑힐까요? 라고 물었더니 웃으시면서 합격! 이러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0: 아, 근데 너무 사랑스럽긴 하다.
2: 근데 뭔가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1: 그랬을까요?
0: 이게 또 바이브가 또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 뭔가 그쵸. 귀엽고 사랑스러운 분위기 계셔요. 잘했을 것 같네요.
2: 아, 2994님 면접 때 장점이 있냐길래 외모가 귀엽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어릴 때 패기였나 봐요. 다행히 붙었습니다.
1: 어머,
2: 진짜 귀여우셨나 봐요.
0: 너무 다행이다.
1: 외모가 귀여워요.
0: 아니 근데 사실 외모는 사실 타인이 이제 평가하는 게 크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2: 그렇죠.
0: 근데 만약에 외모가 귀엽지 않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자신감이면 그쵸. 기분이 좋아질 것 같긴 해요.
1: 긍정적인 게 느껴지니까.
0: 2479번님은 저는 영양사인데요. 첫 회사 면접 때 제가 말을 좀 못했거든요. 떨어질 것 같아서 마지막에 손 들고 회사 로고송을 불렀답니다. 그때의 패기 청춘 잊지 못합니다.
1: 와, 쉽지 않은데.
2: 멋있으시다.
0: 멋있다
2: 이거,
0: 솔직히.
1: 진짜. 멋있어요. 나 같아도 뽑는다.
0: 나 같아도 뽑아. 이렇게 뭐라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오히려 약간 존경스럽다.
1: 9596님 마지막으로 각오를 자신이 할 수 있는 외국어로 말해보라고 했는데요. 앞에 면접자들이 영어랑 일본어를 하길래 저는 둘 다 할 수 있어요. 화이트! 했는데 붙었어요.
2: 재치 있으시다.
0: 아, 재치다.
1: 잠깐만. 아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다 붙었대.
0: 아 근데 요 재치가 있지 않아요?
1: 아니 재치.
0: 개그우먼으로서 이게 좀 봤을 때 이 정도 센스.
1: 땡.
0: 아 개그우먼 좀 높다.
1: 근데 오히려 센스도 센스인데. 조금 개그는 진지한 걸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지.
1: 이 사람이 짤 수 있냐, 살릴 수 있냐, 이런 걸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0: 그럼 이 화이트 살리려면 어떻게 완전히 진지하게 했어야 되네.
1: 아, 요건 일단 이제 좀 길게 좀 물고 늘어져야죠. 상반되는 걸 좀 앞, 왜 이렇게 진지해 갑자기.
0: 아, 너무 궁금해서, 궁금해서.
1: 약간 화이트와 상반되는 그 꽁트를 앞에 좀 더 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이트가 이제 약간 유행어처럼.
0: 잘 살리네. 아, 톤 잘 살리네. 확실히
2: 직업인으로서의 철두철미함이
0: 느껴진다. 느껴진다.
1: 기승전이 좀 있어야 돼요.
0: 기승전이 여기 들으면 재밌어요. 된다. 이렇게 들으면 재밌어. 떠나 소개해 주시죠.
2: 4258님이 인상 깊은 자기소개를 준비하라고 하셔서 정수라님의 환희를 개사해서 이젠 나의 회사가 되어줘라고 열창했는데 결국 합격했습니다.
0: 야, 이젠 나의 회사가 되어줘. 이거 이젠 나의 회사가 되어줘.
1: 와, 이게 대단하다. 우리 회사 뭐 다들 다니시는 분들
2: 대단하세요.
0: 아니 그냥으로는 회사 못 들어가는 거예요.
1: 회사나 회사가 나주 했다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뭐 방송국 취업 아니죠 전부 다.
1: 난 쉽지 않다. 것 같아.
0: 출판사에서 왜 노래를
2: 갑자기 취업 못할 것 같아요.
0: 아 이렇게 뽑아 주실 거예요 이렇게 노래하면?
2: 오 약간 패기에 눌릴 것 같아요.
0: 대단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생각이 들 것 같아.
2: 뽑아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이거 계속 노래 부르려고 하잖아요.
0: 그러니까 그쵸. 앞으로 계속 부르는 거지. 사연에서 서 계신 분들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3: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7: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8: 언제 어디서나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10: 안전화.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11: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10: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12: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10: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1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5: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를 위한 소황제, 엘렌실라에서 프리스티지 골드 화장품 세트,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복잡한 관절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드립니다.
2: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3: 아, 광고 나가는 동안 사담 듣다가 네. 결말을 못 듣고 끝나가지고 지금 거의 시타르타만큼 궁금해요. 지금.
4: 다음 주에.
3: 다음 주에요? 네. 예, 아니 면접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고문의 FM 태입니다. 태인의 빨간 책방, 코미디언 허한나 씨 그리고 민음사 이한수 편집자와 함께하는데 시간이 벌써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요 한 분만 소개해 줄까요?
4: 이혜정님, 옷가게 면접 날 자신 있게 제일 예쁜 새 자켓을 입고 갔는데요. 사장님이 제 옆구리를 보면서 빵 터지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자켓에 붙은 59,000원. 59,000원. 가격표 태그 그대로 달고 나왔던 거 있죠? 귀엽다.
3: 저도 있어요. 새 신발 신고 갔는데 제 발치수 막 285 붙어 있는 거.
4: 아, 뒤에 뒤에 스티커 스티커로.
3: 자, 저희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바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복 끝에.
5: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7: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

0: 최고의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천하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병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아, 방송 시작 전 커피 한 잔을 우리 청취자분께 한 분께 보내놓고 시작하는 화요일. 오늘의 주인공은 8024님인데요. 난생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을 하셨대요. 그래서 좀 기대를 했거든요. 속을 완전히 비워냈으니까 몸무게가 좀 적게 나오겠거니 했는데 웬걸 그대로라 너무 놀랐잖아요. 근데 길게 놀랄 수도 없었던 게 곧 무의식의 세계에 빠졌습니다. 라고. 자, 일단 아메리카노 한 잔 보내드렸고요. 아니 근데 보통 첫 대장 내시경 받을 때 보통 많은 분들은 혹시 뭐라도 나오면 어쩌지? 나 그동안 몸에 안 좋은 거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담배도 폈는데 이런 거 걱정하기 바쁜데 8024님은 뭐 그런 용종보다 몸무게가 적게 나올 것을 기대하셨다. 아, 건강에 꽤나 자신이 있으신 분 같아요. 네. 자, 날도 선선해졌고 유산소 운동 시작해보시죠. 10월 13일 화요일 비 내리는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